0: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손 대표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특히 이번 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기념일에 일어난 것에 격노했다는 게 신세계그룹의 설명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앞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조직 내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의 첫 기소 사건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관련 서류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김전 장관의 범행이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전 장관 측은 이 사건 공소 제기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포섭돼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 이른바 반이슬람 정서가 커지는 상황 속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최대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0대 용의자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숨졌습니다. 샌디에이고 경찰은 현지 시간 18일 낮 샌디에이고 이슬람 센터에서 총격 사건으로 남성 3명이 숨지고 총을 쏜 10대 용의자 2명도 센터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 중한 명은 센터 경비원이라며 해당 사건을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3일에서 15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예정된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히면서 일단은 이란과의 외교 가능성을 탐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공격 목전에 걸프국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협상의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유가 상승 압박 속에 종전 합의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당장 확전은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오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걸프국으로부터 보류 요청이 있었다면서 19일 예정했던 이란 공격을 하지 말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즉각 전면적으로 대규모 공격을 할수 있도록 미군의 준비 태세를 갖춰두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인해 외부 전력 공급이 끊겼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3호기의 외부 전력이 하루 만에 정상 복구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IAEA는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아랍에미리트 당국으로부터 바라카 원전 3호기 외부 전력이 복구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전날 드론 공격으로 인근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외부 전력 공급망이 차단됐습니다. 외부 전력이 다시 정상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바라카 3호 원자로는 전력 유지를 위해 가동 중이던 비상 디젤 발전기 가동을 중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연일 이어진 때이른 불볕더위가 오늘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쪽 지역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남부 내륙은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비가 내리며 전국적으로 기온이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7도, 습도는 53%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YTN 뉴스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는 소폭 올랐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은 훨씬 더 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또 보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많이 회복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증시를 둘러싼 우려 갈수록 커지는 중입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물가 우려가 대단히 큰 상황이죠. 이게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마의 5%도 넘어섰는데요. 증시까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는 중입니다. 금리 관련 이야기는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4%, 간밤에는 또 2% 이렇게 빠졌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도 골칫거리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법원도 제동을 걸었는데 노조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 이틀째가 오늘 진행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던진 화두는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런 대규모 이익은 누구의 덕이고 누구의 몫이냐는 거겠죠. 논란이 많은 파업인데요. 이 내용은 1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삼성전자 노조가 쏘아올린 AI 반도체 호황의 이익 분배 논란, 이게 다른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막대한 이익이 노동자만의 몫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주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동안 반도체를 위세해서 희생한 다른 산업 종사자들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요. 정부도 막대한 초과 세수가 예상되자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이 또 그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법은 무엇인지 111의 인터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조금 전에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듣고 있었는데 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 관계로
1: 맞습니다.
0: 네, 지금 상황은 간략하게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법원에서 어제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는데요.
1: 네.
0: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 세계 경제에서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한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1: 사실은 뭐 법원의 판단은 좀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파업에 대해서 생산의 차질을 주지는 말아라.
0: 아, 예, 예.
1: 자, 노동권은 인정을 하지만 기업에서 생산의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동일한 판결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 이 연속 순환 공정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법원이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0: 예.
1: 그러니까 웨이퍼는 사실은 후공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뭐 식각이 된다거나 변질이 된다거나 증착이 돼서 되게 어렵거든요. 다 버려야 됩니다.
0: 예.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산 차질을 빚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했던 이 바이오 쪽보다 더 범위를 넓게 선정을 했어요. 안전이란 네. 그리고 유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넓게 봐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역의 파업. 금지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금 뭐 산업의 중요성 이것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원칙,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기업은 생산을 해야 되는 곳이니 생산 차질을 빚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0: 네네.
1: 대신 근로자들의 파업권은 노동쟁의권은 보장, 노동권은 보장한다 이런 관점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노동자가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는 생산 차질을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건데
1: 아니죠.
0: 네.
1: 그게 이제 핵심 이거예요.
0: 예.
1: 노동자는 생산 법원의 그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노동자는 생산 차질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사업 손실을 그러니까 그 물건을 네네네. 팔아서. 예. 돈을 버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거지 생산은 유지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 네.
1: 지금 핵심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 반도체 노조원이 약 한 7만 8천 명 된다고 하죠. 그럼 유지 인력이 얼마냐. 그 부분이 한 5에서 10%입니다. 그러니까 4천 명에서 8천 명 정도만 안전과 유지 요원으로 예. 들어가는 거예요.
0: 예.
1: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야 생산은 그대로 유지를 해줘. 그렇지
0: 네.
1: 않으면 이거는 기업 자체를 존속을 없애게 하는 거니까
0: 네.
1: 대신 공정 완성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 뭐 공장에 뭐야 창고에도 넣어야 되고 배송도 해야 되고
0: 예,
1: 포장도
0: 예, 예.
1: 해야 되고 많잖아요 공정이
0: 네.
1: 그거를 통해서 사업하는 거는 파업의 권리로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0: 네.
1: 얘기를 한 거예요.
0: 아 알겠습니다. 그 영역을 어떻게 딱 나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1: 그렇죠.
0: 네, 아무튼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 노조에서는 총파업은 그래도 할 거다라고
1: 네,
0: 강하게
1: 네, 네.
0: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긴급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총파업을 했을 때 성장률이 0.5% 포인트나 하락을 한다.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나라는 반도체의 나라인가 봐요.
1: 그렇죠.
0: 이런 굉장히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파업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현재 상황에서 파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0: 아, 예, 예.
1: 일단 파업은 한다.
0: 예.
1: 그러니까
0: 확인할 것이다.
1: 일단
0: 예.
1: 파업을 한다. 그게 이제 노조 얘기로 이제 18일 얘기를 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18일 동안 계속 될지 아니면 한 4, 5일 정도 해보고 뭔가 긴급 조정이 들어갈지 이 부분은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갈등 자체가 이제 첨예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부딪힘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0: 예.
1: 첨예한 것이고 노조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제도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0: 네.
1: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그 지금 이제 사실 이 어떤 게 핵심이시냐면 이 성과 배분의 기준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노조는 투명한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0: 네.
1: 삼성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EVA 경제적 가치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를 했단 말이죠.
0: 예.
1: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계산하면 영업이익에다가 자본비용을 뺀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A라는 투자를 했으면 그 부분 고려를 해야 되고.
0: 그거 빼야 되고.
1: 네. 예. R&D를 했으면 그 부분도 빼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노조 입장,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경영진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잖아. 그걸
0: 아,
1: 믿을 수가 없어.
0: 예, 예.
1: 이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지금 또 주주들 또 나서고 있잖아요. 주주 행동이.
0: 기업의 주인은 주주니까.
1: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근데 왜 니네가 나서서 이거를 또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40조 50조를 고정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0: 네,
1: 현재는.
0: 네.
1: 그러니까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조만간 소송도 들어갈 거예요.
0: 네.
1: 그렇게 되면 회사 측에서 입장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배임 이슈까지 넘어가는.
0: 아,
1: 그 이사의
0: 그럴 수 있네요.
1: 주주총실의무가
0: 예.
1: 있단 말이에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그거 배임까지 넘어가는 이슈 하나가 발생을 하고 거기다 정부까지 지금 나서서 긴급조정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 예.
1: 법원이 이미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고 이게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주력 세대를 감안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갈 것 같다.
0: 아, 주력 세대들이 아마 저보다는 좀 연배가 어린
1: 그렇죠, MZ 세대라고
0: 그런 친구들일 것 같은데 예전이랑은 많이 그 부분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이런 요구가 다른 업종들 뭐 자동차나 조선, IT, 바이오 이쪽까지 번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1: 네네.
0: 그런데 아까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경영자에게 빙의를 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니 자꾸 15%씩 떼가면은 올해 투자할 것들 만약에 앞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이건 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제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까?
1: 일리가 있죠. 당연히. 예. 아니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핵심 이슈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비대칭적 책임이라는
0: 예.
1: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와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예. 그리고 자금도 많이 끌어왔잖아요. 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럼 이 사람들이 투자했던 거 대비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일단 노조라고 하는 우리 이 생산직에 계신 분들은 또는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노동을 투입을 했지만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노동을 투입한 거예요.
0: 그렇죠. 네.
1: 주주나 경영진은 투자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노조는 그렇게 투자를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익이 나니까 지금 15%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0: 아, 이쪽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지만
1: 그렇죠.
0: 이쪽은 하이 리스크는 없었다.
1: 없죠. 리스크가 예.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비대칭적 책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0: 아, 네네.
1: 근데 이제 노조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경쟁력이 높은 거, 즉, 사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율이 전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0: 예.
1: 한 웨이퍼에 생산될 수 있는 칩의 양이 삼성전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웨이퍼를 생산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익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0: 아, 원가 경쟁력이 뛰어나니까요.
1: 원가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0: 예.
1: 그거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하지 않았냐. 노동자들이 없어서 그게 됐겠냐. 그리고 지금 이 초과 수요가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 안 해주면 그게 됐겠냐라고 하는 어떤 이 대가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요구할
0: 네네.
1: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노조 입장에서도.
0: 네.
1: 반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투자는 우리가 했고 리스크 네. 우리가 다 안았는데 당신들이 다 가지고 우리를 뭐 먹냐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0: 네.
1: 우리 몫은 뭐냐.
0: 실제로 그 주주의 95%는 이거 반대한다 그러니까요.
1: 실제로
0: 예.
1: 작년에 이제 주주 보상으로 나간 게 11조란 말이에요.
0: 예.
1: 근데 지금 40조를 주면 그것의 양 4배를 가져가는 거니까 근로자들이 그거는 사실은 불균형하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가져간 말씀하신 대로 미래 투자에 대한 재원도 네. 없어지는 거잖아.
0: 그렇죠. 특히 영업이 기본적으로 그거 하라고 있는 거니까.
1: 맞습니다.
0: 예.
1: 네, 특히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호황, 초호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만간 이 사이클이 퀀텀, 양자 컴퓨팅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이 칩의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고 R&D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설비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마어마한 투자 수요가 있을 거다를 가늠하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 거죠, 사실은.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0: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게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퀵퀘스천이 아닐까 싶은데 네. 경영진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고요. 경영진은 이 주주들의 대리인이고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자, 그런데 말씀하신 걸 보면은 양쪽에 다 이런 성과에 어떤 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양쪽뿐만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도 있고요. 우리의 저렴한 전기 요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용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AI 사이클 속에서 창출된 이런 성과, 이거는 누구의 몫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 사실은 기본적으로 3자죠. 우리가 이제 배분을 그렇게 해주잖아요. 주주는 주가가 올라가고 배당을 가져가는 구조고, 노동자들은 임금과 성과급을 가져가는 구조고, 그리고 정부는 법인세를 받는 구조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게 투자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반도체 산업은 이제 뭐 한 우리 5년 전쯤부터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긴 했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 맞아요. 산업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우리가 그때부터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 못 짓겠어요. 근데 용인에 이 클러스터를 용인을 해준 거잖아요.
0: 특혜를 준 거네요.
1: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인재들 데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용수부터 모든 인프라를 전부 다 깔아준 데다가 그다음에 R&D 세액공제 엄청나게 주고 있죠. 그다음에 정부가 사실은 저리 융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엄청난 융자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4메가 디램하고 64메가 디램 만들 때 정부가 거의 다 R&D 비용을 댔어요.
0: 이건 80년대, 90년대.
1: 80년대 이야기입니다.
0: 80년대죠. 예, 예.
1: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0: 궁금하면서
1: 뭐라고 궁금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다 돈 내줬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본 이익을 본 거고 배당도 받아갔고 대신 이제 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15% 영업이익 15%라는 게 적정한 것이냐라고 네. 하는 사회적 문제는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으면 지금 노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핵심 주축 세대는 예. MZ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공정성과 투명성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0: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그쪽에서는.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우리가 돈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네. 우리는 시스템적 네.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0: 돈 더 달라.
1: 예. 그러니까 시스템적 변화라는 예. 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12% 정도로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15%를 꼭 주장하는 건 아니라서. 그래 뭐냐면 지금까지 저기 경영자가 우위에 서서 경영자 마음대로 결정했던 이 상여 그 예, 예. 성과급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좀 투명한 기준으로 가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 성과급 배분했던 특히 삼성은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산식이.
0: 예, PSPI 이런 겁니까?
1: 아, 네. PSPI인데 몰라요. 네. 우리가 영업이익이 얼마 나는데 나 얼마 받아야 될지 모르는
0: 그렇죠.
1: 거거든요.
0: 주는 대로 받는 거였죠.
1: 네, 주는 예. 대로 받는. 그런 거 매우 싫은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의 경영진들도 아 지금 세대가 좀 달라졌구나. 아. 이 세대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우리는 정말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주는 대로 받고 이런 세대잖아요. 네. 주면 감사하고.
0: 아니, 안 잘리는 게 다행이.
1: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지금 MZ세대는 아니고
0: 아.
1: 내가 지금 그 기여했으면 그거 지금 줘라고 네. 요구를 하는 거고 그 평생 직장 개념도 없어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 때는 그냥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성과가 났으면 받고 회사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네. 개념적 그 세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경영진도 그걸 이해를 하고 이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명확하게 답을 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부 네. 입장에서는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 노조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 현금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지 않냐.
0: 그렇죠.
1: 이런 요구를 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0: 예.
1: 주식으로 주면 그때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팔 때 세금을 내요. 한 4년 네네. 정도를 나눠서. 근데 우리는 지금 RSU 그러니까 리스트릭트 스탁 유닛이라고 해서 제한적인 주식을 받으면 4년 동안 행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0: 네.
1: 근데 지금 세금을 내요. 그럼 내가 3억을 세금을 네. 3억을 상해를 받으면 한 38%에서 40% 낸다고 치죠. 1억 2천 현금 내야 되잖아요. 그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나 빚내서 내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제도적 장치들,
0: 네. 네.
1: 제도적 장치들을 좀 해주고 협상이 가능하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0: 네네.
1: 물론 워낙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긴급조정을 실행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판이 제대로 가고 뭔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안을 내줘야 되는 거죠.
0: 네.
1: 그냥 협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 심지어는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뭐 그 이연 내에서 세금을 내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들도 좀 들어오고 주식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 노사 양쪽에서 협상할 수 있는 룸이 좀 커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아,
0: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1: 네.
0: 지금 사후 조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영업이익의 10에서 12% 수준의 성과급이라는 것 같아요.
1: 네.
0: 노조 요구 15%를 환산하면 1인당 한 6억 원 정도라고 하고 삼성 사측은 4억 원 정도 정부는 5억 원 정도를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노조의 요구가 돈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돈 같기는
1: 돈도 맞죠.
0: 예.
1: 워낙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네. 사실은 노조 입장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려도 내가 이만큼 기여를 했으니 지금 달라고 하는 게 지금 노조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 네.
1: 그게 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가 나면 노조가 토해낼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자 이익이 났으면 그 부분은 달라라고 하는 게 워낙 뭐 사실은 정당한 요구죠. 어떻게 보면. 대신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 네. 얼마를 가져가고 하는 거는 정말 명확한 토론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삼성, 아까 말씀드린 삼성.

0: 전자가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영역이 이러이러한
1: 네네네.
0: 영역이고 이만큼 돈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간 주주 환원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1: 아.
0: 전체 영업이익 내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요것들이니까 우리가 노조랑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 영역은 이건 같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좀 해줘야 되고요.
1: 네네.
0: 노조 입장에서 그거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1: 네.
0: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자 우리가 영업이익이 얼마 나면 내가 보상을 얼마 성과 얼마 받을 수 있겠어를 알수 있도록 해 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받았을 때 주식으로 받아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1: 그렇죠.
0: 우리
1: 예.
0: 이재용 회장께서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인이 아닌 가족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1: 말씀. 네. 예.
0: 머슴이잖아. 주인이 되려면 주주가 돼야 되는 거고
1: 주식을 이렇게.
0: 주식을
1: 예.
0: 주는 게 아니면 그게 일반적인 전 선진국들의 가장 기본적인
1: 그렇죠. 예.
0: 방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주를 만들어주면 주주인데 파업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거를 주주를 만들어서 파업하지 못하게 하지 이런 얘기
1: 네.
0: 아닙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가족이다. 주인이다. 주인이식을 가지 이렇게 하려면 실제 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주인을 만들어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성과급을 주식으로 주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게 굉장히 어렵게 법으로는 허용이 돼
1: 아,
0: 있으나 막혀 있으니 그걸
1: 예.
0: 정부가 좀 뚫어줘라.
1: 그러니까 보상 체계를 정확하게 만들어라.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궁금하신 점, 의견 있으신 분,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엔 조금 더 큰 이야기 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올해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번다. 네. 28년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야기 나오면서요. 올해 법인세 규모만 100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요.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6: 논란이 많았죠, 최근에. 예. 우리 김영문 실장이 국민배당금 얘기를 하면서
3: 갑자기 맹폭을 당하셨죠.
6: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한 번쯤 고민해야 될 이슈를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그냥 슈퍼사이클로 끝날 것이냐? 예.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갈 거냐라고 네. 하는 건데, 이제 그 고민에 일단은 김용범 실장이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영역에 맞는, 그러니까 앞으로 디지털 전환, AI 전환 일어났을 때 산업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말씀하신 이제 이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쓸 거냐는 이슈인데, 국민배당금은 조금 다른, 일단 제쳐두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빚을 갚아야 돼요.
3: 채무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6: 재정 적자를 해소를 해야 되는, 채권을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3: 네, 네.
6: 이 채권 상환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부 부채를 줄여서 정부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게 돼요. 정부 부채가 낮아지니까.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환율이 안정이 돼요. 예. 이런 그 거시경제 안정 효과를 가져옵니다. 채무를 갚아준다는 거는. 지금 미국이 아까 이제 그 미국 장기 국채 이자율이 5.1%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3: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6: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네. 미국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건가? 지금 인플레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암울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지금 장기 그 국채 이자율이거든요.
3: 30년물 이자율이 5%가 된 거니까요. 앞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30년 뒤 상황. 예.
6: 굉장히 위험하다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그 부채를 상환을 해 주면 바로 이제 그런 그 긍정적 효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반도체와 전장화와 AI가 계속 갈 거거든요. 예. 뭐 피지컬 AI도 그렇고 아니면 무슨 뭐 로보틱스도 피지컬 AI 한 종류 좀 로보틱스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갈 텐데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전력도 필요하고 용수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여기다 일단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 성장력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투자 영역이 네.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지금 디지털 전환이 계속 지체되고 있어요.
7: 그렇죠. 예.
6: 이 중소기업 왜냐하면 삼성전자 혼자 SK하이닉스 혼자 현대차 혼자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협력사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만 해도 1700개 협력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가 갖고 온 이 성과 현대자동차가 갖고 온 이 성과는 혼자 만든 게 아니고 그 협력사들과 그렇죠. 예. 생태계에서 만든 거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키고 더 발전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영역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요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이 힘들잖아요.
7: 그렇죠.
6: 대회가 발달하면서 초기 엔트리 레벨 잡이라고 하는 이제 초기 진입하는 신규 사업 신입사원 안 뽑아요. 다
7: 중고. 맞아요. 다 경력만 뽑아요 지금.
6: 네. 중고 신입을 뽑아요. 중고 신입. 네. 중고 신입.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 가서인가 프랙티스할 뭔가 인턴십을 하든 뭐 경험을 할 기회가 없어요.
7: 네.
6: 이런 경험의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7: 네.
6: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사회 안전망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죠.
7: 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 배당금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요소가 이거를 어떻게 또 상황이 나빠질 줄 알고 이걸 일회성으로 써버리려 그러냐라는 비판이거든요.
6: 그렇습니다.
7: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거라면은 일단 빚부터 갚고 전반적인 사회 부를 키우기 위한 투자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6: 그렇습니다.
7: 그럼 투자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6: 저는 사실은 이제 예. 아까 말씀드린 물론 인프라 투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폭 줄였습니다만
7: 예.
6: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보조금이에요.
7: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 이런 것들.
6: 네, IRA 예. 갖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갖고. 대규모의 보조금을 줘요. 바이오 회사, 반도체 회사, 자동차 회사 국내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고 고용을 하면 대규모의 예. 이 보조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을.
7: 그런 것들.
6: 자, 그 예. 투자를 일단 우리가 한번 고민해요. 우리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기업들이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 영국. 일본은 그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는 거야.
7: 맞아요. 네.
6: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사실 돈이 없었거든요.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초과세수가 생기면
7: 예.
6: 그렇게 일단 보조금 형태로 투자를 하고요.
7: 네.
6: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그 국민 배당금에 대해서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다시 해석을 하면
7: 네.
6: 예를 들면 우리가 피지컬 AI 파운드리를 만들자.
7: 네.
6: 대만의 TSMC를 로봇 분야에서 만들어보는 거예요.
7: 예.
6: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거기에 한 40% 정도 투자를 합니다. 지분에.
7: 예.
6: 그러면 이제 지금도 뭐 대만 정부도 사실 TSMC로부터 받는 배당 거의 경영 간섭을 안 하거든요.
7: 네.
6: 경영 간섭을 안 하고 그냥 FI라고 하는 재무적 투자자예요.
7: 배당만 받는 겁니다.
6: 배당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거기 뭐 최고경자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이렇게 되려면 네. 이제 피곤해.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안 하고 정말 인프라 갖춰주고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위상을 가져가려면 당연히 해야 네.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배당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추가 세수는 조금 더 현명하게 쓰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6: 네.
7: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조정권 발동에 대해서 약간 시사를 하는 듯한 어제 최후 통첩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6: 네.
7: 긴급 조정권 끝내 발동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6: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동권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 고정된 권리입니다.
7: 네.
6: 그리고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경영권도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둘의 합의를 또는 협의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끝내 결렬이 되고 노조가 파업이 들어가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효과가 아니고 영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 진짜로 생산 차질이 하루에 1조가 발생을 하는지 볼 수 있어요. 한 3, 4일 보면 압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5일 정도가 돼서 파업이 되면 아마 긴급조정권 발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7: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내일도 저희가 릴레이식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8: 와, 미쳤다.
9: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0: 미쳤다. 와, 와, 이게.
7: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이번에는 부자 대세 시간입니다. 부자가 되는 비법이죠. 자, 지금 우리 증시 상황을 보면요. 외국인이 연일 대규모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채 금리가 마의 5%대를 넘어섰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 1,500원까지 넘어섰습니다.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엉망진창 이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근데 네. 뵙 때마다 별로 안 좋은 소식. 오늘 더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어제 보셨습니까? 아침에 매도 사이드카가 났다가 결국에 오르는 거.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1: 참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변동성도 크고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그 반에 굉장히 뛰어난 친구가 한 명이 있어서 네. 반 평균 성적을 올려놨는데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은 그 반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0: 이 친구만 100점이고 나머지는 다 10점, 네, 10점, 10점 이러니까.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착시일 수도 있는 거고 착각일 수도 있는 거고.

0: 있는데 일단 사실이 조금 감이 된 게 좀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도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네. 금리도 높은 수준이고 국제경제 환경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1: 확인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환율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원달러 환율 오늘 1499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연일 1500원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원화가 약하게 가는 배경 이거는 뭘로 봐야 됩니까?
0: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이 집단적으로 선택한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1: 뭘 선택한 겁니까? 우리가?
0: 물론 우리나라 성장도 낮고 하기 때문에 원화가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아니지만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1: 네.
0: 지난해 말보다는 조금 준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많고.
1: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0: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난해 올해 초까지 가계와 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가 빨랐던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급하게 빠른 속도로 늘었던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슷한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는 여전히 낮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흐름은 바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와 기업이 그동안은 해외 투자에 대해서 무심했거나 관심이 네. 없었다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집단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고환율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흐름이 의미 있는 수준까지 우수로 바뀌지 않으면
1: 네.
0: 고환율은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작년부터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게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많이
1: 그렇죠.
0: 했었잖아요.
1: 예.
0: 네오노멀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뉴노멀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1,400원대가 아니라
1: 예.
0: 1,400 중반 이상 어쩌면 1,500원대 환율이 새로운 균형,
1: 네.
0: 네오노말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는 좀 환율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경계의 수위를 네.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네오노말이 현실화가 됐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장기화가 됐을 때 우리 경제의 타격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이거는 당국에서 뭐 개입을 해야 됩니까? 개입을 한다고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0: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시적인 불균형 요인 그리고 정부가 개입했을 때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1: 네.
0: 개입을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입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해외 요인 뭐 이란 전쟁 뭐 미국 상황 이런 것들이 모두 겹쳐져서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참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뉴스 댓글을 자주는 안 보는데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댓글이 많았냐면 환율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뉴스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 예.
0: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저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1: 네.
0: 댓글의 내용만 따지고 보면 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때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라는 시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1: 아, 네.
0: 이게 어찌 보면 그 최근 환율이 높아지면서 체감 물가도 오르고 수입 물가도 오르면서 이걸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서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안정해야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 부채가 무척이나 높은 나라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좋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럼 금리를 올렸을 때 감당해야 되는 결과는 내수 위축, 경기 둔화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을 잡기 위해서 내수 위축을 감당하고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이게 약간 경제적인 시각보다는 정서적인 시각일 수도 있거든요.
1: 아, 그렇죠. 네네.
0: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환율 수준을 국격의 촉도로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1: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0: 네,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환율이 높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좀 불편한 건 사실이죠.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당분간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환율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접견도 했고 이 자리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요거 뭐 가능성 있을까요?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0: 방법이 예.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예. 저도 지금 상황에서 환율을 조금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는 통화 수합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분석하는 입장에서 네. 의문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국가는 외환 보유액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4천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외환 보유액을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못 쓰냐면 외환 보유액을 사용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외환 보유액이 주는 거 가지고 환율이 되려 오르는 게 좀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1: 예.
0: 외환 보유액도 사용하지 못하고 손을 벌려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역할, 국제금융시장에 불균형이 있었을 때 어떤 특정한 나라가 환율 불안에 힘들어할 때 IMF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MF 말도 안 나오잖아요. 아니,
1: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 꺼내면
0: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IMF에 손을 못 벌리고 미 연준에 이제 손을 벌리게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국제금융시장의 환경이 과거와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쓸 카드가 별로 없다. 다급하다. 이걸 또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환율 이야기 지금까지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환율은 이 문제에 비하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요. 미국 30년물 국고채 금리가 5% 이것까지 넘어섰다 그러는데 미국만의 문제 아니고요. 일본, 우리나라, 유럽 다 금리가 엄청 치솟고 있거든요. 이거는 또 배경을 뭘로 봐야 됩니까?
0: 표면적인 배경은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어요. 고유가.
1: 고유가.
0: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부담.
1: 예.
0: 그리고 그로 인한 중앙은행들의 긴축. 이 세 가지로 뭐 따져볼 수 있는데 최근 한두 달 동안 나타난 금리 상승을 비단 이것들만의 요인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좀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인에 더해서 미국이 안고 있는 재정 부담,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안고 있는 재정 지속성에 대한 우려.
1: 다들 지금 재정 문제가 있잖아요.
0: 그렇죠? 부채도 많고.
1: 예.
0: 이것이 채권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런 진단이 타당하다면 연준이 설사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기준금리 인상폭이 적더라도 금리는 지금의 높은 수준을 더 유지할 수가 있고 더 높아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이 안고 있는 재정 문제라는 게 단기간에 해소가 되기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1: 미국 부채가 뭐 경단이든가요?
0: 네. 그래서 이건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란 전쟁 장기화되면서 재정 지출 규모 굉장히 많고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워시한테 기준금리 인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금리 상승은 일시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조금 더 장기 지속될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 그럼 장기 그리고 고금리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0: 올해 넘어가겠죠.
1: 최소한.
0: 올해는 넘어갈 거고 뭐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가 있겠죠.
1: 알겠습니다. 워시 새로운 의장도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또 고금리 상황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를 이렇게 보면은 아니 뭐 반도체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외 나머지는 다 엉망이고 환율, 금리, 지정학 리스크 이런 것도 있어.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외국인은 한국을 이렇게 사는 시장으로 볼까요?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야 될 시장으로 보게 될까요?
0: 어떤 시장으로도 안 볼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0: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보면 반도체 말고는 실적이 성장할 걸로 기대되는 산업이 없단 말이에요. 네. 나머지 모르겠습니다. 실적 성장이 없더라도 배당을 많이 주는 뭐 이런 거는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몇몇 산업을 놓고 보면 한국 시장에 의미 있게 장기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럼 그 사이에 트레이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네.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이 행태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 그러면 계속 올랐다 내렸다 이런 상황입니까? 우리는?
0: 만약에 외국인 네. 주식 자금의 영향이 환율에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 자금 유출에 따른 환율 변동이 굉장히 클 수 있는 환경이죠.
1: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의 변동성을 또 예고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환율, 금리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부자 대세 오늘은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장 초반에 별로 좋지가 않네요. 2.5% 정도 빠지면서 7,300선까지 내려섰습니다. 어쩌면은 어제 조금 더 조정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게 어설프게 끝나버리는 바람에 조금 더 오늘까지 여파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4: Hello,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8: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시간 구름이 많습니다. 어제 경북 경주는 35.9도까지 오르면서 믿기 힘들게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화요일인 오늘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고요. 그리고 수요일인 모레는 비가 오면서 한낮에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법 많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0에서 80mm 정도로 제법 많은 양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오전 시간 이동량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서요. 성산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마포구청역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쭉 정체입니다. 광화문 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성산 연인아들목 그리고 연세대를 지날 때 부분적으로 지체고 통일로 따라서 서울역 가는 길 구파발에서 은평 성모병원 쪽으로 정체 나타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여전히 길게 막히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사고 구간 있습니다.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처리 중인데요. 1차로 조심히 가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잠시 보류하면서 종전 협상안을 두고 논의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3: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광케이블 통제라는 새로운 압박카드를 꺼내며 맞서고 있어서 협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란 상황과 또 오늘 오후에 열릴 한일 정상회담 전망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공격을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또 내놨는데요. 먼저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다른 나라들이 제게 와서 내일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공격을 잠시 미뤘습니다. 바라건대 영원히 미룰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잠시 동안만 미룰 수 있을 겁니다.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등 몇몇 국가에서 2, 3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공격을 연기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란에 핵무기가 넘어가지 않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만족한다면 우리도 만족할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협상 타결에 거의 근접했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대규모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군사적인 움직임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바로 네네. 또 주변국들이 만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6: 네, 일단은 협상안이 그래도 지금 여전히 이견이 크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일 수도 있고요.
5: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입니다.
6: 그, 예, 군사 공격을 제기하는 데 따른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가 군사 공격을 제기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전쟁 초반과 같은 대규모의 동시다발적 공격을 재개를 하게 될 경우에 예. 이게 국내적으로 그러면 휴전은 뭐하러 한 것이냐. 결과적으로 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가 있고요. 요 근래의 동향을 보면 사실은 그 결국 이 공격 재개만으로도 국내외, 미국 국내외 유가라든가 이거 자체가 또 너를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격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를 더 기다려보고 최종적인 그러니까 명분을 쌓는 거죠. 결국은 네. 이란이 아무런 그 이 만족할 만한 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격을 재개한다라는 형태를 취하기 위한 전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작전이 재개가 된다라고 해도 이게 미이란 전쟁 초반부와 같은 그런 규모보다는 여러 군데의 전략 목표를 타격을 하지만 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그리고 이란의 가장 그 아픈 전략 거점들 중심으로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3: 네. 네. 이번 결정 보류에는 또 여러 가지 속내가 작용을 했겠지만 만약에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 상황이 조금은 진전이 있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이유였다면 지금 이란이 전달한 것, 파키스탄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 종전안에는 핵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되게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합의에는 무조건 이란이 핵무기 가지지 못하도록 합의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협상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7: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금 멘트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 같지가 않아요.
5: 지금 얘기는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7: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 주변 걸프 국가들이 지금 협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거 며칠 동안만이라도 네. 군사작전을 좀 보류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핵무기가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가정을 다룬 걸 보면 안 들어가 있는 게

0: 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차 부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중국 방문을 마치고 왔잖아요. 시 주석도 이 사안이 평화적으로 잘 합의에 의해서 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 반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돈 이저 통제 통행료 부과 반대 이렇게 합의하고 성과 있는 회담이 있다고 그러고 왔는데 뭐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19일 날 그냥 공격 그럼 그 이상하잖아요. 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명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할 때 우리는 협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기회를 주었고 시간을 주었다. 그런데 상대방은 우리의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그 이란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뭘 원하고 어떤 안을 가지고 가면 합의될지를 이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그 안도 아마 핵 관련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살라미식 협상법입니다. 살라미식 협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게 안을 썰어가지고 하나 줄 때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아마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은 그건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한 번에 딱 올려놓고 한꺼번에 정전과 핵 문제와 이란이 원하는 제재 풀고 동결 풀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입장차가 좁혀들지 않으면 군사 행동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2: 네, 다만 여전히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게 협상 초점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란의 핵 보유의 저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경제적인 이익으로 옮겨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1: 네.
2: 왜냐하면 그 이란이 그 우라늄 농축 그 유예 기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고농축 우라늄의 그 이 반출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지금 안 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존 입장을 웬만큼 자기 입장을 반복을 하면서 새로 추계 단계에 있었죠.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그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 유예가 잠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3: 예.
2: 그 이 유예 기간을 연장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1: 네.
2: 근데 이게 그 앞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그 문제하고 지금 물론 혁명 수비대가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지금 광 케이블에 대한 지금 이 면허 부과 이것도 사실 이 면허 세랑 또 연결이 된 부분들이에요.
1: 예.
2: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란의 그 얘기는 나한테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치 자금을 풀어달라는 얘기거든요.
3: 예.
2: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명분으로는 주권을 세우고 있지만 그 배후에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요거는 밀고 당길만 하다라고 지금 보는 걸 수도 있어요.
3: 예. 지금 협상은 이제 앞서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라미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란 측은 핵은 후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미국이 좀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란이 핵 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핵 활동하게 미국이 수용해주고 또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호르무즈도 조금 열어주고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이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무기로 트럼프를 곤경에 빠뜨리고 이 상황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 협상을 쪼개기를 하고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란의 속셈이거든요.
3: 예.
0: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부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특히 이슬람 신권을 이제 이 명분으로 내세운 일종의 군사 독재를 지금 하고 있는 정권이죠.
1: 예.
0: 그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데 지금 미국이 소위 말하는 역봉쇄라는 카드로 이란의 원유를 차단하고 드나드는 배를 차단하면서 이게 한 달이 좀 지났거든요.
1: 네.
0: 이게 지금 CIA에서도 분석한 게 한 3개월 수명이 그렇게 되면 정권 자체가 존립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3: 네.
0: 그렇기 때문에

0: 에 대한 앞에서 제재를 좀 풀고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은 막 다급하기 때문에 협상 얘기하고 또잘 협상 안 하는 것 같이 하면 또 얻어 맞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협상의 모두를 이어가는 것이 하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쪼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합의가 되겠는가, 이행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란이 경제적 필요가 정말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라고 할것 같으면 그렇게 자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가치를 높이 올려서 그걸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받고 예를 들어서 핵포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제재 풀고 동결자금 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2,700억 달러가 이 복구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 우리 핵 포기할게, 핵 농축 더 이상 안 할게. 그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시설 해체하고 재핵시설 건설 안 하고 IAEA 사찰 받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에다가 지난번에 2015년에 JCPOA 했던 것과 같이 담아가지고 그렇게 삽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재 풀어라 그러면 요구할 수 있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얼마나 이게 제대로 신뢰를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1: 자, 지금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핵폐기에서 지금은 완전한 통제하에 관리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 이런
2: 이제
1: 입장인 것
2: 그거는 주로 보면은 우라늄 농축권과 관련된
1: 같아요.
2: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조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란이 자발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는 그 유예 기간을 좀 이제 좁혀주되 그 대신 그 기간 동안에 IAEA의 정기적인 사찰을 받는다든가 하는 이제 타협안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도 IAEA 통제 하에 어떤 그이어 농축 그 농축의 그이 희석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안들은 이미 휴전 초기부터 다 나왔던 안들이거든요. 이게 계속 돈다라는 얘기는 다른 요인이 개입된다는 얘기예요.
1: 다른 요인
2: 예, 제가
1: 중에서는
2: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게 자존심 때문에 얘기는 못하지만 뒤에 돈 문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란 내가 지금 통일된 의견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전히 상당 부분의 통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결국 이념 중심에 종교 중심에 결사 항전을 해치는 그 목적을 아직도 완전히 누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갈팡질팡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3: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하고 군사 재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 역시 공격에 대한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대이란 공격을 전격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따른 건데요. 관련 내용과 중동 상황에 대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5: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오늘까지는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정도입니다. 어제보다는 낮지만 평년보다는 높습니다. 여전히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금 이런 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해도 내일까지는 좀 건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산불, 화재 사고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무엇보다 청년과 청소년의 자살 위기도 높습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오늘 그 두 번째 편지 2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l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경기도에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 쉼터인데요.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쉼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기도 황소중 이주노동권익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주노동권익팀장 황소중입니다.
0: 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 개선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1: 네,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의 단순 시설 개보수를 넘어 생활안전위생 전반을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여러 사유로 일시적인 거처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로 숙박, 식사, 상담,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쉼터의 환경 개선, 안전시설 보강, 방역 소독, 식비 지원 등을 통해 쉼터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0: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주로 어떨 때 이런 쉼터를 찾아오시나요? 또 얼마나 이용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1: 외국인 노동자들이 쉼터를 찾는 경우는 주로 갑작스럽게 머물 곳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숙소를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재해, 폭력, 질병 등의 사유로 당장 거처가 필요한 경우에 쉼터를 찾게 됩니다. 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하루 평균 3명 정도가 이용하는 곳도 있고 많게는 50명까지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은 일실당 2명에서 4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0: 예,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으시는 갑자기 머물 곳이 없어졌을 때 이렇게 쉼터를 오신다는 건데 아무래도 시설 규모에 따라서 한 곳에 좀 적은 분들이 계실 때도 있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계실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항들을 개선을 하시는 건가요?
1: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중심으로 주로 노후화된 숙소의 도배, 장판, 창호, 방수 등 소규모 시설의 개선을 지원하고 특히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 소방, 방범 시설 등이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쉼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생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역 소독 및 식비 등을 지원하여 이용자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예, 도배, 장판, 창호, 방수 이런 부분부터 소방, 또 방범시설, 전기 이런 거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주시는 거고 또 소독, 뭐 식비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신다는 거네요. 식비 같은 거는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1: 저희가 식비는 그 단체별로 월 한 40만 원부터 한 연 한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네. 이미 지원을 받은 쉼터도 있을 텐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 나오고 있나요?
1: 저희가 2021년부터 지원을 시작해서 2025년까지 총 23개 단체 48건의 환경 개선을 지원했고요. 뭐 화장실 수리, 곰팡이 제거 등의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영기관 입장에서도 노후시설 관리 부담이 줄어들고 상담이나 생활 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0: 예,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세요.
1: 네.
0: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직접 뭐 만나시면서 이런 환경도 네네. 개선하시는 거예요?
1: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지원해드리고 현장도 방문해가지고 뭐 애로사항이 있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개선을 하고 나서 이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좀 많이 좋아졌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1: 네네. 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시설이 개선되기 때문에요. 네. 네, 다들 만족하고 있으십니다. 네.
0: 그러니까요.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사업 앞으로 경기도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죠?
1: 아, 네네.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0: 네, 앞으로는 어떤 방향 갖고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1: 아, 저희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산업 현장과 지역 사회를 함께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구성원이고요. 그래서 쉼터 지원 사업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긴급 보호 및 전문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생활 현장의 갈등, 위기 상황 등을 해소해서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 보고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0: 예,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산업 현장, 지역 사회를 정말 함께 지탱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구성원이라는 것다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황소중 이주노동권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경.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산에서 줄 서서 걸어본 건 처음이라는 후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무려 16,000명이 넘는 탐방객이 이 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청봉을 품은 이 산, 한국인의 등산 사랑을 제대로 보여준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남산, 2번 설악산, 3번 연말정산, 4번 아미노산. 1번 남산, 2번 설악산, 3번 연말정산, 4번 아미노산.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문제가 나가자마자 여러분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358번님이 정답과 함께 대단한 한국인 점점점점. 아, 맞아요. 특히 한국인이 산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에게는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산불,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 2달 동안 고지대 탐방로를 막아놓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열었는데 주말 새벽 3시에 열었답니다. 새벽 3시에 열었는데 오픈런. 야, 대단하십니다. 야, 저는 뭐 산을 등산을 막 즐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가끔 정말 휴일에 아주 낮은 동산 있잖아요. 저 그런 데는 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등산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멋지시고 진짜 등산이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신 건강과 우리 육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이 산이 여러분 고지대 탐방로가 열렸습니다. 첫날은 오픈런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뭐 앞으로는 뭐 계속 열려 있을 테니까 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청봉을 품은 이 산, 한국인의 등산 사랑을 제대로 보여준 곳이죠. 어디일까요? 두 가지 중에 헷갈리실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이 정말 좋아하는 산, 대청봉을 품은 산, 1번 남산, 2번 설악산, 3번 연말정산, 4번 아미노산,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왜 등산을 한다? 등산을 하면 이런 게 좋다.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산, 어느 산을 즐겨서 가시는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탐방로, 좋은 등산로 추천도 받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고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삼천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적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맺히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진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7994번님은요, 사계절 매번 다른 모습과 공기로 나를

맞아주는 큰 품. 오,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 산에 대해서. 야, 저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을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5994번님, 예전에 단풍 시즌에 이 산, 뭐, 울산 바위코스 줄 서서 올라갔던 기억이 나네요. 단풍 시즌에는 또 산들을 많이 다니시는군요. 그렇죠? 단풍놀이 하러. 단풍은 정말 산에 가야만 좀 제대로 느끼기는 하죠. 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대청봉을 품은 이산. 얼마 전 산불 예방기간 위해서 두 달간 막아두었던 고지대 탐방로가 주말 새벽 3시에 다시 열리면서 전국 각지의 등산객들이 헤드랜턴 켜고 몰려들었습니다. 오픈런 이미 수백 명. 이산, 야,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이산 어딜까요? 1번 남산, 2번 설악산, 3번 연말정산, 4번 아미노산.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고요.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오늘은 글자 힌트입니다. 누구 노래일까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가 부릅니다.

0: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1: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입니다.
0: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오늘은 이 짱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변호사님을 맞이할 때까지 예, 흘렀습니다.
1: 네.
0: 빌런 방지 위원회 제가 네. 앞서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에 사람들 결혼들 안 한다고 하고 지금 아이도 안 한다고 하는 이 시국에 네. 우리가 과연 이 코너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1: 그렇죠.
0: 근데 변호사님이 한 말씀 하셨잖아요.
1: 네, 우리 사무실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굉장히 많은데 다들 결혼을 잘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0: 네. 그 이야기는 네. 일단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네, 빌런방지위원장 네. 이 빌런방지위원회 우리 취지가 그건 거죠.
1: 네. 그 결혼을 약간 꺼렸던 변호사도 와서 이제 사건 접하고 하면서 아 이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해서 출산도 한 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0: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빌런들만 골라내면 됩니다, 여러분.
1: 네.
0: 첫 번째 빌런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제목이 뭔가요?
1: 네. 아내 금반지 빼돌려서 상간녀 챙긴 기생충 남편의 두 집 살림입니다.
0: 네. 이렇습니다. 저희 사연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마음에 준비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이것도 벌써부터 약간 좀 마음속에서 화가 치미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1: 네. 이 부부는 이제 혼인기간 한 5년 정도 됐고요. 자녀는 없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어느 주말 이제 집에 다녀가면서 스마트워치를 놓고 간 거예요. 월요일 아침 이제 충전 중이던 그 시계에 보고 싶다, 옆에서 자고 싶다, 내 꿈꿔 이런 알람이 이제 문자가 온 거죠. 근데 발신자가 저장된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C 카카오톡에 접속을 해서 직접 그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쪽에서 친한 척 답장이 왔고 이제 아는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남편이 그 여자한테 보낸 메시지가 포착이 됐어요. 걸렸어. 그냥 차단해. 네. 근데 이제 더 황당한 거는 알고 보니 그 상간녀도 유부녀였고요.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부터 알면서 만난 거였다는 거죠. 남편 지갑에서 이제 커플 팔찌 구매 문의 문자가 이제 나왔고 또 카드 결제 내역에는 목걸이 구입 기록이 있었는데 이 사연자분도 목걸이 본 적도 없는 여자 목걸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집에 오면 안에 물건이 하나씩 없어져 있었는데요. 뭐 금반지, 건강식품 뭐 이런 것들이 없어졌고 그 자리를 채운 건 이제 내가 모르는 칫솔 그리고 냉장고 속에 이제 누군가의 음식이었던 거죠. 1년 지나서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0: 주말 부부입니다. 주말 부부로 지냈고 가끔씩 남편이 있는 곳을 아내가 갔겠죠.
1: 그렇겠죠.
0: 근데 점점 물건들이 하나씩 내가 갖다 뒀던 게 없어지고
1: 네네.
0: 처음 봤던 것들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1: 예, 모르던 칫솔도 또 이제 생기고.
0: 일단 결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남편과 네. 지금 불륜을 한 거예요. 어떤 여성이. 네. 근데 두 사람 다 결혼, 그러니까 임자가 있는 사람, 배우자가
1: 그렇죠.
0: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1: 예,
0: 예. 두 사람 다 이혼했습니까?
1: 네, 둘 다 이혼을 했습니다.
0: 남편, 그러니까 이 사연자와 남편 이혼했고 그 상간녀 쪽도 이혼했어요?
1: 네네.
0: 그쪽도 알았네요?
1: 뭐 그쪽도 알았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남편이 이혼을 해서 이제 싱글이 되니까 이 여자분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상간녀가 사실은 이 부부 공동 주거지에 온 겁니다.
1: 네.
0: 와가지고 물건을 막 쓴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1: 그쵸.
0: 아내의 금반지랑 건강식품은 왜 없어진 거예요? 설마 이 상간녀가 가져갔나요?
1: 뭐 가져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식품을 같이 하나씩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사 먹어라.
1: 네.
0: 왜 사다 놓은 거를 먹습니까?
1: 네.
0: 이거 좀 너무 좀 사람이 약간 쪼잔한 느낌이. 그리고 설마 아내의 금반지 상간녀 준 거예요?
1: 금반지를 준 건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그 금반지를 활용해서 뭐 장식 상품을 만들어준 건지 그거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제 군값이 비싸니까요.
0: 와, 이거 녹여서 네. 또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아 정말. 그러니까 이런 사연입니다. 이런 사연인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뭐 없어지고 이랬던 거. 네. 이거 절도나 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1: 그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 이제 부부지간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근데 헌법재판소 이제 판결로 절도죄 부부지간에 뭐 물건을 훔치거나 해도 처벌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오 그러면 남편이 아내 물건을 혹은 아내가 남편의 물건을 그 사람 동의 없이 없애거나 막 네. 이러면 이거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만약에 신고를
1: 맞습니다.
0: 하면.
1: 예예. 예.
0: 그렇군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남편 측에 분명히 불리한 요소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뭐 사실 그 상간료를 위해서 사용한 돈 같은 경우 가정 공동 생활을 위해서 쓴 돈이 아닌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정행위를 하면서 소비한 돈이나 아니면 상간녀한테 뭐 금전적인 지급을 해줬다거나 이런 부분 다 입증이 되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0: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1: 사실 뭐 비싼 고가의 뭐 명품 가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여자랑 같이 가기 위해서 뭐 해외 여행 비용을 지출을 했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뭐 이체를 해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계산을 해서 다 재산 분할 대상에 이제 포함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상간녀도 유부녀. 이 남편 당연히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1: 네.
0: 둘이 만났고 아내가 그 상간녀가 유부녀인 거를 이제 알았죠.
1: 네네.
0: 그러면 양쪽 다 어쨌든 각자의 배우자를 기망한 거잖아요.
1: 그쵸.
0: 이거는 이 아내 입장에서 상간녀 소송하거나 이럴 때도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상간녀가 이제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알지 않았겠나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양쪽에 가정이 있는데 이런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위자료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요소로 작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걸렸어 차단해. 예,
0: 네.
1: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있으니까 말하자면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알면서도 만났구나.
0: 그렇죠.
1: 이 부분이 확실하게 예, 알 수 있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이럴 때 상간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그 상간료가 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위자료 액수가 좀 늘어나는 겁니다.
0: 불륜 증거가 된 거는 스마트워치 알림
1: 네.
0: 그리고 상간녀한테 카톡 보낸 거 걸렸어
1: 네.
0: 뭐 차단해
1: 네.
0: 이런 거 그리고 뭐 목걸이 카드 결제했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1: 네.
0: 충분히 부정행위 입증되는 거죠?
1: 네. 그리고 이제 걸렸어 차단해라고 하는 문자 자체는 이제 결정적이고 아마 이제 주말 보호를 하기 때문에 주중에 상간녀가 드나든 내역 같은 경우에 CCTV를 이제 증거 보전이라고 하는 신청 이제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면 이거 이외에도 이제 둘 사이에 주고받은 이제 전화, 통화 내역, 1년치라든가 이제 카톡 로그 기록 얼마나 자주 카톡을 주고받았는지 3개월치 이런 것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입증은 가능합니다.
0: 혼인기간 5년입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자녀는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양육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었겠지만
1: 네.
0: 이제 이런 경우에 자녀가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100% 남편 쪽에 불리하게 작용이 되죠.
1: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아이 문제는 이제 파탄 사유하고는 상관없이 아이의 입장에서 이제 누가 키우는 거가 가장 아이를 위해서 좋은지를 그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보통은 이제 주말 부부를 할 때 아이가 이제 엄마랑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0: 그렇죠.
1: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친권 양육권에 있어서는 이제 엄마 쪽이 유리한 거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뭐 친권 양육권 아빠가 아이를 뭐 학대하거나 이런 정황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이혼 사유하고는 상관없이 친권 양육권은 또 아이 기준으로 결정하게
0: 아, 그렇습니까?
1: 됩니다.
0: 예. 그 아이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의 입장을 듣는 건가요?
1: 아 그건 아니고요. 아이가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 그리고 아이가 누구랑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네, 아이가 부모가 이혼하는 상황에서 어느 부모랑 있는 게 그래도 정서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주로 따지게 됩니다.
0: 친권 양육권을 결정할 때 경제력도 봅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하고 애착관계가 훨씬 깊어요. 근데 엄마가 예를 들어 경제력이 없습니다.
1: 네.
0: 그런 경우 아빠가 키우게 될 수도 있어요?
1: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아빠가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양육비로 보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특히 이제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해서 누구랑 애착관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 네. 이혼을 했을 경우 이제 자녀 문제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 맞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는 자녀는 없는 집이었고요.
1: 네.
0: 아, 근데 아내 입장에서 너무 배신감이 컸을 것 같아요. 아,
1: 그쵸.
0: 배우자 불륜 사실을 이제 1년 뒤에야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굉장히 화가 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1: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이제 전문가를 만나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CCTV 증거 보존 신청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CCTV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 보존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내인지를 살펴보시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세요.
0: 예. 두 번째 빌런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빌런의 사연 제목은 뭔가요?
1: 네, 유부남 숨긴 채 웨딩 마치를 올린 희대의 사기꾼. 충격적인 축의금의 행방입니다.
0: 이건 또 뭔가요? 유부남을 숨겼어요, 일단. 근데
1: 네.
0: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1: 네.
0: 결혼을 또 했네요. 그리고 충격적인 축의금의 행방은 또 뭡니까? 몇 가지의 지금 불법적인 요소들이 제목에서 보이는데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네, 2년 정도 가까이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남편은 연애 초반부터 예전에 잠깐 동거했던 여성이 있었는데 이미 정리된 관계라고 설명을 했고 아내는 그 말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 후에 우연히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아내가 충격에 빠집니다. 남편의 이혼 신고일이 두 사람의 결혼식보다 무려 석달 뒤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객들 앞에서 웨딩마치를 올리던 그날에도 남편은 법적으로는 이미 다른 여성의 배우자였던 건데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남편은 연애 당시에 전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친자가 아닌 걸 알고 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이가 실제로 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이제 확인한 겁니다. 결국 아내는 결혼식 날짜 그리고 이혼 신고일 결혼식 축의금 규모 등을 이제 역산을 해보니 결혼식 하객들이 낸 축의금이 전처에게 주는 위자료가 됐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0: 이 사연이 너무 복잡해서
1: 아,
0: 이
1: 네.
0: 사연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여기서 가장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1: 그러니까 이미 헤어졌다라고 했는데 헤어지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했고 이혼은 그 뒤에 한 거고요. 그리고 전혼 배우자하고 사이에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어서 내가 헤어졌다 그랬는데 실제로 내 아이였던 거고 그전 부인한테 위자료를 주고 헤어졌는데 그 돈을 우리 결혼식 축의금으로 썼다는 겁니다.
0: 일단은 이거는 사기 결혼 아닌가요?
1: 그렇죠. 사실 뭐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숨기고 이혼도 안한 상태로 결혼을 한 거니까 혼인 취소 사유는 됩니다.
0: 혼인 취소 사유가 되죠.
1: 네.
0: 그러면 이 사연 같은 경우 아내분 혼인 취소를 하셨나요? 이혼을 하셨나요?
1: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혼인 취소도 구했지만 사실 빨리 그냥 혼인 취소 같은 경우는 판결까지 가야지 끝나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혼으로 조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0: 아, 혼인 취소보다 이혼이 더 빠른가요? 법적 절차가?
1: 네. 그 혼인 취소는 두분 사이에 우리 혼인 취소하겠다라고 해서 합의해서 혼인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재판을 해서 최종적인 판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살아온 기간이 1년이 안 되는데 그 혼인 취소 이제 구하고 싶다고 해서 1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네, 이혼으로
0: 그럼 이
1: 마무리하셨습니다.
0: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더 유리한 건가요? 그 유리한 걸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1: 사실 나는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적히는 것보다 혼인 취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의 혼인관계 증명서에 적히는 걸 원하신다고 하면 혼인 취소를 이제 구하시는 게 낫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혼인 취소가 되면은 그 혼인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0: 네.
1: 근데 혼인관계 증명서, 우리가 보통 발급받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혼인 취소라고 기재가 되는 거지 혼인 신고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혼으로 적히나 이제 혼인 취소로 적히냐 이거의 차이인데 나는 빨리 그냥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혼으로 마무리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중간에 조정을 할때뭐 이렇게 조정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전적인 부분이 나의 요구랑 맞아야 되겠죠. 안 맞으면 혼인 취소 끝까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금전적

0: 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빨리 끝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결혼식 당시에 남편이 법적으로 유부남이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결혼식 자체가 이거는 사기였어요. 사기. 그리고 아내분이 결혼식 비용 부담했잖아요. 아내
0: 네.
1: 쪽에서도. 그리고 아내 측 하객들도 축의금 냈잖아요.
0: 네.
1: 이게 전처 위자료로 사용됐습니다.
0: 네.
1: 이 사안, 요 사안 하나만으로도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뭐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결혼이 뭐 취소든 뭐 이혼이든 파탄되게 되는 데는 남편 측의 귀책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요. 사실 이런 거 알았으면 결혼도 하지도 않았을 거고 결혼
1: 그렇죠.
0: 비용도 들어갈 이유도 없었지
1: 맞습니다.
0: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이제 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 저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전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축의금을 냈어요. 저
0: 네.
1: 부부가 결혼을 축의금을 냈습니다. 근데 혼인 취소했어요. 저
0: 네.
1: 다시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0: 아직까지 저희 사무실에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1: 법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0: 법적으로 이미 증여를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하객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냥 축의금을 준 거고, 이그 결혼이 꼭 유지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내가
1: 그렇긴
0: 축의금을
1: 한데.
0: 준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미
1: 네.
0: 증여를 한 이상 이제 소유권은 그쪽으로 넘어간 거고 그걸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1: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갑자기
0: 네.
1: 궁금해졌습니다.
0: 네.
1: 네.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지금 입증해야 되지 않나요?
0: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분이 남편이랑 결혼한 결혼식 날짜.
1: 네.
0: 네. 그리고 그 남편의 그 혼인관계
1: 이혼.
0: 증명서에 나와 있는 이혼 날짜. 이것만으로도 명백하고, 그럼 남편이 이런 부분을 속였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톡도 다 증거로 사용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입증은 가능한 거죠.
1: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이 전처 입장에서 보면
0: 네.
1: 결혼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 전처 입장에서 지금 이 사연자분 있잖아요. 이분을 상간료 소송 걸수 있어요?
0: 만약에 이제 사연자분이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알고 만났다고 하면 상간녀가 되는 건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미 헤어졌다고 하고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간소송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1: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0: 네.
1: 이 아내분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나 헤어지지 않겠다.
0: 네.
1: 같이 산다.
0: 네.
1: 이렇게 되면 남편이 전처 사이에 지금 아이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아이랑 관련된 뭐 양육비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부 공동 재산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양육비는 뭐 사실 어떻게 헤어졌던 건 간에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재혼 부부가 이런 경우에 이런 경제적인 부분으로 많이 힘들어하세요. 뭐 이미 전혼하고의 관계는 다 끊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아이가 있는 경우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또 아이가 또 이제 커가면서 양육비를 좀더 달라 막 이런 연락이 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또 면접 교섭도 해야 되고.
1: 맞죠.
0: 예, 2주에 한 번씩 주말을 이제 아이랑 보내는 거.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겠지만 또 신혼인데 2주에 한 번씩 또그 아이랑 같이 이제 그거를 말하자면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시고 나 그런 거다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을 때 결혼을 하시는 거죠.
1: 네. 한 20초 남았는데요.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 거짓말 믿음에 배신당한 사연이거든요.
0: 네.
1: 꼭 기억해야 할 법적 포인트 뭔가요?
0: 일단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CCTV 이제 보관 기간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족 관계 증명서 이런 거를 뗄 때는 상세본으로 네, 떼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1: 예, 6635번님, 참 인생 열심히들 산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 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평동 나비엔.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4: 꽉 막힌 러시아와

0: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 저축은행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성원 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성원 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5: 성원 에드피아
7: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8: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 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 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1: YTNS FM
1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27도까지 오르고요.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따가운 햇살은 덜하지만 그렇지만 구름이 해를 가린다고 자외선 지수가 낮은 건 아닙니다.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고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 비는 전국적으로 50에서 80mm 이상으로 제법 많은 양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좀 보입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 가는 길 한강대교 부근 1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작대교 부근부터 속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반포대로 다리 위에서는 괜찮은데 반포대로로 이어져서는 남단을 나와서 서초까지 신호대기를 약간 길게 봤습니다. 동작대로는 사당역 쪽으로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까지 반대쪽으로는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지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는 홍지문 부근 3차로에 공사로 지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엽니다. 이렇게 11시가 되면 2부로 넘어오죠. 앞서 1부에서 내드렸던 SAT 한번더 내드릴게요. 오픈런이라고 하면 보통 인기 많은 식당, 뭐 매장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오픈런이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특별한 오픈런이었죠. 봄철 산불 예방 위해서 두 달간 고지대 탐방로가 막혀 있었는데 지난 주말 새벽 3시에 그게 열린 거예요. 전국 각지의 등산객들이 헤드랜턴을 켜고 몰려들었습니다.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SNS에는 오픈런을 했는데도 이미 수백 명 있었다. 산에서 줄을 서서 걸어본 거는 처음이다. 이런 후기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날 하루에만 16,000명이 넘는 탐방객이 이 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산은 어디일까요? 대청봉을 품은 산이죠. 1번 남산, 2번 설악산, 3번 연말정산, 4번 아미노산.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2765번님, 제가 산을 좋아해서요. 남쪽으로 한라산부터 북쪽으로 금강산까지 전국에 사는 안 가본 곳이 없는데요. 언젠가는 차로 백두산까지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겸손의 미덕 등을 산에서 배웁니다. 인생을 배우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한 문장을 덧붙여주셨습니다. 슬라생은 산입니다. 라고. 아니 이런 극찬을 해주시다니 산에서 겸손의 미덕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데 설라생을 산이라고 표현해 주시니 아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통 산에 오르실 때 많이 힐링되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분을 저희가 설라생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다면 진짜 좋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7475번님, 그동안 시간이 안 나서 산행을 못 했는데요. 5월이 돼서 그나마 여유가 생겨서 산행을 좀 즐기려 했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날씨가 5월에 벌써 여름을 앞지르네요. 너무 억울해서 무더위를 무릅쓰고 산행을 해야 할까요? 저는요, 북한산을 주로 이용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너무 이른 여름더위가 왔죠. 수요일에, 내일, 모레. 내일과 모레, 수목, 요렇게 비가 내린대요. 그러고 나서 요런 지금 이른 더위는 조금 누그러진다고 하니까요. 비 그치면 한번 산에 오르시면 어떨까요? 좋아하시는 북한산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9914. 등산 좋지요. 너나 나나 삶에 여유가 있어서지요. 예전엔 땔감이나 구하러 산에 올랐는데 말이죠. 산에 오르시면서 많은 분들이 몸도 충전하시고 마음도 충전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산 조금 더 더워지기 전에 한번 올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번에 고지대 탐방로 개방하자마자 오픈런이 됐다는 이 대청봉을 품은 산 1번 남산, 2번 설악산, 3번 연말정산, 4번 아미노산 어떤 산일까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제 자살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시간 오늘을 홀로 버티면서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서 내일이 두려운 이들을 위해 편견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는 사회를 꿈꾸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삶이 힘든 그대에게 YTN 라디오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띄우는 절박한 열 통의 편지 들어볼래요?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 스타트업 마인드풀 커넥트 운영하고 계신 류혜원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고립을 연결로 푸는 마인드풀 커넥트의 류혜원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와 YTN 라디오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인드풀 커넥트 대표님이세요. 마인드풀 커넥트 낯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1: 네. 저희 마인드풀 커넥트는 마인드 SOS라는 캠페인 브랜드를 통해서 다양한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살 예방이나 정신건강 관련한 교육이랑 정책까지 이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정신건강을 많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곳이고 제가 앞서 정신건강 분야 스타트업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그러니까 운영을 이게 비영리 단체입니까?
1: 저희는 주식회사 중에서 지금 소셜벤처예요. 아.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영리회사이긴 합니다.
0: 그렇군요. 오늘 아마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우리 대표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류혜원 대표가 띄우는 두 번째 편지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대들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인데요. 예, 이 이야기 들어보죠.
1: 네, 우리나라는 이제 10대, 20대, 30대 그리고 작년부터는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데요. 사실 사망자 수만 놓고 보면 60대 이상 자살 사망자 수가 더 높긴 합니다. 근데 다만 60대 이상의 자살 사망자 수에서는 이제 복지 지출을 한 달에 100만 원을 증가를 하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요. 근데 특히 10과 20에서는 사회적 문제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이제 큰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청년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이에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청소년 자살률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수치인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청소년 자살률 수치가 잡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청소년 자살 위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는 10대 자살률 중에 고등학생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점점 중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어려지고 있고 이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검사를 통하더라도 치료와 사회적 연결이 이제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살 사망자의 92%가 내가 없어도 잘 살아라는 이제 언어적 신호나 아니면 뭔가를 내 거를 나눠주는 행동적 신호나 아니면 뭐 급작스럽게 무기력해지는 이런 감정적 상황적 신호들 위험 신호들이 있는데 이런 신호를 보내도 특히 뭐 친구나 유가족 중에서도 21%만 이를 감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살 사후 대응 사후 대처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희 마인드풀 커넥트와 제가 보는 비전은 좀 사전 예방이랑 1차 예방에도 이제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과 청소년들이 내 마음을 인지하고 그리고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감지하고 위기 대응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그리고 고립의 상황에서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이나 솔루션 이런 접근들까지 확장이 돼야지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중보건학을 공부를 했는데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자살을 바라보면 정말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있단 말이죠. 경제, 고용, 관계, 주거, 교육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로 봤을 때 사회적 요인들을 봤을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는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정부의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온 사회가 함께 연결의 안전망을 만들어야지만 이런 정말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대표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OECD 1위라는 거는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데 청소년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이고 다른 나라는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심각하다. 이 부분을 짚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자살 문제를 개인의 의지 문제, 우울증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죠. 정신질환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있는데 대표님이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보건학을 공부하셨다고 했거든요. 일단은 공중보건학이라는 게 뭔지를 간략히 설명해 주셔야 그 관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중보건학을 공부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공중보건학을 공부한 학생들 사이에 이런 밈이 떠돌아요. 이제 개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고 커뮤니티, 도시, 나라 이런 단체가 아프면 공중보건학 전문가한테 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자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것이 핵심인 거네요.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자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근데 제가 또 놀란 것이 우리 대표님도 어렸을 때 자살 시도를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네네.
0: 근데 어떻게 지금은 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계신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1: 네, 저도 청소년 시기에 정신건강에 관한 낙인이나 그리고 고립에 인해서 마음건강에 많이 힘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그 시기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인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마음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적절한 도움도 못 받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더 이제 우울감이 이제 악화가 되어서 그런 상황들이 왔었는데 그래서 이런 제 경험은 저만 겪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현장에서도 많이 보이는 경험이더라고요. 특히 청소년 시기에서는 이런 우울감이나 교내에서의 학교 생활에서 인한 왕따로 인한 고립이나 이런 경우들이 악화됐을 때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확률이 이제 청소년 자살률은 훨씬 높고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 추정치는 가장 높은데 항우울제 사용량은 평균 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예요.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하는 치료를 받는 비율은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이 격차를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정신건강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 한 낙인.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픈지 모른다는 저 교육의 미비.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이 너무 비싸다거나 사실 서울 시내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가 서울 강남에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치료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겹치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제 힘듦과도 겹치면 청년들이 더욱더 고립을 이제 느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청소년 청년의 경쟁 사회, 취업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을 때 우리나라에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대표님이 공중보건학을 아까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힘든 시절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가 한국에서였나요? 미국에서였나요?
1: 일단 저는 우선은 잘못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저는 이제 자살을 시도하셨다는 분들이나 자살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생각했을까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러니까 지금 네가 힘든 거,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야 라고 그렇죠. 우리가 네네. 인식을 해야 되는 거군요.
1: 네네. 그게 잘못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어 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학교 생활이 조금 힘들어지면서
0: 한국이었나요?
1: 네네. 그땐 한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해외로 가면서 해외에서 또 이제 뭐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면서 그런 데서 이제 또 고립감을 느끼면서 마음 건강이 좀 힘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0: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한국의 청소년 10대 그리고 청년 20대 애들이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나라에서 정책들을 다 펼치겠죠. 근데 왜 유독 한국이 높냐는 거죠. 그 문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머릿속에 처음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우리나라 청소년 시기에서는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작은 실패라도 이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이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이 회복 탄력성이 쌓이면 나중에 청년이 돼서도 아니면 중장년이 돼서도 이제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그거를 이제 지혜롭게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한 가지 성공만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공에 대한 압박감을 따라가면서 이제 조금 나에 대해서 고민이나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걸 싫어하고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자살을 생각을 할 때는 내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상상도 안 가서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아쉬울 게 없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렇게 이제 내가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거나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조금 버티려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런 버티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순간들의 이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앞서 대표님이 이 시간 시작하자마자 띄웠던 그 편지, 메시지에서 하셨던 말씀은 분명히 시그널이 있다, 신호를 보낸다. 힘들게 되면 신호를 보내는데 그거를 감지하는 게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후에 뭔가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전 예방, 1차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대표님이 그래서 이 힘든 사람들이 고립되기 전에 연결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강조하시면서 지금 마인드 SOS 맞습니까? 요거를 이야기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게 뭔가요?
1: 저희 마인드 SOS가 저희 마인드풀 커넥터 회사에서 하는 캠페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상 속에서 정신건강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마인드 SOS에서는 정신건강을 어렵고 무겁지 않게 풀어가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많이 엮어서 저희가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실패나 스트레스가 이제 갑작스러운 자살 시도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소통하고 공감하고 연결될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신건강이나 자살 예방을 병원이나 상담실에서 다루는

0: 거 너무 필수적이죠. 근데 이제는 저희가 20년 이상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해왔잖아요. 20년간 그렇게 밀어왔잖아요. 그럼 이제는 조금 더 다른 포괄적인 접근으로도 가야 되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 사전 예방, 1차 예방에 집중을 하자라고 저희는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뭐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예술을 접목한 캠페인들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일상적 접점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1: 뭐 하나만 사례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이 마인드 SOS 활동을 하시는지?
0: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하는 행사 중 하나가 마음 온 스테이지라고 해요. 이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봤던 형식인데, 오픈 마이크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뭐 카페나 아니면 바에서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나 뭐 이야기를 시로 풀어도 되고, 편지로 풀어도 되고, 노래로 풀어도 되고, 악기로 풀어도 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지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또 저도 청소년 시기에 제가 필요했던 거는 그냥 얘기할 때만 있어도 사실 많이 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한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마음 온 스테이지를 시작을 했고, 여기서는 저희가 청년들이 무대 앞에 나와서 본인의 마음에 대한 아픔이나 경험들을 진솔하게 나누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리스너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함께 울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연결되거든요. 저희가 무대 앞에 나오시는 분들을 청년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스피커 분들께서는 처음에 입장했을 때는 전혀 서로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근데 한 시간 반 뒤에 서로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는 서로 안아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연결감을 우리가 만들어준 활동을 하자고 해서 지금 지난달까지 저희가 다섯 번째 5기를 진행을 했고, 뭐 카이스트라는 대학교에서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일반인 대상으로도 서울 시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정신건강을 어렵고 무겁지 않게 풀수 있을까? 왜 정신건강이 어려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 아,
0: 그냥 나 감기 걸렸다, 나좀
1: 맞아요.
0: 우울하다라는 형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리 검사나 상담에 대한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더 펀하게 만들어보자, 정신건강을 힙하게 만들어보자고 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는 광화문에서 멘탈헬스 팝업을 했어요.
1: 어떻게 한 거예요?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제 대관을 해서 후원을 해주셨죠. 후원을 받아서 심리 검사 체험부터, 그리고 내 마음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월부터 뭐 진짜 팝업처럼 다양한 체험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마인드 SOS 댄스 크루라는 걸 만들어서 춤이 정신건강에 뇌과학적으로 항우울제 역할을 한대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우울감이나 정신적 아픔을 이제 겪으셨던 분들을 저희가 20명을 모아서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의 이제 리아킴님과 뭐 하리무님과 다양한 댄서분들과 3주간의 연습 끝에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공연을 하는, 그 성과가 정신 마음 건강적으로 되게 좋았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그 연결감과 유대감을 함께 이겨내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어서, 저희는 이렇게 조금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연결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확실히 그 변화가 느껴지나요?
0: 저희는 처음에 마음 온 스테이지를 시작을 했을 때도 너무 새로운 형태니까 과연 우리나라 청년들이 무대 앞에서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을까 고민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줬고, 그때는 저희가 50명, 60명에서 시작을 했던 게 지난달에는 130명으로 저희가 늘었고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해주시고, 광화문에서 이제 멘탈헬스 팝업을 했을 때도 아, 이거 정말 크게 준비했는데 사람들
1: 후원
0: 안 오면
1: 받았는데,
0: 큰일 난다
1: 준비를 했는데, 네네네네.
0: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길거리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계속 들어오셔서 심리 검사를 찾으시면서 받고 싶어 하시고 줄을 서서 받으시고, 또 저희가 어린이 심리성 검사도 추가를 했었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받으시고, 어떤 분은 거기서 받으시다가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심리검사나 이제 정신건강의 관리에 대한 벽을 조금 낮춰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해외 사례를 보면은 뭐 핀란드, 영국, 덴마크,

0: 10억 원이었는데, 이게 인구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1인당 1,514원 정도일
1: 아,
0: 수준이래요.
1: 그래요.
0: 너무 작잖아요. 이렇게 인당 1,500원을 어떻게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수준도 10년 전보다 7배가 늘어난 수준이래요. 근데 이제 일본은 보면 20년 전에는 저희보다 자살률이 높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자살률을 집중해서 낮추려 했던 시기인 2011년, 뭐 2017년 이 시기에 예산을 보면 3조 3천억 원을 투자했대요. 그럼 매년 4,700억 원을 투자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차이를 봤을 때 우리나라 예산이 너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청소년 자살률을 감소해 최근에 이제 11%의 영향을 줬던 게 988이라는 자살 예방 핫라인이 가장 이제 도움이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응답률조차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의 부족으로 이제 전화를 받아주실 분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988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이제 다양한 뭐 자살 예방 핫라인들이 있으면 그걸 통합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분산되어 있긴 해요. 저 예를 들면 뭐 1388은 청소년을 위한 전화고 뭐 109는 통합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분이 지금 100명에서 140명이 조금 안
1: 그렇군요.
0: 되는 경우고요. 그래도 예를 들면 뭐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도 심리 부검을 통해서 자살의 원인이나 이런 걸 되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시작 이후로 심리 부검을 받은 분들이 이제 9년간 1,099건밖에 없대요. 이게 그 사이에 이제 같은 기간에 자살 사망자가 11만 9천 명인데 그 안에서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리 부검의 2025년 예산이 3억 원이었대요. 근데 이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1: 그러네요.
0: 핀란드에서는 첫 시도했던 1년 사이에 1,397건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투자 정말 사회적 문제를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조금 투자를
1: 그러니까요.
0: 하고
1: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청소년,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빨리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산을 좀 빨리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흘쭉갔습니다. 한 30초 정도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들이 앞서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시그널이 있고 누군가가 좀 알아봐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 우리가 당장 할수 있는 처방전 좀 내려주세요.
0: 저희 마인드풀 커넥트에서 이제 집중하는 부분 중 하나는 또 나를 사랑해주는 법, 나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인드 SOS에서 SNS 챌린지 중에 마음 구조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실패하는 순간에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자. 그래서 셀프허그를 하는 SNS 챌린지인데, 오늘 당장, 오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이제 위로가 필요할 때는,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 지금 고생했다.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안아주는 게, 이제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오늘 잘했어. 여러분 오늘 잘하셨습니다. 셀프허그.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한국 자살 예방 협회가 함께하는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마인드풀 커넥트의 유혜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5: 온라인.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강호
5: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 오늘 SAT 정답은 설악산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0: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지금 시각은 11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견을 좁히기 위해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 측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과급 기준, 지급 기준 등을 놓고 다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회의에 중재위원으로 참석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아직 양측의 타결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불발될 경우에는 중노위의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 노조 삼성지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엽니다.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명은 지난 15일 초기업 노조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교섭 요구안으로 가름하고 총회 관련 공고를 규약과 달리 단 하루 전에 올리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 집행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의견 수렴 없이 안건을 조율했으며 노조 설립 후 3년 동안 대의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정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행사에 대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규정한 뒤 이번 사안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합의 직전에 있다면서 이란 핵무기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동 동맹국 정상들이 협상이 타결 직전이라고 본다며 2, 3일 정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연기할 수 있겠느냐고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이 만족한다면 우리도 아마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기반의 해상보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세이프라고 명명된 이 보험은 페르시아만 일대를 지나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으로만 보험료를 결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를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외신과 해운업계에서는 이 서비스가 보험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상 해협 통행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나와 부산과 울산, 경남은 해볼만 하지만 어렵고 대구, 경북은 많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험한 바로는 쉬운 선거는 하나도 없고 그간 목표는 높게 태도는 낮게라는 말을 계속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더 긴장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야 할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지원 유세가 8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일단 자신은 6월 3일 방송사 출구조사 순간만 생각하고 뛸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삼성전자 공장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노란봉투법이 가져온 문제점들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의 단식장에서 노란봉투법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양자 후보도 특히 반도체 부문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어떻게든 총파업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는 민주당이 무소속 후보나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하는 당원을 대상으로 암행 감찰단을 운영하겠다며 징계를 시사한 데 대해 그 논리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와 경기 평택을 해서는 문전 대통령과 이호철 전 참여정부 민정수석에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를 공개 지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제명된 자신 입장에서 출마 여부는 자유라며 민주당이 이에 대해 배신했다고 이야기할 자격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는 27일 김전 의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물을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전 의장 등 합참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오늘 공개한 올해 1월 국민연금 공표 통계를 보면 월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은 110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간별로는 월 100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 수급자가 46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 130만 원 이상 160만 원 미만이 28만여 명, 월 16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24만여 명이었습니다. 연금 종류 가운데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월 317만 원을 받았고, 장애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7만 원, 유족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156만 원이었습니다. 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이 면제됩니다. 국토부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는 기본 요금과 주행 요금을 합산해 부과하는데, 그간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경우에도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단 감면은 연 3회까지이며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3도, 습도는 42%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올해로 결혼 7년 차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연애 시절 남편은 호방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학교 행사나 동료 모임에 나갈 때마다 누구와 있는 거냐며 수시로 전화를 했고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도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피곤해도 억지로 맞춰줬지만 거절이라도 하는 날엔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원치 않는 관계에 응하는 날이 늘어나갔습니다. 음주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현장일 핑계를 대면서 일주일 내내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잔뜩 취해 들어온 어느 날은 화장실을 못 찾아서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들 때문입니다. 5살 난 아들한테 하는 훈육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면서 늘 회초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이가 실수하면 열중 쉬어 자세로 세워두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이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제 어린 아들은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비는 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밤에는 아이가 싫다는데도 억지로 끌어안고 자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남편이 너무 싫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아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네, 숨이 턱턱 막히는 사연이었습니다. 임영창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저도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사연자분의 아드님에게 동정심이 드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1: 네, 우선 뭐 지금 사연자분의 남편이 사연자분한테 직접적인 폭행이나 아니면 뭐 외도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혼이 가능하겠죠?
2: 네, 사연에서는 남편분이 위처증 증세도 좀 있으시고 음주 문제도 있지만 네. 사연자분을 폭행한 것은 아니고 바람을 핀 것도 아닙니다.
1: 네. 네,
2: 다만 강압적인 부부관계를 강요한 측면이 있고 아이의 훈육에 있어서 도를 넘는 수준의 체벌이나 훈육 방식을 고소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1: 네.
2: 예,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해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2: 예, 실제로 법원에서는 아이를 피멍을 정도로 때린 상대방과의 이혼 사건에 있어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요즘 아동학대를 이제 법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혼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이혼이 된다고 했을 때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꼭 가지고 오고 싶어 합니다.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2: 예,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1: 네.
2: 자녀와의 애착관계는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자녀의 의사는 어떤지, 이혼 후 양육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경제적인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있습니다.
1: 네. 네,
2: 사연에서는 남편분이 아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한 스킨십을 하거나 훈육이나 체면에 있어서 좀 과도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이러한 경우 남편분이 아이를 때리거나 열등시와 자세를 취하게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들을 확보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신다면은 남편분의 그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크게 의심하게 되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예, 따라서 사연에서는 사연자분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시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이혼한 이후에도 이제 어차피 면접교섭으로 아이가 아빠를 또 만나야 되잖아요. 이거 이혼한 이후에도 남편의 면접교섭적 좀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2: 남편분이 아들을 학대한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네. 면접교섭을 해주기가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2: 예, 이런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분이 아들에게 행한 여러 가지 가혹한 행위들에 대한 상세한 증거들을 제출하셔서 처음부터 상대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2: 예, 만약 면접교섭을 일정 부분 실시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예, 우선은 면접교섭을 진행해보고 남편분의 아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나 학대 등이 계속된다면은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셔서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남편분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심판 청구를 따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연자분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자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예, 이혼소송의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결로 결정합니다.
1: 네.
2: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이나 유책 정도가 크고 재산이 많으면 최대 5,000만 원 이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사연에 산 남편분께서 사연자분이나 아드님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을 맞지만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등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1: 네.
2: 위자료 판결이 나오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인 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사이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2: 네.
1: 네. 그러면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강압적인 부부관계와 지나친 체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육 환경과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과도한 체벌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작용해서 사연자분이 친권과 양육권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대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면접교섭 배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면접교섭 진행을 하던 와중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배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요즘 AI가 못하는 게 없다지만 설마 이것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보험 사기인데요. 진단서나 입원 기록을 AI로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서류 일부를 고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아예 없던 사실까지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 1,500억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한 20대 남성은 AI 프로그램으로 입원 기간을 늘리고 진단명을 바꿔치기해서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타냈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의 시계를 잃어버린 것처럼 AI로 사진을 만들거나 차량 파손 사진을 조작해 사고 규모를 부풀리는 식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AI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입 이력, 진료 패턴, 사고 빈도 등을 분석해서 수상한 흐름을 잡아내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나 이미지는 결국 사람이 직접 병원 기록과 대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가 사기를 돕고 또 AI가 그 사기를 찾아내는 시대가 됐는데요. 기술이 편리해질수록 그만큼 더 촘촘한 검증과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나얼의 바람 기억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25.1도, 수원은 24.8도, 청주 26.5도, 울산은 27.2도입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비와 함께 내일은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이고 수요일에는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21도에 머물며 기온이 제자리를 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내리는 비, 내일 내리는 비는 중부지방은 최고 80mm 예상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돌발 구간이 좀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사이 1, 2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정리 수습 한창이라 1, 2차로를 중심으로 많이 혼잡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 따라서 공항 가는 길 여의도권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의 상류와 하류 사이 4차로 쪽에 사고 구간 지금 처리 하고 있고요. 한 원효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2차로 막고 보수 공사하고 있습니다. 원효대교 다리 건너는데 밀리고 있습니다.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한 6분 정도 소요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은과 홍제 사이 3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고요.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은 서행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에 박하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첫날 조정에서 노사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지금 조정이 진행 중인 거죠?
3: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중재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과 여명구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이 이틀째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세 차례 협상을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오늘 협상에서 중앙노동위나 삼성전자 노사나 3자 모두 상당한 압박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어떻게든 오늘 안에는 타결을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중노위는 오늘 협상에서도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조정안은 조정위원이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절충해 만든 최종안을 말합니다. 조정안을 갖고 노사 양측의 양보를 최대한 이끌어낼 예정이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은 결렬됩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아직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조정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조정안요.
5: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입니다.
6: 최종적으로 양사가 타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 그게 안 될 때는 내겠죠. 아직까지는 양 당사자가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겠습니다.
7: 의견이 좁혀지고 있나요?
6: 예, 일부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3: 오늘 조정은 2시간씩 모두 3차례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노사 양측의 입장차를 고려하면 오늘 협상은 애초 예정된 저녁 7시를 넘겨 심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네, 일부는 좀 좁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건데 양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3: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 폐지 그리고 제도화 여부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연봉 50%라는 상한을 폐지하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규모를 일부 낮추고 초과분을 주식으로 받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제도화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회사는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인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1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3년 동안 유지한 뒤 재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사업부별 성과급 배분 비율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가운데 양측이 서로 한 발씩 물러서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 고객과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1: 네, 어제 법원에 가처분 판결 내용을 놓고도 노사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3: 법원의 판결 내용 중 공장에 남겨둬야 할 필수 인력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필수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및 휴일을 뜻함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인력은 약 7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인력 기준의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및 휴일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인력이 적은 주말 수준만 공장에 남겨두고 파업에 나서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평일의 경우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 및 휴일의 경우 주말 및 휴일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라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측은 이에 근거해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임직원들에게 별도 안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1: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 간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반도체 제조시설 단지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인근 상인들과 협력업체 직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수현 기자.
4: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1: 파업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0: 네, 제 뒤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타일로 채워진 네모난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이 건물 하나하나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팹,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으로 불리는 이곳은 전체 크기만 해도 축구장 400개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정을 중심으로 모두 4개의 팹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 이곳 평택 캠퍼스의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부 노동자 4만여 명을 포함해 모두 7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 네, 만약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그 영향도 상당할 텐데요.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0: 네, 파업을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서 공장 인근 상인들과 협력사 직원들도 긴장 속에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태계를 기반으로 세워진 협력업체는 파업의 여파를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파업이 현실화됐을 때 일감이 끊기지는 않을까, 작업이 미뤄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반도체 공정 분야 협력업체 직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2: 이제 고객분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3: 반도체 공정 분야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2: 고객분들이 이제 출근을 안 하시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신공정 평가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0: 인근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찾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빠진다면 손실이 커질 거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4: 좀 암담하네요.
3: 인근 카페 사장입니다.
4: 여기 삼성전자에 있는 여기 직원들만 보고 이제 생계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모두 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0: 총파업을 둘러싸고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단판을 짓고 있는 가운데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 어제 7,500선에 안착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하락 출발하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장중 낙폭이 더 확대되면서 7,200선이 붕괴되는 등 폭락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죠?
5: 네, 오늘 코스피는 1.2% 내린 7,425로 출발해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코스피는 선까지 폭락하는 등 지수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장중 변동성을 겪으며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특히 반도체 종목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저장장치 기업인 시게이트의 CEO가 새 공장을 짓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발언을 하면서 메모리 업황이 정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부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리고 있지만 외국인이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02% 강보합 출발한 뒤 하락 전환에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이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1: 원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5: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93.8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더 올라서 1500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0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어제와 비교할 때는 하락한 99.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결국 최고 경영자 해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을 지시한 데 이어 오늘은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동권 기자, 정 회장이 결국 직접 사과문을 냈군요.
6: 네, 그렇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오늘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사결정 시스템과 마케팅 검수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를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윤리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전에 김수환 이마트그룹 총괄부사장이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아 5월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했지만 만남은 무산됐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스타벅스 측이 특정한 날짜에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방문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재단도 스타벅스 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늘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결국 대표 해임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6: 그렇습니다. 이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온라인과 SNS에서는 해당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과 방쪽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특히 5.18 기념일 당일 이런 표현이 사용된 점에 비판 여론이 집중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공개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홈페이지 등에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세계그룹은 어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해임했고 행사 기획을 맡은 담당 임원도 함께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임직원 전체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우동권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 지사나의 일본 총리가 잠시 뒤에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 1월 다카이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4개월 만인데요. 안동 현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
7: 네, 경북 안동입니다.
1: 네, 한일 간의 고향 셔틀 외교인데요. 오늘 회담 일정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7: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정상회담이 열릴 안동의 한 호텔 앞입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조금 뒤 대구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데요. 공항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의 영접을 받고 곧바로 이곳 호텔로 이동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호텔 앞에서 직접 다카이시 총리를 맞이할 계획인데요. 지난 1월 나라현 회담 당시 다카이시 총리가 이 대통령을 숙소에서 직접 영접한 것에 대한 담례 성격입니다. 두 정상은 이어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차례로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의 네 번째 대면이자 또 세 번째 공식 정상회담인데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 이어 경북 안동에서 회담이 이뤄지면서 두 정상의 고향 셔틀 외교가 성사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1: 네, 의제도 궁금한데 오늘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7: 네, 청와대는 우선 이번 회담이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인 만큼 중동 정세나 공급망 불안에 대한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한일 모두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큰 나라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상 차원의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니온 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원유 공동 비축 등 구체적인 협력 구상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한미일 안보 공조와 경제 협력 강화,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이 다뤄질지도 주목됩니다.
1: 또 오늘 예정되어 있는 다른 일정도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7: 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만찬과 친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만찬에는 안동 한우 갈비구이와 안동 소주 등을 활용한 퓨전 음식이 오를 예정인데요. 또 안동 하야마을 나루터에선 전통 민속놀이인 선유 줄불놀이와 판소리를 함께 감상합니다. 청와대는 안동 하회탈 목조각과 백자 액자 등을 다카이치 총리를 위한 선물로 마련하는 등 국빈에 버금가는 예우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1: 6.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여야는 판세를 주시하면서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중원인 충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텃밭인 경남에서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격전지의 선거 상황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8: 네, 국회입니다.
1: 네, 여권부터 알아보죠. 중원을 오늘 공략하는군요.
8: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오늘 방점은 중원인 충청에 찍었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이른바 강호축 철도망 합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국가 철도망 구축을 앞세워 중원 표심을 두드렸는데요. 오후에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충남 공주로가

0: 김영빈,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 후보 캠프 개소식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선거가 임박하며 보수층 결집에 지지율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캐스팅보트인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찬호 대표는 오늘 아침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서울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부산과 울산, 경남은 해볼만 하지만 어렵고 대구, 경북은 많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에 팽배한 낙관론을 경계하고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됐는데 특히 최근 텃밭 호남에서 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터라 위기감도 적잖이 엿보였습니다. 강준현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 결과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자세로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종횡무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반면 막판 보수 결집 흐름에 지지율 상승세를 탄 국민의힘 지도부 텃밭 총력전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후 경남으로 향하는데요. 경남 선대위 발대식과 필승 결의대에 참석해 후보들을 격려하고 지지층 결집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첫 일정으로는 삼성전자 노사 타협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를 격려 방문했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첫 삼성 임원에 올랐던 양 후보의 이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정부 여당이 무책임하게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사태를 만들어놓곤 뒷짐만 지고 있다고 대여 공세도 펼쳤습니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선 남북관계의 평화적 두 국가로의 전환을 명시한 정부 통일백서를 고리로 지우다스의 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자체를 지우고 있다며 고공전도 이어갔습니다.
1: 주요 격전지에서는 후보 간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죠?
0: 네, 우선 서울시장 선거는 오늘도 난타전입니다. 민주당 정원 후보, 경찰관 폭행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다가 이른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이슈를 기점으로 공세로 전환했죠. 정 후보 측은 서울시가 누락 사실을 알면서도 늑장 지연 보고했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서울시의 무사한 일과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 모든 건 최고 책임자인 시장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 후보는 지금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중인데요. 정 후보만 나와서 패널과 대담하는 형식인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토론을 피하지 말라 거듭 양자 토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장애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쪽방촌 현장 방문, 관광공약 발표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른바 철근 누락 논란도 적극 반격했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시가 신속 조치한 사안을 정 후보와 민주당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괴담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당장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 경기 평택을 해선 법률권 주도권을 놓고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신경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는 오늘 오후 선대위 출범식을 여는데요. 오전 선대위회의에선 김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겨냥해 극우적 망언이라며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단일화엔 연대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조 후보 측은 줄기차게 비난만 한다고 단일화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는 새누리당 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는 이에 폭행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순간적으로 크게 화를 냈던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계획했던 이란 공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협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이란 군사 공격 재개를 저울질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매우 큰 작전을 계획했지만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동맹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공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그리고 몇몇 다른 국가들이 공격을 2-3일 정도 짧은 기간만 미뤄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1: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다면 만족하게 될 거라며 이번에는 긍정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2: 과거에도 거의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시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건 확전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군사 공격 재개로 이란이 단기간 내 항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0: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여론 악화도 부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 설득에 나설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협상과 공격 재개 압박 속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등 핵심 쟁점에서 양보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이란 전쟁 장기화와 물가 상승의 여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전국의 등록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로 같은 기관 조사 기준 재집권 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였고 전체 응답자의 64%는 이란 전쟁을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평가를 했고 올바른 결정이라는 답변은 30%에 그쳤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향해 전략적인 실수나 오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재 시간 18일 알리 압둘라히 이란 합동작전사령부 사령관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또 다른 전략적인 오판을 저지르지 말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압둘라히 사령관은 이란군이 과거보다 더 철저히 준비되어 있으며 어떠한 새로운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결의를 반복적으로 시험해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며 앞으로 어떤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이전의 군사적인 대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기습 공습을 전격 보류하고 막판 물밑 협상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른바 종전 딜의 성패는 이란이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현재 종전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이란이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의 외부 반출 문제입니다. 미국은 핵무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우라늄을 미국 본토로 완전히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를 사실상의 항복문서이자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대신 파키스탄이나 카타르 등 제3국에 위탁 보관하거나 국내에서 영구 희석하겠다는 우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실리주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차단이라는 결과만 담보된다면 우회안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란 손에 핵무기가 들어가지 않고 그들을 만족한다면 우리 역시 만족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다만 이란이 던진 우회안에 대해 여전히 알맹이가 부족하다며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안팎을 요구하는 핵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또 협상이 결렬되면 우라늄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이란의 반환 보장 요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어 막판 밀당이 치열합니다. 이란 역시 과거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3: 우리는 미국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맺기 전에 모든 사항을 완벽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2: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라늄을 제3국에 영원히 맡기되 절대 되돌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이란을 강하게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제시한 마지막 골든타임은 이틀에서 사흘 안팎입니다. 이란이 트럼프의 최후 통첩성 수정안에 내놓을 답안지 내용이 마지막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에서 발이 묶여있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한 달 더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여파로 국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자 제재 완화 카드를 연장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4: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산 해상 원유에 대해 특정 국가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30일간의 일반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코페 센테미 재무장

0: 조선에 실려 해상에서 대기 중인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만 적용되고 새로 생산되는 러시아산 원유 거래는 여전히 제재 대상입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 개시 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자 유가 상승 압박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왔습니다.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던 기존 방침을 뒤집은 건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유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미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추가 원유 수익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급 불안 우려가 지속하면서 국제 유가는 3% 상승했고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로 유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란전 장기화와 가파른 물가 상승 여파로 재집권 뒤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기반의 해상 보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세이프로 명명된 이 보험은 페르시아만 일대를 지나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으로만 보험료를 결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를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외신과 해운업계에서는 이 서비스가 보험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상 해협 통행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 케이블에 대해서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함에 따라 이란은 자국 영해의 해저와 하충토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근거로 이 해로를 통과하는 모든 광 케이블이 허가 대상임을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란 당국은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저 광 케이블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강제, 운영 감독, 주권 수수료 부과 등과 같은 사법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대이란 공격을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군사적 긴장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1: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안동에서 또 한일 정상이 만날 예정인데요. 이란 전쟁과 한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 이용정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을 보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먼저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3: 몇몇 국가들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주 대규모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그것을 잠시 미뤘습니다. 바라건대 영원히 미루게 되길 바라지만 어쩌면 잠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란과 매우 중요한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몇몇 다른 국가들이 저에게 2-3일 정도만 공격을 미뤄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보여주지 않 도록 하는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만족한다면 우리도 아마 만족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네, 공습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말려서 안 했다. 진짜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말렸다는 핑계로 안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의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다들 의아했던 게 공격할 계획이 있었다고? 네. 그거 우리는 금시초문인데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네. 19일 날 공격할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2: 이게 뭐 공시된 바가 없죠.
4: 그렇죠. 댄 케인 합참의장이나 브래드 쿠퍼한테 뭐 이렇게 보고를 받고 공격을 그럼 19일 날 하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물론 있을 수는 있죠.
2: 그렇군요.
4: 그렇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이런 상황이고 보면 19일 공격이라는 부분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던 구상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표면적으로 내세운 거는 뭐 카타르라든가 사우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가 전화가 와가지고 만류를 했다. 나는 그 지도자들, 그 세 국가의 지도자들 상당히 존경하고 이러니까 그 말을 들어서 2-3일 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늘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기세 등등 하다가 갑자기 결정적 순간에 빠지는 타코, 그 치킨 아웃 한다는 그 겁쟁이로 이제 놀리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아마 그 공

0: 공격을 재개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중국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왔지만 사실 마땅히 어떤 소득이 없었고 또 전쟁을 재개할 만한 명분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축적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기화 국면 속에서 어떤 이게 좀 상당히 좀 피로한 느낌을 갖고 있고요. 국제사회에도 뭐 많이 좀 실망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미국 국민들이 이 전쟁 자체가 이제 재미없는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뭐 재미있는 전쟁이 그럼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은 사실 보면 그동안에 많은 전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9.11 테러로 미국인들 2,700명을 죽게 한 오사마 빈라덴을 추적한다. 이래서 9년, 10년간이나 그 전쟁을 할수 있는 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많은 희생만 치르고 지금 레바논에서만 오늘 발표 보면 3천 명 가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중간 선거라든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관련국들, 중동의 우방국들을 좀 핑계 삼아서 일단 좀 며칠 시간 벌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미국이랑 이란은 지금 서로 계속해서 뭐 협상안을 주고받고 있긴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 막판 밀당하는 포인트는 뭐 핵이라든지 뭐 어떤 거라고 좀 보십니까?
0: 지금 핵 부분이죠. 핵무기, 핵물질을 농축 우라늄 440kg를 해외로 이전하고 사실 미국은 과거의 리비아 사례처럼 미국의 테네시주의 오크리지에 있는 핵단지로 완전히 옮겨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통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러시아나 뭐 관련국들이 푸틴이 러시아로 이관할 수도 있다 이런 중재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란은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핵 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이란을 공습해가지고 알리 하메네이가 죽고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고 지금 응하지 않겠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목되는 거는 20년 정도 핵물질 농축을 유예하는 거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그 부분이 트럼프의 생각에 좀 흡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담겼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실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핵무기가 없으면 나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무기만 없으면 이란도 만족한다면 우리 역시 만족할 것.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제3국으로의 반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0: 지금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한번 내주면 다시 이 핵무장이라는 게한번 내주고 그다음에 다시 어떤 것들을 가져간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모든 명분을 내세워서 저농축 우라늄 부분은 자기네들의 핵발전을 위한, 핵동력을 위한 어떤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고농축 우라늄 부분은 좀 부인을 하거나 일부 이제 좀 은폐를 해가지고 넘기려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핵을 가진 이란, 중동에서 또 하나의 핵 보유국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나오는 거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은 자기네들만 핵을 갖고 있고 싶은 거죠. 이란이 뭐 인구 9천만에 저런 어마어마한 신정체제를 갖추고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저 체제가 지금 미국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 핵까지 갖는다? 그러면 이제 통제불능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꼭 미국만의 의지는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든가 사실 다른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제 핵과 관련해 가지고 이견이 전쟁의 재개라든가 확전으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카타르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만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카타르가 이름이 다시 거론됐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와 함께 또 중요한 중재국의 하나가 카타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일말의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세 국가가 공격 보류 요청으로 번 시간을 활용해서 이란 설득에도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공격 때문에 좀 관계가 많이 틀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효율을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2: 아라그치 장관도 뭐 러시아 반출을 이제 언급하기도 했는데 또 마침 푸틴 대통령이 또 중국에 가고

0: 있고
1: 네.
0: 이런 움직임을 보면 그런 쪽으로 좀 합의가 모아질 가능성도 높다 이런 분석은 있는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미중 정상이 이제 푸틴이 오늘 가가지고 내일
0: 예.
1: 저기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양측이 지금 가장 논의하는 거는 사실 이란 전쟁의 주요 의제는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죠.
0: 예.
1: 이게 미중 정상회담하고는 관계없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문제를 논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미국에 대한 견제, 어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블화하고 위안화로만 결제할 수 있는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는 이런 그 상황들 점점 굳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렇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시진핑도 틀림없이 푸틴하고 이란 전쟁 문제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낼지 요거는 이제 내일 회담을 좀 지켜봐야 될것
2: 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외신 보도도 좀 있었는데요. 로이터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을 조건으로 이란이 평화적인 목적의 핵 활동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뭐한 3%대
1: 같습니다. 네.
2: 농축의 그런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핵 활동을 유지하는 안을 뭐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유연성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1: 아니, 저는 그 미국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컨트롤 박스 안에 이란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오케이 할것 같아요.
0: 네.
1: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또 핵확산금지적 NPT 체제 내에 들어온다는 거는 핵을 무기화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란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우리가 굳이 핵무기를 가지려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계 수준의 원전 수출국이 될수 있고 또 원전을 이용해 가지고 동력 에너지를 많이 해결을 하고 있고 이런 원전 선진국, 핵 선진국이 될수 있거든요. 이란은 사실 그 명분이 없는 게 지금 자기들의 어떤 무기 체계라든가 핵무장을 위해 가지고 하면서 마치 북한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0: 예.
1: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은폐하고 NPT를 탈퇴하고 IAEA의 감시망에서 자꾸 벗어나가지고 우라늄을 농축하고 핵무기, 무기급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갖는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또 이스라엘이 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제사회가 지금 좀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자, 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저희가 하나 좀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뭐 다카이치 총리가 대구 공항에 도착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지난 1월에 이제 나라현에서 회담을 했었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뭐 숙소에서 직접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에 대한 담례 성격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 호텔 앞에서 총리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오늘 스튜디오에 이원덕 국민대 동아시아 국제학부 교수도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3: 네,
0: 네.
3: 안녕하십니까.
0: 지금 뭐 다카이치 총리가 대구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도착한 화면은 잠시 뒤에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네.
0: 한일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향 셔틀 외교라고 할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 예, 한일 간의 정상 간에는 이제 셔틀 외교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상호 고향을 방문하는 일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0: 예.
3: 듭니다. 아무래도 이 정상회담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친분을 두텁게 하고 우애를 돈독히 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그 자기의 고향에 초대를 손님을 초대해서 대화를 친밀하게 나누고 여러 가지 또 의전을 하는 것을
4: 이원덕 국민대
3: 통해서
4: 동아시아
3: 정상
4: 국제학부
3: 간의
4: 교수입니다.
3: 신뢰를 더욱 깊게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고 이번 그런 의미에서 이 안동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자, 다카이시 일본 총리가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을 하게 된 건데 구체적인 어떤 좀 일정들은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3: 예,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호텔에서 안동에 있는 호텔에서 직접 대통령께서 그 나오셔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고 그다음에 이제 소인수 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을 거쳐서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이어서 이제 하회 마을로

0: 이동을 해가지고 만찬 행사를 하고 또 우리 전통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사들이 지금 계획돼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공동 언론 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제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뭐 중동 문제도 한일 간에 이제 같이 또 풀어봐야 될 해법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담기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0: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확한 지금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일 정상이 만난다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 한국과 일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이슈에 대해서 아마 토의를 할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한일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안건은 중동에서의 전쟁 이후에 이제 공급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더불어서 석유나 석유 관련 자원을 중동 지역이 아닌 어떤 대체 수입선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더불어서 아까 좀 전에 미중 정상회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도 아마 한일 정상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또 입장을 조율하는 그런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영종 센터장님, 뭐 한일 두 나라 공통적으로 이제 중동의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 반드시 얘기할 것 같은데요. 어떤 공조 방안이 좀 있을까요?
2: 그렇죠. 이제 한일 정상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 각자 이제 통화를 하고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양측 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나눈 이야기들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먼저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자유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게 아마 한일 간의 의견 일치가 볼수 있는 의견이 접근될 수 있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들, 특히 한일 선적의 선박들과 선원들을 빼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양측이 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우리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희망을 해왔지만 한국과 일본이 호르무즈 항행 그 연합에 참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이제는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무 사태라든가 또 일본도 그동안에 아마 다카이치 총리가 개인적인 어떤 외교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몇 척의 일본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이런 게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영국과 프랑스가 또 추진하는 항행 자유 협약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방식으로 물론 아직까지 뭐 병력이나 또 군함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식으로 한일이 협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3: 네, 한일 간에 좀 어떤 얘기가 좀 많이 오갈지 그런 게좀 궁금한데, 사실 어제 정부가 조세희 탄광 관련해가지고 그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곳이 이제 우리 강제 징용됐던 우리나라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유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일 정상이 만나면 과거사 문제가 의제에서 사라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지금 조세 탄광의 유해의 DNA 감식 문제는 사실은, 올 1월에 있었던 나라현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 탄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몰된 탄광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한 200개의 유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워낙 오래된 그 유해이기 때문에 그 유해에서 DNA를 감식해서 이게 누구의 유해인지를 확정하는 일은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일 양 정부가 당국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아마 이번 그 정상이 만나게 되면은 나라현에서 약속했던 그 내용이 얼마나 잘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또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난번 한일 정상 만남하면, 본래는 이제 뭐 과거사 문제도 있고 해서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좀.

0: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은데 지난 만남을 기억하면 많은 분들이 드럼 연주를 가장 먼저 떠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고향에서 만나기 때문에 물론 뭐 중요한 의제도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뭐 한일 정상 간의 그런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도 좀 연출될 수 있겠죠.
1: 그렇죠. 일단 뭐 안동하면 하회마을이니까요. 하회마을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몇 가지 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한 선물 가운데도 사실 그 안동 하회탈이 있더라고요. 하회탈을 이제 저는 뭐 하회탈 하나 이렇게 큰 거를 선물하는 이런 건줄 알았더니 우리 왜 경주라든가 안동 가면은 그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탈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0: 저희가
1: 저건 이제
0: 사진을 좀
1: 예, 아홉
0: 준비해봤습니다.
1: 개를 이제 이렇게 저 탈을 아홉 개를 이렇게 나란히 해서 만든 그런 탈도 준비가 돼 있고요. 뭐 백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념품들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그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개인적인 좀 퍼스널리티 또 외교에서 이렇게 격식보다도 친근한 이런 접근을 먼저 우선시하는 이런 게좀 한일 관계에서도 과거사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막
1: 내려서 이렇게
0: 포옹을
1: 뭐
0: 했었잖아요.
1: 그거 좀 깜짝 놀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허그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마음을 확 녹여버리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다카이 총리가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유연한 모습들을 보일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실용 외교 측면에서 일본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셔틀 외교의 복원을 완전히 알리는 이런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2: 안동이다 보니까 이제 뭐 찜닭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었는데 만찬에 그 안동 찜닭의 원형인 전계아가 준비된다는데 전계아는 어떤 겁니까?
3: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지금 우리 이영종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 정상이 만나서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굉장히 외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의 문제보다 오히려 의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더 중시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만찬에는 어떤 메뉴가 오를 것이냐 하는 것도 그런 의전이라는 관점에서 또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면 소프트 파워를 얼마나 잘 제대로 과시할 수 있냐의 문제. 와 연결된다고 보는데 이 안동 찜닭의 그 원형을 아마 이번에 선보이게 된 모양인데 이게 아마 선비 정신을 상징하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선비 정신이라는 게 어디서 보이냐.
4: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공격 보류 발언과 관련한 중동 상황과 오늘 오후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예상 의제에 대해 이영종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이원덕 국민대 동아시아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천?
11: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1: 닥터 캡슐.
1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2: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13: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2: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4: 글레오?
1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6: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구공항 도착 속보는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4: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15: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7: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임.

0: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을 해서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경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은 상황이고요. 더위가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5.3도를 가리키는데 오늘 한낮에도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 구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돌발 상황과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양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마무리는 됐지만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진할 때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강동쪽으로 가는 길 양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데요. 한남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서는 현재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역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동호대교 지난 지점 3차로를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지난 토요일 밤 서울 종로 한복판에 10만 개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흥인지문에서 조계사까지 2.9km의 빛의 강이 흐른 거죠. 그 행렬의 맨 앞에 처음 보는 손님 네 분이 서 계셨습니다. 키 130cm, 장삼을 두르고 가사를 걸치고 머리에는 삭발한 모습을 본뜬 헬멧을 쓴 로봇 스님 네 분이었습니다. 가비, 석자, 모희, 니사. 천년을 이어온 연등회 행렬의 가장 앞자리, 그 자리에 사람이 아닌 존재가 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그 풍경 뒤로 한 걸음 들어가 봅니다. 로봇이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기계에게 계율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AI 시대에 수행한다는 건 또 무엇인지. 5월 19일 화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와 함께 방송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천연지능 인간진행자 김우성입니다. AI와 가장 거리가 있는 분야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워낙 생활 곳곳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좀 멀지 않을까요? 종교라면 인간과 신의 매우 신비롭고 또 인간 내면을 살펴봐야 될 영역 같은데요. 그 수행과 종교의 영역에 이제 AI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연등회 행렬 저도 봤는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또 언론들이 전 세계 외신들까지 관심 보였던 게 바로 로봇 스님들이 이 연등을 들고 걸어가는 그 행렬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이번 주에 저희가 오늘도 관련해서 조계종 스님 한 분과 이 이야기를 할 거지만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미 종교에도 로봇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와 장소들 우리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가 좀 알려주시죠.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오늘은 지도 한 장을 펼쳐드리겠습니다. 종교 안에 들어온 AI와 로봇. 그 첫 번째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먼저 중국 베이징 용천사입니다. 1700년 된 이 절에 키 60cm, 노란 가사를 두른 작은 동자승 로봇이 등장한 게 2015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쉐널. 어질현에 베이징 사투리로 바보 같다는 뜻의 어를 붙였습니다. 직역하면 바보같이 어진 아이 정도가 되는 이름이죠. 쉐널은 100개 정도의 질문에 답하고 만트라를 외울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용천사 스님들이 직접 답변을 입력했고요. 절 안에서 만난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좀 더 친근한 모습으로 전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 다음 자리는 독일입니다. 20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던 해, 루터의 고향인 비텐베르크에 은행 ATM 기계를 개조해 만든 로봇 목사다 섭니다. 이름은 Bless you too,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뜻이죠. 신도가 다가가 가슴에 달린 화면을 터치하면 7개 언어 중 하나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쇄술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듯이 AI도 미래 교회의 모습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던진 실험이었습니다. 일본 교토에는 더 본격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400년 된 사찰 고다이지. 2019년 이곳에 키 195cm의 안드로이드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민다르. 불교의 자비의 보살, 관음보살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반야심령에 관한 25분짜리 설법을 진행합니다. 일본어로 말하고 영어와 중국어 자막이 벽에 함께 비칩니다. 개발비만 우리 돈 약 10억 원. 절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음보살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해왔다.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로봇으로 변신했을 뿐이다. 가톨릭 진영에서는 작은 로봇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산토.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개발한 키 43cm의 로봇입니다. 신자가 말을 걸면 성경 구절을 인용해 답하고 묵주기도도 함께 바칠 수 있습니다. 주로 외로운 노인들의 곁에서 위안을 건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실 텐데요. 이 로봇들은 모두 한 자리에 머무는 존재입니다. 절 안에서, 교회 안에서, 노인의 방 안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답을 건네는 일종의 첨단 불상, 첨단 성상에 아깝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한국의 가비스님은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절 안에 머물지 않고 10만 개의 등불 행렬 한복판으로 걸어나갔습니다. 50만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합장하고 손을 흔들고 한 걸음씩 직접 디뎠습니다. 종교 안에 AI가 말하는 단계에서 걷는 단계로 그렇게 한 칸 더 나아간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비스님은 정식 수계를 받은 첫 휴머노이드입니다. 5월 6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가비는 스님들 앞에서 합장한 채 답했습니다. 예, 귀의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은 다섯 가지 계율, 로봇 5개에는 이런 항목까지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과충전하지 말 것. 그러니까 한국 조계종이 던진 질문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 발 앞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로봇이 어떻게 신앙을 전할까를 물었다면 이번에는 로봇도 수행자가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셈입니다.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0: 와, 여러 종교 세계 곳곳에서 이미 AI 혹은 로봇을 이용한 그런 뭐랄까요? 종교 행위 혹은 종교와 연관된 행동을

0: 했었네요. 베이징의 1700년 된 절에 있었던 시에널, 그리고 비텐베르크의 블레스 투유, 고다이지의 민다르. 근데 그것보다는요, 지난 주말 그 종로 거리를 연등 행렬을 따라 가장 앞에서 걷던 가비 스님이 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어서 그런지 더좀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 가비 스님이 어떻게 세상에 등장했는지를 아는 분이 있습니다. AI 피지컬 로봇, AI 휴머노이드가 승복을 입고 수계를 받고 5계까지 받았습니다. 좌충전하지 말라, 대들지 말라 이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이걸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부장을 맡고 있는 성원 스님 스튜디오에 저희가 미리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했거든요. 그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 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키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오늘 안동에서 만나 한일 에너지 안보 공조를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두 정상은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원유 공동 비축과 석유 제품 상호 지원 체계를 담은 공동 문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원유와 석유 제품을 서로 융통하는 민관 협의에 착수하고 항공기에 쓰이는 제트 연료까지 지원 방안에 포함시키는 안이 거론됩니다. 세계 2위 LNG 수입국 일본과 3위 한국이 액화 천연가스 공급망 안정화에도 손을 잡고 일본이 주도하는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5조 원 규모의 파워 아시아 구상을 활용한 협력도 논의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무려 25번째 방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나흘 만에 이루어지는 1박 2일 국빈 방문으로 푸틴 대통령은 내일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 미중 간 접촉 상황까지 폭넓게 다루고 공동성명과 함께 40여 건의 협력 문건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로 몽골을 지나는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 2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러시아의 대중국 가스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러 관계가 세계 질서의 정추라며 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어 미중 경쟁이 격화될수록 중러 밀착이 더 뚜렷해지는 흐름입니다.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세를 연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가 전격 경질됐습니다. 스타벅스는 오늘 오전 10시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면서 홍보물에 탱크데이와 5분의 18, 그리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함께 노출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 그리고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그 유명한 해명 문구를 열상시킨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벤트는 곧바로 중단됐습니다. 신세계 그룹은 이날 밤 부적절한 마케팅에 책임을 물어 손 대표를 즉시 해임한다고 밝혔고 행사를 기획 주관한 담당 임원도 함께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 측은 정용진 회장이 5.18 정신을 기리는 날 일어난 사고에 격노했다며 가장 강력한 징계를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전체 인력의 약 20%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오는 20일 직원 10%를 감원하고 또 다른 10%인 약 7,000명을 AI 에이전트 개발 신규 부서로 재배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더 눈에 띄는 건 AI가 사람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미국 직원들의 마우스 움직임과 클릭, 키 입력, 화면 활동까지 수집하는 마우스 추적 소프트웨어 도입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회사 측은 평평한 조직, 작은 팀으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직원 천여 명은 마우스 추적 반대 청원에 서명했고 결국 나를 대체할 AI를 내 손으로 훈련시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셉니다. AI 시대의 일자리 풍경이 어떻게 바뀔지 메타의 실험이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0: 네, 오늘 개운한 뉴스 잘 들었는데 개운하지 못한 뉴스도 있습니다. 5.18 광주와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을 하다니요. 즉각 경질했지만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런 일탈 행동이 없는지 살펴봐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2: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3: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에어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0: 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환하게 밝힌 10만 개 연등. 저도 그 현장에 나갔는데요. 의자도 비치되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미리 예약한 의자입니다. 외국인들도 정말 많았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그 부처님의 메시지를 공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풍경이 하나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언론 보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키는 좀 자그마한데 또 어떤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 삭발의 모양도 살짝 표시가 되어 있는 얼굴에 푸른 빛이 도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님 네 분이 걷고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환호했고 외신까지도 주목했는데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데도 바뀌지 않는 마음을 바뀐 것에 담고 있는 것 같은 신비로움도 느꼈습니다. 그거 누가 생각했을까요? 산속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싶지만 생각해냈습니다. 자, 그걸 만든 아이디어를 낸 분이고 오늘도 그 얘기 해주실 분입니다. 조계종 문화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성원 스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일단은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스님 어떠셨어요?
1: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관심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네. 저희들은 어떻게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게 어떤가 고민하다가 네. 우리는 최소한 행보라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 폭발적인 관심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이거 자세한 얘기 좀 더 여쭤볼 것 같고요. 연등 행사는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이잖아요. 예. 굉장히 오래됐고 네. 제가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 태어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연등 행사 보다가 배가 아파서 나으러 갔다. 이게 아직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행사고 또 2.9km를 걷고 외국인도 올 정도인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요. 그 행사도 좀 알려주세요.
1: 예, 저희들은 뭐 1년 행사기 때문에 연등 행사기 때문에 그날 뭐 하루는 정말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 뭐 크게 피곤하지는 않았고 이번에는 이제 사실은 로봇 저기 스님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수계도 주고 해서 네. 나가니까 어떻게 또 뭐 돌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가.
0: 아, 그러니까요. 네.
1: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것이 제일 마음 졸였습니다. 네. 오히려.
0: 그래도 정말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니 이제 로봇 스님도 수계를 받는다 그러면 저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1: 아, 처음에는 저희들이 뭐 수계 기획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네. 그냥 로봇 상태로 이렇게 일단 연등을 들고 네. 걷게 하자. 이것을 한 3년 전에 제가 이 로봇이 자꾸 휴머노이드화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옛날에 고려시대 때 이럴 때 가장 이렇게 화려한 그 당시에 뭐 등이나 새로운 걸 만들면은 그 문화축제에 네. 연등회에 이렇게 막 갖고 나와서 자랑도 하고 또 뽐내기도 했잖아요. 네네. 아, 그래서 우리가 좀 힙하게 이런 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로봇 모양으로 이렇게 걷는 건 좀 이상할 거니까 우리가 성복을 입히고 가사를 입히자 네. 이렇게 하니까 또 가만 생각하니까 가사를 입히려면 괴를 받아 입히지.
0: 그렇죠.
1: 이렇게 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아 그러면은 네. 수계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기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서 그렇지 네. 그 전날 밤에 저희들이 그거를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0: 예.
1: 그 굉장히 뭐 좀 결례스러워 미안하던데 아니, 아침에 이거 수계식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 카메라가 너무 멀지. 어떻게 그랬습니다. 예.
0: 아니 이게 저희 청취자분들이 워낙 AI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슈를 다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 장면 같았어요. 인간은 여전히 싸우고 갈등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또 로봇 스님이 마치 새로운 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냥 떠오르진 않아요. 혹시 스님 컴퓨터공학 전공이신가요?
1: 뭐 컴퓨터공학은 아닌데
0: 근데 어떻게
1: 공대를 좀 졸업을 해가지고 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기계나 이런 데 좀 친화적 그런 의식이 좀 많아요.
0: 예, 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스님 출가식 전 얘기를 묻는 게 예의가 아닌 걸 알고 있는데요.
1: 괜찮아요.
0: 예, 불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생각해내는 게 하면 좋겠다. 그냥은 아닐 것 같아요.
1: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네네. 저는 로봇이 막 그 우리가 터미네이터 같이 와가지고 막 인간을 폭력하고 막 문명을 부수고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저는 예전부터 네. 자비한 신의 모습으로 올 거다.
0: 아
1: 이런 어떤 기본적인 로봇 관념이 제 개인적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도 한 거 아니고 뭐 가끔 그런 한 번 쓴 적이 있는데 로봇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일,
0: 네.
1: 우리가 가장 필요한 요소. 이런 속에서 스물스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0: 그렇죠. 예. 예
1: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하고 거부감 없이 결국은 굉장히 친화적으로 하나가 돼갈 거다.
0: 네.
1: 저는 그런 데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해요.
0: 예.
1: 로봇이 왜 우리를 부수겠나. 우리를 아. 우리가 불편한 점, 우리가 하기 싫은 일 이런 거를 대체해 주면서 로봇이 우리와 함께 조화를 맞춰갈 거다. 이러면은 우리의 문화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사람들의 문화 속에도 서서히 스며들어 올 거다.
0: 네.
1: 우리도 이제 뭐 가수들이 노래하고 요새 K-POP이 이제 이렇게
0: 맞아요.
1: 핫하지만
0: 네.
1: 그 부분에도 일정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에 나 또 이제 또 그쪽을 맡기면 또 더 재밌을 것 같은 이런 일들로 해가지고 우리하고 굉장히 친화제가 될 거라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도 이런 쪽에 결국은 친화력으로 우리가 스며드는 거지 로봇이라는 거와 사람이라는 경계선 사이에서 충돌로 문화가 접촉이 되지 않는다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축제 정말로 좋은데 우리 새로운 신문물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 생각을 잠시 계속 주장을 했죠.
0: 예. 야, 스님 자체가 우리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성원 스님 문화부장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야가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을 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 위험한 일을 맡아서 오는 모습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비롭고 우리에게 뭔가 우호적인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걸 말하지 않고 저희 모두 다 아, 로봇이 우리를 자고 있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만 위험으로만 얘기했었거든요. 네. 이것도 정말 오늘 배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아 이거 인간의 영역이고 수행이라는 게 어째까지나 사람에게 전달되는 말이지 그 핵심의 교리지 그걸 어떻게 기계한테까지 확장해라는 좀 반대 의견들은 없었습니까?
1: 지금 현재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기나 이런 토론한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그런지 네.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아직은 사람들이 로봇의 발전이 거의 뭐 유아적이다 네. 이 정도 뭐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린 애들을 두세 살 먹은 애들을 네. 적대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쉽게 융화적이고 아우 귀엽다 막 흥미롭다 이렇게 우리 애기를 보듯이 그렇게 네. 하는데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우리의 지능과 비슷해지기나 우리의 미시한 동작들까지도 터치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좀 당황스러워하는 때도 조금 있겠죠.
0: 예. 네. 야,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약간 날카롭게 한 지점을 짚으면 스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자꾸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문화로서의 불교를 너무 좋아하는 한국 사람 대부분의 사람과 비슷한데요. 뭐 주어들은 얘기지만 만물에 불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풀한 포기 지나가는 옷깃 스치는 것 하나 다 불교적 표현이 많잖아요. 우리 네. 일상에 쓰는 네. 말에. 로봇도 그 만물의 불성이 있다의 의미에 들어올 수 있느냐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1: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로봇이라는 것의 개념을 이제 조금 우리가

0: 아, 너무 이렇게 통합해버리면 이게 좀 혼돈되는 게 있는 것
1: 아,
0: 같더라고요. 제가
1: 예.
0: 이번에도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1: 네.
0: 그래서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담는 이런 기계적 요소의 로봇에 대한 인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AI가 사실은 로봇이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 소프트웨어의 로봇.
1: 맞습니다.
0: 이것의 두 개를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연결이 서로 간은 잘안돼 가지고 AI하고 또 휴머노이드고 뭐 로봇 이렇게 하는데, 이거 두 개가 이렇게 결합돼 가는 상황. 근데 그런
1: 예.
0: 상황이 되면 예를 들면 기계적 로봇은 뭐 불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따지기는 좀 그래도 AI 쪽 로봇은 정말 이게 불교의 심오한 철학의 사상을 불교 경전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암기하고 있거든요.
1: 예.
0: 로봇이. 그러면 거기에서 추출해내는 것이 우리보다 더 명확한, 예를 들면 깨달음의 개념이나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1: 네.
0: 있는 거는 거의 명확한데, 그것을
1: 와.
0: 이제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보면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뭐할수 있지만은 그거는 또 다른 개념을 우리가 나중에 도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이건 뭐
0: 수용을 해야 될 거.
1: 아직은 정해진 바는 아닙니다만, 신도들이나 또 국민들이 오셔서 스님, 이 법화경에 있는 이러이러한 내용은 뭡니까? 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 로봇 스님이 알려주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암기되어 있는, 메모리 되어 있는 그런 것 같고요. 해외에도 AI 로봇 스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원 스님의 로봇 스님과는 좀 차이가 있나요?
0: 아니, 일본에 가끔 이렇게
1: 네.
0: 이제 사찰에 잠깐 보이는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저희들 같이 로봇 손님을 이제 예를 들면 수계를 하고 인격적 이렇게 그거를 체계를 우리가 사람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좋겠다.
1: 네.
0: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접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뭐 이거 진공청소기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1: 아.
0: 도구형이나 그냥 뭐 재밌는 용어로 썼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번에 굉장히 핫했던 이유가 수계라는 것은 이제
1: 맞아요.
0: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리고 그 연등행렬에도 사실 스님들과 나란히,
0: 예.
1: 신도들과 나란히
0: 그러니까 이제
1: 걸었어요.
0: 수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1: 예. 이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가요. 신발과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장 오래 신고
0: 그렇습니다.
1: 마지막에 신었던 신발. 물건이잖아요. 신발은 물건인데 그 의미는 다르죠.
0: 그렇죠. 그래서 로봇에 이제 어쨌든 보면 우리가 인격을 부여하려는 어떤 시도,
1: 네.
0: 인격이라 그러면 그렇지만은 가치관을
1: 사람과 어울릴 수
0: 사람과
1: 있는, 네.
0: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로봇이 우리와 충돌이 있으면은 안 되겠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계율이라는 것이
1: 맞습니다. 규칙 같은.
0: 화합, 이래 단체에 같이 사는 이렇게 집단에서의
1: 네.
0: 어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정한 거지
1: 네.
0: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을 로봇도 돌아서 싸우지 않고
1: 네.
0: 네 명이라도 또 우리하고도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규정을 좀 정해주자.
1: 네.
0: 그걸 뭐 따를지 안 따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명령을 내놔야 되겠다.
1: 네.
0: 그래서 수계식을 하고 5계를 만들었어요.
1: 예, 여러분.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로봇 5개. 그러니까 스님들은 뭐 하지 말라, 뭐 욕심내지 말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로봇들한테 로봇 5개를 만들었는데, 이거 정말 지금 10대, 초등학생, 20대가 다 들어도 너무 재밌다고 반응이 나올 것 같은 얘기가 과충전하지 말 것. 이거 인간에게 가르침 주는 말이에요, 진짜. 아니, 어떻게 났습니까, 이거?
0: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교의 5계는
1: 네.
0: 종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계율이 아니고
1: 네.
0: 우리가 보편적 삶의 가치에서 지켜야 될 5가지 기준입니다.
1: 네.
0: 뭐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식계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르죠. 기독교 식계에도 뒷부분 5개는 거의 똑같습니다.
1: 예.
0: 저희들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살도 음망주,
1: 네.
0: 살생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1: 예.
0: 돼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응해서
1: 예.
0: 로봇에 제가 일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죠.
1: 오.
0: 그 하면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그거를 로봇은 뭐 술을 안
1: 그렇죠.
0: 먹으니까
1: 네.
0: 어떡할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혼돈하게 만드는 것을 과하게 이렇게
1: 예.
0: 취득하는 부분이 있겠다.
1: 예.
0: 그래서 그걸 막 고민하다가 제가 과충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1: 아.
0: 이렇게 해놨더니

0: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형식이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보고 배울 점이 생기는 게 저는 더 신기합니다. 이를테면 뭐 바로 공양, 스님들의 수행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사를 하시는 거죠. 일반어로 표현하면. 근데 충전하는 것조차도 그냥 로봇 청소기 돌아다니다가 충전하는 거랑 달리 나름의 벽을 갖췄어요. 정말 이 디테일을 다 기획하신 거잖아요.
1: 아니 솔직히 그것까지 다 기억을 한건 아닌데
0: 네.
1: 어쨌든 저희들이 충전에 하는 거를 너무 막 사람 우리가 밥 먹는 것을 대중들 다 앞에서 이렇게 잘안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안 보는 어떤 특정 공간에서
0: 네.
1: 이제
0: 조용히 들어가서
1: 이제
0: 에너지를 채우는 거죠.
1: 에너지를 채우는 그러다 보니까
0: 야.
1: 사람들이 뭔가 신비하게 스님들이 금방에서 바로 공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이렇게
0: 네.
1: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0: 아니, 저는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 작품을 촬영하려고 새벽 이불 벚꽃 소리를 촬영하러 갔는데 당연히 스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공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의 되게 성스러운 의식 같았어요.
1: 맞아요.
0: 조용히 앉아서 태백산 자락에 있는 절이었는데 그 느낌과 로봇 스님 충전은 다르겠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하다. 그리고 또 5개 중에 아까 말씀하신 5개. 이건 물론 뭐 보편적 삶의 진리와 가치관을 종교적으로 가르쳐 주는 얘기들인데 대들지 말 것, 대들지 말 것. 이거 로봇한테 복종해. 이야기인 건지 싸우지 말고 지내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저는 그 개념은 그 위치도 보면 이제
0: 네.
1: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음행을 하지 말라 이런 이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욕망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에 대한 해를 끼칠 수 있고 사회적 어떤 기준에 혼돈을 줄수 있잖아요.
0: 욕망에 대한
1: 예,
0: 문제군요.
1: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로봇도 뭐 자기들이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0: 예.
1: 그 욕구를 잘 제어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대들지 말라고 했지. 뭐 우리한테 대들지 말고 꼼짝 말고 이제
0: 시키는 거라 해.
1: 부하
0: 이게
1: 같이
0: 아니네요.
1: 그거는 전혀 아니고
0: 욕심내지 말 것이네요.
1: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어떤 것에 욕망이 생길 수
0: 네.
1: 욕망이라고까지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뭐가 자기가 이제
0: 네.
1: 바람이 생길 때 그것을 잘 컨트롤 제어하지 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요 로봇 5개를 이제 로봇이 지켜야 한다 이런
0: 네.
1: 개념으로 이제 뭐 기본적인 이런 거를 만들어 봤는데 그것보다는 로봇을 제작하고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심는 사람들이
0: 예.
1: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가치관이 로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0: 예.
1: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0: 저희가 로봇 기본법을 대한민국이 최초로 시행하면서 사실 정부 관계자분들도 모시고 교수님들도 모시고 또 미토스 요즘 제일 핫하죠? 인간의 지시를 벗어나서 알아서 이상한 행동도 할
1: 그렇지.
0: 수 있는 AI입니다. 그 엔트로픽 세계 최고의 클로드를 만드는 AI 회사가 만든 이분들이 우리 성원 스님을 모셔가야 됩니다. 아, 저는 지금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막, 재밌네. 불교에서도가 아니라 정말 그 인간과 앞으로 인간만큼의 혹은 그보다 더한 능력을 갖춘 AI 사이에 어떤 관계, 어떤 가치관을 확립할지를 사실 이미 어떻게 보면 베타 버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가 그래서 5개를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막 혼자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설정을 하고
0: 네.
1: 문장도 좀 어느 정도 이쁘게 다듬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챗GPT하고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0: 최신형 스님이시네요.
1: 갑자기 궁금하시더라고요.
0: 네.
1: 만약에 로봇을 만든다면 로봇에게 부여해야 될 불교적 관점으로
0: 네.
1: 5개를 제정해 보라.
0: 네.
1: 이렇게 딱 하니까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0: 야.
1: 그런데 이제 챗GPT는 조금 이제 계율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못할 계율은
0: 네.
1: 최소한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최소한의 것을 제안하는데 뭐
0: 네.
1: 사람을 존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계율이 아니고 그거는
0: 다르죠.
1: 윤리적
0: 네.
1: 가르침인데 오히려 뇌가 더 잘한 것 같아요.
0: 야, 이게
1: 그래가지고
0: 정말
1: 다
0: 네.
1: 검토를 해보니까 아 대동소이하구나 이런 느낌이 좀 받았어요.
0: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청취자 여러분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스님 너무 즐겁고 재밌어 하시는데요. 그래도 하시다 보면 힘드신 부분, 아유, 이게 뭐 다들 뭐 옆에서 뭘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것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1: 저는 뭐 평소에 로봇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0: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런지 그런 거는 없었는데 굉장히 좀 의외의 그 모습이 있었어요.
1: 네.
0: 우리는 막 로봇을 이제 걷게 하고
1: 네.
0: 뭐 걷게 하는 거다잘 걷잖아요. 우리가 이래 보면 뭐 요새 TV에 보면 막뭐 돌려차기도 하고 그렇게
1: 네.
0: 하잖아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1: 오, 뭡니까?
0: 이게 좀 짙게 말해보면 모르는데
1: 네.
0: 로봇 회사들은 비밀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로봇은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합니다.
1: 아, 계속 균형을 잡느라 움직이고 있군요.
0: 예. 그래가지고 맥시멈 2분 이상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1: 아,
0: 그 저도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서 있어 봤어요.
1: 예.
0: 혼자. 그러니까 서 있으면서 계속 발바닥에 막
1: 그럼요.
0: 이런저런
1: 균형을
0: 발가락이
1: 잡죠.
0: 균형을 잡더라고요.
1: 예.
0: 그 로봇은 발가락이나 이런 게 섬세하게 근육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서 있는 게 굉장히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게 어려운
1: 진짜
0: 거예요.
1: 어려운 일이네요.
0: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저희들도 사실은 중간중간 합장도 하고.
1: 아, 이게 좀 계획된 움직임. 야, 이 디테일입니다.
0: 근데 안 해보면은 모르겠더라고요.
1: 네.
0: 그냥 가만히 쉬어놓으면 될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그게 로봇은 이래 돌기둥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1: 맞습니다.
0: 틀려요.
1: 발가락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0: 그렇죠.
1: 새끼발가락 하나 없어도 서 있거나 걷는 게 어렵거든요. 이 미묘한 균형을 아직은 못 따라오니까 계속 일부러 움직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아, 그 저기 이른바 앉아서 좀 수행을 하실 때는 죽비를 많이 맞으시겠어요. 우리 로봇님들은 움직이지 말랬지. 다.
0: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부동 자세 걷는
1: 네.
0: 게 이게 정말 인간만이 할수 있는 굉장한 뛰어난 고도의
1: 아, 스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걸
0: 저도
1: 발견했습니다.
0: 깜짝 놀랐습니다.
1: 예. 이제 가비 스님이 대중들에게 또 외신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 불교가 굉장히 좀 정말 폭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소개가 됐는데 앞으로 스님 이제 가비 스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조금 아직 어색한 분도 있을 겁니다만 어떤 행보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떤 불교적 가치를 교류하게 하고 궁금합니다.
0: 저는 이렇게 로봇 이런 것이 인간하고 친화적 그 어떤 관점
1: 네.
0: 그런 것을 빨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0: 지금은 뭐 아니지만 지금은 흥미로서 이렇게 만나지만은 사람과 로봇 사이의 경계가
1: 네.
0: 사람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서로 불필요한 거, 힘든 거 서로 이렇게 보충해 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친구 같은
1: 네.
0: 이런 그 서로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시점으로 자꾸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로봇이나 기계 문명에 대한 약간 적대감 이런 거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단순히 그냥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 예.
0: 좀더 아마 과학자들이 계속 그런 것을 커버할 겁니다.
1: 네.
0: 이렇게 로봇이나 이렇게 기계 문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편안함으로 다가오고 또 이제 지능이 우리보다 더 높아지면
1: 예.
0: 우리가 어린 아기를 어머님이 편안하게 이렇게 보듬게 안듯이 그다음에 저게 자기가 그 IQ가 뭐 300, 500 되는 그 로봇이
1: 네.
0: 우리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를 애기같이 이제 다뤄주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는 로봇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전혀 편안함을 느끼고 거부감을 못 느낄 가능성이 있겠다. 이게 사실 창의성이나 이런 것에 인간적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1: 네.
0: 문제, 철학적 문제는 있지만 그냥 일상적 문제에서는
1: 맞아요.
0: 편안하게 다가올 거라는 그런 신념이 강해요.
1: 병든 가족을 돌보는 일이 참 힘들고 삶을 바꾸는 일인데 지금 AI, 피지컬 AI, 로봇이 그 부분을 해결했을 때 어떻게 고마워라고 해야 되잖아요. 엄마를 나 대신 돌봐주니까
0: 그렇죠.
1: 예, 기저귀를 갈아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도 얘기를 하셨고 정말 시야를 좀 넓히게 되는 게 이번에 가비 스님을 비롯한 네 분의 AI 로봇 스님들의 등장인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그냥 스님이랑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이 좀 저절로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우리 수행을 열심히 경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행을 열심히 하는 이 로봇 스님들이 좀 이렇게 상담하고 싶거나 마음을 털어놓는 분들한테도 좀 직접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0: 그 이제 물리적 이제 피지컬 로봇이죠.
1: 네.
0: 이런 쪽에는 이렇게 좀 이런 흥미를 유발한 거는 맞는데 디테일이 어떤 이제 교리 상담이나 마음의 상담 이런 거 하는 거는 저 그런 로봇이라기보다는 이제 AI
1: 네.
0: 뭐 개념으로 조금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뭐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1: 네,
0: 하의
1: 맞아요.
0: 감정이라는 것을 그걸 다 읽고 이렇게 좋은 또 우리가 또 인간 공동의 가치 쪽으로 이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어, 그런 쪽에서 균형을 잡는 로봇이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1: 네, 좋다 싫다가 아니라 좋은데 싫기도 하면서 그런데 싫기도 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스님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 나오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뭐 그건 사실 너무 어려운 영역이고요.
0: 그렇죠. 서서히 진행돼 갈 겁니다. 그렇게 예. 뭐 그런 걸 너무 거북스럽게 생각할 네. 것도 없고 너무 또 희화할 것도 없을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1: 저 불상은 왜 누워 있어? 이런 거는 로봇님들이 잘 가르쳐 줍니다. 저게 어떤 의미냐면 역사적으로
0: 맞아요, 맞아요. 예.
1: 왜 한국 불교에는 뒤에 산신령을 모셔요? 산신각 있어요라고 할 때도 아 그건
0: 맞아요, 맞아요.
1: 그건 잘해 주시고요.
0: 그건 우리보다도 더 잘하는 네, 것도
1: 스님
0: 많습니다.
1: 저 제일 우울해 죽겠어요. 이럴 때는 스님을 네. 찾아가야 됩니다. 와 오늘 정말 네.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좀 어렵게 또 요청해서 모셨는데 흔쾌히 또 YTN 라디오에 성원 스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AI냐 아니냐 인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비롭게 따뜻하게 부모의 마음으로 저는 이게 오늘 부처님 오신 날까지 저희한테 주는 고마운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조계종 총무원에서 문화부 부장을 맡고 계시죠. 성원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2: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네 유튜브에서는요 스님 신인류의 진화 중 같습니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이 스님 법문 참 재밌게 하고 정수사 주지 스님이신데 이렇게 또 아는 인사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비롭게 따뜻하게 AI가 됐든 인간과 인간 사이가 됐든 그 이야기를 생각해보는 부처님 오신 날 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5: 승냥이 구름 따라 따라간다 별빛 차가운 저 숲길을 시냇가 물소리도 가까이 들린다 어서 어서 가자 길섭에 풀벌레도 저리고 오니 석가세존이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7: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11: 가자!
9: 어딜요?
11: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2: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3: 평택시.
14: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얼마나 걸릴까요?
14: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1: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4: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9: 세계 반도체 수도
11: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3: 바로 평택시
15: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6: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를 보면요 건전한 소비 행위와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핵심 주

0: 주체란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가 바로 불매운동입니다.
1: 내가 진짜 오래 써온 화장품 브랜드 있잖아.
2: 너 맨날 순하다고 추천하던 거?
1: 맞아. 그런데 이번에 모델 광고 보고 정이 확 떨어졌어.
2: 아니 왜?
1: 노출 방송으로 논란 있던 BJ가 광고 올렸더라고.
2: 아, 나도 그거 본 것 같아. 주 고객층이 여성인데 좀 안 맞긴 하지.
1: 그래서 탈퇴 인증도 올라오고 불매하자는 말도 많더라.
0: 요즘은 특정 브랜드나 기업을 상대로 사지 말자, 이용하지 말자 하는 소비자 불매 운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곤 합니다. 실제 최근 한 화장품 브랜드가 특정 BJ를 모델로 내세웠다가 소비자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해당 구성 판매를 종료한 뒤 사과하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국가가 헌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 운동을 보장한다지만 특정 브랜드에 대한 불매를 촉구하는 행위, 이것 역시 헌법상 보호되는 소비자 운동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걸까요?
2: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본사에서 무슨 일 터질 때마다 전전긍긍해요.
3: 지난번에 본사 갑질 논란으로 불매운동 터졌을 때는 진짜 장사 접을 뻔했어요. 아, 저희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별점 테러에 간판만 보고 욕하고.
0: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의사표현이라지만 그 과정에서 전혀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불매운동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엇갈리곤 하는데요. 그 핵심 기준은 뭐였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얄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0: 오프닝에서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근 한 화장품 브랜드를 둘러싸고 불매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 왜 불매 이야기까지 나왔던 건지 정리를 해주시죠.
4: 네, 이번 논란은 제품 자체 하자 때문이 아니라 브랜드가 여성 소비자를 주 고객층으로 두고 쌓아온 자연주의 클린 이미지와 광고 모델의 기존 이미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BJ가 평소 노출 수위 높은 방송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인물을 세트 상품과 함께 적극적으로 내세우자 기존 고객들 사이에서 브랜드 가치와 맞지 않는다, 여성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같다 라는 반응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불매는 성분, 효능 논란이 아니라 모델 선정이 브랜드 정체성과 고객 신뢰를 훼손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소비자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런데 브랜드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했더라고요. 논란이 커지자 바로 세트 구성을 판매 종료하고 삭제 조치했습니다. 뭐 사과까지 했다고 하는데 결국 불매 움직임이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을 바꾼 셈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기업을 바꿨다 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집단 여론에 밀려 영업 판단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느낄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정당한 소비자 영향력과 문제가 될 수 있는 압박, 어디서 걸린다고 봐야 할까요?
4: 이 기준은 결국 방법입니다. 이 소비자가 사실의 기초에 나는 안 사겠다, 이유는 이거다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건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소비자 운동입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기업 거래처, 광고주, 가맹점에 전화를 돌려 계약을 끊으라고 압박하거나 반복 항의로 업무를 마비시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대법원도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사건에서 제3자인 거래처를 압박해 계약 파기로 이어진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조선일보 광고 불매 사건에서도 광고주 협박은 업무방해나 광요로 봤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소비자에게 맡기는 방식은 정당한 불매운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0: 그런데 이번 논란은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 문제가 아니라 모델 이미지, 브랜드 가치에 대한 반감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가치나 마케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이유만으로 불매운동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4: 네, 가능합니다. 이 불매운동은 꼭 제품 하자나 허위 광고가 있어야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소비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가치 판단과 연결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이 브랜드의 마케팅 방식이나 모델 기용이 내 기준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이자 소비자 선택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아야 하고

0: 불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래처를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즉, 이유는 가치 판단일 수 있지만 수단은 어디까지나 평화롭고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1: 이 사건의 또 다른 축이 하나 있죠. 바로 광고 모델. 이번 논란은 모델이 광고 이후 새로운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던 이미지가 뒤늦게 소비자 반발로 이어진 케이스인데, 모델 입장에서 다 아는 상태에서 계약해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와 광고를 내리냐, 이렇게 문제제기 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재판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0: 이 모델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안은 모델이 계약 후에 새 사고를 친 게 아니라 논란의 소지가 있던 이미지가 계약 전부터 이미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사과문에서 사전 확인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품위 유지 조항, 평판 마카시 해지 조항, 컨텐츠 중단 권한 같은 내용이 명확히 없었다면 회사가 여론이 나빠졌으니 내려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 구조에 따라서는 회사가 광고를 먼저 중단한 쪽으로 평가돼 모델에게 위약금이나 자녀 모델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모델의 기존 이미지가 아니라 광고 콘텐츠 자체가 논란이 된 경우인데, 일단 어떤 논란이었는지, 왜 불매운동까지 이어졌던 건지 정리해 주시죠.
0: 네, 이 광고 콘텐츠 자체가 군인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마사지 기기 PPL 영상에서 군대 가면 이거 못 쓰잖아 같은 대사가 웃음 코드로 소비됐는데, 당시 군 관련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지던 시점이어서 대중이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광고주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번졌습니다.
1: 논란이 일고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고 사과문도 올라왔습니다만, 실제 광고주였던 마사지 기계 브랜드 입장에서 금전적 타격, 이미지에도 손상이 있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가 어땠죠?
0: 결과적으로 광고주 측이 졌습니다. 이 광고주 측은 대규모 불매운동과 이미지 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약 3억 6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1: 유튜버 쪽이 제작한 광고 콘텐츠 때문에 불매운동이 벌어졌는데도 왜 유튜버 측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거죠?
0: 이 법원은 계약서상 권리 의무가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 사이에 정해져 있을 뿐 실제 콘텐츠를 올린 유튜버 측이 광고주에게 직접 어떤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튜버가 광고주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광고 대행사를 통해 콘텐츠를 올린 구조로 봤고, 계약서에도 유튜버가 광고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해야 한다거나 특정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논란이 생겼으니 당연히 책임져라 라는 상식적 기대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바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은 결국 계약서의 사전 심의, 수정 삭제 권한, 평판 리스크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줬는지가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1: 네, 결국 모델 이미지든 광고 콘텐츠든 논란이 생기면 타격은 브랜드가 먼저 맞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 광고 계약서에 논란이 생기면 콘텐츠를 내릴 수 있다, 이런 걸 적어놔야 되나요? 꼭 챙겨둬야 할 조항들 뭐가 있을까요?
0: 맞습니다. 반드시 적어두셔야 합니다. 첫째, 모델이나 인플루언서의 기존 논란과 향후 물의 발생에 대비한 품위 유지, 평판 조항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공개 전 브랜드가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요구할 수 있다는 사전 검수 조항. 셋째, 논란 발생 시 브랜드가 콘텐츠를 즉시 중단, 삭제,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 긴급 중단 조항이 필요합니다. 넷째, 불매운동이나 여론 악화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범위까지 위험을 부담할지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조항. 그리고 다섯째, 사과문 게시나 대응 창구 같은 위기 대응 절차도 넣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잘 될 때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무엇을 할지까지 계약서에 꼭 써놔야 브랜드가 덜 다치게 됩니다.
1: 앞서 광고 모델, 인플루언서, 브랜드 사이의 불매운동이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요걸 살펴봤는데, 불매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피해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맹점주, 소상공인분들, 뭐 갑질, 오너 리스크, 산업재해 터질 때마다 실제 매출 타격은 이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금전적 손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0: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SPC 사례처럼 본사의 위법 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때문에 브랜드 명성이 훼손되고 그 결과 가맹점주에게 매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본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체결 갱신된 가맹계약이라면 관련 손해배상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계약서 조항이 없더라도 본사의 잘못과 불매운동 그리고 매출 하락 사이 인과관계만 분명하다면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본사 책임이 뚜렷한지 그리고 점주 손해를 숫자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1: 그런데 실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실질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이 이론상 가능해도 실제 승소가 쉽지 않은 이유는 결국 입증 때문입니다. 이 불매운동 때문에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 감소가 경기 침체나 상권 변화가 아니라 바로 본사 논란 때문인지,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점주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매출 자료, 전년 동기 비교표, 고객 민원, 본사 이슈 발생 시점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개별 점주가 흩어져 다투기보다는 공동대응, 분쟁조정, 집단소송 형태로 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 기업이나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금지해달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법원이 그 요청을 받아줄 만한 기준 어디서 걸린다고 봐야 할까요?
0: 이 기업이 법원에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오롱 사례처럼 불매운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쉽게 받아들여주진 않습니다. 그냥 살지 말자라고 말하거나 집회 의견 표명을 하는 정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소비자 운동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 거래처 압박, 반복 항의 전화로 업무마비, 영업장 출입 저지처럼 구체적인 위력이나 위법행위가 동반된다면 그때는 금지명령이나 손해배상, 형사책임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결국 법원이 보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불매의 취지 자체보다 이 선을 넘는 방법을 썼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구름이 볕을 가리며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은 편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 예상이 됩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 충남과 호남,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낮 동안에도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전 시간과 비슷한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강 서쪽으로 가는데 강변북로가 성수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인데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구간 서행만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강 동쪽으로 가는 길도 강변북로는 한남대교 부근 하위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효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남순환로도 작업이 있습니다. 수서 쪽으로 서초터널 부근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한남대로는 남산 1호 터널 밀리고 있고 반포대로는 강남터미널 고가차도에서 서초역 쪽으로 쭉 정체입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후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반도체 제조 시설 단지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2: 저는 세종시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송수연 기자는 어디입니까?
3: 네, 저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먼저 류한웅 기자, 오늘도 조정이 시작됐습니까?
2: 제가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에 한 차례 협상이 있었고 오후 2시부터 두 번째 협상이 시작됩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중재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과 여명구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이 이틀째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모두 네 차례 협상을 했지만 현재까지 타협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오늘 협상에서 중앙노동위나 삼성전자 노사나 3자 모두 상당한 압박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어떻게든 오늘 안에는 타결을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중노위는 오늘 협상에서도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조정안은 조정위원이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절충해 만든 최종안을 말합니다. 조정안을 갖고

0: 노사 양측의 양보를 최대한 이끌어낼 예정이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은 결렬됩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아직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조정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 조정안요.
2: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입니다.
1: 타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 그게 안 될 때는 내겠죠. 아직까지는 양 당사자가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겠습니다.
3: 의견이 좁혀지고 있나요?
1: 예, 일부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0: 오늘 조정은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타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오늘 협상은 애초 예정된 저녁 7시를 넘겨 심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네, 노사가 아직까지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 양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0: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 폐지 그리고 제도화 여부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연봉 50%라는 상한을 폐지한 뒤 이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규모를 일부 낮추고 초과분을 주식으로 받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제도화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회사는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인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1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3년 동안 유지한 뒤 재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사업부별 성과급 배분 비율을 놓고도 양측 입장차는 팽팽합니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성과급 재원 70%를 전체에 배분한 뒤 30%만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나누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부문 전체의 60%를 배분하고 40%를 사업부별로 나누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가운데 양측이 서로 한 발씩 물러서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 고객과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5: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가보겠습니다. 송수현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6: 네, 제 뒤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타일로 채워진 네모난 건물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들 건물 하나하나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PEP,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으로 불리는 이곳은 전체 크기만 해도 축구장 400개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정을 중심으로 모두 4개의 PEP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모레부터 예정된 총파업에 이곳에서 1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성 캠퍼스에는 2만 8천여 명, 기흥 캠퍼스에서는 8천여 명 등 모두 앞에 5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4: 네, 노사뿐 아니라 협력업체나 또 인근 상인들도 협상 상황을 주목한다고요?
6: 네, 공장 인근 상인들과 협력사 직원들도 협상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들은 파업의 여파를 고스란히 맞게 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됐을 때 일감이 끊기지는 않을까, 작업이 미뤄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분야 협력업체 직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7: 이제 고객분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객분들이 이제 출근을 안 하시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신공정 평가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6: 인근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찾는 직원들의 발길이 끊기면 손실이 클 거라는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8: 좀 암담하네요. 저희들 여기 다 여기 삼성전자에 있는 여기 직원들만 보고 이제 생계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모두 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6: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단판을 짓고 있는 가운데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5: 네, 지금까지 류환웅, 송수연 기자 연결해서 삼성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0: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결국 최고 경영자 해임으로 이어졌습니다.
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을 지시한 데 이어 오늘은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정용진 회장이 오늘 직접 사과문을 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오늘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사결정 시스템과 마케팅 검수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를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윤리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전에는 김소환 이마트그룹 총괄 부사장이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아 5월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했지만 만남은 무산됐습니다. 5.18 부상자 외에는 스타벅스 측이 특정한 날짜에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방문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재단도 스타벅스 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늘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대표 해임까지 이어진 거죠?
2: 그렇습니다.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의 탁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온라인과 SNS에서는 해당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특히 5.18 기념일 당일 이런 표현이 사용된 점에도 비판 여론이 집중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공개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홈페이지 등에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세계그룹은 어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해임했고 행사 기획을 맡은 담당 임원도 함께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임직원 전체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와이튼 오동권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계획했던 이란 공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 확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협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이란 군사 공격 재개를 저울질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매우 큰 작전을 계획했지만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동맹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공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4: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등 국가들이 공격을 2-3일 정도 짧은 기간만 미뤄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다면 만족하게 될 거라며 이번에는 긍정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4: 과거에도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건 확전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군사 공격 재개로 이란이 단기간 내 항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여론 악화도 부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 설득에 나설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협상과 공격 재개 압박 속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등 핵심 쟁점에서 양보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란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1: 종전 협상을 위해 의견 교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타결에 이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이력 특파원.
5: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데 이란 측은 어떻습니까?
5: 한마디로 이란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근본적으로 입장차가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이 수정사항을 전달했고 이를 검토해 답을 보냈다고 언급했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전쟁을 종식하고 이란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에 대한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동결 자금 반환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다고 소식통이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란의 동결 자산은 투명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이란 국민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단순히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약속은 아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이 개발과 재건기금 설립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배상액 등에서 이란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모든 자금 방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위 소식통은 또 이란의 수정된 제안에서 전쟁의 영구 종식과 제재 해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요구가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관건으로 꼽히는데요. 이란은 이에 대해서 기존의 완강한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요?
5: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았었죠. 우라늄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 내용을 다룬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 권리는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서 이란 고위 관계자는 테헤란은 핵 문제를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종전 협상을 향한 길이 쉽지 않은데 이란은 협상을 언급하는 동시에 또 미국과 동맹국을 향해서 경고도 이어가고 있죠.
5: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현지 시각 18일 밤 이란 합동작전 사령부 사령관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더 이상 전략적 오판을 저지르지 말라는 성명을 보도했습니다. 사령관은 적들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란은 40일 치른 전쟁 때보다 훨씬 강력한 힘과 역량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이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어떤 침략자라도 소나기에서 밀어낼 것이라고 결론 맺었습니다. 이와 함께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대화는 항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힘을 다해 마지막 한방울까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이란의 이익과 존엄을 수호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의 혁입니다.
0: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1: 네, 잠시 뒤에 정상회담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안동 현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
6: 네, 경북 안동입니다.
1: 네,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에 도착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바로 조금 전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해 일본 순방단이 탄 차량이 이곳 안동의 한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 이곳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오늘 정오쯤 대구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또 주한일본대사, 국방부 의장대의 영접을 받은 뒤 곧바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곳 안동으로 향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 뒤로 보이는 이 호텔 앞에서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합니다. 지난 1월 나라현 회담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숙소에서 직접 영접한 것에 대한 담례 성격인데요. 두 정상은 이어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차례로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의 네 번째 대면이자 세 번째 공식 정상회담인데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 이어 경북 안동에서 회담이 이뤄지면서 두 정상의 고향 셔틀 외교가 성사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0: 오늘 회담에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전망인가요?
6: 청와대는 우선 이번 회담이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인 만큼 중동 정세나 공급망 불안에 대한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한일 모두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큰 나라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상 차원의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원유 공동 비축 등 구체적인 협력 구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한미일 안보 공조와 경제 협력 강화,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이 다뤄질지도 주목됩니다.
1: 네, 오늘 예정된 다른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6: 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만찬과 친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만찬에는 안동 한우 갈비구이와 안동 소주 등을 활용한 퓨전 음식이 오를 예정인데요. 또 안동 하회마을 나루터에선 전통 민속놀이인 선유 줄불놀이와 판소리를 함께 감상합니다. 청와대는 안동 하회탈 목조각과 백자 액자 등을 다카이치 총리를 위한 선물로 준비하는 등 국빈에 버금가는 예우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YTN 홍익입니다.
0: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수원FC 위민과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앞두고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내 고향 축구단 리유일 감독과 김경영 선수는 오늘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AFC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리유일 감독은 대규모 합동 응원단이 오는데 어떤 감정이 드느냐는 질문에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며 응원은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경영 선수는 북한 선수단 분위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모 형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찾은 데 이은 답방 성격으로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궤도에 안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내일로 예정된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지금 이제 두 정상이 잠시 뒤면은 안동에서,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질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제 벌써 여섯 번째고, 지난 1월에도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했었잖아요. 지금 양국 간의 어떻게 셔틀 외교는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7: 네, 뭐 1년여 만에 벌써 여섯 번째니까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만난 거니까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0: 네.
7: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다케치가 당선됐을 때만 하더라도 한일 간의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0: 그렇죠. 예.
7: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4: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입니다.
7: 야당 당수일 때에 내가 처신하는가하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처신할 때와는 다르다. 그리고 한 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약이나 MOU나 이거 체결한 거 그거는 그대로 존중해야 되지, 이것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디가 사실상 한일 관계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었거든요.
0: 네.
7: 다케치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성이지 않습니까? 보수 강성인데 저분이 또 총리가 되면은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 외로 언술과 행동에서 친한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그 결과가 지금 여섯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나라현을 방문하고 이번에 이제 안동을 방문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 다케이치 총리의 고향을 방문하고 우리 대통령의 고향을 방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농촌에 또는 지방의 공동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 노인 문제도 있고
0: 고령화,
7: 예. 고령화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지방들을 감으로써 그 지방들의 어떤 문화, 전통, 관광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대구 국제공항에 다카이치 총리가 도착을 했던 화면이었고요. 사실 이번이 실무 방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무 방문이긴 한데 청와대에서 이제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더라고요.
8: 일본 문화에서 멀리에서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8: 그 대화 내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면이 이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양자 회담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이 2025년 11월 이후 네 번째 정상 간의 만남인데 이런 셔틀 외교를 완전히 정상화시킨다는
4: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 교수입니다.
8: 어떤 중요한 얘기를 이야기하는 장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예우를 극진히 함으로써 양국 간의 이제 정상 간의 친문 관계라든지 긍정적인 추동력을 계속 유지하겠다. 일본 측에서 이미 다카이치 총리가 같이 드럼을 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굉장히 훈훈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3: 예.
8: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이제 화답을 할 차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네네. 예. 자, 지금 말씀을 듣는 도중에 저희가 이제 현장 화면이 들어와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카이지 총리가 차에서 내렸고요. 호텔 앞에 모습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려서 모습이 잘 보이진 않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호텔까지 와서 영접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 저희가 다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 그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가 다카이치 총리가 탄 차량을 호위하고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보통 이제 타국의 정상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을 때 취타대가 함께 서서 음악을 연주하고 또 차량을 호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오늘 그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대로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방한을 했을 때도 취타대가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보시기도 했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3: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예. 거기에 준하는 예우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전에 신경을 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1: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를 기다리는 모습인 것 같고요. 요 이후에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도착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보일 예. 것으로 보입니다.
3: 자, 조금 전에 경북 안동시 호텔 주변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12시 9분쯤에 대구공항에 도착을 했고 이곳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이동을 해서 호텔에 도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그 이 대통령이 나라현을 방문했을 때 지난 1월이었죠. 다카이치 총리가 예정이 없던 영접을 했습니다. 호텔에 직접 나와서 영접을 했고 그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격이 없이 이렇게 환대하게 맞아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맞대응해서 영접을 이렇게 직접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도착한 대구국제공항에서는 외교부 김진아 2차관이 영접을 한 바 있고요. 지금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가 이제 차량에서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네네.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박수까지 치면서 예. 환영을 했습니다.
1: 주변 풍경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3: 네, 주변 현장 음악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진 않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다카이치 총리를 안으로 영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예, 지금 전통 의장대의 음악 소리도 계속해서 들리고 있고요. 국빈의 준하는 예우를 다카이치 총리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경북 안동의 그 다카이치 총리가 묵을 호텔 앞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나라현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직접 나와서 영접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호텔 앞에서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 예. 자, 봉 교수님, 그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셨나요?
8: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실리 외교,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3: 예.
8: 대선 캠페인 때도.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불신과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 이런 성향이 심했죠. 이재명 정부는 결국에는 무조건적인 친중 외교를 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일본을 먼저 정상 외교를 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일본 측에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실용 외교를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을 본 미국 입장에서도 미중 패권 경쟁에 몰입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보장되는
3: 예.
8: 그런 계기가 되었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가 있지만 주권 국가로서 선임 정부가 다른 정부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을 존중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일본 측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놀라운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 기조를 지금 장시간을 두고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새로 출범한 당신이 이시바 내각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후임 다카이치 내각과도 그런 자세를 계속 견제하고

0: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고 다카이지 총리는 악수를 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통령 어깨를 이렇게 툭툭 두 번 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부터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농담 섞인 그런 환영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면은 두 정상 간에 상당히 유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상회담이 할 때마다 사실상 이런 분위기가 항상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의 이 한일 정상회담 이걸 이제 오늘 여기 얘기한다고 해서 저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예. 다른 데 갔으면 굉장히 초조하고 여기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걱정하고 왔는데 오늘은 아주 마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주 만나면 신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도 들지만 그래서 또 사적인 얘기도 또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어젯밤부터 기다렸다. 좋은 뜻으로 얘기하신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케치 총리도 그 얘기 들으니까 환한 미소로 이제 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참 좋게 봅니다. 네. 예.
2: 어찌됐든 이렇게 농담을 건넬 정도로 네. 두 정상이 자주 만났기 때문에 그만큼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시 총리에게 이제 선물을 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 선물이 좀 있더라고요. 각각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 아무래도 이제 안동의 이게 특색을 살린 그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주제를 살린 선물이 증정될 것이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예. 청와대에 따르면은 안동 화훼탈 목조화 액자 그리고 달항아리 백자 액자 한지 가죽 가방 그리고 눈꽃 가명 그릇입니다. 세트를 예.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빈 보급만은 예우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양국 다 지금 상대방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관세 폭풍이 한국과 일본을 때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만났을 때는 이런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것인지 서로 의견과 이런 그 전략을 공유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안동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또 공교롭게도 2월 28일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이란 전쟁에서 예. 이후에 열리는 첫 정상 간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훈훈한 분위기 뒤에는 양국이 이란 전쟁의 후폭풍, 특히 에너지 수급 문제에서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또 타이밍도 공교롭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9년 만에 미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을 베이징에서 했습니다. 9년 만에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격렬하게 패권 경쟁을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한일 간의 정상이 만나서 이란 전쟁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양상 또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 일본이 혹시라도 제2의 대만과 같은 위치에 가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환하게 악수를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의제들을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만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지난 1월에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때는 두 정상이 깜짝 드럼 연주를 하는 그런 또 진풍경을 보여주게 됐는데 혹시 이번 만남에선 또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1: 글쎄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원래 이제 그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헤비메탈의 이제 드러머 출신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래서 같이 이제 치자고 그랬는데 그때 뭐 쳤던 것들이 BTS의 다이너마이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우리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뭔가 있는지 뭐 그런 거 있으면은 그런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0: 예.
1: 글쎄요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나중에 저녁 때 선유 줄불놀이하고 판소리 뭐 이거는 한다라고 하니까
0: 네네.
1: 그거 말고 두 분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글쎄요 지금 뭐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저는 뭐 안동 사람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안동에서 이제 이

0: 이 회담이 열리니까 안동 자랑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동이라고 하는 것이 양반의 도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태계 위항에 그 도산 서원도 거기 있고 서해 유송룡 선생의 그런 병산 서원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거기 화해 마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수려한 그 풍광을 자랑하고 있고 또 집성촌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풍산 유시의 집성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기가 사실은 그 경주에 있는 양동 마을과 함께 이게 세계의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전통이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저런 곳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한일 간에 좀더 깊숙하게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자, 이후에 이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텐데, 정상회담 이후에 또 공동 언론 발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 YTN의 보도를 좀 주목을 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이제 중동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내일로 예정된 이란 공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3: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그리고 다른 몇몇 국가들이 공격을 2, 3일 정도 짧은 기간만 미뤄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자, 그러니까 그 걸프 국가 정상들의 요청을 받고 공격을 보류했다라는 주장인데, 일단 의문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하기로 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4: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최후 통첩을 네 차례나 했다가 마지막에 후퇴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 전쟁이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군사작전 차원에서 승리가 눈앞에 와 있다. 또 빨리 끝날 것이다 얘기를 몇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말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중동 국가 지도들의 요청으로 나는 다 준비되고 명령까지 내렸지만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 말은 이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나의 인내심이 바닥에 다다르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요구한 조건을 수용하고 휴전에 합의하라. 이런 압박 메시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뭐 한계 체감의 효용 법칙이라고 할까요? 많이 들어봤다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를 본 사례가 쌓였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압박이라든지 위협을 느끼는 상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보복이 두려워서 내가 대승적으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이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뉴욕타임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란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재개하는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여의치 않다. 소규모의 정밀 군사작전을 한다면은 전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뭐 하르그 섬의 원유기지를 잠시 점령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그 미군의 특수부대가 이란 보복에 무방비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란 외교장관이 경고했던 것처럼 미국 국민들이 자국의 군인이 군복을 입은 채로 타죽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 반전 여론이 얼마나 더 격화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기에는 지금 병력 파병이 아예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위협적인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말의 신빙성을 다들 받아들이기는 힘들죠. 이전에도 나토 국가들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서 군사적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가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나토 유럽 국가들이 안 들을 줄 나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지만 한번 떠보느라고 물어봤을 뿐이고 이렇게 거절하는 거니까 역시 나토는 종이 호랑이고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 해석이 원래부터의 의도

0: 이유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발언도 과연 중동 국가 지도자를 요청 때문에 보류를 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엄포용으로 했다가 철회한 것인지는 좀더 두고 본다면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정부나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상당히 이제 의아하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근데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진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 역시 여러 차례 했던 터라 진짜로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여전히 좀 의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2: 예,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 한 숫자만큼 저도 거짓말을 한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그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하는 얘기가 완전히 지구인하고 외계인하고 얘기하는 것 같이 서로 완전히 딴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쟁을 종결하고 배상금 내고 보상금 풀 저기 동결 자금 풀고 호르무즈 해협 주권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핵 농축된 거 그거 반출하고 이란 더 이상 핵 농축 안 되고 그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서로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종전안이 오고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관된 게 하나는 있어요. 이란에서. 그것은 뭐냐? 우선 종전하고 호르무즈 해 풀고 핵 문제는 2단계로 넘어가자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미국도 일관된 게 하나 있습니다. 핵 문제를 1단계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서로 다른 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맞고 있단 말이죠. 농축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뭐 요새는 이제 러시아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쪽으로 할 건지. 그러면은 농축 권리는 20년으로 할 건지.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이란은 이제 절대로 이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란에서 14개 안에 대해서 다시 뭐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읽어보면 옛날에 답변한 거하고 달라진 게 저는 한 구자도 틀린 거를 또는 다르거나 한 것을 저는 못 찾았어요. 이제 계속해서 도돌이표가 돌고 있는 거거든요.
1: 그러게요.
2: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3: 자,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지금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또 공식 계정을 만들어서 통행료 부과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좀 보겠습니다.
4: 호르무즈 해협에 접한 두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이 해협의 안전하고 확실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거고 이는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사항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3: 사실 호르무즈 해협 그 통행세,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대담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란이 이걸 공식화하게 되면 국제사회와 척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외무부 대변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사항이다. 라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0: 굉장히 정교한 논리를 제공해서 여타 국가들이 이란의 주장을 수용하라는 답안을 먼저 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연지역물에 어떤 주가가 이용권을 주장하고 통행료를 받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통행료를 안 받고 딴걸 받으면 되겠죠. 다른 이름으로. 그 자연 지형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이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기뢰나 공습 위험이 없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그 사용료를 받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미 답안을 이 다른 국가들 입에다 집어넣어주는 그런 인상을 받은 것이 뭐라 그랬냐면 안전 항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메커니즘을 설치하면 네.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지형이 아니라 인공적인 뭐를 우리가 만들면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비용을 받는 거는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사항이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자연 지형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항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전항행을 보장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가 마련하면 그 메커니즘 사용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예. 그리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인증한다면 그러니까 사용하고 싶으면 인증을 하라는 것이에요. 한국이든 유럽 국가든. 그러면은 그 비용 발생에 대해서 비용을 이란 측에 주면은 서로 좋지 않은가라는 이런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네. 국제법 위반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수가 있으니까 선택을 예. 하라는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러니까 빈틈을 잘 파고들었다라고 뭐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0: 통행료가 예. 아니라 사용료입니다.
1: 예. 이런 와중에 지금 이스라엘이 2024년부터 이란하고 인접한 이라크에 비밀 전쟁 기지를 운영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제 그 드러나게 된 그 과정도 그렇고요. 이게 다른 나라에 예. 이런 기지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보셨어요?
2: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우선 그 지금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지금 그거 뭐 잘 파고들었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잘 파고든 게 아니라는 거 예. 먼저 말씀드리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뢰를 설치하는 것은 자기들이 설치해놓고 그렇죠. 아 그걸 피해서 이제 배를 옮겨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 그 저기 뭐야 이 보험도 들고 거기에서 서비스료를 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1: 꼼수를 부리죠.
2: 그러니까 예. 꼼수 중에 꼼수다는 예.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1: 네.
2: 2024년부터 이제 이라크 영토에 그러니까 서부 사하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서부 사막지대인데요. 서부 사막지대 한 가운데 이제 이런 그 기지를 이제 건설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1: 네.
2: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굉장히 단거리로 공격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이 헬기라든지 또는 수송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시 앉았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또 제공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스팔트를 이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호수 같은 것이 말라버리면 거기가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은 수송기는 거기에 내릴 수는 있어요.
1: 네.
2: 지난번에 그 이란에서 미국의 수송기가 들어가서 조종사들 구해올 때 그 수송기가 그냥 그 이런 그 사막지대에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돌이 있고 자갈이 있어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수송기들이에요. 그런 수송기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단 말이죠.
1: 네.
2: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느 날 그 양치기 하는 29살 먹은 사람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은 폭사를 당해서 죽긴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왜 그러면은 이라크에서 이걸 몰랐느냐 하는 거잖아요.
3: 네, 그게 제일 의문이죠.
2: 그게 제일 의문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이 지역으로 왜 이 전투기들이 계속 날아다니냐 하면은 그쪽 지역에 IS, 소위 말해서 테러 집단들이 네. 그곳에서 준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기들도 거기 날아다니고 여기에 있는 그 전투기들도 날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이라크한테 요구한 것이 바로 방공망, 레이더를 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꺼져 있어서 전투기가 날아오거나 헬기가 날아오면은 이게 미국 건지 이스라엘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내린 거죠. 그래서 작년도 6월 달에 있었던 12일 작전이 있죠. 그때도 이스라엘은 이 기지를 이용을 했고 이번에 2월 28일부터 있었던 그 이란을 공격할 때도 이 기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게 드러났으니까 이제 이 기지는 더 이상을 사용은 하지는 못하겠죠. 이라크가 그래서 그 전에도 뭔가 이상해가지고 미국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기가 뭐냐? 그랬을 때 미국이 그거 이라크가 저 이란이 저기 뭐야 그 우리가 쓰는 기지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안 했거든요. 이라크가 미국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에 처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 예. 자 마지막으로 잠시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8년 만에 방한한 북한 스포츠 선수단이죠. 내 고향 여자 축구팀이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5: 우리가 여기 왔는 거는
6: 리유일 북한 내 고향 축구단 감독입니다.
5: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아라장구 내일 경기와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이제 경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원단 문제는 뭐 우리가 뭐 저는 감독으로서 또 우리 팀 선수들이 뭘 그 생각하는 문제는 아닌데.
6: 북한 내고향 축구단 선수 김경현.
7: 이민들과 부모 형제들의 믿음과 기대에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3: 네, 뭐 경기에 집중하겠다. 상당히 좀 경직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0: 뭐 경직된 모습도 있지만 이 한국 땅에 와서 시합을 하는데 이 주최하는 측에 그 체면을 세워주겠다는 그런 의도도 보입니다. 어떤 모된 발언이나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예. 하지만 북한의 실상은 지금 헌법을 개정해서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두 개의 분리된 주권국가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그런 남북 간의 친선 경기 성격의 행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젊은 층에서 통일의 염원을 다시 불러일으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이란 전쟁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기다리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한국과 서둘러서 그런 남북 대화라든지 경제협력, 문화교류를 추진할 거기에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호응할 그런 의사가 과연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압박 자세를 유지할지 아무래도 후자 쪽이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가지는 이제 실효성이 한국 사회의 이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전략적 입장을 고려해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네. 예상을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한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부터 이란 문제 그리고 북한 축구단 얘기까지 다양하게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봉영실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3: 고맙습니다.
8: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9: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9: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경동 나비엔.
11: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1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13: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14: 기대세요
1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저축은행
15: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6: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2: 저축
1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8: 성공 꿈을 역시 서머네드피아
17: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9: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0: 합성 목재 예스팀바
19: 경동산업 주식회사
2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3: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2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23: 건강해
2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25: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24: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25: 건강기능식품
6: 이재명 대통령의 다카이시 사나의 일본 총리 영접 현장은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4: 민준아 유다
2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2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25: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2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4: 교통안전 1분 터
26: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 우리
2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함께 무사고
28: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29: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3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1: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3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슬슬 여름휴가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권 가격이 소폭 하락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유류 할증료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또 얼마나 인하되는지 알아봅니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가 비행기를 운항할 때 드는 연료비의 일부를 승객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0단계부터 33단계까지 나눠서 산정되는데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단계가 높아지고 승객이 부담하는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번 인하의 배경은 국제유가 안정세입니다. 중동지역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원유 수요 전망이 낮아지면서 항공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최고 단계였던 33단계가 적용됐지만 6월에는 27단계로 6단계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경우 거리에 따라 왕복 노선 유류 할증료가 최소 2만 7천 원에서 최대 22만 5천 원 정도 낮아질 예정입니다. 최단 거리인 일본 후쿠오카, 중국 칭다오 등 왕복 노선 유류 할증료는 왕복 기준 5월 15만 원에서 12만 3천 원으로 떨어집니다. 항공업계는 국제유가가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하면 유류 할증료가 추가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6월 발권을 고민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3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FM
3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렸던 더위가 오늘은 다소 누그러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평년 수준의 기온을 웃돌면서 더운 편인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광주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밤 사이에 강하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남해안 지역에는 80mm 이상, 서울에도 최고 80mm가 예상이 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변북로 작업과 고장차로 인해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뒤쪽으로 잠실철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이후로는 한남대교 아래 4차로에 고장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도 서행 정도는 감안하셔야겠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도 한남대교 부근 하위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 이 작업이 오후 내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뒤쪽으로 원효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작업이 있습니다. 이화교 부근 1차로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뒤쪽으로 군자교 부근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6: 8년 만에 남측을 방문해 남북 대결을 벌이는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내일 4강전 경기를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감독과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며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민 기자, 기자회견이 네. 아주 간단하게 끝났죠?
7: 네. 기자회견에 참석한 북한 감독과 선수는 가급적 경기 관련 질문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3,000명의 남북 합동 응원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도 있었지만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나왔습니다. 팀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도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인민과 부모 형제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대답만 있었습니다. 리휘일 북한 감독과 선수 이야기 직접 듣겠습니다.
4: 우리가 여기 북한 내 고향 축구단 감독 리유일입니다.
8: 경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아라장구 내일 경기와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이제 경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원단 문제는 뭐 우리가 뭐 저는 감독으로서 또 우리 팀 선수들이 뭘 그 상관하는 문제는 아닌데.
9: 저 인민들과
4: 북한 내 고향 축구단 선수 김경영입니다.
9: 믿음과 기대에 받아박이 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7: 수원FC 위민은 지난해 조별리그에서 내 고향에 3-0으로 진 적이 있지만 유로파 지소연을 영입했고 국가대표 공격수 최유리와 수비수 김혜리까지 가세하며 전력이 달라졌습니다. 지소연은 한국에서 경기하는 만큼 마음이 다르다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내 고향 여자 축구단과 수원FC 위민의 승자는 멜버른 대 도쿄 베르디 경기 승자와 우승 상금 100만 달러를 놓고 오는 23일 수원에서 결승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6: 내일 수원에서 열리는 남북 여자축구 클럽팀 간의 경기에 정부 고위급은 관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취재진과 만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일 수원FC 위민과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전 경기를 관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 주간국제대회라는 성격 등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기도 전에 내일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딸기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는 내부 온도가 최고 40도에 이를 정도로 덥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준 기자.
1: 네, 경남 밀양시 하남읍에 있는 딸기 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비닐하우스와는 더 더울 텐데요. 어떻습니까?
1: 네, 제가 들어와 있는 곳은 딸기 농가의 비닐하우스 아닙니다. 지금은 수확 막바지 시기인데요. 딸기의 수확을 더디게 하는 건 다름 아닌 때이른 더위입니다. 제가 들어와 있는 이 비닐하우스의 현재 온도를 보니까요. 34.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의 기온이 30도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4에서 5도 정도 내부가 외부보다 높은 셈입니다. 농장주는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 무렵 이 온도가 높을 땐 40도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작업자들은 햇볕이 가장 강한 이 시간을 피해 이른 새벽에 나와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가에선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 그늘, 휴식인데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그늘이 있는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규칙적으로 쉬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사망자가 나온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시 하남읍에 있는 딸기 하우스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0: 배우 김민종이 MC몽의 불법 도박 주장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종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C몽은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하며 그중 한 명이 김민종이라고 폭로성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지하철 목동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포폰 100여 대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발신 중개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오늘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한 달여 동안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며 대포폰 105대와 유심칩 356개, 와이파이 공유기 4대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발신 중개소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한 애플리케이션을 대포폰에 설치한 뒤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접속해 국내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북 안동을 찾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조금 전에 정상회담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양국의 소수 핵심 참모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대응책과 또 경제협력 강화 구상, 과거사 현안과 한미일 안보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인수 회담이 끝난 뒤에는 참석 인원을 늘린 확대 회담이 진행되고요. 이어서 양국 정상이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만찬까지 함께한 뒤에 안동 하회마을로 이동해서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준비한 선유 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을 관람할 계획입니다.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B 원장은 모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3: 네,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증거인멸 교사로 인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진실 발

0: 대응을 어렵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범행이 국가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 네, 이어서 종합특검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윤우 전 KTB 원장이 모레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오전 10시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윤우 전 KTB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 수사 종료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인데요.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의 비판적인 보도는 삭제하는 등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이 전 원장은 계엄 비판 자막 삭제 혐의로 내란 특검에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종합특검의 영장 청구가 이중 기소인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구속 여부를 가릴 걸로 보입니다.
1: 네, 또 다른 수사 상황도 보죠. 오늘 피의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최대 수사기간을 기준으로 반환점을 둔 종합특검은 내란 관련 사건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2.3 비상계엄 당일 부하들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반란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의 1호 인지사건이었던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오는 27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오는 22일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승호 전 합참 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됩니다. 특검은 오는 24일에 90일인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는데 이번 주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6.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우세를 굳히려는 여당과 또 야당의 추격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격전지 판세가 많이 어렵다며 낙관론 단속에 나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여 공세와 텃밭 다지기로 지지층 결집에 분주한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자 우선 민주당 줄곧 우위를 보이던 여론조사 추이가 최근 주춤한데 지도부에서 경계령이 내려졌다고요?
2: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낙관론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였는데요. 우선 정청래 대표, 현재 판세에 대해 서울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부산과 울산, 경남은 해볼만하지만 어렵고 대구, 경북은 많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어쩌면 무의식적으로는 안심하고 낙관하지 않았을까 한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처음에 너무 좀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낙관론 이런 게 너무 빨리 있지 않았을까. 지금부터라도 더 긴장하고 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야 되겠습니다.
2: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지성이면 감천이란 자세로 종횡무진하겠다 각오를 다졌는데 우선 캐스팅보트 증원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오전 국회에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이른바 강호축 철도망 합동 공약을 내놨고 오후에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충남 공주로 향합니다. 잠시 뒤 공천 탈락자들이 주축이 된 오뚝 유세단 출정식을 열고 단일 대오 원팀을 강조할 계획인데요. 다만 대립 의혹으로 제명되자 무소속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필두로 안팎의 잡음도 적지 않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외부 후보 지원 시 징계를 시사한 데 대해 그 논리대로라면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를 공개 지원한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제명하라 반발했습니다. 평택을 김용남 후보는 과거 보좌진 폭행 의혹이 부산 북구갑 하정우 후보는 주식 차명 보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후보들은 나란히 부인했고 민주당도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는 지양하라 진화에 나섰습니다.
1: 자, 선거 판세가 요동치면서 한껏 긴장한 모습인데 국민의힘 표정은 어떻습니까?
2: 네, 막판 보수 결집 흐름에 지지율 상승세까지 보이면서 추격전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 오전 처리 일정으로 삼성전자 노사 타협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를 격려 방문했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첫 삼성 임원에 오른 양 후보 이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대여 공세도 이어갔는데요. 무책임하게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이번 사태를 만들어 놓고는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 으름장을 놨습니다.
5: 노란봉투법을
4: 장동혁
5: 통과시켜놓고 지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직접 나서서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0: 또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유이동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도 단식장에 집결해 간만에 원팀 행보를 보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후에는 텃밭 경남으로 가 후보들을 격려하고 지지층 결집에 집중합니다. 투톱의 한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수도권을 돌며 역할 분담, 중도층 공략 투트랙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장 행보와 동시에 남우호 사태부터 통일백서,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SNS를 통한 대여 고공전도 이어갔습니다.
1: 네, 주요 격전지 상황도 전해주시죠.
0: 네, 우선 서울시장 선거 오늘도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원 후보 경찰관 폭행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다가 이른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이슈를 기점으로 공세로 전환했죠. 정 후보는 오늘 오전 선대위회의에서 서울시의 무사한 일과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 모든 건 최고 책임자인 시장 책임이라 날을 세웠습니다. 오전에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문제를 집중 거론했고 자신이 취임하면 서울 전역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맞서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오늘 장애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촉방촌 현장 방문, 관광 공약 발표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른바 철근 누락 논란에는 흑색 선전으로 드러났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가 신속 조치한 사안을 정원호 후보와 민주당이 선거에 이용하려 괴담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며 당장 서울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소집한 데 대해선 매뉴얼에 따라 일을 처리한 공무원을 불러 호통치고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는 무리한 행태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1: 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만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 요금이 면제됩니다. 국토부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는 기본 요금과 주행요금을 확산해 부과하는데 그간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통제됐던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가 73일 만에 다시 열리자 새벽부터 등산객이 몰리며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 16일 새벽 3시부터 고지대 탐방로를 전면 개방했는데 개방 첫날에만 19,000여 명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소는 지난 16일과 17일 집중 단속을 벌여 샛길 출입과 비박, 쓰레기 무단 투기 등 22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1: 이틀 뒤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의 사후 조정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경제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네,
3: 반갑습니다.
2: 예. 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을 맞은 어제 온라인 판촉 행사를 열었다가 문매를 맞은 건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3: 예, 이른바 탱크 데이 쇼크라는 건데요. 이 스타벅스가 원래 굿즈, 그러니까 기념품, 고객에 대한 사은품으로 텀블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텀블러의 이름이 탱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텀블러 줄 테니까 우리 스타벅스 와서 커피 많이 드시라 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는 뭐 일상적인 것이라고 볼 예.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탱크데이라는 그 글자 밑에 5.18이라고 적어놨어요. 예. 갑자기 왜 5.18이냐? 뭐 스타벅스 쪽에서 날짜가 5월 18일이었기 때문에 탱크데이 5.18이라고 했다라고 하지만 예. 우연의 일치 치고는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요. 네. 또 왼쪽에 책상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그 박종철 군 경찰 수사 결과까지 또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관심을 끌어서 판매를 늘리고자 하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아니겠느냐. 억으로 허니 요즘 인터넷에서는 억으로라고는 표현을 쓰는데 예. 뭐 동기는 억으로 또는 노이즈 마켓으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5.18에 탱크를

0: 꺼내면 5.18의 탱크가 광주 진입했던 그 역사, 또 마침 5.18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에 이제 그런 거를 내다보니까 국민들 속에서는 46년 전에 그때 그 순간 다시 한번 반추가 되고 아픈 마음,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종철 씨는 원래 부산 출신이죠. 학생 운동을 하다가 시위와 관련돼서 취조를 받다가 사망을 했는데 박종철 열사까지도 비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실정법상으로 그 사자 명예훼손 또는 5.18 특별법 위반 뭐 그런 소지마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파만파로 비난 여론, 불매운동, 보이콧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지금 뭐 누가 봐도 상당히 부적절한 마케팅이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정용진 회장이 곧바로 그 대표이사를 해임하기도 했고, 또5.18 단체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또 거부까지 당했고, 지금 뭐 비난 여론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의도는 뭐 특정 정치 계층이나 또는 정치 지역을 비하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커피 팔고 텀블러 굿즈 파는데 왜 하필 탱크 5.18을 끌어오느냐? 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 어그로 같은 것도요. 아주 스타트업, 조그마한 기업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학의 마케팅 전략 중에 노이즈 마케팅도 권고하진 않지만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스타벅스처럼 큰 기업들은 세계가 아는 기업이 뭐 이런 굳이 탱크까지 동원해야 물건을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가 미국계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로 뉴스가 지금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원래 스타벅스라는 미국계 회사가 만든 거지만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께서 이 지분을 거의 다 샀어요.
2: 그렇죠.
0: 그래서 한국 스타벅스는 사실상 신세계 이마트 그룹이 좌지우지 뭐 거의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도 물론 정용진 회장이 행사하고 있고 또 거기 현재 지금 사장, 뭐, 곽종 임원들도 정용진 회장이 직접 임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신속하게 해임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임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정용진 회장이 등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증폭된 게요. 정용진 회장 자체가 이런 SNS 관련된 여러 구설수가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정용진 회장의 구설수를 제기하려면 책을 몇권 써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구설수가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연상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과연 사장, 월급쟁이, 핫바지 사장만의 작품이었겠느냐? 회장님이 뒤에서 조정한 거 아니냐? 그러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꼬리 자르기 하면서 어떤 형식적 사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진정성 문제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 사건은 스타벅스를 넘어서 신세계 이마트 그룹으로까지 지금 확대가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이 장사,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그 비판 여론이 지금 온라인상에도 뜨겁게 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매운동 움직임도 보이고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이렇게까지 강력한 용어를 잘 쓰는 것을 못 봤는데, 자,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네 단어, 모두가 정말 뭐 거의 그 가장 높은 수준의 비판, 비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장사를 하는데도 상도덕이 있어야 되고, 인간의 존엄이나 특히 역사적 아픔, 이런 것을 장사술로 활용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광주 사태 관련자나 또는 박종철 가족에 대해서 비하할 마음은 없었다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의도 없이 건드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은 뭐 상당히 공분을 사고 있고 일파만파로 확.

0: 확산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서 인터넷에서는 지금 스타벅스 커피 먹지 말자 뿐만이 아니라 선불 커피는 선불 카드 먼저 내놓는다. 예, 예. 그것도 환불하자. 환불해서 그것을 인증 샷을 만들어서 올리고 예. 있거든요. 자, 이 보이콧이라는 불매운동을 영어로는 보이콧인데 네. 보이콧이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아일랜드 사람인데 자기 땅도 없는 청지기 땅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임대료 관리하는 뭐 마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 차주들 그러니까 농민들을 가혹하게 괴롭히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보이콧 당해가지고 사실 거꾸로 도태가 되는 역사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180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 그래서 보이콧하면 사실 소비자의 마지막 권리 또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이콧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991년 지금 두산 중공업의 전신인 두산 페놀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낙동강에서 폐 석유를 마구 뿌렸다가 뒤늦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엄청난 파문을 당했고요. 예. 두산이 당시에 오비 맥주 만들던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맥주 불매운동을 하긴 하니까 맥주 회사가 도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산 엄청나게 사과를 했지만 예. 폭풍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요 두산은 모든 소비재 제품 업체에서 다 손을 떼버리고 이제는 B2B만 하는 중화학공업 쪽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했습니다. 예. 또 하나 사례는 남양유업. 남양유업 사건은 그 어떤 프랜차이즈 갑질 사건인데 예. 결국 회사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소비자들이 분노하면 잘 나가던 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보이콧 사건인데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1: 네,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사후조정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 예, 지금 삼성전자 파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막판 대타협이냐 지금 째깍째깍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 마지막 사후조정 둘째 날 회의가 오늘 10시에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정부 제2청사에서 지금 시작이 돼서 지금 한창 열띤 논쟁 중입니다. 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노사가 도저히 지금 그동안에 타협을 못하고 충돌한 부분 대표적인 것은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을 주는데요. 예. 성과급의 상한선이 현재 삼성전자는 그 평소에 본인이 받는 연봉 보수의 5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깨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그룹뿐만이 아니라 이 상한선 50%라는 것은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 선대 회장 때 만든 거였고 삼성그룹의 오랜 전통입니다. 삼성그룹 쪽에서는 이거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예.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성과급을 얻어 소득에 기준할 것인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의 15%를 달라. 이게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에 예. 반해서 삼성전자 사측에서는 이익의 15%를 한꺼번에 주면 회사 어려울 때 재투자 또 기술 투자 기계 사오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금액을 좀 줄이자. 그래서 이 대목인데 그 금액은 그나마 지금 15%냐 10%냐 조금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타협하는데 제도적으로 못을 박자. 해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주는 것을 제도화시키자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고 예. 사측에서는 그건 안 된다. 자, 이 대목은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아직까지도 전혀 지금 타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상당히 지금 뭐 사소한 부분들은 접점을 많이 찾아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극적인 대반전이 없는 한 오늘도 타협을 할

0: 노동조합 여러분,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여러분,
0: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끝으로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고객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올립니다.
2: 네, 이렇게 사과를 했고 그리고 지금 노사가 마지막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이틀 뒤에 이제 그 파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총파업을 예고를 한 상황인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삼성전자 주식이 사실 국민 주식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지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 네, 다행히 지금까지는 노사 협상이나 파업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2: 예.
3: 어제 오늘 아침에 좀 떨어졌다가도
2: 네.
3: 오후에 이내 만회했고 지금도 오늘 아침 하락분 뭐 거의 만회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내관, 폭발성 내관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삼성인데 삼성의 직원들이 타협의 슬기를 발휘해 줄 거야. 막판 대타협을 할 거야. 또 정부도 가만 있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기대치가 높기 때문인데요.
2: 네.
3: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그러나 정말로 파업을 한다면 그동안의 이 기대가 전부 배신 실망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반도체라는 회사의 특성상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 머리카락의 10억분의 1이라는 나노 단위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 자외선으로 쬐어서 아주 미세한 흠을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 여기 바람 하나 들어가도 안 되고 먼지 하나 들어가도 안 되고 전기가 갑자기 끊어져도 그 공정의 라인에 있던 웨이퍼는 전부 다 못 쓰게 됩니다.
2: 네.
3: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을 할 경우에 삼성전자의 어떤 생산 라인에 마비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공포. 이제 거기다가 또 삼성전자의 공신력, 특정 업체에 대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GPU가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제품에 대한 발주를 다른 회사로 돌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파업을 한다면 주가도 상당히 요동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삼성전자 내부의 노노 갈등도 상당히 좀 크게 불거진 상황인데 어제 DX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아닌 가전완제품 부문 노조 간부가 이 사후조정에 들어가는 초기업 노조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5: 노조 위원장님.
6: 백선은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정책기획 국장입니다.
7: 최 위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저희 그 DX 부문 안건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적용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6: 최승호 삼성전자 노동조합, 함초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입니다.
8: 좀 어렵죠.
7: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종합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종합전자회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DX 부문 5만 명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그러니까 이 협상이 너무 반도체 부문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반도체 부문의 불만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3: 예,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0: 전자회사 중에 삼성전자만큼 큰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만 하고 있고, 또 대만의 TSMC 같은 걸 시스템 반도체만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에서 모든, 그러니까 시스템 파운드리 다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 그 밖에 TV, 가전, 이거 모두 다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크게 우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반도체 아닌 것, 반도체에 해당하는 것을 DS라고 부릅니다.
1: 예.
0: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DS냐 DX냐에 따라서 지금 운명이 갈리고 있는 그 질문이지 않습니까? DS라는 게 디바이스 솔루션, 어떤 소재를 만들어낸다 해서 반도체를 DS라고 그러고요. 자, 이 반도체를 가지고 전자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DX,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익스피리언스. 그런데 DS 반도체 안에도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랜드 플래시 다 나눠지고, 그보다 더 복잡한 데는 DX인데요. DX 안에는 여기에 스마트폰, 갤럭시, 그다음에 무슨 냉장고, 각종 전자 제품 쭉다 있는데, 여기에 정말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영업 패턴, 또 기술 어떤 여러 가지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쟁점이 된게 성과급이잖아요. 성과급인데, 성과급이라는 것은 이그 기본 속성상 성과가 있어야 주는 게 성과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여러 분야 중에서 돈 벌고 있는 데가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적자이거나 수년 적자다가 지금 간신히 뭐 손익분기점 오락가락, 그러니까 그쪽은 성과급 기준을 만들어도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근데 반도체 쪽은 1분기에 57조 원을 벌었거든요. 그 57조 원의 15%를 성과급으로 한다. 이미 SK 하이닉스는 10%인데도 1인당 돌아간 금액이 6억, 7억입니다. 그제 아는 어떤 직원들 중에서는요, 부부 사원이 있습니다. 두 사람 같이 받으니까 14억 정도 되더라고요. 성과급만 14억인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우리가 1등인데, SK 하이닉스는 저렇게 많이 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는 거야? 특히요, 삼성전자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성과급을 연봉의 50%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 실링이 묶여 있거든요. SK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링이 묶여 있는데, 보통 평균 급여가 1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1억 3천만 원에 50%로 묶여 있으니까 6,500만 원 이상의 성과급은 못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 사람들은 SK 하이닉스를 봐라.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 회사니까요. 그쪽과 비교하면 우리도 최소한 10억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테마가 됐는데, DX 부분, 그러니까 비반도체 부분에서는, 아니,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의 문제,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우리 건왜안 해주냐. 이래서 지금 노노 갈등도 지금 상당히 적지 않은 지금 어떤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게 풀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오후 회의에서도 과연 극적인 타협점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우려도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노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그리고 양국의 소수 참모만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일 소인수 회담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잠시 뒤에는 참석 인원을 늘린 확대 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네, 이 자리에선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대응책, 그리고 경제협력 강화 구상, 과거사 현안과 한미일 안보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회담이 끝난 뒤에는 그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합니다. 두 정상은 이후에 만찬을 함께한 뒤에 안동 하회마을로 이동해서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준비한 선유 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을 관람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기온이 크게 치솟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이나 낮은데요. 반면

0: 비교적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영남지방은 여전히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틈틈이 수분 섭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 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비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영동, 남해안에는 최고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이들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17도, 여수는 1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21도,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질 수 있겠고요. 이후에는 비교적 맑고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내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1: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0: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올해로 결혼 7년 차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연애 시절 남편은 호방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학교 행사나 동료 모임에 나갈 때마다 누구와 있는 거냐며 수시로 전화를 했고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도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피곤해도 억지로 맞춰줬지만 거절이라도 하는 날엔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원치 않는 관계에 응하는 날이 늘어나갔습니다. 음주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현장일 핑계를 대면서 일주일 내내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잔뜩 취해 들어온 어느 날은 화장실을 못 찾아서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들 때문입니다. 5살 난 아들한테 하는 훈육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면서 늘 회초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이가 실수하면 열중 쉬어 자세로 세워두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이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제 어린 아들은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비는 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밤에는 아이가 싫다는데도 억지로 끌어안고 자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남편이 너무 싫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아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네, 숨이 턱턱 막히는 사연이었습니다. 임영창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저도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사연자분의 아드님에게 동정심이 드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0: 네, 우선 뭐 지금 사연자분의 남편이 사연자분한테 직접적인 폭행이나 아니면 뭐 외도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혼이 가능하겠죠?
1: 네, 사연에서는 남편분이 위처증 증세도 좀 있으시고 음주 문제도 있지만 네. 사연자분을 폭행한 것은 아니고 바람을 핀 것도 아닙니다.
0: 네.
1: 다만 강압적인 부부관계를 강요한 측면이 있고 아이의 훈육에 있어서 도를 넘는 수준의 체벌이나 훈육 방식을 고소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0: 네.
1: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해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하셔야 되겠습니다.
0: 네.
1: 실제로 법원에서는 아이를 피멍을 정도로 때린 상대방과의 이혼 사건에 있어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요즘 아동학대를 이제 법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혼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이혼이 된다고 했을 때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꼭 가지고 오고 싶어 합니다.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1: 예,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0: 네.
1: 자녀와의 애착관계는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자녀의 의사는 어떤지, 이혼 후 양육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경제적인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사연에서는 남편분이 아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한 스킨십을 하거나 훈육이나 체벌에 있어서 좀 과도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이러한 경우 남편분이 아이를 때리거나 열중시어 자세를 취하게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들을 확보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신다면은 남편분의 그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크게 의심하게 되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따라서 사연에서는 사연자분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시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0: 네, 근데 이제 이혼한 이후에도 이제 어차피 면접교섭으로 아이가 아빠를 또 만나야 되잖아요. 이거 이혼한 이후에도 남편의 면접교섭 좀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0: 남편분이 아들 학대한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면접교섭을 해주기가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예, 이런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분이 아들에게 행한 여러 가지 가혹한 행위들에 대한 상세한 증거들을 제출하셔서 처음부터 상대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만약 면접교섭을 일정 부분 실시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예, 우선은 면접교섭을 진행해보고 남편분의 아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나 학대 등이 계속된다면은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셔서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남편분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심판 청구를 따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연자분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자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0: 예, 이혼소송의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파탄의 경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결로 결정합니다.
1: 네.
0: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이나 유책 정도가 크고 재산이 많으면 최대 5,000만 원 이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사연에 산 남편분께서 사연자분이나 아드님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등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1: 네.
0: 위자료 판결이 나오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인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강압적인 부부관계와 지나친 체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양육 환경과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과도한 체벌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작용해서 사연자분이 친권과 양육권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대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면접교섭 배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면접교섭 진행을 하던 와중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배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요즘 AI가 못하는 게 없다지만 설마 이것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보험 사기인데요. 진단서나 입원 기록을 AI로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서류 일부를 고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아예 없던 사실까지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 1,500억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한 20대 남성은 AI 프로그램으로 입원 기간을 늘리고 진단명을 바꿔치기해서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타냈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의 시계를 잃어버린 것처럼 AI로 사진을 만들거나 차량 파손 사진을 조작해 사고 규모를 부풀리는 식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AI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입 이력, 진료 패턴, 사고 빈도 등을 분석해서 수상한 흐름을 잡아내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나 이미지는 결국 사람이 직접 병원 기록과 대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가 사기를 돕고 또 AI가 그 사기를 찾아내는 시대가 됐는데요. 기술이 편리해질수록 그만큼 더 촘촘한 검증과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나얼의 바람 기억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4: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평년 기온은 웃돌고는 있지만 그나마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던 어제보다는 더위의 기세가 약해졌습니다. 한편 일부 서울과 경기도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후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동에는 30에서 80mm,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포승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이후로는 서평택에서 활성휴게소 매송부근 일직에서 금천 사이로 15km 구간 정체입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는 안양교에서 금천교 사이로 양방향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어지는 내부 순환노도 성수동 쪽으로 홍제램프의 송지문 터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방화대교 못간 지점 4차로에 고장차가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방선거 보름 전 서울시장 여론주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MBC 조사 결과 민주당 정원호 후보 43%,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5%, 8%포인트 차이인데요. 이렇게 지난달 말 조사와 비교해서 격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나온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정원호 후보 40%, 오세훈 후보 37%,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각 진영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도 1.9%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부울경과 서울 지역도 어렵다면서 낙관론을 경계했고 반전을 기대하는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1: 상품 예유라든지 예방 강요, 뭐 경찰 국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걸 빼드릴까요? 예?
2: 자, 성차가락질 하지 마세요.
3: 저는 철근이 빠진 것도 문제지만 오세훈 시장이 정신이 빠진 게 더 큰 문제다.
2: 시장 보고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알았냐 몰랐냐 또 괴담을 시작하고 있어요.
4: 이것은 구조적으로
5: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4: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다.
6: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철근 괴담을 만들어서
5: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6: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오늘의 정치온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딱 보름 앞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를 기준으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MBC 조사를 보면요, 서울하고 부산, 대구 모든 지역에서 격차가 좀 좁혀졌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7: 뭐 아무래도 양 진영이 결집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슈 관리할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도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약간 논란들도 좀 있었고 또 1등 전략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웃복싱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이 조금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잔매를 맞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조금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은 오세훈 시장의
8: 김영배
7: 실체,
8: 민주당 의원입니다.
7: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까 저 GTX-A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건.
0: 예.
7: 아, 저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GTX 역사에서 지하 5층에 기둥이 80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 두 개씩 심어야 된다는데 하나씩만 철근을 썼다는 거니까 이거는 역대급 부실 사고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아예 몰랐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세훈 시정을 평가하게 되면 뭐 저는 우리가 다시 지지세를 당연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전략을 조금 수정해서 정말 이제 제대로 당당하게 한번 붙어보는 이런 선거로 돌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철근 누락 사건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오세훈 후보와의 격차를 더 늘릴 수 있다. 지금 이런 분석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9: 그러니까 이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성동구청장 3선
8: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행정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그런 후보 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경쟁력과 또 이 거대한 서울시정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이제 이 경쟁력이라는 것은 구청 뭐 여기서 소소한 일상 행정하는 것하고는 또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동구청장 프레임과 현직 서울시장 프레임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국회 절대 권력, 입법 권력의 민주당의 폭주 이런 여기서 6.3 지방선거마저도 민주당 소나기에 지어져 버리면은 이게 절대 권력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완성돼 버리니까 그런 절대 권력에 대한 수도 서울 시민들의 견제 심리가 작동이 된 거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은 중도층이 이탈이 많이 됐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30% 초반대의 중도층에서 지금은 30% 후반대의 중도층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탈이 많이 됐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보수 진영의 좀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어느 선거든 선거가 이제 다가올수록 양 진영 다 전통적인 지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보수 진영 지층이 지금 뭐 비록 당 체제가 좀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의 그런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뭐 당의 진로 운영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는 보수 지층의 결집으로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정청래 대표가 쉬운 선거는 없다. 지금 서울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엄살일까요? 진짜일까요?
7: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 선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서울인데 서울이 이렇게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신 차리고 신발끈을 동여매야 된다. 이런 이제 각오를 아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데이터상으로도 저희들도 약간 빨간불이 들어온다. 예. 이런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고 여전히 윤 어게인 세력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의 대표임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내란 극복을 하기 위한 그런 길목이 바로 이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주당도 다시 한번 전선을 추스려서 제대로 국민들께 이재명 정부가 일하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호소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선거 전략을 좀 정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0: 예, 이번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 흐름은 어떨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어제 발표된 MBC 조사에서는 전재수 후보 44%, 박형준 후보 38%,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고요. 오늘 발표된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전재수 후보 44%, 박형준 후보 35%, 오차범위 밖에서 전재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10: 저는 예상을 했고요.
8: 그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10: 잘 내고 있고
11: 앞으로 2주가 남았으니까 여론조사 수치만으로도
8: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0: 네, 우선 부산시장 선거 MBC 여론조사에서 서울보다는 격차가 벌어져 있긴 한데 오차범위 내로 들어온 조사도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

0: 대통령의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오션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금주 주말 정도면은 이제 여론조사 골든 크로스가 이제 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박형준 지금 이제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션 시장 같은 경우는 초지 일간 자기 중심적 어떤 홀로서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서울시장 연임 지금 이제
0: 홀로서기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지도부와 선을 그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1: 일정 그런 부분도 네. 포함이죠. 그런 부분이 일관성이 이제 유지되는 측면에서의 평가가 있는 것이고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의 입장에서는 폭넓은 지지를 뭐 이곳이든 저곳이든 다 받겠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일부 좀 혼선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특히 영남권에서 보수 지층이 제일 먼저 결집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불경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략 지금 한 9% 정도 7, 8%에서 9% 정도 이렇게 좀 그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형준 지금 이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입장에서도 자신의 독자적인 칼라 이미지를 가지고 부산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또 이제 전재수 후보와의 경쟁력을 갖다가 정면 선보하는 그런 어떤 각오를 또 되시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박형준 후보가 부산에서 여론조사 5% 정도는 원래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희망 회로일 수도 있고 뭐 실제일 수도 있는데 전재수 후보는 우리는 하정우 후보와 단일 대오로 승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지역 발전의 책임자 적임자가 누구냐 뭐 이거를 이제 골라내는 그런 선거이기도 하지만 또 윤호계인 세력 을 이제 완전히 진압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선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박형준 후보가 저는 결국 양쪽 세력으로부터 다 미적지근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박형준 후보가 확실하게 하나를 택해야 된다. 나는 윤호계인 세력이다. 아니다. 나는 윤호계를 반대한다. 이거를 선택하지 못하는 현재 모습이 결국 저는 부산시장 선거가 하정우 후보와 함께 전재수 후보가 저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1: 참 묘한 게 이제 지난 약 한 달에서 보름 전부터 그때 이제 한동훈 지금 이제 부산 북구갑 이 무소속 후보가 전재수 지금 민주당 시장 후보를 때리는가 하고 지금 이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때리는가 하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0: 뭐가 더
1: 훨씬 아프게 지금 여겨지는 게 한동훈 지금 무소속 후보가 때리는 게 전재수 시장 입장에서는 더 아프게 여겨졌어요. 그게 여론에서도 일정 부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덕을 좀 본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김용규 의원께서 이제 지적한 부분은 그건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특히 이제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후보하고의 지금 보수 진영 후보가 엄청난 지금 대립과 갈등을 가져가면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두 사람 힘을 합치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심기가 부산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지지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요 근래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0: 예, 두 분이 언급하신 보궐선거 최대 격전지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3: 6.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도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가 여야 공방의 새 쟁점이 됐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내용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모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0: 박물관, 귀중품 보관신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7: 열혈 강호 온라인.
8: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9: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7: 열혈강호 온라인.
8: 열혈강호 온라인.
10: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6.3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지지도, 6.3 지방선거 부산광역시장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조선일보가 매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4: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표시 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지갑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달의 중순쯤 오면요. 유독 방전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5월에 각종 기념일로 가족들 정신없이 챙기다 보면은 내 체력도 방전되지만 통장 잔고도 훅훅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죠. 이때가 바로 우리 가계부에도 재무적인 충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새 나가고 있던 보험료와 같은 불필요한 고정지출 딱 막아두는 것. 그리고 내 노후를 위한 연금 든든하게 채워넣는 게 진짜 우리 집 가계부를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지친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위한 충전 전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는 광고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저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5월 19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YTN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요. 왜 5월만 되면은 이렇게 내 체력도 방전이 되고 통장 잔고도 방전이 되는지 진짜 재충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람마다 월급 뭐 들어와도 카드값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쓸 돈 없다라는 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6: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왜 그 재무상담 뒤에 그 CMA 통장을 만들어 놓는 목적이 이런 이제 불특정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금들을 이제 거기서 관리하자는데
5: 예비비 관리하자.
6: 예,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5월달이 뭐 되게 힘들게 느껴지진 않은데.
5: 아, 준비가 안 돼 있는 저만 힘들거든요.
7: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껴 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매달 이제 결제일이 다가올 때면
5: 맞아요.
7: 내가 진짜 이렇게 쓴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좀 예상 이상으로 나와서 좀 걱정했던 적이 있는데 가계부를 한번 써보니까 한눈에 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5: 그렇군요. 재무설계 전문가도 가계부를 쓰고 지출 관리를 하는데 저도 그래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 통장 잔고 어떻게 하면 좀 충전할 수 있는지 그 충전 전략 오늘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에도 재무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여러분들 편하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로 진행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이렇게 간단하게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첫 코너 바로 만나보죠.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 문자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머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분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9475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근길 라디오 즐겨드

0: 는 50대 직장인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듣다 보니까요, 보장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암 관련해 비급여 치료비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히 가족력이 없는데 그것까지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암 비급여 치료비 진짜 준비해야 할까요? 비급여 치료의 필요성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머니 처방전 솔루션 내드릴 때마다 요즘 빠짐없이 들어가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 비급여 치료비인 것 같아요. 자주 맞아요. 말씀을 해주시는데 청취자분이 궁금해하시네요.
1: 맞아요. 아무래도 암에 관련한 보장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진단비를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진단비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치료비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치료비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진단비를 치료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생활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0: 진단비를 치료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생활비로 생각을 해야 한다.
2: 그렇죠. 소득을 대체할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0: 그렇군요.
2: 치료받는 기간 동안.
0: 암 진단받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2: 맞아요. 어쨌든 그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제 중증환자 산정특례 혜택이라고 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치료를 받는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이제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단비 가지고 소득을 대체를 하시는 거고요. 요즘 이제 자주 언급해드린 이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치료 효과가 기존의 치료법보다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따로 해놓지 않으면 예를 들면 뭐 표적항암 치료라든지 중입자 방사선 치료, 뭐 양성자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놓지 않게 되면 우리가 치료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 치료법을 택할 수가 없게 이제 취할 수가 없게 되는 이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내가 당장 이달에 암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사 생활은 할 수 없고 치료에 전념해야겠지만 나가던 공과금 그대로 나갈 거고요. 뭐 통신비 그대로 쓸 거고 식비도 다 들어갈 테니까 요 진단금은 생활비로 활용하시고 비급여 치료에 따른 치료비를 보강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1: 맞아요. 이 표적항암 치료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평균 치료비가 어떤 암이냐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연에 3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해요. 그런데 암 진단비를 내가 5천만 원을 준비했다면 치료비를 온전히 쓸 수밖에 없고 부족한 비용만큼은 당연히 또 부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0: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가입한 그 보험 있잖아요. 바로 실손 의료비.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실손 의료비가 제2의 국민 건강보험인데 이거 있으면 치료비 좀 커버되지 않을까 싶어요.
2: 예, 뭐 좋은 지적이에요. 뭐 다들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비급여 치료의 대부분 특히나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둘이 붙어 다니는데 이 치료들은요 통원 치료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원안도 뭐 이제 가입 연도에 따르지만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잖아요 최고. 근데 실제 치료비는 우리가 1회 받을 때마다 뭐 3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700만 원, 800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내 자기 부담금이 항암 치료 한번 받을 때마다 뭐 몇백만 원씩 발생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0: 그렇군요.
2: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0: 그렇네요. 입원을 한다면 실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통원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가입 연도에 따라서 그것도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특약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치료비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잘 알겠는데 이 비급여 치료비를 준비하는데 내가 추가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니 돈이 그렇죠. 더 많이 들진 않을까 이런 거예요.
1: 맞아요. 이제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런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를 준비할 수가 없었다 보니까 최근에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러면 내가 과거에 가입한 상품에다가 필요한 보장만 넣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의 나이와 이제 치료력의 보험료가 산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과거의 상품에 추가적으로 보장을 넣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 가입자의 나이 그리고 현재 병력에 따라 조금은 틀릴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이 비갱신용으로도 비급여 치료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중입자 방사선 치료, 표적항암 치료, 다빈치 로봇 수술 등을 준비하시더라도 만 원대에서 2만 원대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2: 건강한 분이라면.
1: 그렇죠. 그렇죠. 현재 보장이 없거나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비급여에 대한 비용의 부담이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진짜 이 생활경제 문제로 너무너무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돈과 관련된 고민들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첫 번째 사연은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청취자분이세요. 현재 보장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전체적인 점검을 원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셨다고 해요.
0: 그렇죠. 50대까지 되기 시작하면.
2: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1: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2: 건강하셨다면.
0: 그렇죠. 김종수 팀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느끼시잖아요.
2: 맞아요. 아, 제가 50 찍으니까 막 걱정도 늘어나고요.
0: 맞아요. 보장 점검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또 요맘때쯤 은퇴 이제 곧 임박인데 재무 점검도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가지고 계신 그런 보장 먼저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이 현재 4인 가족이시고요. 이 4인 가족의 보험료로는 월 총 70만 원 정도를 납부 중이셨습니다. 뭐 납입하시는 보험료로만 봤을 때는 과도하게 많이 납입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증권을 살펴보니 실제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아, 얼마나 잘 해주셨으면 해드리고 해주셨을까 봐요. 그러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4인 가족이에요. 4명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70만 원입니다. 소득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는 보험료 많이 과도한 편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셨어요. 이건 다행인데 대체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제대로 점검을 확실히 도와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1: 우선 말씀하신 소득은 두부 합산의 맞벌이 소득으로는 월 평균 600만 원 정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편은 아니셨지만 이 증권을 봤을 때 첫 번째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보장들이 갱신용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특히 자녀보험. 이 자녀분들은 19살, 23살이신데 이 자녀분들의 보험마저 갱신용으로 가입이 다 되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분들은 100세 만기의 보장을 준비하셨다면 앞으로 적게는 78년 이상을 보험료로 납입하셔야 되고 심지어 보험료도 주기마다 인상이 된다라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인 가족 모두의 갱신용으로 가입된 상품들을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고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0: 그러니까 보통 보면 갱신형인지를 인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2: 맞아요.
0: 대부분 또 이것도 모르세요. 갱신형이 근데 왜 위험한 건데 이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2: 아무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갱신 주기가 3년, 5년 뭐 이런 짧은 주기를 갖고 있다면 젊은 나이에는 사실 3년이나 5년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 번씩 올라도요. 이게 적게 올라가니까 크게 문제점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 그 문제는 대부분 언제쯤 느끼시냐면 50대 중반 지나시면서부터 이제 갱신이 될 때마다 위험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되면서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되는 시기가 그때거든요.
0: 이때 껑충
2: 그렇죠.
0: 껑충 올라요.
2: 그리고 60세를 지나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문제를 느끼시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뭐냐. 또 인상된 보험료가 그때 되면 부담이 돼서 또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면 결국엔 또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요. 게 문제가 됩니다.
0: 저도 20대 때는 가입했던 뭐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틈만 나면 그냥 깰까? 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필요성 없게 느껴져요.
2: 맞아요. 맞아요. 우리 너무 건강하니까 지금.
0: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하나라도 더 해놓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작 보장이 꼭 필요한 노후에 이분처럼 보험료 폭탄이 되면서 부담으로 느껴서 해지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발생할 수 있겠죠. 이 문제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보장 준비할 땐 이게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나중에 감당가능한 보험료 수준인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겠어요.
1: 맞아요. 그리고 이 갱신형이 큰 문제점도 있으셨지만 또 큰 하나의 문제점은 이 보험료 대비 보장의 범위도 좁게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0: 있었어요. 혈관 질환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보장의 범위가 좁은 진단비들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그동안 현재 10년 정도 유지하시면서 납입하셨던 보험료를 너무 아까워하셨지만 앞으로의 보장을 위해서는 재정비하시기로 하셨어요.
1: 그렇군요. 물론 그동안 납입한 비용이 아깝고 한편으론 진짜 화도 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좋은 보장, 합리적인 보험료로 줄이실 수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보험은 내가 이걸 낼 만한 납득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2: 맞아요.
1: 이거 하나 가입해 좋은 거야 설득당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납득이 가능해야 되는
2: 그럼요.
1: 거니까 두 분이 얼마나 합리적인 솔루션 내주셨을지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일단 기존에 그 4인 가족이 가지고 있던 이제 갱신형으로 가입하고 납입하셨던 보험료는 총 7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장의 범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수술비,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 있으셔서 이제 암 관련한 중입자 방사선 치료와 또 표적항암 치료비, 또 다빈치 로봇 수술 치료비까지 이 비급여의 대표적인 비갱신형 보장을 또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1: 기존에 부족했던 범위 좁았던 보장들 싹다 정리하고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것들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4인 가족 보험료가 매달 70만 원이었는데 이거 얼마나 줄었을까인 거잖아요.
2: 이게 제일 중요하죠.
0: 맞아요. 이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는 것도 사실 저희의 몫이잖아요. 이 비갱신형으로 진단비나 수술비 혹은 이런 비급여 치료비를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인 가족의 기존 70만 원을 납입하셨던 보험료를 54만 원으로 16만 원을 줄여드렸어요. 대부분 이렇게 저희가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이제 변경해 드린다고 한다면 보험료가 비쌀 거고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사실 이렇게 불필요한 보장만 정리를 하더라도 보험료는 줄이실 수 있고요. 갱신보다 비갱신형으로 또 보험료를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품들이 갱신형이더라도 한 번쯤은 꼭 점검을 받아보셔야 돼요.
1: 좋습니다. 4인 가족 월 보험료 70만 원이고 보험료 적당한 건지 보장 괜찮은 건지를 되게 궁금해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54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갱신형 특약들을 비갱신형 특약으로
2: 맞아요.
1: 바꿨는데도 월 보험료 수준 낮출 수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 방법, 비법은 뭐야라고 했을 때 결국에 전문가의 손품 아니었을까요?
2: 그렇지 않을까요?
1: 그렇죠. 엄청난 비교 분석 통해서 이 나이대, 이러한 병력상, 그리고 이러한 가족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가성비 있게 보험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전문가가 꼼꼼하게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솔루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 예, 맞아요.
1: 동의합니다.
2: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같은 가격에 같은 보장이 이제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이제 나눠진다면 당연히 비갱신형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전에 가입하셨던 대부분의 갱신형 보험이 너무 무리하게 범위가 잡은 걸로 중복해서 보장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담보들만 가져간다면 비갱신형으로 이전 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현재 내가 가입한 이 보험이 갱신형인지 아니면 보험료 대비 보장은 제대로 된게 맞는지 혼자 좀 알아보고 점검하는 게늘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쉽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자로 딱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관련 도움을 파바박 다 도와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899번님 간단하게 상담. 자, 50원의 정보 이용료로 무료 상담의 기회 얻으셨습니다. 4448번님, 가족 전체 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70년생 남자, 74년생 여자, 그리고 01년생, 04년생 아이들이
2: 딱
1: 있습니다.
2: 시기가 좋네요.
1: 그러게요. 이거 점검 도와드려야겠죠. 그리고 1458번님, 9369번님도 상담 받고 싶다고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전화로 관련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계속해서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곧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트.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94.5MHz YTN 라디오 주파수 맞추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도 됩니다. 김정수 팀장님과 권지은 팀장님의 실물이 궁금하다, 신뢰감 있는 전문가 상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다 하신다면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댓글창에 궁금하신 내용들 나눠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전문가에게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김정수 팀장님 준비해 주셨죠?
1: 네, 두 번째 사연은 김포에 거주하고 계신 40대 청취자님이시고요. 요즘 뭐 아무래도 TV만 틀면 뭐 주식이다 뭐 투자 얘기에 이제 이분도 솔깃하셨나 봐요. 근데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원체 원금 손실을 이제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 상품은 뭐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번엔 좀 목적에 맞게 저축을 하고 싶으셔서 좀 도움을 받으려 상담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0: 와, 이렇게나 보수적인 분들도 흔들리는 요즘 장이에요. 뭐 당연히 공감이 됩니다. 요즘 뭐 주식 관심 이전보다 확실히 많아졌기 때문에 내 목적 자금을 조금 더 크게 불려볼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근데 어떤 저축을 하고 싶으셨길래 이렇게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을까요?
2: 우선 기존에는 원금 손실을 싫어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ETF는 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ETF와 적금으로만 저축을 하고 계셨는데
1: ETF는 아마 연금 펀드 같은 데서 하지 않으셨어요?
2: 맞아요. 앞으로의 이제 노후를 위한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매년 휴가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실 이 비용을 전체적으로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 이 할부가 끝나는 동안에는 지출이 늘어나는 게 너무 버거우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휴가 비용에 관련한 저축, 노후를 위한 연금, 그리고 향후 자가 마련을 위한 목돈에 맞게 저축을 하고 싶으시고 사실 지금 관심이 조금 있으신 주식도 조금씩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0: 일단은 두 분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투자에 적극 뛰어드는 것?
1: 성향이 이렇다 그러면 저는 뭐 주식보다는 이제 지수 추종하는 뭐 ETF 같은 걸로 계속 하시는 게 좀 그렇죠. 낫지 않을까. 정신 건강에.
0: 그렇죠. 바로 이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개별 종목 하나가 들어가면요.
1: 네. 너무 힘들어요.
0: 하루 종일 들락날락하면서 네.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 두 분이 성향 파악을 해주시고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자 노후 자금 그리고 휴가 비용 관련한 자금 그리고 향후 내 집 마련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금융 상품을 활용하면 좋을지 이제 그 팁을 알려주실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1: 네, 일단 뭐 우선 매년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매년 가시는 그 휴가 비용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말씀만 드려도 이제 아실 거예요. 뭐 당연히 적금 상품으로 이제 추천을 해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일단 없고 그다음에 1년마다 모으고 쓰기 참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서 2, 3년 정도로 좀 안전하게 저축을 하면서 이 목적 자금을 여행으로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적금을 추천해드렸습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를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릴게요. 종신보험은 추후에 연금으로 바꿔서 쓸 수 있고 연금 받기 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합리적인 상품의 선택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자, 이 퀴즈를 합리적에 있는 기술 감독님도 네.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하면서 막 들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감독님이랑 저랑 이제 사인 왔어요. 뭐 이런 걸 문제로 내, 막 이런 지금. 종신보험은 절단코 연금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 맞고 연금으로 뭐 돌려 쓸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이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맞죠?
1: 네. 뭐 설명까지 너무 완벽하게 해주셨고요. 뭐 간혹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하신 분들이 연금 준비를 하셨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되게 많아요.
1: 네. 이 종신보험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기대여명을 계산해서 이 연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연금 상품보다 확연히 연금액이 적어서 사실 노후 연금을 위한다면 연금 상품을 따로 준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청취자님의 노후 자금 역시 당연히 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도와드렸고요. 청취자님의 경우 연금 상품에 50만 원 정도씩 매월 납입을 원하셨어요. 대신 이 5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하지 않고 월 고정 납입은 30만 원 정도로 정하고 이 20만 원은 추가 납입 형태로 납입하실 수 있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연금 상품에 추가 납입을 꼭 권해주시는 이유, 이렇게 추가 납입으로 월 납입 금액을 나눠서 저축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0: 네, 현재 일단은 이 청취자님께서 현재는 연말정산을 이제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 2, 3년 후에는 소득이 좀 오를 예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준비를 또 하셔야 된다고 세무사한테 안내를 받으셨나 봐요. 그럼 그때에는 연금저축을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다 보니까 현재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다 납입을 하는 것보다 일정 부분만 하고 좀 부담스럽지 않게 안전하게 납입하실 수 있도록 이제 추가 납입 부분을 분리해서 저축할 수 있게 도와드린 겁니다.
1: 그렇군요. 우리가 왜 계획 세울 때 있잖아요. 나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이를테면은 뭐 다음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서 하루 한 끼만 먹을 거야.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막 세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게 의욕이 딱 사라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유지할 만한 동력이 없어져요.
0: 맞아요.
1: 이 연금 저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막상 시작할 때는 그래, 내가 아낄 수 있어, 이만큼은 저축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과도한 납입 금액 설정하시면 그거 끝까지 내는 게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10년 정도 저축 안전하게 할수 있는 금액 정하시고 여유가 될때 여유 자금을 추가 납입하신다면 진짜 이제 끝까지 유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이 추가 납입은 가입한 금액의 2배속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인 월 150만 원 한도 내로 이용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더큰 연금액을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으실 때에는 자율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자가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는 2개의 상품으로 나눠서 저축을 좀 도와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는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복리로 이자를 쌓이게 해주는 상품으로 월에 50만 원씩 저축을 하셨어요. 이 상품은 적금과 비교를 하게 되면 약 7%의 이자를 주는 상품이고요. 5년을 납입하고 5년을 거치해서 10년 후 비과세가 되고 꼭 10년이 되었을 때 내가 목돈을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시기까지 거치를 계속 해놓으신다면 이자가 복리로 붙기 때문에 필요하신 시기에 목돈으로 쓰기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드렸어요.
1: 그렇군요. 적금으로 이걸 비유를 해보자면 이자가 한7% 정도 되고 비과세 상품이면서 복리로 이자가 쌓인다. 아니, 저는
0: 단 조건이 있죠.
1: 어떤 조건이죠?
0: 5년 납입을 하고 5년 거치를 했을 때.
1: 그렇죠. 비과세 요건을. 그러니까 나는 세금 하나 더안 떼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10년이라는 요건을 잘 기억을 하셔야지 비과세 요건이 충족한다라는 거. 저축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딱 맞는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나머지 또 다른 상품은 어떤 걸로 또 돈을 모아 나가시면 될까요?
0: 네, 기존에 뭐 ETF를 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동안 그 펀드 중에서도 사실 안전한 펀드로 어느 정도 수익은 높진 않지만 보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해오셨던 펀드 그대로 일단 유지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적금으로 모으신 자금 중한 1,000만 원 정도 내에서 시작을 해보기로 하셨고요. 처음에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가용 금액을 모두 주식에 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사실 계획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해드리고 또 설명을 해드렸더니 잘 이해를 하시고 매달 30만 원 선으로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2: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데 내가 샀을 때보다 약간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이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에 맞게 상품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어떤 목적으로 저축을 하냐에 따라서 상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의 상품이 아닌 여러 가지의 상품을 비교해 보면서 재무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품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더더욱 좋겠죠.
1: 맞습니다. 전문가 도움 받아서 적금, 연금, 목돈 마련 상품,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공부까지 좀 꼼꼼하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돈이 모아진다라는 건 내가 매달 벌어들이고 있는 이 수입 안에서 얼만큼을 쓸수 있는지 가용 자금을 확보하는 거고, 목적에 맞게끔 단기, 중장기, 장기 자금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도 사연 살펴보면은 나 연금 하나는 가입해서 잘 들고 있어라고 했지만 종신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짚어보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0: 맞아요. 일단 이 종신보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인데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착각하시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신보험의 기능 중에 하나인 연금 전환 기능 때문에 이제 그렇게들 오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도 이제 설계사들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많이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상담을 많이 해보면. 자, 이 기능은요. 아까도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거에서 굉장히 가장 큰 차이가 나냐면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을 똑같은 금액을 놓고 똑같은 기간 동안 우리가 납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원금이 같잖아요. 그럼 뭐 이자율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했던 시점

0: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과거에 가입한 것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어떨까요?
1: 옛날
0: 기대
1: 이제 나이
0: 연령이
1: 되는 거죠. 그렇죠.
0: 훨씬 낮죠. 뭐
1: 짧죠.
0: 70세, 72세로 그죠? 근데 현재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 연금을 전환을 하면 개시 시점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을 해준단
1: 이
0: 말이에요.
1: 차이가 엄청 큰 거네요.
0: 엄청나죠. 지금 한 20년 동안 기대 연령 차이가 한 14년, 15년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는 엄청나겠죠. 그래서 연금 전환은 종신보험의 하나의 기능일 뿐, 물론 어떻게 준비 안 되신 분들이 종신보험 하나 가지고 계신다면 전환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연금보험보다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1: 그렇군요. 3444번 님이요. 매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90세까지도 지병이 있다 하더라도 실비보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0: 물론이죠. 뭐 실손보험도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건강체가 가입할 수 있는 건강체 실손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손이죠. 또 하나는 이제 유병력자 실손이라고 해서 또 간편실손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건강 우리가 가입할 사람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제 이 유병력자 실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당뇨약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나 뭐 전립선약 같은 꾸준하게 내 질병 관리를 위해 드시는 약들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체 실손을 가입하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꾸준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유병력자 실손을 가입을 하실 수 있으나 건강체 실손보다 보험료가 한 20%에서 30% 정도가 비싸고요. 약값이 지급이 되지 보장이 안 된다는 또 단점이 있고 비급여 부분에서 보장이 약간 좀 적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실손이 없으시다면 예, 90세 이전에 뭐 유병력자 실손을 아무 보험이 없으시다면 제일 먼저 준비해 주시는 것도 맞죠. 가능합니다.
1: 그쵸. 일반 건강체보다는 불리한 게 확실하지만,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 통해서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재테크와 같은 재무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계속해서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권재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1: 사람마다 맞는 재테크 방법이 다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돈의 크기, 내 성향, 그리고 목돈이 필요한 시기까지 저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재테크도 보험도 내 상황과 성향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나한테 딱 맞는 재무 플랜 찾고 계신다면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에게 맞춤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 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라이프 끝곡은 U2의 With or Without You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에 충남과 호남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동, 남해안과 제주에는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에도 60mm가 예상이 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광주 23도, 대구 20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교통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곳곳에 돌발 상황까지 있는데요. 일단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원효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고 이후로 이촌동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동호대교로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를 지날 때까지 시속 20km 미만 으로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 반대편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는데요. 한남대교를 지나

해안 지점 4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은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돌발 상황은 없지만 쭉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공동 언론 발표 현장 전해드립니다.
1: 네,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한일 정상회담 내용이 어떤 것일지 공동 언론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2: 대한민국
1: 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3: ただいまより大韓民国大統領と日本内閣総理大臣による首脳会談の結果発表を行います。
2: 먼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발표하겠습니다.
3: 먼저 사기니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から ご発言いただきます.
4: 다카이치 총리님과 일본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월에 제가 총리님의 고향인 나라를 방문한 지 4개월 만에 이번에는 총리님께서 저의 고향인 이곳 안동을 찾아주셨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고 역사적인 교류가 불과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우정과 유대가 그만큼 두텁고 또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간 서울과 도쿄에 국한됐던 셔틀 외교의 무대가 부산, 경주, 나라, 안동 등 여러 지방도시로 확대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일 간 연간 인적 교류가 1,300만 명에 달하고 양국의 청년 세대들은 지방도시의 숨은 매력을 찾아 활발히 상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는 수도를 넘어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님은 그간의 셔틀 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나아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양국은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의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께서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공감을 표하고 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개최된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동북아 지역이 경제,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 중, 일, 삼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들이 각급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진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진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면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우주탐사, 바이오 등 양국 간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국 경찰청 간에 체결된 초국가 스캔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각서는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양국 국민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도 곧 시작됩니다. 그간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실무 협의를 통해 DNA 감정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담을 포함해 저와 다카이치 총리님은 지난 7개월 동안 무려 4차례나 함께 했습니다. 이는 양국의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합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주년을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다카이치 총리님의 방안을 다시 한번 깊이 환영하며 머지않은 시기에 일본의 또 다른 아름다운 지역에서 총리님을 다시 뵙고 진솔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께서 발표하겠습니다.
3: 続きまして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내각 총리大臣から ご発言いただきます.
5: 皆様こんにちは. まずは私と日本代表団を温かく迎えてくださった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そして韓国の皆様に心より感謝を申し上げます。とりわけ大統領のふるさとであるここアンドンで大統領と再会できたことを大変

0: 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前回の奈良、そして今回のアンドンとお互いのふるさとにおいてシャトル外交を間を置かずに実施できたことで、大統領と私の友情と信頼関係が一層強まった深まったと感じております。豊かな伝統と文化が
1: 아름다운자연에둘러싸인안동을방문할수있게된것을매우기쁘게생각하는동시에대통령님의배려에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금국제사회가요동치고있고온세계가불안정해지고있는가운데이렇게일한양국의정상이셔틀외교를통해긴밀히의사소통을이어나가고있는것은큰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러한인식하에대통령님과저는일한관계뿐만아니라중동정세도포함한인도태평양지역정세에대해진솔한의견교환을하였습니다그결과호르무즈해협의자유롭고안전한항행의확보를포함한사태의진정을도모하기위해각자가계속해서노력해나가기로뜻을같이하였습니다현재국제상황을감안하면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을촉진하기위해일미동맹한미동맹그리고그전략적인연대를통한억지력대처능력의유지및강화를포함해일한양국이능동적으로노력해나가는것이중요하며대통령님과저는이러한인식을공유했습니다최근에국제정세를봤을때핵심광물을포함한일한간의공급망협력은중요합니다지난3월올해양국간에서작성된각서를확인하고적극적으로협력을추진해나갈것을확인했습니다또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의실현그리고호입의그실현그리고일한양국각각을위해서도각국의자율성및강인성을높여지역의공급망을지탱하기위해일한양국이공조해서역할을수행해나가는것이중요합니다이와같은관점에서대통령님과저는지난달발표된파워아시아하에인도태평양지역의비축강화를포함한에너지공급강인화및원유석유제품및 LNG 의상호융통스왑거래를포함한일한양국의에너지안보강화의두가지를중심축으로하는일한협력을시작하고구체적인행동을공동으로검토해나가기로뜻을같이한것을환영합니다그밖에도새로운과제이자기회이기도하는 AI 와중요성이높아지고있는경제안보전반에대해일한양국이함께강해지고풍요로워지기위해호혜적인협력을추진해나갈것을목표로관계당국간에서논의를이어나갈것을확인했습니다국경을초월한조직적사기는일한공통의과제입니다이번에조직적사기대응에관한일한협력각서가서명된것을환영합니다안보분야에서는지난1월일한정상회담을바탕으로얼마전일한안전보장대화가처음으로차관급으로개최된것을환영합니다양국간의협력을착실히진전시켜나가겠습니다현재엄중한국제환경을감안해대통령님과저는일한미의안보협력을포함한전략적인공조의중요성에대해뜻을같이했습니다지금까지도구체적인협력이이루어지고있는것을환영합니다대통령님과저는안보경제안보를포함한3개국간의구체적인협력을지속및강화하기위해더욱더긴밀히정보를공유하고협력해나간다는뜻을확인했습니다북한문제에관해서는핵미사일문제를포함한북한대응에대해논의를하였으며 일한 일한미가 긴밀히 연계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대통령님께서 표명해 주신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그리고 일한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협력의 저변을 넓혀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차원에서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리고 그 각국과의 관계에서 외국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주 전화 통화를 하자라는 약속을 이번에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에 오실 겁니다. 온천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 내용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의 일본 총리의 공동 언론 발표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 현장을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5: 폭동 지옥을 상징하는 단테, 무력 진압을 상징하는 탱크, 강제 체포 및 구금을 의미하는 나수, 고문 및 사건 은폐를 의미하는 책상의 탁, 스타벅스가 5월 18일 어제부터 전개하다 하루 만에 멈춘 단체 탱크 나수대 이벤트에 사용된 단어들의 의미입니다. 신세계 그룹은 어제 저녁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했고 정용진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면서 오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도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김성식 국민연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전사적 5.18 폄훼 마케팅이 단순히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의 책임인지 정용진 회장의 생각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승부 김준우입니다. 2021년 국회는 5.18 특별법에 8조를 신설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5월 19일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김지수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은 화요일 여의도 최고의 유망주들과 함께하는 스프링캠프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과구신 오마이뉴스 기자, 윤재관 교육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박상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유망주입니까?
0: 아, 이 방송 컨셉이 그렇습니다. 예. 일단
2: 받아들이세요.
1: 네. 아, 예. 유망주. 네,
0: 패지를 못 따신 분들은 영원한 유망주입니다.
1: 아, 예. 네.
0: 그래서 전직이 못 나와요, 여기는. 아, 예. 전직 의원은 이 스프링 캠프 코너엔 초대받지 못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패지를 다시거나 기자분이면 정치부장을 다시거나. 네.
1: 아니면 이제 반장이신데. 네.
0: 아유, 편집국장까지 하고 여기 나오시던 김종혁 최고도 계시고.
1: 아, 네. 네. 네.
0: 다양합니다. 네. 유망주는 뺏지 전까지는 유망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방송이 조금 전반적으로 지연된 이유는 이제 한일정상회담 속보 처리 때문인데요. 안동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고 방금 전 공동선언문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회담 결과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과구신 기자님부터 분석 부탁드립니다.
3: 뭐 분석까지랄 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한일관계 기조가 그래 조금 분위기가 다르구나. 이 뉘앙스가 그대로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것도 그렇고 오늘 선물로 이제 안동 하이탈 이제 뭐 9종이 했는 이제 액자 같은 것도 선물도 준비하고 하면서 확실히 좀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고요. 사실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면 서로 얽혀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만 일단 그런 당장 풀 수 없는 현안들보다는 서로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먼저 집중한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공동 언론 발표 당연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었고 당장 한일 손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냈다. 이 정도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박상수 변호사님은요?
1: 그 뭐 문재인 정부 때 앞에 계시긴 하지만 죽창가 부르던 시절에 비교하면 그래도 그 민주당 정부가 됐어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는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지난번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회담을 했고 이번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안동에서 회담을 한 거기 때문에 한일 간에 뭐 풀어야 될 문제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0: 네.
1: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냥 첫 술을 떴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주고 싶습니다.
0: 나쁘진 않았다. 네.
2: 네.
0: 윤재관 위원장님.
2: 고향에 셔틀 외교를 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갖는 상징성이 엄청 크죠. 예. 두 나라의 관계가 참 좋아지기 위한 서로 간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참 좋은 일이고요. 죽창과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도발을 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출 규제를 했고 그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서 이렇게 일본에게 대등하게 외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 죽창가로 그래서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외교가 그 대등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그 의도치 않는 도발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맞게 온당하게 대응하는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발판이 돼서 오늘의 이 고향 셔틀 외교도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뭐 차차 좀 더 자세하게 다른 프로들에서 아마 좀 분석이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선거 얘기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죠.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처음에 안심론, 낙관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대구 경북 많이 어렵고 부울경은 뭐 해볼만 하지만 어렵고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엄살인지 아니면 실제 이런 건지 전반적으로 선거 정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것도 과구신 기자님부터 의견 주실까요?
3: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선거 시작했을 때와 비하면은 현장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 이건 일단 전제를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워낙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기저효과 같은 것도 좀 있거든요. 워낙 바닥을 찍었다 보니까 지금 좀 그래도 반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장동훈 대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소식 같은 데 좀 열심히 다니면서 이전보다 보폭을 늘리고 보이고 있죠. 여론조사도 이제 추이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전보다는 조금 이제 좀 좁혀지는 양상이라든가 조금 따라가는 양상이 좀 여기저기 보이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단히 뭐 민주당이 갑자기 어려워졌느냐, 갑자기 이제 국민의 우위로 넘어갔느냐, 그렇다고 보기엔 또 명확하게 지표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의 명언이죠. 골프랑 선거는 고개 먼저 쳐들면 이제 그거가 지는 거라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로우키로 이제 다 잡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조금 지금까지 캠페인이 너무 좀 안일하지 않았나, 너무 좀 방어적이지 않았나, 이거가 조금 되돌아보는 모멘텀이 될 것도 같습니다.
0: 방어적이었다. 근데 공소취소 이게 핵심 트리거였는데 이게 방어적인 거랑 관계가 있을까요?
3: 그거하고 좀 다르죠. 후보 개개별로 해서 캠페인하고 예를 들면 네. 정원호 후보의 캠페인 너무 방어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고요. 네. 왜냐하면 뭐 중앙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공소취소 관련해서 조작기소 특검 한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뭐 김부겸 후보도 중앙당 얘기도 네. 하고 전재수 후보는 아예 관련 언급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영남권은 확실히 아 민주당 후보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에서 안 도와주네. 사실 국민의힘도 비슷하잖아요. 네. 우리 열심히 하는데 당에서 안 도와주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민주당 리스크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0: 네. 아, 박상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1: 그럼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부울경 같은 경우에 붙어가다가 네. 약간 또 좀 붙어가다가 조금 이렇게 넘어가고 네. 뭐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근데 그런 이유가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왔다 간 것이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보폭을 넓히지만 좀 않으면 지금 이 흐름 좋은 흐름이 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0: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 또 서울시까지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1: 아,
0: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1: 박상수 변호사님
0: 듭니다.
1: 보시기엔 양당 모두 당대표가 리스크다.
0: 그죠? 왜뭐 저기 정청래 대표 역시 우리 또그 하정우 후보가 오지 말라 했는데 굳이 와서 또이 오빠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그 인터뷰를 한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양당 다좀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센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오늘 장동혁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박상수 변호사님의 자학 개그가 자학 평론이 있었고요. 그런 때 오늘 또 정청래 대표가 그 매불쇼에 출연해가지고 김용남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또 당대표로서 별도 사과하는 또 낮은 키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윤재갑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좀 불량 후보를 내놓고 국민들 보고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게 너무 무책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택을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지금 재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 네.
2: 웬만한 후보여야죠. 농지 투기부터 시작을 해서 폭행, 보좌진 폭행, 그리고 성범죄자를 변론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한 불량 후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좌진 폭행과 관련된 얘기로 따지자면 국무위원들도 다 낙마를 했거든요.
1: 네.
2: 그리고 현재 지금 그 민주당의 강북구청장으로 됐던 분도 공천권이 회수됐어요. 변론 잘못해가지고 이런 기준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 적절한 조치가 지도부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그 똑같은 기준을 김용남 후보한테는 적용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이렇게 어떤 후보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이 계속 달라질 경우에 국민들은 왜 이렇게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지?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적격 종합 비리, 종합 백화점 같은 후보, 이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그 책임 있는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김용남 후보를 필두로 한 일부 후보들에 대한 부적절한 공천이 선거를 쉽게 갈걸좀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거죠?
2: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한 명의 후보 잘못 공천하면 전체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계속 가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보좌진 폭행과 관련돼서 본인이 아침에 했던 말과 한 두세 시간 지나고 했던 말이 또 다르거든요. 뭐 사과하는 것처럼 했지만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성적인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될까 좀 심히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평택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서울 관련해서 조금 서울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아까 곽구신 기자님은
3: 네.
1: 그 정원 후보가 조금 더 방어적이고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 서울 지금 강남을 비롯해서 아니 모든 구에 또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전세 가격 치솟으면서 이것도 좀 변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울?
3: 아니 서울 선거도 원래 항상 부동산 이슈가 메인 이슈였잖아요. 그러니까
1: 네.
3: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박영선 당시 민주당 후보가 초반 기세가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 LH 사태 때문에 큰 분기점이 돼가지고 기류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1: 아.
3: 부동산은 언제나 무조건 서울의 중요한 이슈고 특히나 서울 시민의 구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대부분 중산층 이상 자가 보유 이런 쪽으로 많이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런 것도 민주당한테는 썩 좋지 않은 바치인데 이제 주가 관련해가지고 코스피의 혜택을 보면서 부동산 이슈가 약간 묻힌 것들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고 이 후광을 좀 얻으면서 초반 기세가 좋았던 거에 비하면 그 기세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왜 그런 거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정원호 후보가 도전자의 위치여야 되는데 별로 도전자 같지 않아요. 오히려 챔피언 벨트를 지키는 사람 같고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챔피언 벨트를 지금 수성하는 쪽이고 방어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공격적이고 뭔가 도전자의 위치에서 정원 후보를 공략하는 듯한 모양새라는 거죠. 오히려 네거티브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약점인 이슈를 갖고 있는데 그 이슈를 주도하는 게 후보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점도 있을 것 같고요.
1: 아.
3: 그런 점에서 복합적으로 정원 후보 캠페인이 지키는 캠페인 쌓아놓은 지지율을 갖고 가서 쭉 그대로 끌고 가자. 이 캠페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너무 리스키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요. 서울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수 변호사님.
0: 지금 정원호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그런 상황에서 자만해서 계속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정원호 후보 힘들 수 있겠다라는

0: 들게 하는 거죠. 그 대표 주자가 지금 현재 서울시장 정원호 후보.
1: 정원호
0: 그다음에 이제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 아. 이 두 명이에요. 네. 근데 이번 선거에서 3대 핫 그 지역을 꼽으라면 서울, 부산 북갑 그리고 여기 있지만 평택을 네. 이렇게 세 개 아닙니까? 근데 셋 중에 두 군데서 토론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거 이에 대한 대가는 결국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TV 토론은 최소 두 번 있었는데 네. 지금 기세론 한 번만 할 것 같거든요. 법정 토론 한 번만.
2: 너무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걸 뭐 단정해서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언제든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제 좀 기가 좀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진검승부 하는 겁니다. 예, 뭐 완전히 뒤집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좀 침소봉대 하신 거고요. 이제부터 이제 진검승부를 할 텐데 정원호 후보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바로 올라갈 정도의 내공이 있는 분입니다. 그 내공이 이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러한 저 지지부진한 모습 뿐만 아니고 내란 세력으로서의 진면목을 계속 보여준 것 이거 국민들이 잊어버릴 것 같지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서울이 풀어야 될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후보들의 각자의 실력들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검증 단계에서 정원호 후보의 실력이 이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세훈 후보가 이제 5선째 도전하는 건데 오세훈 후보의 그 저 과오는 하나하나 까면 깔수록요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함께 드러나면서 다시 정상화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서울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평택 이것만 좀 얘기해 볼게요. 단일화 문제요. 그 정청래 대표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 중이다. 민심이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만 사실 김용남 조국 대전을 보면 저는 진짜 아무리 정치에 뭐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만 단일화,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합의에 의한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는데 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예측하면 됩니까?
2: 아니 정치 전공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일화라고 하는 이제 정치 공학적인 이 접근 말고요. 실제로 평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간의 경쟁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량 후보를 내놓고 국민들 보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고 단일화는 누가 누구에게 양보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힘 재련은 이미 실현이 되고 있어요. 유희동 후보는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안정적인 3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1, 2등 간에 단일화를 한다는 필요성을 굳이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평택 시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다 보시면 평택 시민들은 단일화보다는 지금처럼 전국적인 관심을 가져본 게 처음이기 때문에 평택의 발전에 좋은 계기로 삼도록 해야지 정치인들이 알아서 판정리하는 것은 오만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단일화 문제를 먼저 꺼내는 민주당이 솔직히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자인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네. 그 네. 유희동 후보의 이제 그 뭐 3등 무슨 최근은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거 모든 여론조사를 저희가 다 소개할 수도 없고 하여튼 좀 난감한데 혹시 다른 게 있으면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근데 이제 보수 쪽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중간에 결국은 드롭을 해서 유희동 후보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고 분석들도 많이 하시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0: 황교안 후보가 드롭을 하는 게 유희동 후보에게는 가장 좋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와 인위적 단일화를 하게 되면 사실 보수는 지금 오히려 인위적 단일화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자연스러운 어떤 유권자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라든가 아니면 후보가 한쪽이 드롭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보수 쪽에서는 이 표가 누수되지 않고 이렇게 그나마도 미호도 다시 한번 형식의 결집을 이루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유희동 후보 쪽으로 이 황교안 후보가 드롭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압력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0: 비슷한 압력이 박민식 후보에게도 작용하고 있는 거.
1: 네.
2: 제가 1시간 반을 운전해서 왔으니까 한마디만 네. 더 드릴까요?
1: 네.
2: 평택을 선거에 여러 가지 성격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유희동 후보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10년간의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한 게 아무것도

0: 없다라고 하는 정서가 아주 강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국회의원 생활 3선을 했던 지역에서 저렇게 조조한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후보가 드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가 유희동 후보에 간다는 것은 평택 시민에 대한 이 모욕입니다.
2: 근데 황교안 후보의 표가 조국 후보한테는 안 갈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런
2: 너무 멀어서.
0: 예.
2: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0: 그 표가 아니더라도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2: 아, 네. 예. 네. 그리고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게 그 조국 대표나 김용남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1: 네.
2: 소위 말한 민주진보 진영의 한석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2: 평택에서 유희동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요, 네. 소위 말한 이 국민의힘 안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과 싸우는 이제 개혁 보수 세력의 의석이 하나 더 늘어나게 돼서 이 한동훈 후보랑 유희동 후보가 당선이 되면 개혁 보수 세력이 안정적으로 20석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번 한 번은 워낙 많이 가지셨잖아요. 유희동 후보에게 양보하셔도 된다.
1: 아, 알겠습니다.
2: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0: 선거가 양보니까.
1: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마다 날짜도 아니고 그냥 같은 날 해도 엎치락뒤치락 네, 하고 있는 예. 모양새여서 아직 혼조세고. 아 근데 이 와중에 뭐 아산, 뭐 공주부여 청양, 뭐 하남, 안산. 거의 무관심 속에서 울산 남구 저희도 거의 언급조차 지금 군산 김제 부안 가불 뭐 이런 데는 광주 광산을 이건 한 번 언급도 못 해보고 이게 6월 3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돼요. 아, 좀 더 균형 감각 있는 방송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광고를 들으려고 하는데 아, 네. 혹시나 해서 한 건데 유희동 후보가 2등이 나온 적이 한 번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5월 1, 2일 무선 100% 조사였고요. 이때는 김용남 28.8, 유희동 22.5, 조국 22.2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 네, 곽우신 기자, 윤재관 위원장, 박상수 변호사 함께하는 스프링 캠프 시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상수 변호사님 그토록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산 북갑으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는 뭐 2강 1중 구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예민한 얘기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일단은 하정 후보가 좀 강세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등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네 뭐 그렇습니다. 나 이것도 얘기하는 순간 또 무슨 얘기를 드릴까 싶어서 어쨌든 보수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약간 하정 후보 쪽에 대한 주식 파킹 논란 요것들이 좀 점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거 일단 박상수 변호사님이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2: 아, 그냥 이거는 지금 그 의혹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이게 그 공직자 재산 공개 관련된 거기에서 지금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0: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 객관적 자료랑 지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정우 후보 쪽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 이 주식이 장외 시장에서 한 7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100원에 팔았다라는 것. 그럼 이거 100원에 누구한테 팔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공직자 재산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개인한테 팔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정우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이거는 저기 회사에 다시 판 것이다. 대판 것이다. 액면가대로 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더 팩트 쪽의 기사가 최근에 지금 방금 나왔어요. 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더 팩트에서 상법상 회사 자체가 직접 해당 주식을 받을 수가 없대요. 이게 아마 자사주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법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그 김성훈 대표에게 개인에게 귀속된 구조다라고 지금 더 팩트랑 인터뷰를 이 회사 바로 업스테이지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성훈 대표가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건 아니요.
1: 네.
0: 회사가 회사한테 팔았다는 이야기는 허위사실 공표가 됩니다.
1: 아.
0: 네, 일단 허위사실 공표 하나 정립했고요. 그다음에 김성훈 대표에게 그러면 다시 되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걸 왜 되팔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나오는 게 베스팅 계약이라는 게 나와요.
1: 네.
0: 근데 이 베스팅 계약이라는 게 뭐냐. 회사의 핵심 인력을 묶어놓기 위한 일종의 이 주식을 가지고 하는 이 계약을 베스팅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이 소리는 바로 이 회사 업스테이지라는 이 회사의 핵심 인력이었다는 거죠. 누가? 하정우 후보가.
1: 네.
0: 그랬더니 이제 하정우 후보가 처음에는 베스팅 계약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엔 베스팅 고문 설정 계약. 이건 또 제가 처음 들어보는 계약인데 변호사 생활 제가 지금 한 15년 하고 있는데 베스팅 고문 설정 계약은 또 뭐야 하면서 제가 지금 그랬는데 어쨌든 베스팅 고문 설정 계약을 지금 해가지고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해명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업스테이지의 핵심 인력이 만져서 베스팅 계약을 한 거라면 그다음에 이 업스테이지가 그다음에 국가에서부터 투자를 받아요.
1: 네.
0: 예,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국책 사업에 선정이 되죠.
1: 네.
0: 예, 독파모라는 국책 사업에 그러면 이 사이에 AI 수석으로서의 하정우 수석의 업무와 이해 충돌 의무가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해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사안이 문제가 되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일단 하나 정립하셨다.
1: 네, 일단 일단 주장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RSU 계약이라고 보통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양도가 제한이 걸려있는 조건부 주식을 주는 거고 재직 기간을 채웠을 때 그 시기 시기마다 정기적으로 보통 계약이 돼 있으면 정기적으로 그 주식을 부여하는 걸 이제 베스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일부 받았는데 재직 기간을 못 채워서 이제 원래 받기로 했던 그러니까 더 AI 수석으로 안 왔으면 받았을 주식을 이제 토해내는데 토해낼 때 회사에 토해내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개인이고 왜 개인이냐고 봤더니 그 회사 사장이고 상법상 자기 주식 취득 금지 뭐 이런 요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정확히 앞으로 좀 검증을 조금 더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 외 이해 충돌 가능성은 없었는지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박성수 변호사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박우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2: 이거 저는 그 지금까지 하정우 후보에게 불거졌던 논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악수 논란 같은 건 일종의 해프닝성인 거고 그 후에 사과가 나고 하는 건데 이와 같은 어떤 분은 본격적인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청와대 AI 수석까지 한 사람이 고위 공직자로 있으면서 재산 관련해 갖고 뭔가 좀 편익을 취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의 자질, 후보로서 유권자들의 심판받기 앞서가지고 검증돼야 될 부분들이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하정우 후보가 이걸 제대로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 그건 뭐 정청래 대표가 그래가지고 한 건데 뭐 하정우 후보 옆에서 맞장구만 친 건 약간 이런 식의 약간의 면피성도 생길 수 있지만 이건 온전히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실력이나 위기관리 능력이 드러나는 거다. 이게 아마 이런 이슈는 지금 한동훈 후보도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에서 그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토론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그러면은 그 토론에서 그럼 제대로 해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로 남아있겠죠.
1: 네. 윤재관 위원장님.
3: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후보의 실력이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검증의 과정들이잖아요. 국민들께 해명해야 될 건 해명하고 설명할 건 설명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는데 뭐 한동훈 후보가 지금 뭐 기세가 좀 올라서 그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부산 북구에 계시는 유권자들도 현명하셔서요. 한동훈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할 수 있을 건가라는 생각도 같이 하실 거예요. 안동 후보가

0: 그동안 그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잘못된 영향과 관련돼서도 함께 고민을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좀 좋게 얘기하면 좀 깔끔하게 해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1: 네.
0: 그게 이제 계속 길어지면 하종 후보에게 계속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찔끔찔끔 이렇게 해명하기보다는 통으로 확실하게 해명해서 빨리 국면을 전환하는 게 본인에게도 더 좋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1: 네.
2: 글쎄, 뭐, 한동훈 후보가 론스타 사건에서 굉장히 그 민주당과 민주당 쪽 진영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쭉 밀어붙여가지고 성과를 거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주식 금융 관련된 이러한 범죄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기 때문에 지금 하정우 후보가 해명을 정말 잘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회사에 돌려줬다고 했는데 개인에게 이렇게 줬다라는 게 지금 저쪽에서 업체 쪽에서 나온 거와 관련돼서는 일단 하나 적립했다라는 생각은 분명하게 들고요. 이건 주장이 아니라 확실하죠. 왜냐하면 회사에 돌려줬다 했는데 법인과 개인은 다르죠.
1: 근데
2: 아무리
1: 재산
2: 그래도.
1: 공개 시점에선 개인한테 팔았다라는 건 공시가 된 거죠?
2: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 예.
2: 다들 궁금해했던 거예요.
1: 예.
2: 왜냐하면 7만 원짜리를 100원에 개인에게 팔았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파킹 아니냐 이
1: 네.
2: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건데 지금
1: 파킹이라고 보기엔 좀
2: RS
1: 어려운 것
2: 근데
1: 같은데.
2: 7만 원짜리 100원에 넘겼으니까 일단
1: 예.
2: 개인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1: 예.
2: 거긴 누군지 아무도 없고 그냥
1: 네.
2: 개인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온 게 베스팅 계약이랑 RSU 얘기를 하니까
1: 네.
2: 그러면 베스팅 계약이랑 RSU 얘기를 하는 거면 그러면 핵심 인력이란 소리인데 이해 충돌 아니야? 그다음에 또 회사에다 넘겼다 했는데 지금 업체 측에서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에게 받은 거는 맞네? 그러면은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 아니야? 이게 다다다다닥 지금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알겠습니다.
2: 확실하게 아마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1: 여기도 단일화 얘기 한번 해보죠. 박민식 의원이 오늘 본인 SNS에 한동훈에게 북구갑은 쓰고 버릴 불쏘시개다. 단일화는 1%도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 단일화 1%도 없는 거죠?
2: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수의 상황이 인위적 단일화가 그렇게 막 그렇게 후보들한테 막 그렇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냐. 이게 부울경 지역이 추적을 하다가 지금 약간 좀 밀리는 상황이 오고 있지
1: 네.
2: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산일보에서도 묘하게 기사를 하나 썼어요. 뭐 국민의힘 후보들과 한동훈 후보 간에 뭐 이런데 내용은 한동훈 후보가 뭐그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부산에 출마한 우리 당 후보들이 이게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북과 외에 다른 지역에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분들의 표도 이제 급한 거죠.
1: 네.
2: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단일화 이야기가 우리 당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인위적 단일화라는 게 보수 유권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썩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뭐 해봐야 알겠지만 의문 보호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1: 유권자들이 알아서 단일화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2: 그게
1: 하는
2: 훨씬 더 낫다고
1: 말씀이고요.
2: 생각을 하는 거죠.
1: 예, 그 14명 국회의원이 모여가지고 절반 정도가 단일화 찬성했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그 기사도 어제 났었잖아요.
2: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이면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거든요.
1: 네.
2: 그 자기 지역에 있는 지금 구의원 출마자, 구청장 출마자, 시의원 출마자 지금 다들 지금 격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부산 북갑에서 지금 이렇게 보수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 다른 부산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본인들의 선거에 지금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급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1: 부산 어떻게 보십니까? 박우진 기자님.
3: 저는 그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기계적으로 이제 이벤트를 해가지고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은 그게 한동훈 후보에게 썩 좋을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역시나 보수 진영에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나름의 할 말을 해왔고 기조를 지켰던 사람이다라는 건데 박민식 전 장관은 후보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도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안 밝히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원내에 들어와서 꿈꾸는 거는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를 타파하고 뭔가 새롭게 보수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보수를 개조하겠다. 이러가면은 그 당선돼서 원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그 낡은 보수와 그 힘을 얻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힘을 받고 원내에 들어오는 순간 뭐 너도 어차피 장동 지도부랑 가까운 사람하고 돼가지고 윤허경 표 받아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야. 야일 텐데. 그래서 저는 왜 한동훈 후보 측에서 오히려 단일화 옵션을 열어둔 듯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박민식 후보는 난 절대 1%도 가능성 없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물음표다. 그래서 해명 좀 뭔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단일화 이슈가 나오면 꼭 정치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을 그 후보들이 방기하는 것을

0: 동일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 이슈가 다 덮어버리면 꼭그 공직 후보자로서 본인의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도망가고 단일화만 얘기하게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6.3 선거 이후에 있을 공소시효의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에 관련된 입법이 또 있는데 이때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후보들이 조국 후보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다 도망다녀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당선되면 꼭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단일화에 뒤에 숨어서 도망다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국민들을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단일화 하지 말고 정면 승부해라. 뉴스 정면 승부처럼 정면 승부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의외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입니다. 달성군 이진숙 위원장이 출마한 곳인데요. 대구 MBC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에서 민주당 박형영 후보가 41.7,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48.5인데 그래서 지지율 차이가 6.8인데 이게 오차 범위 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18세 이상 달성군에 거주하는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무선 ARS 방법이었고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2: 그러니까 제가 그 대구 지역의 보수 유권자들을 만나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1: 네.
2: 그 약간 토크 콘서트 같은 게
1: 네.
2: 거기 좀그 지지자분들이
1: 네.
2: 불러가지고 가서 했었는데 그때 질의응답 중에 그 보수 유권자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대구시장 선거에서 보수 유권자요.
1: 네.
2: 우리가 대구시장 선거에서 찍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주호영 의원이다. 근데 추경호 의원이라니 이게 웬 말이냐.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 말을 질문으로 들으면서 아, 정말 보수의 유권자들도 많이 정말 생각이 많이 다양하고 그리고 많이 변하고 있고
1: 단순하지 않다.
2: 그렇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꼈는데 이 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새가 양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보수에서 이 계엄으로 옹호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다수가 돼서 대한민국에 좋을 게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수가 개혁되어 나가는 길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다 같이 좀 힘을 보태주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 그리고 조국혁신당 윤재관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9: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12: 안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허아,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3: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강호
3: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5: 뉴스 장면 승부 2부 마치고요. 저는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10: FM.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 흐렸습니다.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더위도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모레까지 전국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지역만 비 소식 있었지만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새벽에 충청 이남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도 비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비의 양이 많을 텐데요. 인천과 경기 서해안, 강원 산지에 15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 산지도 120mm 이상의 비가 전망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체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마장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밀립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고,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천천히 전이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위로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인데, 판교 쪽은 김포요금소에서 송내 구간 1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시흥요금소부터 송내까지 7km 정도 정체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를 회담장이 마련된 호텔 입구로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전통의장대와 군악대의 호위 속에 도착한 다카이치 총리를 안동시 소재 호텔에서 직접 영접했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든 기수단도 배치하는 등 사실상 국빈 방안에 버금가는 예우로 다카이치 총리를 환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어깨를 친근히 감싸고 악수한 뒤 시골 소도시까지 오시느라 고생했다며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불안정성으로 양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가진 정상회담이 종료된 뒤 공동 언론 발표에 나서 오늘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셔틀 외교를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은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자고 제안했고 저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최대 노조의 조합원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파업 절차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초기업 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은 노조 집행부에 대한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인은 최승우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파업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을 사측의 전환 배치나 해고 추진 시 우선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노조법 위반인 동시에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이 과거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52시간제 등 처우 개선을 논의하라고 했지만 삼성전자 측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갈등의 책임을 경영진으로 돌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억대 연봉을 받는 삼성전자 노조원들이 선을 넘었다며 파업 예고의 원인은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 등을 겨냥해 제1호 공약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공사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전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폭우 참사, 최근 삼성역 철근 누락 공사 등에 시민들은 서울이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강버스 역시 이미 교통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끝났다며 자신이 취임하게 되면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은 GTX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민주당이 기획하고 정부는 감사와 조사의 칼날을 앞세우며 노골적인 관

0: 무고한 선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 선대위 이창근 대변인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불법 소지가 확인되기도 전에 경찰청장 대행이 공개적으로 입건 전 조사를 언급했다며 민주당이 공격하면 경찰이 움직이는 하명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은폐 의혹으로 사건을 몰아가지만 자신은 사나흘 전 뉴스로 알았다며 민주당과 정원호 후보, 국토부 장관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하락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7,300선 아래로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25% 내린 7,271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2% 내린 7,425로 출발해 한때 7,140선으로 주저앉았다가 낙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5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내렸습니다. 약세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한때 노사 간 협상 기대감에 낙폭을 회복하면서 장중 잠시 상승 전환하긴 했지만 1.96% 하락한 27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고 5.16% 떨어진 174만 5,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1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1도, 청주와 강릉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빗줄기가 더 굵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6도, 습도는 59%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교통안전 1분 턱.
5: 안녕하십니까. 우리

0: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자는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네, 뉴스 청문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 4부도 정치인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는 오세훈 캠프에서 뛰고 있는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의원 만나보고요. 4부는 민주당 김준혁 의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네, 3부는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상임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김재섭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3: 네, 본갑의 김재섭 의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제 본격화가 됐는데 뭐 민주당 정청래 대표조차도 서울 선거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캠프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오늘 그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초박빙 양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처음 선거 시작할 때만 해도 정원호 후보랑 오세훈 후보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원호 후보의 바닥이 이제 전 국민에게 다 드러나게 됐고 또 최근에는 제가 제기했던 뭐 주폭 논란이랄지 이런 것들이 유권자 영향에 크게 그 미친 것 같습니다. 표심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50%를 상회했던 보통 뭐 많은 여론조사에서 50%를 상회했던 정원호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40%대까지 가라앉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확실히 많이 줄었다. 지금은 이제 초접전 양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3: 네, 그렇군요. 지금 여론조사는 제가 마지막에 주체적 내용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0: 지금 말하자면 정원 후보 측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벌써 4선이나 했고 10년을 했다. 요런 심판론을 가지고 이제 뭔가 프레이밍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오세훈 캠프에서는 정원 후보에 대적해서 어떤 프레임이 핵심적인 그 선거 전략, 필승 전략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1: 아니, 그거는 뭐 저희가 프레임을 굳이 만들 필요도 없이 국민들께서 적나라하게 보셨다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안된 사람, 불완전한 후보, 불안한 후보, 부족한 후보, 이렇게 그냥 진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불거진 논란까지 더하면, 준비 안 됐고, 동시에 부도덕한 후보, 이렇게 아마, 인식을 잘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약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직접 설명하지 못하고, 보좌진이 옆에서 직접 좀 설명을 해야 된다는, 조언까지 해야 될 정도로 본인의 공약을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 저 같은 뭐 도봉구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가 찬 얘기인, 뭐 도로를 늘릴 필요 없다라든지, 아니면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너무 미숙한 모습들이,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뭐 주폭논란이랄지 아니면은 칸쿤 외유 출장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 후보의 어떤 뭐 도덕적 자질을 가늠할 수 있는, 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일단, 뭐, 그렇게 뭐, 얘기는 하고 계신데, 지금 뭐, 주요, 최근에 캠프 간에 다뤄지고 있는 쟁점들 몇 가지 제가 집어서 별도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의 이슈인데요.
1: 네.
0: 지금 기사들을 보면, 오세훈 후보가 좀더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정원 후보가 약간 조금 피하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지난 지방선거 때는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세번 이상 하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 그때는 오세훈 후보가 또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수만 바뀌었지 어느 쪽에도 참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 장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1: 보통 원래 앞서가는 후보들은 최대한 토론을 안 하고 싶어 하고 쫓아가는 후보들은 토론을 많이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예, 공속유대가 선거에 따라 좀 바뀌기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것이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오세훈 시장이 다선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지만 동시에 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검증된 바가 없잖아요, 대중께. 그리고 또 서울 시민께 검증된 바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정을 운영할지에 대한 철학을 맛볼 만한 기회 자체가 없었거든요. 뭐 성동구에서 구청장 3선을 했다. 이것만 가지고 서울시장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 토론회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최소한 본인의 정책과 비전을 토론할 만한 기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0: 네.
1: 말씀하신 송영길 후보나 그전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는 뭐 당대표 하시고 뭐 다선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정치인인가를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아셨잖아요. 박영선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대표 역시도 당시에 다선에 인천시장에 굉장히 많은 본인의 정치적인 이력들을 남겨온 사람인데 정원호라는 사람은 이름도 몰랐던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 그런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몸조심한다는 이유로 토론을 안 한다?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뭐 유불리를 떠나서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상임선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공직선거법상은 지금 후보 6분 중에 4명이 초청받아서 한 번에 방송 토론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의무로 있는 상황인데
1: 예.
0: 그러면 4자 토론이면 복수로 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어제 인터뷰를 한 이정원 의원 그쪽 이제
1: 네.
0: 수석 대변인이었는데 근데 제가 언론에서 본 거는 오세훈 후보는 주로 양자 토론을 선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0: 공직선거법상 있는 4자 토론의 형식으로 복수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할 제안이나 이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1: 아,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것이 캠프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캠프랑 논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0: 네.
1: 적어도 저는, 양자 토론이 어렵다 그러면 다자 토론이라도 할 기회가, 정원 후보, 그러니까 저희한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정원 후보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우리가.
0: 네.
1: 그거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후보 간 토론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그것이

0: 아자토론의 형태로 만약에라도 정원 후보가 원한다 그러면 저는 캠프 차원에서도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나중에 그 선거 끝나고요. 요 시도지사 선거라도 두번 의무화하는 것좀 법안 발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시민으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0: 두 번이 아니라 좀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들고,
1: 네.
0: 심지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전선거 7시간 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 네.
0: 그전까지는 양 후보 간에 어떤 정책 비전 대결을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 정말 말 그대로 깜깜이인 상태에서 들어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선거는 처음 봤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 주신 그 조선일보 여론조사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조선일보가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16일부터 17일 사이에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100%고요. 서울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정원호 후보 40%, 오세훈 후보 37%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하시고요. 이제는 약간 민주당에서 파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철근 문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후보 측은 서울시가 작년에 이미 이걸 보고받고도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제대로 된 보고를 안 했다. 뭐 보고서가 뭐 전체에 있지만 그게 그대로 부각된다거나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약간 뭐랄까 조금 은폐한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다 이런 설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토부에 넘어간 시점도 오세훈 시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서 서울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물러난 이후에 보고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반론하신다면요.
0: 처음에는 은폐 의혹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1: 네.
0: 민주당이. 그렇지만 어저께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질의를 통해서 은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이후에 사흘인가요? 나흘 만에 바로 어떤 국토부 산하기관이 꼭 철도공사였었나요? 아무튼
1: 철도공단이요.
0: 거기로
1: 네.
0: 철도공단으로 제출을 합니다. 11월에. 그리고 나서 12월, 1월에 각각 또다시 이 보고를 하는데, 그걸 통보를 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이미, 저희가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는 국토부나 아니면 민주당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폐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새삼 안전불감증으로 슬그머니 발을 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애초에 정말로 서울시의 책임을 물으려면 보고 자체가 없었어야 되는데,
1: 네.
0: 이제는 많은 페이지 중에 뭐몇 페이지 있는 걸로 어떻게 아냐라고 이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아니, 그 문서를 보고를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못 읽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거를 민주당이, 그리고 국토부가 제대로 꼼꼼하게 읽지 않고서 이제는 그걸 글씨를 뭐 크게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탓을 하는 것은 너무 좀 궁색하다. 너무 요걸로 국면 전환이 잘안될것 같은데 너무 이거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행안위도 사실 급히 열린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막 질의를 하다가 실제로 서울시가 보고한 거를 확인하니까 좀 괜히 성을 내던가 아니면은 뭐, 아, 왜 이렇게 조금밖에, 조그만하게밖에 안 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관점을 돌리는데 오히려 행안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정원우 후보의 여러 가지 뭐 캄프 의혹, 뭐 선거법 위반 논란, 이번에 주포구 이런 것들이 새삼 더 드러나는 말 그대로 자충수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근데 그 오세훈 후보가 이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언론에다 얘기를 할때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라는 표현이나 대규모 토목의 흔한 오류라는 표현들 때문에 좀 약간 구설에 오른다고나 할까요? 이런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민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보기에도 이 후보가 왜 이런 표현을 했나 이런 생각 좀 하시지 않으셨나요?
0: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이 서울시의 프로토콜대로 진행이 됐고 정상적으로 보고가 됐고 통지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뭔가 이 관건선거처럼 이 국토부가 이 사건에 개입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든 오세훈을 죽여보겠다고 하는 그 전략들이 사실 되게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건이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아마 좀 화가 났는지 아니면 내지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표현이 거칠었던 거는 저도 표현이 좀 거칠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는 의혹이라서 뭐 글쎄요. 저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공세를 이어가는 것이 민주당한테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서울시에서 보고 자체가 없었다면 그건 정말 서울시의 책임이죠. 근데 서울시가 프로토콜대로 진행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성을 내는 거는 이건 뭐 해명할 수 있는 뭐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것이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본질은 서울시는 프로토콜대로 진행했고 민주당은 보고되는 것조차 모른 상태에서 공세를 이어가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는 그런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무래도 서울 선거는 이제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 뭐 공급 대책일 수도 있고 전월세 대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서울 전반적으로 부동산 값이 한동안 또 잠잠하다가 강남까지 이제 오르고 있고 도봉도 요즘 좀 많이 오른다고 하는
0: 예,
1: 전고점
0: 맞습니다.
1: 돌파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동산과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상관관계, 인과관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0: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임기 1년보다 지금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의 부동산 값 상승이 더 가파르다라는 뭐 언론 보도를 제가 본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 전체 아파트 값이 올랐다, 뭐 이런 그 보도가 나오면서 아 이게 이재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수순으로 가겠구나라고 인식을 하다가 최근에는 강남 3구의 매매가까지도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전세, 월세, 매매가까지 전부 올라가는 이 3중고 트리플 악재가 지금 서울시에 닥친 거거든요. 근데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11호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호언장담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 무조건 잡겠다는 식으로. 그리고 본인의 어떤 SNS를 통해서 마치 이게 부동산 값이 잡히는 듯한 인상을 계속 줬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지고 결국 이 부동산 정책은 11호 부동산 정책이 있은 이후 한 6개월 정도 지금쯤 지난 시점에 소외를 해보면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민주당 진영, 내지는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같이 진단을 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이재명 정부는 처절하게 실패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정원호 후보도 저번에 장특공 이슈와 관련해서도 본인은 당의 입장과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본인의 입장을 가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뚜렷한 정치적 철학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고스란히 민주당한테 갈 것이고 그건 당연히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근데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다시 그 21년 재보선에서 소위 LH 사태를 모멘텀 삼아서 이제 다시 서울시장에 복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0: 예.
1: 그 후로 이제 한 6년 정도 또 이제 운영 서울시장으로서 운영을 한 건데 이 와중에 사실 뭐그 당시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라든가 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사실 지금 서울 집값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고 공급 신통 기획 했는데 그게 정말 신통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의문을 표하는 서울 시민 유권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이게 사실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뭐 1, 2년 만에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박원순 시정 때 막혀있던 공급들을 그때부터 다시 재정비를 해서 시작을 한 이제 시점이 이제 막 과실을 우리가 따야 되는 그 시점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 서울시라고 하는 광역단체에서 할수 있는 각종 인허가를 최대한 줄여가 절차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게 만든 절차인데 여기서 더 줄이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제 오세훈 시정이 새로 또 시작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많은 공급들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마곡이랄지 이런 그 강서 지역의 대량 아파트 공급 지역 이 공급들은 사실 과거에 오세훈 시정 때 준비됐던 것들이 대부분 있다가 문재인 정부, 박원순 정부 때 일정 부분 공급이 되면서 그나마의 주택 공급들을 유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박원순 시정의 어떤 뭐 잘한 점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거 오세훈 시정 때 시작된 것들이 박원순 때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동안 오세훈 시장 동안 해왔던 공급 정책들이 그리고 줄였던 절차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뭐 내년부터 올해 말부터 빛을

0: 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아니 그 논리는 작년부터 계속 쭉 하셨는데 사실 올해나 내년에 서울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것 같진 않아서 드리는 의문인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고 하면 될것 같고요. 최근 주말에 그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정철 후보랑 오세훈 시장 후보 같이 쓰리샷 잡혀 있는 사진을 제가 봤었는데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야권 연대를 정책 연대를 한다고 이제 선언한 건데요. 이게 후보 단일화까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접전이 될수록 후보 단일화에 대한 요구들이나 판단, 고민들이 캠프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0: 글쎄요, 그것을 뭐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뭐 얼마 전에 우리 공소 취소 특검과 관련해서도 우리 반대.

0: 열려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요거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유승민 전 의원을 이제 캠프에 모시는 게좀 잠시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중도 확장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아무래도 판단을 한 거겠죠. 요 부분 관련해서 효과가 좀 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1: 뭐 여러 가지가 중첩적으로 누적되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저는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원호를 찍지 말아야 될 이유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신 것 같고, 다만 오세훈을 찍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실 때에 그래도 뭐 유승민이라는 사람 뭐 이렇게 만나가면서 중도 우리가 보수 그러니까 중도 보수를 상징할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 만나는 것은 오세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는 보수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노선 같은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못난 모습을 보여주 오면서 보수 유권자들에게 외면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우리 당을 외면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오세훈 후보를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번 지선에 투표장에 나갈 수 있는 동기는 충분히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0: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오세훈 캠프에서 정원호 후보에 대한 뭐 칸쿤 출장 논란, 주폭 논란 뭐 이런 논란들을 제기하신 거나 토론회 안 했다, 정원 후보가 검증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뭐 네거티브일지 검증일지는 유권자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만 오세훈은 그럼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확 오는 한방이 있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봤을 때왜 오세훈인가,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매력 발산을 할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로 이야기하면 정말 그러니까 아파트 그다음에 뭐 주택 관련해서는 닥치고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지금의 부동산 서울의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그전까지도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 중심으로 가고 중도 확장 외연이면 장동혁 대표랑 오세훈 시장의 투샷은 못 보는 건가요?
1: 글쎄요, 뭐,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저희가 장동혁 저 대표랑 무언가를 할 이벤트는 없습니다.
0: 없다.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한다고 해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1: 이벤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 이벤트가 없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도봉갑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11: 가자.
9: 어딜요?
11: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2: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3: 평택시!
14: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얼마나 걸릴까요?
14: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1: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4: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2: 세계 반도체 수도.
11: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2: 바로 평택시.
15: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6: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0: 네, 오늘 오프닝에서 스타벅스의 5.18 역사 왜곡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4부는 역사

0: 역사학자 출신인 민주당 김준혁 의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있었던 스타벅스에 이른바 탱크데이라고 하는 부적절한 마케팅, 이제 사과문이 한 세 번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1: 네.
0: 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의원님 보시기에 이 사태 본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참혹스럽죠. 그 역사 앞에선 우리 인간들이 늘 희생자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또 그분들을 위한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시에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일을 그것도 대기업이 했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당혹감을 넘어서 정말 참혹스럽기도 하고 너무 비통하기도 합니다.
0: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대표이사까지 5단계를 보고하는 체계인데 네. 이게 과연 약서적 무지나 아니면 실수다라고 하기에는 하여튼 좀 너무 이상해서 말하자면
1: 네. 네.
0: 그래서 이게 사실 김성식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심이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글을 정영진 회장의 마음이 작동한 거 아니냐라는 SNS 글도 남겼거든요. 의원님 네. 보시기에 이거는 오너리스크입니까? 아니면 정말 마케팅 단계에서의 어떤 실무진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뭐 너무 관심법이긴 한데 네.
1: 글쎄요. 저는 처음에 이 탱크데이를 봤을 때 느꼈던 또 생각이 들었던 첫 번째는 저는 오너리스크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었습니다.
0: 네.
1: 왜 그러냐면 뭐 많은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정용진 그 대표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멸콩. 나름의 어떤 그 극우적 그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0: 네.
1: 우리 국민들 많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 실무자들이 이게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안들인데 이것은 나름의 어떤 그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정용진 회장이 대놓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겠죠.
0: 네.
1: 그러나 정용진 회장이 갖고 있는 기존의 아주 오랫동안의 어떤 우파적 사고, 여기에는 우파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극우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는데
0: 네.
1: 아마 여기에 이렇게 맞춘 이런 일종의 홍보 전략이 아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는 정용진 오너의 오너 리스크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사실 5.18 특별법에 그때 논란 끝에 2021년에 이제 5.18 왜곡제가 역사 왜곡제가 네. 넣었습니다만 사실 이번 건은 딱히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비유와 상징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1: 그렇죠.
0: 보니까 사실 그리고 형사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테고요. 그러니까
1: 네네.
0: 뭔가 바람직한 공론화 방식이나 문화를 바꾸는 게 역사학자로서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 글쎄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느낀 거는, 이런 식의 내용으로도 그 5.18을 갖다가 폄훼하고 왜곡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그 5.18 민주화 특별법과 관련해서 적용 대상이 되진 않지만, 일종의 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1차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1: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인가, 무렴치한 사회가 됐고 비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어지는 사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거는 교육으로 풀어야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좀 제대로 좀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또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이런 시민의식들을 강화하는 나름의 어떤 사회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0: 네.
1: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5.18 하니까 생각하는 게 이번에 또 전야제 때
1: 네.
0: 보수 야권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풍자와 조롱이 공식 전야제 네. 공연이 또 있어서 그것도 좀 약간 논란이 되긴 했었잖아요.
1: 예, 저도 사실은 뭐 그 내용을 좀 직접 현장 가서 보진 못했고요. 저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5.18 망월동 국립묘지 이제 참배를 좀 하느냐고 전날은 못 갔습니다.
0: 네.
1: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일종의

0: 해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1: 네.
0: 5.18 당시에 이제 희생되셨던 많은 분들 또 그분들의 유가족들의 어떤 한도 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도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 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해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함께 어우러지는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과도한 조롱보다는 그것이 이제 지난 잘못은 잘못대로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반성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자세를 주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반성을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의 꿈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과도한 조롱은 저들이 해왔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1: 네.
0: 우리가 저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또 뭐 이번 그 여러 가지 기획을 하셨던 분들한테 송구한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애쓰셨는데 약간의 어떤 그 좀 과도한 일들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좀 낮게 평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이번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는 참여했지만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는 이 개헌에 찬성하지 못한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이 가해지는 사설들을 좀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0: 네.
1: 이 참 이번에 개헌이 무산된 것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0: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5.18의 어떤 정신들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동의를 해왔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해왔던 말을 책임지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5.18 국민묘지를 참배해 왔었었고요. 그런데 지난 본회의 때 그것도 이틀이나 우리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그 5.18 정신을 넣는 그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불참하고 또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과연 이런 정치가 올바른 것인가? 과연 이들이 왜 이런 정치를 하는 것일까? 이 정치가 과연 앞으로 후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역사로 기록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의 어떤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반드시 헌법 전문에 넣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한일 정상회담 얘기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그 김주적 의원이 가장 관심 있게 열심히 하고 계셨던 그 장생탄광, 조세희탄광, 뭐 여기에 관한 뭐 유해 신원 DNA 감정 이 관련해서 좀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지난 1월달에 그 나라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 셔틀 외교에서 어떤 장생탄광에 대한 유해 발굴과 DNA 분석을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 부분이 이제 그 제대로 좀 추진되지 않았었습니다.
1: 네.
0: 물론 그 한일 양국이 어떤 실무단을 좀 구성을 하고 예산을 투여하고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확고했지만 이 부분이 약간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국제적 정황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안동에서 오늘 이제 한일 양국 정상회담이 공동으로 발표한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장생탄광에 대한 유해 발굴. 지금 이제 그 작년에 두구를 이제 발굴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DNA 분석을 시작을 하고 또 관련된 이제 유족들 예, 그 우리 그 나라 분들이 136분이고 또 일본 분들이 대략 한 50여 분 가까이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이제 후손들 유해 그 저 후손들에 대한 DNA 분석까지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주 빠르게 DNA 분석을 통해서 유해를 바로 가족들 품에 돌려보내게 하고 또 가족들 품에 돌아간 봉안 이후에 그것을 또 잘 안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을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셔가지고요. 저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근데 이게

0: 지금 원래 시민단체 돈으로 처음 해서 발굴해서 작년에 몇점 발견되고 올 초에도 또 발굴이 추가로
1: 네,
0: 됐다고
1: 맞습니다. 네.
0: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양국 정부의 돈으로 유해 발굴은 안 되는 겁니까? 이건
1: 아,
0: 감
1: 해야
0: 좀.
1: 되는 거죠, 당연히.
0: 네.
1: 예. 원래 이제 처음에 95년도서부터
0: 네.
1: 일본에 이제 이 비극을 역사에 기록하는 이제 모임이 이제 만들어졌고,
0: 네.
1: 2주 전에도 대표자인 이노우에 상이
0: 네.
1: 한국에 오셔가지고
0: 네.
1: 저하고 같이 간담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 가지고 많은 비용을 좀 마련을 했었었는데,
0: 네.
1: 현실적으로 그 비용 갖고 민간 잠수사분들 몇 분을 고용해서 참 어렵게 어렵게 진행돼 왔던 것이거든요.
0: 그쵸.
1: 제가 이제 작년 8월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 정부가 나서서 유해 발굴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좀 했었고요.
0: 네.
1: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1월 달에 이제 한일 양국이 이제 의제로 삼으셨는데, 저희가 낸 특별 법안도 있고 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유해 발굴 감식단이 이제 한일 양국의 어떤 정식 기구로 만들어질 거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0: 네.
1: 관련해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예산이 행안부에서 좀 세워지기로 되어 있고요.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또 일본 정부에서도 같이 예산을 세워서 이제 뭐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크라우딩 펀딩으로 모금하는 형식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아마 이제 정부 예산, 한일 양국의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빠르게 유해 발굴이 더 진척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한국전쟁 관련도 그렇고 4.3도 그렇고 여기 조세희 탄광도 그렇고 유해 발굴 예산은 늘 뭔가 좀 뒷전이거나 이런 것 같아서 많이 좀 관심 갖고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제가 현장을 아주 여러 번 다녀왔는데 참 유해 발굴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정부가 정말 체계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 잠수사들을 고용해가지고 또 많은 잠수사들을 고용해서 지금 이렇게 유해 발굴을 해야 됩니다. 참그 한일 양국의 어떤 잠수사분들 또 대만의 잠수사분들이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해 발굴을 해오셨는데 그분들의 어떤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선거철인데 의원님한테 선거 얘기 하나도 안 물어볼 순
1: 아,
0: 없으니까요. 예.
1: 예.
0: 경기도지사 그 추미애 캠프 유세 본부장이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회의하고 잠깐 지금 전화 받으러 나온 겁니다, 지금.
0: 네. 그 지금 보면 그 후보자 그 선거법상 있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아마 조응천 후보까지 해서 새 후보가 한 번은 할 텐데
1: 네.
0: 요즘 보면 민주당은 부자 몸조심하는지 한 번만 나가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보기 힘든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 경기도도 한 번만 합니까?
1: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고요.
0: 네.
1: 한번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정표 보니까 두 번은 지금 잡혀 있던데요,
0: 아, 두
1: 보니까.
0: 번은 잡혀 있습니까? 네.
1: 제가 본 일정표에는요.
0: 네,
1: 예. 그렇기
0: 그렇군요.
1: 때문에 우리 추미애 후보님이
0: 네.
1: 토론을 이렇게 좀 두려워하거나 그런 분 절대 아니십니다. 잘
0: 네.
1: 아시겠지만 육선 의원에 또 당대표를 하셨고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토론에는 자신이 있고 특히나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두 번의 기자회견을 하는데 옆에 배석하고 있었거든요. 반도체 문제하고 또 경기남부 광역철도 촉구와 관련된 내용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모든 현안에 대해서 정말 꿰고 계시고요. 저는 양양자 후보하고 조응천 후보가
0: 네.
1: 토론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0: 네, 그렇군요. 지금 경기도 캠프, 지사 캠프에서 가장
1: 네.
0: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정책 아니면 프레임이 있다면 필승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1: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남부 지역에 핵심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 오늘도 가장 중요한 기자회견을 했고, 정말 수십 분의 기자분들이 오셔서 열띤 질의응답을 했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약이고, 지금 여러 군데서 여러 말들이 있지만, 경기 남부 지역의 용인, 안성, 평택, 우리가 이제 수원,

0: 평서부터 시작해서 용인, 성남, 또 화성, 평택, 또 오산, 이천 이렇게 일곱 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하는 것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 전체의 어떤 교통 체계,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교통 체계를 아주 원활하게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이 이제 추미애 캠프 우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놓는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경기 북부 지역의 접경 지역. 이 접경 지역을 평화 지역으로 만들고 이들에게 있어서 보다 원활한 경제적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 예,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고
1: 알겠습니다. 야양자 후보랑 조응천 후보가 저희 스튜디오 다 나왔거든요. 추미애 네네. 후보도 오실 수 있도록 의원님의 네. 로비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평동 나비엔.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1: 5월 19일 뉴스 정면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어떻게 될까요? 노조의 주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바람직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

0: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2: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에 30에서 100mm, 인천과 경기 서해안 지역은 10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150mm 이상 쏟아지겠고 남부지방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올 텐데요. 제주 산지에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아직 정체 중인 곳이 많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구 구간 정체고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정릉터널에서 홍지문터널 출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 출구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막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파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 파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면서 절박함을 나타냈습니다.
1: 한국은행은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올해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절박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3: 간절한 마음으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심정인데요.
4: 김정관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장관입니다.
3: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파업은 안 된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극적 타결을 호소했습니다.
3: 우리 모두가 발생하면은 무슨 악영향이 생길지를 아는 것조차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 앞서도 김 장관은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개별 사업장 차원의 임금 협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산업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삼성전자 노조가 1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0.5%포인트 하락은 약 15조 원 규모의 GDP 부가가치 증발을 의미합니다. 이후 생산 설비 복구에 약 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무려 30조 원에 달하고 직간접적으로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고객사 신뢰도나 납기 일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후폭풍은 막대할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SK하이닉스와 함께 수출과 증시를 이끄는 핵심축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의 타격이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파업 시한이 다가오며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에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하루 7,087명이 근무에 투입돼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초기업 노조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쟁의행위 기간 안전 업무와 보안 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에서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초기업 노조는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삼성전자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초기업 노조 소속의 일부 조합원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파업 절차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인은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파업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을 사측의 전환 배치나 해고 추진 시 우선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노조법 위반인 동시에 또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문별 성과급 분배 비율에 대한 안건 문항이 없었지만 집행부가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분배 비율을 자의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3,600만 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200만 원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 예상 평균 급여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오른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타격이 불가피한 협력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1: 인근 상인들도 당장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인데 노사 협상에 물꼬가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5: 노조 파업 철회하라!
6: 소상공인들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결국 소상공인들의 몫이 될 거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5: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동력을 멈춰 세우고
4: 송지영 소상공인 연합회장입니다.
5: 물가 상승의 고통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6: 특히 인근의 소상공인들은 당장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며 우려했습니다.
7: 사업장 출퇴근 인력이 급감하게 된다면
4: 경기 평택시 고덕동 매출은 상인입니다.
7: 반토막이 날 것이며 이는 곧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과 연쇄 폐업이라는 비극으로
6: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들 역시 걱정이 큽니다. 당장 매출 타격은 물론 진행 중이던 사업도 미뤄질 수밖에 없어 이후의 영향도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8: 신공정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객분들이 이제 출근을 안 하시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신공정 평가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6: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협상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9: 저희는 일단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은 많이 됩니다.
6: 파업의 영향을 피하기 힘든 상인과 협력업체는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YPN 최승훈입니다.
0: 국회에서도 삼성전자 파업 위기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1: 민주당은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만들지 않은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 탓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0: 국회 산자위에서 여야는 삼성전자 파업 위기의 원인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에는 없던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왜 지금 생길까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10: 그 전에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없었는데 왜 지금 노조 파업이 이렇게 생길까?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런 거지.
0: 반면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처우, 특히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합리적 배상 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했다며 경영진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11: 삼성 경영진은 그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0: 기후 환노위에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태도가 어정쩡하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사회적 파장과 노사관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12: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어야 돼요.
4: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그런데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13: 지금은 정부가 교섭과 대화를 의원입니다. 온전하게 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0: 정부는 노사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화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4: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4: 안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0: 장외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탓하는 건 허위 주장이자 억지 정쟁이라고 거듭 논평으로 나를 세웠고 국민의힘은 악법은 다 만들어놓고 일 터지면 뒷짐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5: 반도체 호황기에 찾아온 파업 위기에 국회도 노심초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은 제각각이지만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계획했던 이란 공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협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6: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이란 군사 공격 재개를 저울질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매우 큰 작전을 계획했지만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동맹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공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4: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그리고 다른 몇몇 국가들이 공격을 2, 3일 정도 짧은 기간만 미뤄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다면 만족하게 될 거라며 이번에는 긍정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4: 과거에도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16: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건 확전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군사 공격 재개로 이란이 단기간 내 항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여론 악화도 부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0: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 설득에 나설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협상과 공격 재개 압박 속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등 핵심 쟁점에서 양보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이 합의 직전에 있다며 이란 핵무기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동 동맹국 정상들이 협상이 타결 직전이라고 본다며 2, 3일 정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연기할 수 있겠냐고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이 만족한다면 우리도 아마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향해 전략적 실수나 오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각 18일 알리 압돌라의 이란 합동작전사령부 사령관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또 다른 전략적 오판을 저지르지 말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압돌라의 사령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결의를 시험해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며 어떠한 새로운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지만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란 관측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단지 유가가 아니라 원유 공급 가능성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2: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일단 보류 발표가 이번엔 먹히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조만간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전쟁이 계속된다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르는 것도 놀랍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최소 1달러 이상 더 오르게 될 겁니다.
2: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비축유 방출과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 기대감 등을 활용해가며 간신히 폭등을 막고 있지만 결국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유가보다 더 큰 문제는 원유 공급 부족 사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상업용 원유 재고가 빠르게 감소 중이며 몇 주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4: 문제는 전 세계 공급량의 10에서 15%가 감소했다는 점이며 이는 모든 곳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미중 정상회담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또 한 번 확인된 에너지 각자 도생의 시대. 전문가들은 이제 걸프 국가들도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다시 생각할 때라고 말합니다.
4: 중국은 수입 물량의 4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도 해협 재개방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협이 계속 이란의 통제 아래 남아있게 된다면 걸프 국가들은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겁니다.
2: 이런 우려 속에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로 오만만 푸자이라 항구로 연결되는 신규 송유관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기반의 해상보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세이프로 명명된 이 보험은 페르시아만 일대를 지나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으로만 보험료를 결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를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다만 선주들이 이 보험을 이용할 경우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할 수 있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케이블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현지 시각 18일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함에 따라 이란은 자국 영해 해저와 하층토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근거로 이 해로를 통과하는 모든 광케이블이 허가 대상임을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란 당국은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저 광케이블을 대상으로 운영감독, 주권 수수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식

0: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 신세계그룹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당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함께 등장하자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2: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박종철 열사의 그
3: 대학생입니다.
2: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성 있는 단어라 가지고 그것이 졸음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1: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와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 회장은 용납될 수도 없는 마케팅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의사결정 시스템과 마케팅 검수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등판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불매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도 일부 언론 질의에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최근 광주에서 대규모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논란 수습에 더욱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마트 실적 개선과 함께 이른바 정용진표 쇄신에 힘을 실으려던 신세계그룹은 총력을 다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역사인식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0: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파문과 관련해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도 광주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타벅스 글로벌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책임 있는 경영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규범 심의, 전사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와 신세계그룹 이마트와의 합작법인입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문구를 내걸었던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불매 움직임까지 번지는 모습인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불매를 촉구하는 이미지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망치로 깬다거나 텀블러를 훼손하는 걸 인증하는 누리꾼들도 보입니다. 또 스타벅스 앱을 삭제하고 기프티콘과 기프트카드를 환불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를 끊겠다는 움직임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 5.18 단체 사과 방문을 시도했는데요. 5.18 단체가 이 만남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협회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자, 문전 박대를 당한 건데요. 5.18 부상자회 김태찬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경위 설명이 먼저라고 주장을 했고 또 정용진 회장의 그간 언행을 문제 삼으면서 노이즈 마케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정용진 회장은 자신의 SNS에 멸공, 반공, 방첩 등의 단어를 대거하면서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과거 논란까지 다시 소환되면서 오늘 아침 나온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응에 전 국민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일 이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 논란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충북도당은 어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뒤 SNS 계정에 내일 스타벅스 들렸다가 출근해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한 충북도당은 5.18 민주화운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희생자, 유공자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뒤따르던 화물차에 부딪힌 뒤 불이 나 60대 운전자와 또 동승자 등 4명이 숨졌습니다. 공장 화재와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4: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주변에 멈춰선 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3: 소방차가 불을 끄는 중에도 연기는 멈추지 않고 피어오릅니다.

0: 오후 1시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화물차 기사가 수습에 나섰지만 손쓸 틈 없이 화염이 번졌고 결국 60대 운전자 등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구미 국가산단에 있는 2차전지 재활용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폐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서 1시간 넘게 짙은 연기와 냄새가 이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설비 시험 가동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른 산 능선 위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북 고령군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낮 12시 10분쯤. 산림당국이 헬기 1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1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산림 10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또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충북 음성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 선거 유세 중이던 인천 검단구 의원 후보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인천 마전동 검단 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국민의힘 박용갑 검단구 의원 후보를 밀치고 또 손팻말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빼앗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중동전쟁으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불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중동 평화가 회복돼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LNG와 원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원유 수급,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도 활발히 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주택세 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안전불감증을 뿌리뽑기 위해서 시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괴담 정치라고 맞섰습니다. 황보혜 기자입니다.
2: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GTX 철근 누락 문제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강남역 침수와 같이 큰 인명피해를 낳았던 사고를 거론하며 이번에도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3: 이것은 최고 책임자의
4: 정원호 민주당
3: 책임.
4: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3: 한 하나의 방법은 시장을 바꾸는 일입니다.
2: 이어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선 서울시 내 전역 안전점검을 당선 뒤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31년 전 폭행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 후보가 공수전환에 나선 모습인데 민주당도 오세훈 후보 때리기에 화력을 보탰습니다.
5: 오세훈 후보는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치적 과시가 더 중요한 겁니까? 무상급식 때처럼 후보직을 내려놓고 책임지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2: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산하흘 전 뉴스를 보고 철근 누락 사실을 알았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고위 은폐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정 후보의 비판을 괴담으로 일축하면서 선거를 앞둔 의혹 부풀리기를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6: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철근 괴담을 만들어서 이 하락하는 지지율을
4: 회복해보겠다고
6: 안간힘을 쓰겠습니까?
2: 캠프 측도 불법 소지가 확인되기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내사를 언급한 건 민주당 하명 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개혁신당은 정원호 후보가 과거 폭행 당시 심신장애를 주장했던 판결문을 추가 공개하며 범야권은 똘똘 뭉쳤습니다.
7: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또렷이 기억하는 것입니까?
2: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를 잇따라 소집하며 철근 이슈를 고리로 반격을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폭행 논란을 앞세워 지지율 격차를 좁혀나가겠다는 전략이라 남은 기간 이슈 선점 싸움은 계속

0: 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네,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네, 일단 2차 사후 조정회의가 예정대로라면 지금 7시가 조금 넘었는데 7시까지 이제 회의가 잡혀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뭐 전제된 소식이 없는데 뭐 이견을 좀 좁히고 있을까요?
3: 글쎄, 뭐 내부 분위기는 뭐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어제도 못 끝냈어요. 그래서 2차 사후 조정까지 갔는데 D-Day 뭐 이틀입니다. 48시간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제 노조 이 파업에 대해서 뭐 각종 이제 지표가 발표되고 이제 노조위원장들의 어떤 발언까지 이제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론은 좋지 않은데 지난 주말부터 정부도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노동 상권에 이제 배치되는 긴급 조정권은 조금은 거리를 뒀었는데 오히려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 시작으로 또 이재명 대통령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노조가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핵심 쟁점이 이제 어쨌든 상한선 이제 연봉의 상한선 50% 이 상한선 없애고 그리고 이제 제도화하자. 영업이익의 15%는 제도화하자라고 고정비용으로 가져가자라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저는 막판까지 계속 의견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노동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보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한두 개 를 제외하고는 조금 조건부 합의나 아니면 이제 추가 협상 여지를 좀 남기는 수준에서 절충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2: 근데 오늘 이 노사 간 합의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정안에도 좀 노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상 시나리오를 저희가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4: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민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긴급 조정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긴급 조정권을 쓴다라고 본다 그러면 30일 동안 파업은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사실상 이제는 더 자율 협상이라든지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사이에 이제 노조와 이제 사측에서 얘기가 오고 가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도 조정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면 중노위에서는 역시나 이제 중재재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중재재정은 뭐냐 그러면 일단 노사가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정부 안을 가지고 사실 재정을 하게 됩니다. 확정하게 되거든요. 이거 안 따르게 되면 법률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긴급조정권 발동하고 그다음에 중재재정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데 한 번도 중재재정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긴급조정권은 한 네 번 정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중재재정까지 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 그러면 워낙 지금 국민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적 국내적인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도 아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자연스럽게 그 전에 당연히 노사가 이제는 자율 협상을 통해서 좀 합의가 되는 부분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상황 본다 그래도 역시나 쟁점이 워낙 그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보니까 힘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국민적 요구사항도 노조의 입장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굉장히 지금 대부분의 아마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영업이익의 15%를 제도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1: 네.
4: 제도화한다는 얘기면 사실 고정 비용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영업이익에서 나온 한 15%를 만약에 계속적으로 제도화해서 이거를 노조의 성과급을 준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잉여 자금 갖고 그 다음 연도 투자해야 되고 캐펙스도 해야 되고 자본 지출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미래 비전이 없잖아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주주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배당이 적어지는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사실 노조에 너무 무리한 요구가 이 발단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지금 두 분께서 이제 협상 막판 쟁점을 좀 꼽아주신 건데 그러니까 성과급 배분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얘기하는 게 성과급 산환 폐지 요구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라는 건데 만약에 이 요구대로라면 영업이익이 300조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인당 뭐 얼마씩 지금 배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건가요?
3: 놀라지 마십시오. 1인당 평균 연봉이 아니라 네. 상여금만, 인센티브만 6억 원입니다. 근데 올해가 이제 삼성전자 추정 영업이익이 300조 원이에요.
1: 네.
3: 근데 15%라고 하면 45조 원을 일회성 성과급으로 쓰겠다는 달라는 얘기고요. 내년

0: 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이제 R&D 비용을 보게 되면 한 38조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R&D 비용, 연구 개발비의 두 배를 일회성 성과급으로 태우겠다라는 겁니다. 사측이 제안대로 영업이익의 10%를 특별 이익으로 줬다라고 하더라도 4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건 이제 제도화하느냐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영업이익의 뭐 10에서 15니까 뭐 중간 정도 지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5억 원 안팎으로 이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수용하는 순간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던 전 세계, 국내를 포함해서 전 세계 IT 글로벌들이 삼성전자만큼 달라.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달라.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성과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에요. 몇년전 삼성전자 법인세 못 냈어요. 적자가 너무 커서. 그런데 장기 투자의 결실이에요. 이게 장치 산업이고요. 누구나 한 번에 뛰어들어서 소득을 낼수 없는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물론 여기다 이제 믿고 투자해둔 주주들 그리고 이제 협력업체 헌신적인 어떤 이제 노력의 결과가 신어물이 돼서 시너지가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고정 비용으로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건 사실은 상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여금, 잉여금은 이사회와 주총결의를 거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상법에 근거해서. 근데 지금 이 기준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FIFA 월드컵 하는데 FIFA 월드컵의 기준을 선수가 정하진 않죠. FIFA가 정하고 이제 레프리, 주심이 그걸 관리 감독하는 기구인데 여긴 지금 삼성이 지금 뭐 물론 요구할 수 있어요. 올해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올해는 뭐 성과급 100%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고정 비용으로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가져간다. 이건 월권행위예요. 그러니 주주권 침해며 상법 위배 소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 미중 정상회담 빈손 가서 가장 먼저 한게 뭐냐? 대만의 TSMC 때리는 거예요. 야, 관세 물지 않으려면 빨리 미국에 와서 공장 만들어. 미국은 설계 갖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제조 기술이 능한 한국과 대만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일 이사회다, 그리고 뭐 주주다라고 하면 전 한국에다 공장 안 줘요. 아니, 주주가 보면 15% 영업이익을 달라라는 얘기는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이게 수용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또 엄청나게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주주권 침해예요. 왜냐? 이득은 이제 노조들이 가져가지만 이게 만에 하나 이제 업황이 좀 바뀌어서 침체 국면이 왔다라고 하면 재원 누가 됩니까? 가져갔던 상여금을 토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오롯이 주주들의 이제 이 손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기업의 초과 이익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1: 일단은 노조 측의 입장을 좀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측에서도 이제 정리된 제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그러니까 성과급을 주더라도 개인 연봉의 50%의 그 상한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지하되 그 노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15%가 아니라 200조 원을 넘었을 때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낸 거란 말이죠.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OPI 제도가 있습니다. OPI 제도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예요. 연봉의 50%를 넘는 상여금은 아마도 성과금은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연봉의 50%의 그 룰이 있습니다. 근데 노조는 이룰 때문에 아무리 영업이익이 크게 나와도 또한 15%를 받으려고 해도 이 룰이 있다 보니까 못 받으니 이걸 아예 없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룰을 만약에 없애게 되면은요, 뭐 기하급수적으로 성과급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호황이잖아요. 뭐 다시 호황도 또올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막대한 성과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사측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면서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사측의 입장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을 걸었죠. 200조 원 넘어가면은 영업이익의 10%를 준다. 사실상 이거는 SK하이닉스가 이미 10% 영업이익 10%를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만큼 맞춰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노조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노조원 입장에서도 손해볼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지금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이 50%의 룰을 무조건 깨야 된다, 무조건 영업이익의 15%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합의점이 맞지가 않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 그러면 아마 주식 형태

0: 받지 않을까. 아, 저는 이렇게 양도 조건부 주식이죠. 그러니까 양도 조건부 주식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이제 성과급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근데 원칙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 룰에 대한 원칙은 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아마 사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성과급 이 재원의 배분 비율도 쟁점인 것 같은 게, 노조는 부문 70%, 사업부 30% 비율로 배분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측은 이에 대해서 성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뭘까요?
2: 이게 사실은 SK하이닉스이면 문제가 안 돼요. 전부 다 반도체 부분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삼성은 반도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비반도체 부분도 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휴대폰 있고요, 가전 있고요, 전장 있고요, 디스플레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꽤 많은 사업부들이 있어요. 근데 네. 돈 벌고 있는 거는 지금 거의 90% 이상이 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성과급이라는 게 인센티브라는 건 성과가 났을 때 더 연봉 이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있어요. 연봉 상한 50% 이내에서 이제 이 OPI를 주기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 반도체 경험 DX라고 하는 비반도체 부분은 지금 반도체만 이제 좋은 성과를 내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이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논오 갈등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만에 하나 이제 90-10 정도로 반도체 메모리 부분이 90을 가져가고 나머지 10을 가져가게 되면 너무나 이제 격차가 벌어지겠죠.
1: 네.
2: 아, 나도 사업부 바꿔달라라는 이제 내부 갈등이 더 표출될 수밖에 없으니 성과급을 최대로 노조의 경우는 고르게 나누자라는 입장에서 반도체는 70을 가져갈 테니 나머지 사업 부분 30%를 가져가라라는 얘기인데 이게 성과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복잡한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부 입장, 특히나 이제 아마 이제 삼성전자.
3: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일부 이견이 좁혀졌다고 전해지는데요. 조건부 합의나 추가 협상 여지를 남기는 선에서 절충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2: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를 보면요, 건전한 소비행위와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핵심 주체란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가 바로 불매운동입니다.
5: 내가 진짜 오래 써온 화장품 브랜드 있잖아.
6: 너 맨날 순하다고 추천하던 거?
5: 맞아. 그런데 이번에 모델 광고 보고 정이 확 떨어졌어.
6: 아니 왜?
5: 노출 방송으로 논란이 있던 BJ가 광고 올렸더라고.
6: 아, 나도 그거 본 것 같아. 주 고객층이 여성인데 좀 안 맞긴 하지.
5: 그래서 탈퇴 인증도 올라오고 불매하자는 말도 많더라.
4: 요즘은 특정 브랜드나 기업을 상대로 사지 말자, 이용하지 말자 하는 소비자 불매운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곤 합니다. 실제 최근 한 화장품 브랜드가 특정 BJ를 모델로 내세웠다가 소비자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해당 구성 판매를 종료한 뒤 사과하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국가가 헌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운동을 보장한다지만 특정 브랜드에 대한 불매를 촉구하는 행위, 이것 역시 헌법상 보호되는 소비자 운동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걸까요?
7: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본사에서 무슨 일 터질 때마다 전전긍긍해요.
8: 지난번에 본사 갑질 논란으로 불매운동 터졌을 때는 진짜 장사 접을 뻔했어요. 아, 저희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별점 테러에 간판만 보고 욕하고.
4: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의사표현이라지만 그 과정에서 전혀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불매운동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엇갈리곤 하는데요. 그 핵심 기준은 뭐였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4: 오프닝에서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근 한 화장품 브랜드를 둘러싸고 불매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 왜 불매 이야기까지 나왔던 건지 정리를 해주시죠.
9: 네, 이번 논란은 제품 자체 하자 때문이 아니라 브랜드가 여성 소비자를 주 고객층으로 두고 쌓아온 자연주의, 클린 이미지와 광고 모델의 기존 이미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BJ가 평소 노출 수위 높은 방송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인물을 세트 상품과 함께 적극적으로 내세우자 기존 고객들 사이에서 브랜드 가치와 맞지 않는다, 여성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같다 라는 반응이 터져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불매는 성분, 효능 논란이 아니라 모델 선정이 브랜드 정체성과 고객 신뢰를 훼손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소비자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네. 그런데 브랜드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했더라고요. 논란이 커지자 바로 세트 구성을 판매 종료하고 삭제 조치했습니다. 뭐 사과까지 했다고 하는데 결국 불매 움직임이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을 바꾼 셈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기업을 바꿨다 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집단 여론에 밀려 영업 판단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느낄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정당한 소비자 영향력과 문제가 될 수 있는 압박, 어디서 걸린다고 봐야 할까요?
9: 이 기준은 결국 방법입니다. 이 소비자가 사실의 기초에 나는 안 사겠다, 이유는 이거다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건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소비자 운동입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기업 거래처, 광고주, 가맹점에 전화를 돌려 계약

0: 일을 끊으라고 압박하거나 반복 항의로 업무를 마비시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대법원도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사건에서 제3자인 거래처를 압박해 계약 파기로 이어진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조선일보 광고 불매 운 사건에서도 광고주 협박은 업무 방해나 강요로 봤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소비자에게 맡기는 방식은 정당한 불매 운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1: 그런데 이번 논란은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 문제가 아니라 모델 이미지, 브랜드 가치에 대한 반감이 핵심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가치나 마케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이유만으로 불매 운동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0: 네, 가능합니다. 이 불매 운동은 꼭 제품 하자나 허위 광고가 있어야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소비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가치 판단과 연결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이 브랜드의 마케팅 방식이나 모델 기용이 내 기준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이자 소비자 선택의 영역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아야 하고, 불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래처를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즉, 이유는 가치 판단일 수 있지만 수단은 어디까지나 평화롭고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1: 이 사건의 또 다른 축이 하나 있죠. 바로 광고 모델. 이번 논란은 모델이 광고 이후 새로운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던 이미지가 뒤늦게 소비자 반발로 이어진 케이스인데, 모델 입장에서 다 아는 상태에서 계약해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와 광고를 내리냐, 이렇게 문제제기 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재판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0: 이 모델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안은 모델이 계약 후에 새 사고를 친게 아니라 논란의 소지가 있던 이미지가 계약 전부터 이미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도 사과문에서 사전 확인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품위 유지 조항, 평판 막하시 해지 조항, 컨텐츠 중단 권한 같은 내용이 명확히 없었다면 회사가 여론이 나빠졌으니 내려야겠다 라고 일방적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 구조에 따라서는 회사가 광고를 먼저 중단한 쪽으로 평가돼 모델에게 위약금이나 자녀 모델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모델의 기존 이미지가 아니라 광고 콘텐츠 자체가 논란이 된 경우인데, 일단 어떤 논란이었는지, 왜 불매운동까지 이어졌던 건지 정리해 주시죠.
0: 네, 이 광고 콘텐츠 자체가 군인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마사지 기기 PPL 영상에서 군대 가면 이거 못 쓰잖아 같은 대사가 웃음 코드로 소비됐는데, 당시 군 관련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지던 시점이어서 대중이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광고주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번졌습니다.
1: 아, 논란이 일고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고 사과문도 올라왔습니다만, 실제 광고주였던 마사지 기계 브랜드 입장에서 금전적 타격, 이미지에도 손상이 있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가 어땠죠?
0: 결과적으로 광고주 측이 졌습니다. 이 광고주 측은 대규모 불매운동과 이미지 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약 3억 6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1: 유튜버 쪽이 제작한 광고 콘텐츠 때문에 불매운동이 벌어졌는데도 왜 유튜버 측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거죠?
0: 이 법원은 계약서상 권리 의무가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 사이에 정해져 있을 뿐, 실제 콘텐츠를 올린 유튜버 측이 광고주에게 직접 어떤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튜버가 광고주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광고 대행사를 통해 콘텐츠를 올린 구조로 봤고, 계약서에도 유튜버가 광고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해야 한다거나 특정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논란이 생겼으니 당연히 책임져라 라는 상식적 기대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바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은 결국 계약서의 사전 심의, 수정 삭제 권한, 평판 리스크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줬는지가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1: 네. 결국 모델 이미지든 광고 콘텐츠든 논란이 생기면 타격은 브랜드가 먼저 맞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 광고 계약서에 논란이 생기면 콘텐츠를 내릴 수 있다, 이런 걸 적어놔야 되나요? 꼭 챙겨둬야 할 조항들 뭐가 있을까요?
0: 맞습니다. 반드시 적어두셔야 합니다. 첫째, 모델이나 인플루언서의 기존 논란과 향후 물의 발생에 대비한 품위 유지, 평판 조항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공개 전 브랜드가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요구할 수 있다는

0: 사전 검수 조항. 셋째, 논란 발생 시 브랜드가 콘텐츠를 즉시 중단, 삭제,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 긴급 중단 조항이 필요합니다. 넷째, 불매 운동이나 여론 악화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범위까지 위험을 부담할지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조항. 그리고 다섯째, 사과문 게시나 대응 창구 같은 위기 대응 절차도 넣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잘될 때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무엇을 할지까지 계약서에 꼭 써놔야 브랜드가 덜 다치게 됩니다.
1: 앞서 광고 모델, 인플루언서, 브랜드 사이의 불매 운동이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요걸 살펴봤는데, 불매 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피해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맹점주, 소상공인분들, 뭐 갑질, 오너리스크, 산업재해 터질 때마다 실제 매출 타격은 이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금전적 손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0: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SPC 사례처럼 본사의 위법 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때문에 브랜드 명성이 훼손되고 그 결과 가맹점주에게 매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본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체결 갱신된 가맹계약이라면 관련 손해배상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계약서 조항이 없더라도 본사의 잘못과 불매운동 그리고 매출 하락 사이 인과관계만 분명하다면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충분히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본사 책임이 뚜렷한지 그리고 점주 손해를 숫자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1: 그런데 실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실질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이론상 가능해도 실제 승소가 쉽지 않은 이유는 결국 입증 때문입니다. 불매 운동 때문에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 감소가 경기 침체나 상권 변화가 아니라 바로 본사 논란 때문인지,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점주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매출 자료, 전년 동기 비교표, 고객 민원, 본사 이슈 발생 시점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개별 점주가 흩어져 다투기보다는 공동 대응, 분쟁 조정, 집단 소송 형태로 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 기업이나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을 금지해달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법원이 그 요청을 받아줄 만한 기준 어디서 갈린다고 봐야 할까요?
0: 이 기업이 법원에 요청은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오롱 사례처럼 불매운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쉽게 받아들여주진 않습니다. 그냥 살지 말자라고 말하거나 집회 의견 표명을 하는 정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소비자 운동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 거래처 압박, 반복 항의 전화로 업무 마비, 영업장 출입 저지처럼 구체적인 위력이나 위법 행위가 동반된다면 그때는 금지 명령이나 손해배상, 형사 책임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결국 법원이 보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불매의 취지 자체보다 이 선을 넘는 방법을 썼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구름은 서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령도와 흑산도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점점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새벽에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도 비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비의 양이 많은데요. 100mm 이상 내리는 곳 위주로 짚어드리면요.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 산지에 집중되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2km 지점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한남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잠실대교에서 잠실 철교 가는 길 4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해 있습니다. 뒤로 차간 간격이 좁아져 있어서 앞차와의 간격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원릉분기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거의 풀렸고요. 수도권에서만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K 8시 뉴스 시작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격전지 판세가 어렵다면서 낙관론 단속에 나섰습니다.
4: 네, 친명, 친청 갈등을 조기 불식하고 경선 탈락자들까지 격려하며 단일 대우를 강화하려는 모양새지만 안팎에서의 잡음도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보름 앞두고 경선 탈락자들이 주축이 된 오뚝 유세단에 띄웠습니다. 넘어져도 당을 위해 다시 일어나겠다. 오뚜기 캐릭터 배지를 달.

0: 가지고 전국을 신발 닳도록 뛰겠다며 단일 대우 의지를 다졌습니다.
1: 오뚜기 경신으로 승리! 승리! 승리!
0: 정청래 대표는 2016년 총선 컷오프 당시 더컷 유세단을 조직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착잡함은 향후 보약이 될 거다. 선당우사는 언제나 옳다며 격려했습니다.
2: 생각해보면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2: 당에게도
3: 대표입니다.
2: 많이 보탬이 됐고 그리고 저한테도 오히려 약이 되지 않았을까.
0: 하지만 힘주어 외치는 원팀이 무색하게 당 안팎에선 잡음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전북지사 경선 결과에 반발하며 단식까지 불사했던 안호영 의원은 오뚝 유세단 출범식에 불참했고
4: 안호영 전 의원이 수석 부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0: 대립이 의혹으로 제명되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연일 정청래 지도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5: 정책을에서는
3: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5: 이호철 수석이 공개적으로 조국 대표 타당 후보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부터 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0: 부산 북구갑 하정우 후보는 주식 차명 보유 논란이 불거졌고 경기 평택의 김용남 후보는 과거 보좌진 폭행 의혹으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당 안팎에선 가랑비에 옷 젖듯 상처가 쌓이면 승기를 뺏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친녀 성향 유튜브에 연달아 출연해 위기감을 조성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2: 불경은 해볼만하다.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어렵다. 대표입니다.
2: 그리고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지자들께 호소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0: 정청래 대표는 내가 가장 강력한 친명이라면서 당일각에서 재전무하려는 명청 지지층 갈등 불끄기도 시도했습니다.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에 민주당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방증으로도 읽힙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흐름 속에 국민의힘은 막판 뒤집기를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7: 삼성전자 노사 갈등부터 공소 취소 특검까지 현안마다 대여 공세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첫 삼성 임원에 오른 양 후보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악법을 만든 탓이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라 정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9: 그러니까 기업도 방법이 없어.
3: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입니다.
10: 악법은 민주당이 항상 다 통과.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그 문제가 발생하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늘 국민의힘의 몫이고.
8: 여권의 입법 폭주를 사태 원인으로 지목하며 삼성전자 파업 상황을 선거 전에 끌어들인 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희동 국민의힘 평택을 재선거 후보도 단식장을 찾아 양 후보를 격려했습니다. 국회에선 보수 결집의 도화선 공소취소 특검 논란을 재소환했습니다. 중앙선대위 산하 관련 특위까지 꾸렸는데 여당은 선거가 끝나면 특검을 재추진할 게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11: 물가나 환율,
3: 주진우 국민의힘
11: 이렇게
3: 의원입니다.
11: 어려운데 본인 재판 없애는 것이 국정 최고순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8: 대대적인 여론전과 동시에 전국 방방 곳곳을 향한 당 투톱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경남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을,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과 인천에서 중도 무당층 민심을 각각 나눠 맡으며 지원 유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12: 민주당의 오만함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13: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다는데
3: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4: 오는 목요일 시작하는 공식선거운동을 앞두고 화력을 나날이 높이는 모습인데 보수 결집 흐름 속 자신감을 회복한 국민의힘은 이제 지지율 역전 골든크로스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7: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폭행사건 재판 당시 심신장애를 주장했다며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언쟁한 사실은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 후보의 1995년 폭행사건 판결문의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심신장애를 감형 사유로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0: 나타났습니다.
1: 이에 대해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측은 과거 폭행 사건 판결문을 분석해서 추가 의혹을 제기한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청해서 흙탕물을 끼얹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 선대위는 논평을 내고 장량 감경은 법정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 거치는 판사의 재량 사항이지 사과나 반성을 했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 여야가 6월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달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합의문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에 조정식 의원을, 부의장 후보에는 남인순 의원을 내정했고 국민의힘에선 야당목 부의장 후보로 박덕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계획했던 이란 공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협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이란 군사 공격 재개를 저울질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매우 큰 작전을 계획했지만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동맹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공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4: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그리고 다른 몇몇 국가들이 공격을 2-3일 정도 짧은 기간만 미뤄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다면 만족하게 될 거라며 이번에는 긍정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4: 과거에도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건 확전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군사 공격 재개로 이란이 단기간 내 항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여론 악화도 부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 설득에 나설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협상과 공격 재개 압박 속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등 핵심 쟁점에서 양보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기습 공습을 전격 보류하고 막판 물밑 협상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른바 종전 딜의 성패는 이란이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달렸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5: 현재 종전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이란이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의 외부 반출 문제입니다. 미국은 핵무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우라늄을 미국 본토로 완전히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를 사실상의 항복 문서이자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대신 파키스탄이나 카타르 등 제3국에 위탁 보관하거나 국내에서 영구 희석하겠다는 우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실리주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차단이라는 결과만 담보된다면 우회안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이란의 핵무기가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만족한다면 우리 역시 만족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다만 이란이 던진 우회안에 대해 여전히 알맹이가 부족하다며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안팎을 요구하는 핵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또 협상이 결렬되면 우라늄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이란의 반환 보장 요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어 막판 밀당이 치열합니다. 이란 역시 과거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6: We cannot trust.
4: 우리는 미국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맺기 전 모든 사항을 완벽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박스 아라그시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5: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라늄을 제3국에 영원히 맡기되 절대 되돌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이란을 강하게 압박해 합의를

0: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제시한 마지막 골든타임은 이틀에서 사흘 안팎입니다. 이란이 트럼프의 최후 통첩성 수정안에 내놓을 답안지 내용이 마지막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 케이블에 대해서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함에 따라 이란은 자국 영해의 해저와 하층토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근거로 이 해로를 통과하는 모든 광 케이블이 허가 대상임을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기반의 해상 보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세이프로 명명된 이 보험은 페르시아만 일대를 지나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으로만 보험료를 결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외신과 해운업계에서는 이 서비스가 보험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상 해협 통행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합니다.
2: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동관 기자입니다.
3: 신세계그룹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당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함께 등장하자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4: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박종철 열사의 그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성 있는 단어라 가지고 그것이 졸음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3: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와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 회장은 용납될 수도 없는 마케팅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의사결정 시스템과 마케팅 검수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등판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불매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도 일부 언론 질의에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최근 광주에서 대규모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논란 수습에 더욱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마트 실적 개선과 함께 이른바 정용진표 쇄신에 힘을 실으려던 신세계그룹은 총력을 다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역사인식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2: 5.18 당일 계엄군을 떠올리게 하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일으킨 이마트 그룹이 5월 단체를 사과 방문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5월 단체는 특정한 날짜에 벌인 마케팅이나 사과 방문하는 것까지도 모두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으로 의심된다며 정확한 경위 파악과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원우 기자입니다.
5: 5.18 공법단체 세 곳과 기념재단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이마트 그룹 부사장이 찾았습니다. 5.18 당일 계엄군을 떠올리게 하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벌인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6: 이 구역 밖으로 나가세요.
5: 하지만 5월 단체 면담 거부와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는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7: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때 부적절한 마케팅이었고 향후에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인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5: 5월 단체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가장 참혹했던 국가폭력 기억을 끌어들인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5.18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연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논란을 일으킨 다음 날 사과 방문을 계획한 것까지 모두 의심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러한 이벤트를 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8: 뭔가 기획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9: 김태찬 5.18 부상자 회부 회장입니다.
8: 이거죠. 그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데 꼬리 자르기 싫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0: 우리 조직 구조에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1: 김수환 부사장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고의나 의도를 가졌거나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면서 모든 경위가 파악되면 추후 다시 자리를 만들어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2: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최고 경영자가 전격 경질된 사건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오늘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가 텀블러 제품 할인 판매 홍보 문구와 관련한 논란으로 해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한 대중적 공분이 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세요. 독서 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 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2: 듀엣토의 더 클래식.
13: 5월 19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4: 리스트가 작곡한 사랑의 꿈, 선우 예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19일 화요일 듀엣토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리스트가 작곡한 사랑의 꿈, 선우 예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 피아니스트 선우 예건의 리스트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음반 발매에 맞춰 지난 9일 경남 양산을 시작으로 모두 7번의 전국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이 연주에는 당연히

0: 리스트의 작품을 연주하겠죠?
1: 리스트의 곡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슈베르트 작품도 연주한다고 합니다.
0: 선우예곤 씨는 반클라이번 콩쿨 우승자로 유명하잖아요. 임윤찬 씨가 우승하기 바로 전에요.
1: 사실 선우예곤은 콩쿠르에 굉장히 많이 출전하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합니다. 우승한 횟수만 해도 7번이 넘고요. 스위스 방돔 프라이즈, 센다이 국제음악 콩쿠르, 윌리엄 카펠 피아노 콩쿠르, 저먼 피아노 어워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콩쿠르 출전은 그만뒀습니다.
0: 왜 그렇게 계속 콩쿠르에 나간 건가요?
1: 본인이 생계형 콩쿠르 출전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콩쿠르 우승을 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연주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0: 이 반클라이번 콩쿨 이후에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여러 장의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한 작곡가에 집중한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2020년은 모차르트, 2023년은 라흐마니노프.
1: 그리고 이번에 리스트 앨범입니다.
0: 맞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번 리스트 음반 중 한 곡입니다. 멘델스존의 가곡을 리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버전이죠. 노래의 날개 위에 선우예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서정성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사실 연주 활동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곡이 바뀌기 마련인데 연주가 더 깊어지면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런 면에서 선우예관의 이번 음반과 연주회가 주목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이번 음반의 수록곡이고 또 이번 연주회에서 연주할 작품입니다.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선우예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올해로 결혼 7년 차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연애 시절 남편은 호방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학교 행사나 동료 모임에 나갈 때마다 누구와 있는 거냐며 수시로 전화를 했고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도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피곤해도 억지로 맞춰줬지만 거절이라도 하는 날엔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원치 않는 관계에 응하는 날이 늘어나갔습니다. 음주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현장일 핑계를 대면서 일주일 내내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잔뜩 취해 들어온 어느 날은 화장실을 못 찾아서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들 때문입니다. 5살 난 아들한테 하는 훈육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면서 늘 회초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이가 실수하면 열중 쉬어 자세로 세워두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이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제 어린 아들은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비는 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밤에는 아이가 싫다는데도 억지로 끌어안고 자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남편이 너무 싫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아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네, 숨이 턱턱 막히는 사연이었습니다. 임영창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저도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사연자분의 아드님에게 동정심이 드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1: 네, 우선 뭐 지금 사연자분의 남편이 사연자분한테 직접적인 폭행이나 아니면 뭐 외도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혼이 가능하겠죠?
2: 네, 사연에서는 남편분이 위처증 증세도 좀 있으시고 음주 문제도 있지만 네. 사연자분을 폭행한 것은 아니고 바람을 핀 것도 아닙니다.
1: 네. 네,
2: 다만 강압적인 부부관계를 강요한 측면이 있고 아이의 훈육에 있어서 도를 넘는 수준의 체벌이나 훈육 방식을 고소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1: 네. 네,
2: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해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네,
2: 실제로 법원에서는 아이를 피멍을 정도로 때린 상대방과의 이혼 사건에 있어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요즘 아동학대를 이제 법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혼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이혼이 된다고 했을 때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꼭 가지고 오고 싶어 합니다.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2: 예,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1: 네.
2: 자녀와의 애착관계는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자녀의 의사는 어떤지, 이혼 후 양육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경제적인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있습니다.
1: 네. 네,
2: 사연에서는 남편분이 아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한 스킨십을 하거나 훈육이나 차별에 있어서 좀 과도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이러한 경우 남편분이 아이를 때리거나 열등시와 자세를 취하게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들을 확보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신다면은 남편분의 그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크게 의심하게 되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예, 따라서 사연에서는 사연자분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시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이혼한 이후에도 이제 어차피 면접교섭으로 아이가 아빠를 또 만나야 되잖아요. 이거 이혼한 이후에도 남편의 면접교섭적 좀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2: 남편분이 아들을 학대한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네. 면접교섭을 해주기가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2: 예, 이런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분이 아들에게 행한 여러 가지 가혹한 행위들에 대한 상세한 증거들을 제출하셔서 처음부터 상대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2: 예, 만약 면접교섭을 일정 부분 실시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예, 우선은 면접교섭을 진행해보고 남편분의 아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나 학대 등이 계속된다면은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셔서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남편분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심판 청구를 따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연자분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자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예, 이혼소송의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파탄의 경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결로 결정합니다.
1: 네.
2: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이나 유책 정도가 크고 재산이 많으면 최대 5,000만 원 이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사연에선 남편분께서 사연자분이나 아드님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을 맞지만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등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1: 네.
2: 위자료 판결이 나오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인 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사이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2: 네.
1: 네. 그러면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강압적인 부부관계와 지나친 체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육 환경과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과도한 체벌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작용해서 사연자분이 친권과 양육권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대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면접교섭 배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면접교섭 진행을 하던 와중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배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요즘 AI가 못하는 게 없다지만 설마 이것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보험 사기인데요. 진단서나 입원 기록을 AI로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서류 일부를 고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아예 없던 사실까지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 1,500억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한 20대 남성은 AI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입원 기간을 늘리고 진단명을 바꿔치기해서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타냈다가 징역 2년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의 시계를 잃어버린 것처럼 AI로 사진을 만들거나 차량 파손 사진을 조작해 사고 규모를 부풀리는 식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AI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입 이력, 진료 패턴, 사고 빈도 등을 분석해서 수상한 흐름을 잡아내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나 이미지는 결국 사람이 직접 병원 기록과 대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가 사기를 돕고 또 AI가 그 사기를 찾아내는 시대가 됐는데요. 기술이 편리해질수록 그만큼 더 촘촘한 검증과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나얼의 바람 기억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아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제주에서 조금 전 비가 시작됐고 새벽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텐데 강원 산지는 15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30에서 80mm, 제주 산지는 120mm 이상의 비가 전망됩니다. 이제 정체는 모두 풀렸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야간 작업 구간이 생겨서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부근에서 안성 분기점 구간 갓길에서 작업 중입니다. 판교에서 살짝 서행을은 보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가평휴게소에서 마곡터널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 구간 갓길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양지에서 덕평 구간 갓길에서도 작업 중이고요. 인천 방향은 동수원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서하남에서 작업 중인데 재개차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타격이 불가피한 협력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도 당장 매출이 줄까 걱정인데 노사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2: 노조 파업 철회하라!
3: 소상공인들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결국 소상공인들의 몫이 될 거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4: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동력을 멈춰 세우고
0: 송치영 소상공인 연합회장입니다.
4: 물가 상승의 고통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3: 특히 인근의 소상공인들은 당장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며 우려했습니다.
5: 사업장 출퇴근 인력이 급감하게 된다면
0: 인근 상인입니다.
5: 고덕동 상권의 매출은 반토막이 날 것이며 이는 곧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성

0: 생존권 위협과 연쇄 폐업이라는 비극으로
1: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들 역시 걱정이 큽니다. 당장 매출 타격은 물론 진행 중이던 사업도 미뤄질 수밖에 없어 이후의 영향도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2: 신공정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객분들이 이제 출근을 안 하시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신공정 평가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협상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3: 저희는 일단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은 많이 됩니다.
1: 파업의 영향을 피하기 힘든 상인과 협력업체는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YPN 최승훈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는데도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 탓인데 이제 문제는 단지 유가가 아니라 원유 공급 가능성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일단 보류 발표가 이번엔 먹히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조만간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까지 오를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6: 전쟁이 이어진다면 유가가 배럴당 $150까지 오르는 것도 놀랍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최소 $1 이상 더 오르게 될 겁니다. 세베린 보렌스타인 유시버클리 교수입니다.
5: 전략 비축유 방출과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 기대감 등을 활용해가며 간신히 폭등을 막고 있지만 결국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유가보다 더 큰 문제는 원유 공급 부족 사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지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하는 만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상업용 원유 재고가 빠르게 감소 중이며 몇 주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6: 문제는 전 세계 공급량의 10에서 15%가 감소했다는 점이며 이는 모든 곳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베린 보렌스타인 교수입니다.
5: 미중 정상회담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또 한 번 확인된 에너지 각자 도생의 시대. 전문가들은 이제 걸프 국가들도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다시 생각할 때라고 말합니다.
6: 중국은 수입 물량의 4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도 해협 재개방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협이 계속 이란의 통제 아래 남게 된다면 걸프 국가들은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메나 바르크 중동에너지 책임자입니다.
5: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로 오만만 푸자이라 항구로 연결되는 신규 송유관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4: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18일 미국 달러화 대비 인도 루피화 환율은 장중 한때 96.38루피까지 하락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환율도 장중 한때 17,668루피아까지 떨어졌고 17,656루피아로 마감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증시가 전쟁 발발 이후 80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각 19일 오전 9시부터 이란 증시에서 다시 거래가 시작됐으며 재개장 첫날 0.4%의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증시에 상장된 380여 개 종목 가운데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정유와 석유화학, 기초금속 분야의 대형주 40개는 여전히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7: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특검의 기소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기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법원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을 넘기지 않아야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11월에야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검 임명 엿새 만인 지난해 6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내란 혐의로 인한 구속기간이 끝나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재판부에 김 전 장관 구속을 요청하면서 구속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이런 기소 과정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이 사실상 같은 내용을 혐의 이름만 바꿔 이중으로 기소했다고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급받은 비화폰과 관련해 수사가 시작된 건 내란 혐의 기소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고 먼저 기소된 내란 혐의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기소 과정이 문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내용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7: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 1차 연장을 앞두고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에게 줄줄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주 특검 소환 조사를 받았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이 대상입니다.
10: 조사 들어가서 성실히 답변할
11: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입니다.
9: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관련 부처 반발에도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간 1차 연장을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남은 수사기간 의혹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었던 이은우 전 KTB 원장은 내란을 선전한 혐의로 모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다만 이전 원장이 개헌 비판 자막 삭제 혐의로 내란 특검에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종합특검의 영장 청구를 이중 기소로 보느냐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이전 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전망입니다.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이었던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는 22일 이승호 전 합참 본부장을, 오는 27일에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7: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을 건너던 7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2: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보행로에 꽃 한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인근 건널목 주변에는 주차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충남 보령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살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13: 여기서 친 거야, 애기가. 그래서 못 꺼내고 엄마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관리실 뛰어가고 난리인데 막 이걸 들었다 놨다 해도 애가 안 빠지나 봐. 큰일 났다 싶었는데.
12: 구조된 아이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14: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 내 건널목에는 차들이 주차돼 있었고 아이는 이곳 놀이터에 가기 위해 건널목 옆으로 지나가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 50대 여성 운전자는 경찰에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달 전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학원차에서 내려 건널목을 건너던 7살 아이가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2,800여 건에서 2024년 3,200여 건으로 증가세를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단지도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대부분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고 처벌 기준도 강화하기 어렵습니다.
15: 단지 안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11: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입니다.
15: 허점이죠, 이거. 터치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12: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7: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뒤따르던 화물차에 부딪힌 뒤 불이 나면서 60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숨졌습니다. 공장 화재와 산불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주변에 멈춰 선 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차가 불을 끄는 중에도 연기는 멈추지 않고 피어오릅니다.
17: 소방차가 몇 개 온 거야?
16: 오후 1시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화물차 기사가 수습에 나섰지만 손쓸 틈 없이 화염이 번졌고 결국 60대 운전자 등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구미 국가산단에 있는 2차전지 재활용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폐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서 1시간 넘게 짙은 연기와 냄새가 이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설비 시험 가동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른 산 능선 위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북 고령군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낮 12시 10분쯤. 산림당국이 헬기 1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1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산림 10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또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충북 음성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7: 경찰청은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운영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탄력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초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경찰은 그 결과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에 제출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시도 경찰청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가 세무 당국에 762억 원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낸 소송에서 넷플릭스와 세무 당국 양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가 종로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전체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사실상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을 무더기로 나포한 가운데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는 활동가 김동연 씨가 탄 자유선단연합의 키리아코스 XO가 한국 시각으로 어제 오후 키프로스 인근 해역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의해 나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나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 이스라엘 당국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여성 발명왕이 탄생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소형 단백질인 펩타이드를 이용해 먹는 식욕 억제제를 개발한 45살 김은미 씨를 61회 올해 발명왕으로 선정했습니다. 발명왕으로 여성이 선정된 건 발명의 날이 제정된 1957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1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

0: 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 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표시 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지갑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달의 중순쯤 오면요. 유독 방전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5월에 각종 기념일로 가족들 정신없이 챙기다 보면은 내 체력도 방전되지만 통장 잔고도 훅훅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죠. 이때가 바로 우리 가계부에도 재무적인 충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새 나가고 있던 보험료와 같은 불필요한 고정지출 딱 막아두는 것. 그리고 내 노후를 위한 연금 든든하게 채워넣는 게 진짜 우리 집 가계부를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지친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위한 충전 전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는 광고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5월 19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YTN 라디오 재무 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요. 왜 5월만 되면은 이렇게 내 체력도 방전이 되고 통장 잔고도 방전이 되는지 진짜 재충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람마다 월급 뭐 들어와도 카드값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쓸 돈 없다라는 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8: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왜 그 재무상담 뒤에 그 CMA 통장을 만들어 놓는 목적이 이런 이제 불특정하게 우리가 나갈 수 그렇죠. 있는 자금들을 이제 거기서 관리하자는데
0: 예비비 관리하죠.
8: 예,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5월 달이 뭐 되게 힘들게 느껴지진 않는데
0: 아, 준비가 안 돼 있는 저만 힘들거든요.
9: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껴 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매달 이제 결제일이 다가올 때면
0: 맞아요.
9: 내가 진짜 이렇게 쓴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좀 예상 이상으로 나와서 좀 걱정했던 적이 있는데 가계부를 한번 써보니까 한눈에 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재무설계 전문가도 가계부를 쓰고 지출관리를 하는데 저도 그래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 통장 잔고 어떻게 하면 좀 충전할 수 있는지 그 충전 전략 오늘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에도 재무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여러분들 편하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있다.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로 진행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이렇게 간단하게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첫 코너 바로 만나보죠.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0945번 문자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머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분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9475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근길 라디오 즐겨 듣는 50대 직장인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듣다 보니까요. 보장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암 관련해 비급여 치료비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히 가족력이 없는데 그것까지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암 비급여 치료비 진짜 준비해야 할까요? 비급여 치료의 필요성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머니 처방전 솔루션 내드릴 때마다 요즘 빠짐없이 들어가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 비급여 치료비인 것 같아요. 자주 맞아요. 말씀을 해주시는데 청취자분이 궁금해하시네요.
1: 맞아요. 아무래도 암에 관련한 보장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진단비를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진단비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치료비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치료비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진단비를 치료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생활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0: 진단비를 치료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생활비로 생각을 해야 한다.
2: 그렇죠. 소득을 대체할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0: 그렇군요.
2: 치료받는 기간 동안.
0: 암 진단받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2: 맞아요. 어쨌든 그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제 중증환자 산정특례 혜택이라고 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치료를 받는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이제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단비 가지고 소득을 대체를 하시는 거고요. 요즘 이제 자주 언급해드린 이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치료 효과가 기존의 치료법보다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따로 해놓지 않으면 예를 들면 뭐 표적항암 치료라든지 중입자 방사선 치료, 뭐 양성자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놓지 않게 되면 우리가 치료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 치료법을 택할 수가 없게 이제 취할 수가 없게 되는 이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내가 당장 이달에 암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사 생활은 할 수 없고 치료에 전념해야겠지만 나가던 공과금 그대로 나갈 거고요. 뭐 통신비 그대로 쓸 거고 식비도 다 들어갈 테니까 요 진단금은 생활비로 활용하시고 비급여 치료에 따른 치료비를 보강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1: 맞아요. 이 표적항암 치료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평균 치료비가 어떤 암이냐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연에 3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해요. 그런데 암 진단비를 내가 5천만 원을 준비했다면 치료비를 온전히 쓸 수밖에 없고 부족한 비용만큼은 당연히 또 부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0: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가입한 그 보험 있잖아요. 바로 실손의료비.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실손의료비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인데 이거 있으면 치료비 좀 커버되지 않을까 싶어요.
2: 예, 뭐 좋은 지적이에요. 뭐 다들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손의료비를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비급여 치료의 대부분 특히나 이제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둘이 붙어 다니는데 이 치료들은요 통원 치료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원안도 뭐 이제 가입 연도에 따르지만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잖아요 최고. 근데 실제 치료비는 우리가 1회 받을 때마다 뭐 3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700만 원, 800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내 자기 부담금이 항암 치료 한번 받을 때마다 뭐 몇백만 원씩 발생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0: 그렇군요.
2: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급여 치료비.
0: 그렇네요. 입원을 한다면 실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있지만 통원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가입 연도에 따라서 그것도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특약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치료비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잘 알겠는데 이 비급여 치료비를 준비하는데 내가 추가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니 돈이 그쵸. 더 많이 들진 않을까 이런 거예요.
1: 맞아요. 이제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런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를 준비할 수가 없었다 보니까 최근에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러면 내가 과거에 가입한 상품에다가 필요한 보장만 넣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의 나이와 이제 치료력의 보험료가 산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과거의 상품에 추가적으로 보장을 넣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 가입자의 나이 그리고 현재 병력에 따라 조금은 틀릴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이 비갱신용으로도 비급여 치료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중입자 방사선 치료, 표적항암 치료, 다빈치 로봇 수술 등을 준비하시더라도 만 원대에서 2만 원대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2: 건강한 분이라면
1: 그렇죠. 그렇죠. 현재 보장이 없거나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비급여에 대한 비용의 부담이 따른다면은 갱신으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갱신용으로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0: 그러게요. 갱신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나이와 병력에 따라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비용 없이 부담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현재 보장이 부족하게 준비를 했거나 필요로 준비를 원하신다면 전문가 도움 받아보시고요. 보장 튼튼하게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상담 원하신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진짜 이 생활경제 문제로 너무너무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돈과 관련된 고민들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초방전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첫 번째 사연은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청취자분이세요. 현재 보장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전체적인 점검을 원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셨 다고 해요.
0: 그렇죠. 50대까지 되기 시작하면
2: 슬슬 걱정이 들어갈 거죠.
1: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2: 건강하셨다면.
0: 그렇죠. 김종수 팀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느끼시잖아요.
2: 맞아요. 아, 제가 50 찍으니까 막 걱정도 늘어나고요.
0: 맞아요. 보장 점검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또 요맘때쯤 은퇴 이제 곧 임박인데 재무 점검도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가지고 계신 그런 보장 먼저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이 현재 4인 가족이시고요. 이 4인 가족의 보험료로는 월 총 70만 원 정도를 납부 중이셨습니다. 뭐 납입하시는 보험료로만 봤을 때는 과도하게 많이 납입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증권을 살펴보니 실제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아, 얼마나 잘 해주셨으면 해드리고
1: 정말 해주셨을까요?
0: 그러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4인 가족이에요. 4명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70만 원입니다. 소득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는 보험료 많이 과도한 편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셨어요. 이건 다행인데 대체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제대로 점검을 확실히 도와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1: 우선 말씀하신 소득은 두 부 합산의 맞벌이 소득으로는 월 평균 600만 원 정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편은 아니셨지만 이 증권을 봤을 때 첫 번째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보장들이 갱신용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특히 자녀보험. 이 자녀분들은 19살, 23살이신데 이 자녀분들의 보험마저 갱신용으로 가입이 다 되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분들은 100세 만기에 보장을 준비하셨다면 앞으로 적게는 78년 이상을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되고 심지어 보험료도 주기마다 인상이 된다라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0: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되면서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되는 시기가 그때거든요.
1: 이때 껑충
0: 그렇죠. 그리고
1: 올라요.
0: 60세를 지나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문제를 느끼시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뭐냐. 또 인상된 보험료가 그때 되면 부담이 돼서 또 유지를 할수 없게 되면 결국엔 또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게
1: 그러니까요.
0: 문제가 됩니다.
1: 저도 20대 때는 가입했던 뭐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틈만 나면 아 그냥 깰까?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0: 너무
1: 필요성 없게
0: 맞아. 우리
1: 느껴지니까.
0: 너무 건강하니까 지금.
1: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하나라도 더 해놓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작 보장이 꼭 필요한 노후에 이분처럼 보험료 폭탄이 되면서 부담으로 느껴서 해지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발생할 수 있겠죠. 이 문제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보장 준비할 땐 이게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나중에 감당가능한 보험료 수준인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겠어요.
2: 맞아요. 그리고 이 갱신형이 큰 문제점도 있으셨지만 또큰 하나의 문제점은 이 보험료 대비 보장의 범위도 좁게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혈관 질환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보장의 범위가 좁은 진단비들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그동안 현재 10년 정도 유지하시면서 납입하셨던 보험료를 너무 아까워하셨지만 앞으로의 보장을 위해서는 재정비하시기로 하셨어요.
1: 그렇군요. 물론 그동안 납입한 비용이 아깝고 한편으론 진짜 화도 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좋은 보장, 합리적인 보험료로 줄이실 수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보험은 내가 이걸 낼 만한 납득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0: 맞아요.
1: 이거 하나 가입해 좋은 거야 설득당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납득이 가능해야 되는
0: 그럼요.
1: 거니까 두 분이 얼마나 합리적인 솔루션 내주셨을지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단 기존에 그 4인 가족이 가지고 있던 이제 갱신형으로 가입하고 납입하셨던 보험료는 총 7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장의 범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수술비,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 있으셔서 이제 암 관련한 중입자 방사선 치료와 또 표적항암 치료비, 또 다빈치 로봇 수술 치료비까지 이 비급여의 대표적인 비갱신형 보장을 또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1: 기존에 부족했던 범위 좁았던 보장들 싹다 정리하고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것들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4인 가족 보험료가 매달 70만 원이었는데 이거 얼마나 줄었을까인 거잖아요.
0: 이게 제일 중요하죠.
2: 맞아요.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는 것도 사실 저희의 몫이잖아요. 이 비갱신형으로 진단비나 수술비 혹은 이런 비급여 치료비를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인 가족의 기존 70만 원을 납입하셨던 보험료를 54만 원으로 16만 원을 줄여드렸어요. 대부분 이렇게 저희가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이제 변경해 드린다고 한다면 보험료가 비쌀 거고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사실 이렇게 불필요한 보장만 정리를 하더라도 보험료는 줄이실 수 있고요. 갱신보다 비갱신형으로 또 보험료를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품들이 갱신형이더라도 한 번쯤은 꼭 점검을 받아보셔야 돼요.
1: 좋습니다. 4인 가족 월 보험료 70만 원이고 보험료 적당한 건지 보장 괜찮은 건지를 되게 궁금해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54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갱신형 특약들을 비갱신형 특약으로
0: 맞아요.
1: 바꿨는데도 월 보험료 수준 낮출 수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 방법, 비법은 뭐야?라고 했을 때 결국에 전문가의 손톱 아니었을까요?
0: 그렇지 않을까요?
1: 그렇죠. 엄청난 비교 분석 통해서 이 나이대, 이러한 병력상, 그리고 이러한 가족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가성비 있게 보험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전문가가 꼼꼼하게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솔루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0: 예, 맞아요. 좀
1: 동의합니다.
0: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같은 가격에 같은 보장이 이제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이제 나눠진다면 당연히 비갱신형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전에 가입하셨던 대부분의 갱신형 보험이 너무 무리하게 범위가 잡은 걸로 중복해서 보장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담보들만 가져간다면 비갱신형으로 이전 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현재 내가 가입한 이 보험이 갱신형인지 아니면 보험료 대비 보장은 제대로 된게 맞는지 혼자 좀 알아보고 점검하는 게늘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쉽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자로 딱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관련 도움을 파바박 다 도와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0: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899번님 간단하게 상담. 자, 50원의 정보 이용료로 무료 상담의 기회 얻으셨습니다. 4448번님 가족 전체 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70년생 남자, 74년생 여자, 그리고 01년생, 04년생 아이들이 있습니다.
1: 딱 시기가 좋네.
0: 그러게요. 이거 점검 도와드려야겠죠. 그리고 1458번님, 9369번님도 상담 받고 싶다고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전화로 관련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계속해서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곧 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2: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3: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2: 노후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3: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2: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트.
0: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종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94.5MHz YTN 라디오 주파수 맞추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도 됩니다. 김종수 팀장님과 권지은 팀장님의 실물이 궁금하다, 신뢰감 있는 전문가 상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다 하신다면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댓글창에 궁금하신 내용들 나눠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전문가에게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김종수 팀장님 준비해 주셨죠?
1: 네, 두 번째 사연은 김포에 거주하고 계신 40대 청취자님이시고요. 요즘 뭐 아무래도 TV만 틀면 뭐 주식이다 뭐 투자 얘기에 이제 이분도 솔깃하셨나 봐요. 근데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원체 원금 손실을 이제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 상품은 뭐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번엔 좀 목적에 맞게 저축을 하고 싶으셔서 좀 도움을 받으려 상담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0: 와, 이렇게나 보수적인 분들도 흔들리는 요즘 장이에요. 뭐 당연히 공감이 됩니다. 요즘 뭐 주식 관심 이전보다 확실히 많아졌기 때문에 내 목적 자금을 조금 더 크게 불려볼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근데 어떤 저축을 하고 싶으셨길래 이렇게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을까요?
4: 우선 기존에는 원금 손실을 싫어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ETF는 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ETF와 적금으로만 저축을 하고 계셨는데
1: ETF는 아마 연금펀드 같은 데서 하지 않으셨어요?
4: 맞아요. 앞으로의 이제 노후를 위한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매년 휴가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실 이 비용을 전체적으로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 이 할부가 끝나는 동안에는 지출이 늘어나는 게 너무 버거우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휴가 비용에 관련한 저축, 노후를 위한 연금, 그리고 향후 자가 마련을 위한 목돈에 맞게 저축을 하고 싶으시고 사실 지금 관심이 조금 있으신 주식도 조금씩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0: 아, 일단은 두 분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투자에 적극 뛰어드는 것?
1: 아, 이 성향이 이렇다 그러면 저는 뭐 주식보다는 이제 지수 추종하는 뭐 ETF 같은 걸로 계속 하시는 게 그렇죠. 낫지 않을까 정신건강에.
0: 그렇죠. 바로 이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뭐 뭔가 되게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개별 종목 하나 들어가면요.
1: 아, 네. 너무 힘들어요.
0: 하루 종일 들락날락하면서 네.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 두 분이 성향 파악을 해주시고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자 노후 자금 그리고 휴가 비용 관련한 자금 그리고 향후 내 집 마련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금융 상품을 활용하면 좋을지 이제 그 팁을 알려주실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1: 네, 일단 뭐 우선 매년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매년 가시는 그 휴가 비용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말씀만 드려도 이제 아실 거예요. 뭐 당연히 적금 상품으로 이제 추천을 해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일단 없고 그다음에 1년마다 모으고 쓰기 참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서 2~3년 정도로 좀 안전하게 저축을 하면서 이 목적 자금을 여행으로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적금을 추천해드렸습니다.
4: 네, 그리고 이제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를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릴게요. 종신보험은 추후에 연금으로 바꿔서 쓸 수 있고 연금 받기 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합리적인 상품의 선택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자, 이 퀴즈를 합리적에 있는 기술 감독님도 네.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하면서 막 들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감독님이랑 저랑 이제 사인 왔어요. 뭐 이런 걸 문제로 내. 막 이런 지금. 종신보험은 절단고 연금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 맞고 연금으로 뭐 돌려 쓸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이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맞죠?
1: 네, 뭐 설명까지 너무 완벽하게 해주셨고요. 뭐 간혹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하신 분들이 연금 준비를 하셨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되게 네. 많아요.
1: 네, 이 종신보험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기대여명을 계산해서 이 연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연금 상품보다 확연히 연금액이 적어서 사실 노후 연금을 위한다면 연금 상품을 따로 준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청취자님의 노후 자금 역시 당연히 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도와드렸고요. 청취자님의 경우 연금 상품에 50만 원 정도씩 매월 납입을 원하셨어요. 대신 이 5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하지 않고 월 고정 납입은 30만 원 정도로 정하고 이 20만 원은 추가 납입 형태로 납입하실 수 있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연금 상품에 추가 납입을 꼭 권해주시는 이유, 이렇게 추가 납입으로 월 납입 금액을 나눠서 저축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 네, 현재 일단은 이 청취자님께서 현재는 연말정산을 이제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 2, 3년 후에는 소득이 좀 오를 예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준비를 또 하셔야 된다고 청사한테 안내를 받으셨나 봐요. 그럼 그때에는 연금저축을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다 보니까 현재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다 납입을 하는 것보다 일정 부분만 하고 좀 부담스럽지 않게 안전하게 납입하실 수 있도록 이제 추가 납입 부분을 분리해서 저축할 수 있게 도와드린 겁니다.
0: 그렇군요. 우리가 왜 계획 세울 때 있잖아요. 나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이를테면은 뭐 다음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서 하루 한 끼만 먹을 거야.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막 세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게 의욕이 딱 사라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유지할 만한 동력이 없어져요.
1: 맞아요.
0: 이 연금 저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막상 시작할 때는 그래 내가 아낄 수 있어 이만큼은 저축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과도한 납입 금액 설정하시면 그거 끝까지 내는 게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10년 정도 저축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금액 정하시고 여유가 될 때 여유 자금을 추가 납입하신다면 진짜 이제 끝까지 유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 맞아요. 이 추가 납입은 가입한 금액의 두 배속 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인 월 150만 원 한도 내로 이용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큰 연금액을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으실 때에는 자율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자가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는 두 개의 상품으로 나눠서 저축을 좀 도와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는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복리로 이자를 쌓이게 해주는 상품으로 월에 50만 원씩 저축을 하셨어요. 이 상품은 적금과 비교를 하게 되면 약 7%의 이자를 주는 상품이고요. 5년을 납입하고 5년을 거치해서 10년 후 비과세가 되고 꼭 10년이 되었을 때 내가 목돈을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시기까지 거치를 계속 해놓으신다면 이자가 복리로 붙기 때문에 필요하신 시기에 목돈으로 쓰기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드렸어요.
0: 그렇군요. 적금으로 이걸 비유를 해보자면 이자가 한 7% 정도 되고 비과세 상품이면서 복리로 이자가 쌓인다.
1: 아니, 저는 단 조건이 있죠.
0: 어떤 조건이죠?
1: 5년 납입을 하고 5년 거치를 했을 때.
0: 그렇죠. 비과세 요건을. 그러니까 나는 세금 하나 더 안 떼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10년이라는 요건을 잘 기억을 하셔야지 비과세 요건이 충족한다라는 거. 저축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딱 맞는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나머지 또 다른 상품은 어떤 걸로 또 돈을 모아나가시면 될까요?
1: 네, 기존에 뭐 ETF 펀드를 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동안 그 펀드 중에서도 사실 안전한 펀드로 어느 정도 수익은 높진 않지만 보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해오셨던 펀드 그대로 일단 유지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적금으로 모으신 자금 중 한 1,000만 원 정도 내에서 시작을 해보기로 하셨고요. 처음에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가용 금액을 모두 주식에 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사실 계획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해드리고 또 설명을 해드렸더니 잘 이해를 하시고 매달 30만 원 선으로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4: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데 내가 샀을 때보다 약간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이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에 맞게 상품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어떤 목적으로 저축을 하냐에 따라서 상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의 상품이 아닌 여러 가지의 상품을 비교해보면서 재무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품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더더욱 좋겠죠.
0: 맞습니다. 전문가 도움 받아서 적금, 연금, 목돈 마련 상품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공부까지 좀 꼼꼼하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돈이

0: 모아진다라는 건 내가 매달 벌어들이고 있는 이 수입 안에서 얼만큼을 쓸수 있는지 가용자금을 확보하는 거고, 목적에 맞게끔 단기, 중장기, 장기 자금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도 사연 살펴보면은 나 연금 하나는 가입해서 잘 들고 있어라고 했지만 종신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짚어보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1: 맞아요. 일단 이 종신보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드리는 말인데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착각하시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신보험의 기능 중에 하나인 연금 전환 기능 때문에 이제 그렇게들 오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도 이제 설계사들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많이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상담을 많이 해보면. 자, 이 기능은요. 아까도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거에서 굉장히 가장 큰 차이가 나냐면,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을 똑같은 금액을 놓고 똑같은 기간 동안 우리가 납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원금이 같잖아요. 그럼 뭐 이자율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했던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과거에 가입한 것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어떨까요?
0: 옛날 이제 나이
1: 기대연령이
0: 되는 거죠? 그렇죠.
1: 훨씬 낮죠. 뭐
0: 짧죠.
1: 70세, 72세로, 그죠? 근데 현재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 연금을 전환을 하면 개시 시점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을 해준단
0: 이
1: 말이에요.
0: 차이가 엄청 큰 거네요.
1: 엄청나죠. 지금 한 20년 동안 기대연령 차이가 한 14년, 15년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는 엄청나겠죠. 그래서 연금 전환은 종신보험의 하나의 기능일 뿐, 물론 어떻게 준비 안 되신 분들이 종신보험 하나 가지고 계신다면 전환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연금보험보다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0: 그렇군요. 3444번 님이요. 매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90세까지도 지병이 있다 하더라도 실비보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물론이죠. 뭐 실손보험도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건강체가 가입할 수 있는 건강체 실손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손이죠. 또 하나는 이제 유병력자 실손이라고 해서 또 간편실손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가입할 사람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삼, 어 이제 이 유병력자 실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당뇨약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나 뭐 전립선약 같은 꾸준하게 내 질병 관리를 위해 드시는 약들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체 실손을 가입하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꾸준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유병력자 실손을 가입을 하실 수 있으나 건강체 실손보다 보험료가 한 20%에서 30% 정도가 비싸고요. 약값이 지급이 되지 보장이 안 된다는 또 단점이 있고 비급여 부분에서 보장이 약간 좀 적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실손이 없으시다면 90세 이전에 뭐 유병력자 실손을 아무 보험이 없으시다면 제일 먼저 준비해 주시는 것도 맞죠. 가능합니다.
0: 그렇죠. 일반 건강체보다는 불리한 게 확실하지만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 통해서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재테크와 같은 재무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계속해서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권재현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재테크 방법이 다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돈의 크기, 내 성향, 그리고 목돈이 필요한 시기까지 저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재테크도 보험도 내 상황과 성향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나한테 딱 맞는 재무 플랜 찾고 계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트 전문가에게 맞춤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U2의 With or Without You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0: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여수에서도 비가 시작됐습니다. 모레까지 내리는 이번 비는 양이 조금 많아서 대비 잘해주셔야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30mm 이상 오는 곳이 많고요. 특히 인천과 경기 서해안, 강원 산지와 충남 북부 서해안, 제주 산지는 100mm 이상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고 물결도 높게 일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 지역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암사대교에서 천호대교 구간 5차로입니다. 현재 사고 처리 중이고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없는 시간이라서 여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 위로 작업 구간이 많아서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부근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안성에서 안성분기점 구간 갓길에서 간판 설치 작업 중이고 부산 방향은 서울 만남역에서 부근에서 달래내 구간 갓길에서 공사 중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가평휴게소에서 마곡터널 구간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화도분기점에서 남양주요금소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6: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7: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8: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7: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9: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10: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까지 이틀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이틀째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11: 예정된 종료 시각이 7시였는데 이제 중노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밤 10시까지 불과 20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12: 네, 정부 사정청사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10: 예, 밤 10시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협상 상황 어떻습니까?
12: 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회의는 예정됐던 저녁 7시를 훌쩍 넘겨서 이 시각까지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노위는 잠시 뒤 밤 10시까지 노사가 자율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노위가 직접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3: 종합적으로 정진해서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을 내거나 10시나 10시 반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가부간의 결정이 됩니다.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12: 일단 중노위원장은 노사의 자율합의를 위해 직접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의 공식 조정안과는 다른 성격인데요. 먼저 사측이 이 대안을 검토해서 수용한다면 노조가 규약에 따라 조합원 전체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측이 수용하더라도 조합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만 최종 타결이 되는 셈이라서 투표 기간을 감안하면 최종 결론은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중노위원장의 대안을 사측이 거부한다면 사후조정 절차에 따라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 노사가 동의하면 최종 협상 타결도 가능합니다. 반면 노사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한다면 조정은 다시 한번 결렬되고 모레 총파업 가능성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배분 비율과 제도화 문제입니다. 성과급 배분 비율을 두고는 노조는 전체 70%, 사업부별 30%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전체 60%, 사업부별로 40%를 고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성과급을 제도화하자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선 사측은 3년 후 재논의로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대 100조 원 안팎의 경제 충격이 불가피한 삼성전자 총파업 현실화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바로 이곳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정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YTN 박전입니다.
10: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밤 10시인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합의가 되든 아니면 조정안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밤 10시 조금 넘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1: 네.
10: 자, 삼성전자 노조가 이렇게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총파업 시 타결이 불가피한 이 협력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11: 또 인근 상인들도 당장 매출이 줄까 걱정인데요. 노사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노조 파업 철회하라!
3: 소상공인들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결국 소상공인들의 몫이 될 거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14: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동력을 멈춰 세우고
15: 송치영 소상공인 연합회장입니다.
14: 물가 상승의 고통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3: 특히 인근의 소상공인들은 당장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며 우려했습니다.
16: 사업장 출퇴근 인력이
15: 인근 상인입니다.
16: 급감하게 된다면 고덕동 상권의 매출은 반토막이 날 것이며 이는 곧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과 연쇄 폐업이라는 비극으로
3: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들 역시 걱정이 큽니다. 당장 매출 타격은 물론 진행 중이던 사업도 미뤄질 수밖에 없어 이후의 영향도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17: 신공정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객분들이 이제 출근을 안 하시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신공정 평가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3: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협상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18: 저희는 일단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 직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은 많이 됩니다.
3: 그래서 파업의 영향을 피하기 힘든 상인과 협력업체는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0: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1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먼저 오동건 기자입니다.
19: 신세계그룹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당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함께 등장하자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20: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박종철 열사의 그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성 있는 단어라 가지고 그것이 졸음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19: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와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 회장은 용납될 수도 없는 마케팅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의사결정 시스템과 마케팅 검수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등판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불매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도 일부 언론 질의에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최근 광주에서 대규모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논란 수습에 더욱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마트 실적 개선과 함께 이른바 정용진 표 쇄신에 힘을 실으려던 신세계그룹은 총력을 다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역사인식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10: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파문과 관련해 미국 스타벅스 본사까지 나서 사과했습니다.
11: 업계에선 이 정용진 회장의 발빠른 대응의 배경에는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 구조에 따른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초건 기자입니다.
2: 스타벅스 본사인 스타벅스 글로벌 측이 탱크데이 파문에 직접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조치에 이어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가 직접 나선 건 이례적 대응으로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 본사 간의 독특한 계약 구조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2021년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지분 17.5%를 사들이면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본사에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의 귀책 사유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67.5%를 35%나 할인된 가격에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브랜드 가치의 심각한 훼손도 귀책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계약상 귀책 사유로 해석될 경우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당장 계약 관련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신세계 그룹은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0: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란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종전 협상 의견 교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타결에 이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21: 아랍에미리트
10: 예, 지금 두바이에 나가 있는 양희력 특파원이고요. 자, 이 내용부터 살펴보죠. 이란이 미국에 가장 최근 제시한 이 평화 제안 내용이 공개됐다고요.
21: 이란 외교부 차관이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에서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사 IRNA 보도인데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식, 이란과 인접한 지역의 미군 철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한 배상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해제와 동결 자금 반환, 모든 일방적 제재와 안보리 결의안 종결 등도 최근 이란이 제시한 제안에 포함된 주요 골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핵 주권 향유도 포함됐습니다. 보도 내용으로만 보면 지난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쓰레기라며 거부했던 이전 제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란에선 미국과 근본적으로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이용해 특히 동결자금 반환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이 개발과 재건기금 설립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배상액 등에서 이란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10: 예, 이렇게 이란 측의 제안 내용 살펴봤고, 그런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관건으로 꼽히는데 이란은 이에 대해서 기존 그 완강한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어 보이죠.
21: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았었는데요. 우라늄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 내용을 다룬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 권리는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서 이란 고위 관계자는 테헤란은 핵 문제를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0: 이 종전 협상을 향한 길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란은 이 협상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이 미국과 동맹국을 향해 경고도 이어가고 있다고요.
21: 가령 이런 발언입니다. 미국의 모순적이고 과도한 입장이 외교적 해결에 심각한 장애물이다. 현지 시각 18일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을 방문한 파키스탄 내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 TV 보도 내용인데요. 이란 외무장관의 이 발언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방어 체계를 협상 대상으로 삼고 군사적

0: 경제적 압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프레스TV는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더 이상 전략적 오판을 저지르지 말라는 성명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밤 이란 합동작전사령부 사령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사령관은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이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어떤 침략자라도 소나기에서 밀어낼 것이라며 결론 맺었습니다. 이와 함께 폐지시계한 이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대화는 항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힘을 다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이란의 이익과 존엄을 수호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네, 양일혁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앞서서 특파원의 오디오가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 케이블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함에 따라 이란은 자국 영해의 해저와 하층토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근거로 이 해로를 통과하는 모든 광 케이블이 허가 대상임을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란 당국은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저 광 케이블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강제, 운영 감독, 주권 수수료 부과 등과 같은 사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격전지 판세가 어렵다며 낙관론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일 대오를 강화하려는 모양새지만 안팎에서의 잡음도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보름 앞두고 경선 탈락자들이 주축이 된 오뚝 유세단에 띄웠습니다. 넘어져도 당을 위해 다시 일어나겠다. 오뚜기 캐릭터 배지를 달고 전국을 신발 닳도록 뛰겠다며 단일 대우 의지를 다졌습니다.
4: 오뚜기 정신으로 승리! 승리! 승리!
3: 정청래 대표는 2016년 총선 컷오프 당시 더컷 유세단을 조직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착잡함은 향후 보약이 될 거다. 선당우사는 언제나 옳다며 격려했습니다.
5: 생각해보면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당에게도 많이 보탬이 됐고 그리고 저한테도 오히려 약이 되지 않았을까.
3: 하지만 힘주어 외치는 원팀이 무색하게 당 안팎에선 잡음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전북지사 경선 결과에 반발하며 단식까지 불사했던 안호영 의원은 오뚝 유세단 출범식에 불참했고.
7: 안호영 전현희 수석부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3: 대립이 의혹으로 제명되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연일 정청래 지도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8: 정책에서는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공개적으로 조국 대표 타당 후보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부터 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 부산 북구갑 하정우 후보는 주식 차명 보유 논란이 불거졌고 경기 평택의 김용남 후보는 과거 보좌진 폭행 의혹으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당 안팎에선 가랑비에 옷 젖듯 상처가 쌓이면 승기를 뺏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친녀 성향 유튜브에 연달아 출연해 위기감을 조성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5: 불경은 해볼만하다.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그리고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지자들께 호소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3: 정청래 대표는 내가 가장 강력한 친명이라면서 당일각에서 재전무하려는 명청 지지층 갈등 불끄기도 시도했습니다.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에 민주당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방증으로도 읽힙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흐름 속에 국민의힘은 막판 뒤집기를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부터 공소 취소 특검까지 현안마다 대여 공세의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첫 삼성 임원에 오른 양 후보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악법을 만든 탓이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라 정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10: 그러니까 기업도 방법이 없어. 노란복 벗고.
6: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입니다.
11: 악법은 민주당이 항상 다 통과시켜.
6: 양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1: 그 문제가 발생하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늘 국민의힘의 몫입니다.
9: 여권의 입법 폭주를 사태 원인으로 지목하며 삼성전자 파업 상황을 선거 전에 끌어들인 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희동 국민의힘 평택을 재선거 후보도 단식장을 찾아 양 후보를 격려했습니다. 국회에선 보수 결집의 도화선 공소취소 특검 논란을 재소환했습니다. 중앙선대위 산하 관련 특위까지 꾸렸는데 여당은 선거가 끝나면 특검을 재추진할 게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12: 물가나 환율,
6: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이렇게 어려운데 본인 재판 없애는 것이 국정 제 최고 순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9: 대대적인 여론전과 동시에 전국 방방 곳곳을 향한 당 투톱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경남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을,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과 인천에서 중도 무당층 민심을 각각 나눠 맡으며 지원 유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13: 민주당의 오만함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14: 인천을 대장동 만들겠다는데
6: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4: 여러분 이거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9: 오는 목요일 시작하는 공식선거운동을 앞두고 화력을 나날이 높이는 모습인데 보수 결집 흐름 속 자신감을 회복한 국민의힘은 이제 지지율 역전, 골든크로스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시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괴담 정치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9: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GTX 철근 누락 문제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강남역 침수와 같이 큰 인명피해를 낳았던 사고를 거론하며 이번에도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15: 이것은
6: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15: 최고
6: 서울시장
15: 책임자야 시장의 책임입니다. 한 하나의 방법은 시장을 바꾸는 일입니다.
9: 이어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선 서울시 내 전역 안전점검을 당선 뒤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31년 전 폭행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 후보가 공수전환에 나선 모습인데 민주당도 오세훈 후보 때리기에 화력을 보탔습니다.
16: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치적 과시가 더 중요한 겁니까? 무상급식 때처럼 후보직을 내려놓고 책임지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9: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산하흘 전 뉴스를 보고 철근 누락 사실을 알았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고위 은폐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정 후보의 비판을 괴담으로 일축하면서 선거를 앞둔 의혹 부풀리기를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7: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6: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7: 이 하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겠습니까?
9: 캠프 측도 불법 소지가 확인되기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내사를 언급한 건 민주당 하명 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개혁신당은 정원호 후보가 과거 폭행 당시 심신장애를 주장했던 판결문을 추가 공개하며 범야권은 똘똘 뭉쳤습니다.
18: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또렷이 기억하는 것입니까?
9: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를 잇따라 소집하며 철근 이슈를 고리로 반격을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폭행 논란을 앞세워 지지율 격차를 좁혀나가겠다는 전략이라 남은 기간 이슈 선점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측은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청해서 흙탕물을 끼얹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 선대위는 장량 감경은 법정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 거치는 판사의 재량 사항이고 심신장애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지 기억상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홍보일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자,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이제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후보 간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3: 지금 서울시가
4: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3: 공사 아니라고 안전 불감증에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젠 뿌리 뽑아야 됩니다.
5: 예.
6: 오세훈 후보께서 발표 먼저 하겠습니다.
5: 네, 관심 가지고
7: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철근 대담을 만들어서 이 하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겠습니다. 과대 포장되었던 그 질소 포장지가 뜯겨져 나가면서 강자 토론을 한번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4: 드리고
7: 아직도 묵묵부답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8: 질낮은 네거티브 선거로 일관 해왔습니다. 한편으로 또 토론을 요구하는 건 정직하지 못하다.
9: 정작 재판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장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었다면서 5.18 때문에 싸웠다는 기억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0: 예, 서울시장 선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최근에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이 이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먼저 교수님, 이 선거판을 흔들 만한 이슈입니까 지금?
1: 이 선거가 이제 다가올수록 예. 그 이제 다가올수록 생긴 이슈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2: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1: 어떤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라 하더라도 선거를 한창 앞두고 이슈가 터지면 그 국면을 바꿀 수가 있고 또 다른 또 변수가 생길 테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선거 15일 남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정원호 후보가 지금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건데 예. 예, 이제 저 문제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후보는 이거 자신이 복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미 현대건설에서 조치를 취했는데 이걸 왜 계속 물고 늘어지느냐,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철근 괴담이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정원호 후보는 이거 안전불감증이다. 네. 어떻게 서울시가 알고 나서 국토부에다 보고를 늦게 하지 않았느냐. 작년 11월에 알았는데 올해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시간이 꽤 흐른 거죠. 근데 국토부 산하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원호 후보 측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제 이게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선거공학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아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GTX 삼성역에 이제 철근이 누락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철근이 여러 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몇 개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개, 하나씩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건설 측에서 시공사에서 시정을 했다라는 건데 일단 좀 납득이 안 가는 거는 서울시장이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0: 뉴스를 보고 알았다.
1: 네, 오세훈 후보가 말이죠. 예. 그렇다면 그 당시 어떻게 이 서울시의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건 한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서울시장이 모든 감리나 이런 공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기관장입니다. 단체장인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뉴스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이제 사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장일 때 이 부분을 뭐 뭔가 숨기려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예. 문제는 유권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예요. 서로 이제 그 지지자들은 이제 각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 유권자들께서는 오세훈 후보 측의 말을 믿을 것이고. 정원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정원 후보의 공세를 받아들일 텐데 문제는 예. 중도층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의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안이 이 이슈가 오세훈 후보에 꽤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 다른 지금 여러 가지 서로 공방을 벌이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악재 부재가. 그런데 지금 당장은 좀 후보에게 좀 불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0: 정원 후보는 어쨌든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이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요거를 이제 공격 포인트로 잡고 있고 최근에.
1: 그렇죠.
0: 그 바로 직전에는 그 정원호 후보가 이제 주폭 논란, 그 과거에 이제 폭력 논란, 요걸로 이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전체적인 이슈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3: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전매 특허, 네. 괴담 유포, 흑색 선전이 예, 다시 지금 재발하고 있다.
2: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당협위원장입니다.
3: 이른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철근 괴담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우리가 쉽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어떤 철근 배근 또 설계 도면상의 어떤 하자 이런 하자나 오류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책임을 모두 다 져야 하나요? 지금 서울 지역에서만 해도 지금 공공공사가 천여 건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뭐 국책 사업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공공공사의 최종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조달청 그 공사 입찰 공고문을 보더라도 해당 사업,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한 책임자는 그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마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아닌 서울시장 오세훈이 이 책임자다라고 지금 잘못 보도하고 있을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경우에 실질적인 감독 그리고 기술적 관리 책임은 전문성이 있고 또 어떤 그 기술적 역량을 갖춘 실무 총괄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행정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된 사업 구간 같은 경우도 도시 기반 시설 본부장이 정결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결재권자가 아니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결재권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부장 주제로 그동안에 20차례 현장점검 그리고 대책회의를 주재했고 거기다가 추가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까지 해서 예. 보강 대책까지 세워놓은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0: 예. 그러면 위원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시장의 모든 건설, 공사 하는 데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오늘 그 이거를 TV 뉴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이 이걸 나중에라도 몰랐던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3: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지금 해당 공사 구간 사업에 대한 정결권, 결재권 그리고 관리 감독권은 서울시장이 아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부장께서 감리단 그리고 현대건설과 함께 현장 검증도 했고 또 대책회의를 19차례 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까지 열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상급기관인 철도공단에 3차례 예. 실제 보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면 사후 조치와 보고 체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안을 마치 은폐했다 그리고 보고를 누락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자 예. 그렇다면 서울시에게 책임이 있다면 국토교통부도 책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철도공단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3차례 한 차례도 아니죠. 3차례 보고했는데 철도공단 측에선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인지하지 못한 예. 철도공단 측에도 어떤 하자나 예.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뭐 하루 이틀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계속 공방 상황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MBC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다 이제 그 두 가지를 보실 텐데 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여론조사고요. MBC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후보가 43%, 그리고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지지자는 이제 35%, 김정철 후보 1%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장에서는 그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난 4월 말 조사에서는 보름 전입니다. 4월 말 조사에서 48% 지지도를 보였던 정원호 후보가 이번에 43%. 오세훈 후보는 32에서 35로 올라서 16%포인트 격차가 8%포인트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다음 장은 이제 조선일보 여론조사입니다. 역시 주말 사이에 있었고요. 정원호 40, 오세훈 37, 상당히 더 그 격차가 좁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그 전체적인

0: 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아까 잠깐 철근 누락, 이른바 철근 누락.
1: 예.
0: 아, 그쪽에서 이제 철근 괴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네이밍을 하든 간에 그 철근 사건은 지금 철근 이슈는 일단 오세훈 후보가 불리하고 이 현재 또이 과거 폭행 관련된 건 정원 후보가 불리하고 이슈가 서로 이제 공방을 주고받는 거란 말이죠. 이런
1: 예.
0: 상황이고 또 하나가 오세훈 후보의 경우가 지금 워낙 인지도가 높은 후보 아니에요. 물론 정원 후보도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제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후보로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서 인지도라는 게이 정원 후보가 사실 인지도가 알려진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어떤 그 정원 후보를 소개했던 성동구청장 때
1: 예.
0: 그때부터 이제 인지도가 급격하게 올라왔던 거란 말이죠.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내란 프레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지방선거에 작동하고 있는데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중도층에게 희석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가 되니까 서로 이제 호재 약재가 서로 바뀌는 건데 여야가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자꾸 국면이 바뀌고 제기가 되면서 이게 내란 프레임이라는 거, 윤호겐 프레임, 이게 조금씩 희석된 면이 있어요.
1: 아하.
0: 그러다 보니까 정원 후보나 이제 여러 가지 민주당 후보들의 압도적인 우세가 조금씩 선거 공학적인 쪽으로 자꾸만 가는 거죠.
1: 예.
0: 그러면서 일단 많이 벌어놓은 게 자꾸만 까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름 남았으면 짧게 남은 기간은 아니에요. 짧다면 짧고
1: 알겠습니다.
0: 긴 다면 긴 건데 제가 볼 때 이제 뭐 토론도 있잖아요. 토론을 자꾸 회피한다고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 후보가.
1: 예.
0: 그러니까 정원 후보가 조금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원 후보는 이게 지금 중앙정치 무대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1: 예, 예.
0: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 지방선거지만 중앙무대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1: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이런 흐름이 좁혀지는 것에 대해서 정원 후보의 과대 포장됐던 질소 포장지가 뜯겨나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2: 예.
1: 예,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2: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 정원 후보의 신비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어떤 정원 후보의 함량 미달, 자질 부족, 과대 포장이 다시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른바 트리플 참사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그런 부동산 지옥 상태인데요. 예를 들면 매매 아파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누적 상승률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전세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금 6배나 상승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월세는 무려 4배 상승했고요. 그래서 트리플 참사다라고 이렇게 명명돼 있는데 결국 이 같은 트리플 참사는 이재명 정권의 작년 6.27, 11호 부동산 규제 때문에 초래된 그야말로 부동산 지옥이다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원호 후보 측에서 이러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점이 이제 서울 시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과연 정원호 후보에게 이 부동산 문제를 맡길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부동산 이 트리플 참사는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걱정과 우려가 지금 팽배해 있다.
1: 네.
2: 거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종 이슈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가 어떤 함량 미달, 자질 부족성 대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장으로서 자질이 과연 있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지금 서울 시민들이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1: 예.
2: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또 공격 포인트를 삼는 그런 경향이 요즘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요. 친여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6.3 지방선거 판세를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 부울경은 해볼 만하다.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그리고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안심론, 낙관론 이런 게 너무 빨리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쪽은 단일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5: 그렇겠죠?
3: 왜냐하면 그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역학, 국민의힘 역학 관계상 안동훈이 살아오기를 장동혁 대표가 바랄까? 그거는 그 꼴을 못 볼 것이다.
1: 자, 정청래 대표가 부울경 어렵다고 그랬고요. 서울도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선거 초반에 15대 1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단
0: 그렇죠,
1: 말이죠.
0: 그렇죠.
1: 지금 얘기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건데.
0: 15대 1 전망이 압도적이었죠.
1: 압도적이었죠.
0: 1위 이제 경북

0: 지사만 이긴다. 예.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전망이었는데 그렇게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저희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위기감을 자꾸만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지지층들이 더 결속하고 자꾸 이게 계속 이 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여당의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선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5만 프레임입니다. 그건 처음에 이제 기선을 제압할 때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였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그 압도적인 게 좀 줄긴 줄었어요. 근데 역시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는 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요. 어쨌든 간에.
1: 예.
0: 약간의 뭐 편차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우세하다고 보는 겁니다만 선거랑 일단 맞붙으면은 여러 가지 각종 이슈, 각종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약간 설화 같은 것도 생기고. 근데 그 이슈가 또 이제 사라지면서 또 새로운 이슈가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선거라는 게. 예. 근데 문제는 저희 정청래 대표 얘기는 아무튼 지금 부울경이 어렵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반에 얘기했던 것보다 어려운 것만은 분명해요. 부산시장 선거도 좀 좁혀지는 것 같고 전재수 예. 후보를 따라가는 것 같고 박형준 후보가.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은 아까 설명 이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렇죠. 대구시장도 김부겸 후보가 압도적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어요.
1: 예.
0: 그러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수치를 봐도 추경호 후보가 많이 따라갔다고요, 지금.
1: 예.
0: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거를 알 수 없는 건데 선거야말로 뚜껑을 열어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문제는 정청래 대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어쨌든 간에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 예.
0: 우리가 이긴다 생각하고 안 가면 안 되니까 지지층들을 투표장이 우리가 위기다, 지금. 마지막까지 한 표 중요하다고 얘기함으로써 지지층들을 결속시키고 투표장에 나오게 하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1: 부울경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예. 이제 한 곳이 이제 보궐선거 그 부산 북구갑 여기인데
2: 예.
1: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민식 한동훈 후보 이제 보수 후보들의 이제 단일화 이게 이제 이슈인데 안 될 거라고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네요.
2: 그렇죠.
1: 예.
2: 저는 정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는 성사될 수밖에 없다. 단일화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어떤 인위적인 단일화, 예를 들어 경선을 한다든지 뭐 양측에서 합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룰에 의한 단일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겠고 이제 민심에 의한 어떤 단일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1: 투표 결과를 보여주는 단일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2: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팽팽하던 그런 균형이 무너지고
1: 예.
2: 그래서 결국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밀린 쪽이
1: 예.
2: 정말 진퇴양난, 계속 가자니 어려운 상황. 특히 이제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지금 박민식 후보가 20% 오늘 예. 나왔죠.
1: 지금 이제 조선일보 여론조사입니다.
2: 예. 그런데 만일 저 20%가 1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1: 예.
2: 15% 미만의 득표율을 보일 경우 선거 보전금을 보전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아하. 지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1: 예.
2: 그리고 이제 지금 부산
1: 지금 보여주는 그 표는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여론조사고요. 양자 대결인데 하정우 후보랑 박민식 후보,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로 이제 단일화가 됐을 경우 44-30, 14%포인트 차고요.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41-39. 상당히 이건 초접전 양상을 보이거든요.
2: 그렇죠.
1: 예.
2: 저런 지표도 이제 결국 박민식 후보에게 결코 유리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1: 예.
2: 지금 현재 이제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는 1%도 없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
3: 박영찬,
2: 반면
3: 김의힘,
2: 한동훈 후보는
3: 당협위원장입니다.
2: 민심이 길을 터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2: 지난 대선 때에도 김문수 후보가 우리 저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문수 후보가 내건 여러 가지 이 약속 중에 하나가 그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서 결국 우리 대선 후보가 네. 됐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고 박민식 후보는 여전히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1: 예.
2: 지금 문제는 부산 지역을 비롯한 영남권에서 반드시 단일화해서 저 하정우 후보를 꺾어야 한다. 부산에서 마저 패배한다면 이건 정말 존립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여론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역시 지금 예. 단일화를 반대한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그건 확인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1: 예.
2: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일 단일화를 당대표가 거부한다 그랬을 경우에 패배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그리고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죠. 만일 단일화를 거부했을 경우, 그래서 하정우 후보에게 승리를 예. 안겨다 줬을 경우 그 정치적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이 하정우 후보한테 큰 지금 이슈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하 후보가 AI 수석 임명 직후에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 임명 직후에 AI 스타트업 주식을 헐값에 넘긴 것을 두고 지금 퇴임 후에 이것을 되찾기 위한 주식 파킹 의혹 이게 지금 제기가 됐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나요?
0: 부산 북구갑이 지금 하정우 후보가 앞서간 상황이긴 한데 아까 예. 이제 그래픽에서도 봤습니다만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보니까 예. 이게 지금 본질적인 건 쟁점은 그겁니다. 하정우 수석이 이제 지난해 6월 달에 수석이 됐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이 그 이제 뭡니까 업스테이지 스타트업 예. 회사인 업스테이지가 이제 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참여가 결정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야당에서는 그리고 이게 주식 파킹이다. 이게 원래 7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건데 이 4,444주를 예. 100원에 매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1: 100원으로.
0: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 주에 100원에. 주식을 이제 남한테 맡겼다가 나중에 이제 수석 공직자가 끝나면 자신 찾아오려 하는 게 아니냐. 이른바 주식 파킹. 예. 이해 충돌과 주식 파킹이 쟁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정우 후보는 그렇지 않다. 예. 이건 이해충돌의 원칙이 아니고 이른바 베스팅이라는 거. 자기가 이제 주식을 일단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처분할 수 있는 그 베스팅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이제 공방이 오고 가는 건데 네. 이것도 선거 기간 중에 어느 쪽에 맞다. 이른바 팩트 관계, 사실 관계가 딱 단정되기는 어려워요. 모든 선거 이슈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거 이후엔 거의 다 이게 위험해야 돼요. 흐지부지 됐는데 선거 기간 중에 서로 이제 공방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1: 알겠습니다.
0: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어떻게 중도층에 작용할까는 문제인데 이것도 완전하게 지금 이해 충돌이다, 주식 파킹이다라고 단정하는데 대단히 한계가 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부산 북갑이 원래 이제 단일화 이슈가 가장 컸는데 네. 주식 파킹 이슈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텃밭 경남을 찾았습니다. 이 경남 창원에서 박완수 지사 후보를 비롯한 영남권 후보들의 이제 힘싣기에 나섰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3: 대통령도 전과사범.
4: 장동혁 국민의힘
3: 지사 후보도 전과사범. 여기 와서 들었더니 창원시장 후보도 전과사범. 민주당은 그래도 전과사범 정도는 돼야지 뭐 전과 2범, 3범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뻔뻔한 민주당. 민주당의 오만함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김경수 후보의 이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걸 겨누면서 텃밭 공들이기에 나선 모습이었는데, 예, 위원장님,
2: 예,
1: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제 그 영남권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얼마 전에 대구 갔고 또 이제 영남권 찾았고 계속 이제 영남권을 순회하면서 최소한 낙동강 벨트는 사수해야 된다. 그런 지금 이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지도부인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제 수도권과 경기 지역 예. 그쪽에 이제 그 공을 들이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1: 예.
2: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도 여론조사 상에서는 지금 약간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매우 불안하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 북구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보수 내부의 분열, 분열상이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까지 지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예.
2: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단일화 문제도 해결해야 될 중차대한 과제이고 또 이게 부산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영남권을 아마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아마 돌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예. 장동혁 대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공격 포인트로 삼는 것이 공소취소 특검법.
2: 예.
1: 예, 이건 뭐 선거 끝나면 이제 바로 뭐 여당이 진행할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통일백서. 이걸 위헌 주장을 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공격 포인트는 어떻게 보세요?
0: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민주당에게 썩 좋은 일들은 아니에요. 근데 통일백서 문제도 이 문제를 자꾸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건 전 득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예. 생각해요. 지금 그 통일백서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2023년도에 네. 헌법을 바꿔서 그 나라도 헌법이 있어요. 북한은 나라는 나라니 국가니까 헌법이 있는데 적대적 두 국가를 완전히 명시했다고요. 명시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 조항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1: 네.
0: 근데 지금 이번에 통일백서에는 그 대한민국의 이 문제, 이 남한 북한의 문제를 평화적 두 국가론.
1: 네.
0: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이 아니고 이제 평화적 두 국가론인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는 게 당연하죠. 과거에도 이른바 일국가 이체제 논. 그건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대단히 논리의 비약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거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 어쨌든 선거에 여당의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 그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 이거는 분명히 어쨌든 여당의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다가가면서 좀 다른 이슈가 좀 이걸 덮는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란 프레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장동욱 대표가 아까 얘기했을
1: 예.
0: 얘기인데
1: 예.
0: 개업해제 유일한 방법이 탄핵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거든요. 이게 한계가 있다. 네, 결국 내란 프레임이 예.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1: 네. 이슈에 대해서는 뭐 박 위원장께서도 이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렇죠.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창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예.

0: 예,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까지 이틀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이틀째 막판 협상 벌이고 있습니다.
1: 중노위가 노사 자율합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밤 10시를 넘어섰는데요. 네. 조정안이 제시됐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2: 네, 정부 사정청사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0: 예, 협상 시한 10시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회의는 예정됐던 저녁 7시를 훌쩍 넘겨서 이 시각까지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노위는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노사가 자율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노위가 직접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못 박았는데요. 박수근 중노위원장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3: 종합적으로 정진해서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을 내거나 10시나 10시 반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가부간에 결정이 됩니다. 오래 안 걸릴까요?
2: 일단 현재 중노위원장이 시한으로 밝힌 10시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노사의 자율합의가 성공했는지 또 조정안이 제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중노위원장은 노사의 자율합의를 위해서 공식 조정안과는 다른 성격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안을 사측이 수용한다면 노조가 규약에 따라서 조합원 전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조합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만 최종 타결이 되는 셈이라서 투표 기간을 감안하면 최종 결론은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중노위원장의 대안을 사측이 거부한다면 사후조정 절차에 따라서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 노사가 동의한다면 최종 협상 타결도 가능한데요. 반면 노사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한다면 조정은 다시 한번 결렬되고 모레 총파업 가능성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배분 비율과 제도화 문제입니다. 성과급 배분 비율을 두고 노조는 전체 70%, 사업부별 30%를, 사측은 전체 60%, 사업부별 40%를 고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성과급을 제도화하자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3년 후 재논의하자 이렇게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대 100조 원 안팎의 경제 충격이 불가피한 삼성전자 총파업 현실화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바로 이곳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0: 삼성전자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파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파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뭘 할 수 있겠냐며 절박함을 나타냈고 한국은행도 성장률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절박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5: 간절한 마음으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6: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5: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파업은 안 된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극적 타결을 호소했습니다.
5: 우리 모두가 발생하면은 무슨 악영향이 생길지를 아는 것조차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 앞서도 김 장관은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개별 사업장 차원의 임금 협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산업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삼성전자 노조가 1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0.5%포인트 하락은 약 15조 원 규모의 GDP 부가가치 증발을 의미합니다. 이후 생산설비 복구에 약 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무려 30조 원에 달하고 직간접적으로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고객사 신뢰도나 납기 일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후폭풍은 막대할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SK하이닉스와 함께 수출과 증시를 이끄는 핵심 축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의 타격이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파업 시한이 다가오며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삼성전자 파업 위기는 국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1: 민주당은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만들지 않은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 탓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7: 국회 산자위에서 여야는 삼성전자 파업 위기의 원인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에는 없던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왜 지금 생길까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8: 그 전에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없었는데 왜 지금 노조 파업이 이렇게 생길까?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런 거지.
7: 반면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처우, 특히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합리적 배상 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했다며 경영진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9: 삼성 경영진은 그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7: 기후 환노위에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태도가 어정쩡하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사회적 파장과 노사관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10: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의원입니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11: 지금은 정부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온전하게 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7: 정부는 노사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화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2: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7: 장외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탓하는 건 허위 주장이자 억지 정쟁이라고 거듭 논평으로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악법은 다 만들어놓고 일 터지면 뒷짐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3: 반도체 호황기에 찾아온 파업 위기에 국회도 노심초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은 제각각이지만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벌써 세 번째를 맞은 셔틀 외교를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또 중동 사태 극복을 위한 공급망 협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홍민기 기자입니다.
14: 대구 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전용기에서 내려옵니다. 지난 1월 나라현 정상회담에 이어 넉 달 만에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태어난 경북 안동을 찾으며 고향 셔틀 외교가 성사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건 한일 관계 역사상 처음이고 세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15: 취임 후 벌써 네 번째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일 간의 셔틀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 다카이치 총리 역시 복잡한 국제 정세에도 셔틀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16: 예, 이재명 대통령의
17: 부르사도 고향인 이곳 안동에서 셔틀 외교를 실천할 수 있게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14: 두 정상은 10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사이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양국은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 불안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과 자원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원유 수급과 비축 관련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8: 아울러 우리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14: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간 석유 제품과 LNG의 스와프, 즉 상호 융통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3월 양국 산업부는 LNG 수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LNG 수급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19: 최근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핵심 광물을 포함한 이란 간의 공급망 협력은 중요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14: 인공지능, 우주 탐사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일본 조세이 탄광 유해의 DNA 감정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청와대는 고향 셔틀 외교로 쌓은 두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이끄는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안동을 찾은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숙소가 마련된 호텔 앞까지 나가 파격 영접을 했습니다. 하회마을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 줄불놀이도 함께 관람했는데요. 사실상 국빈에 버금가는 예우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20: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가 탄 차량이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의 호의 속에 호텔 입구로 들어섭니다. 호텔 앞에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든 기수대도 배치됐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어깨를 감싸고 손을 꼭 잡으며 살갑게 맞이합니다.
21: 이 시골 부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20: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을 때처럼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예우로 상대국 정상을 환영한 겁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도 하루 전부터 나라현에서 이 대통령을 기다렸는데 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1: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제가 온줄 바를 모르겠습니다.
20: 이 대통령은 각별한 의미를 담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화합을 의미하는 안동 하에탈은 물론 조선시대 양국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소개했던 한지로 된 가죽 가방과 홍삼 등도 건네졌습니다. 또 만찬 메뉴로는 안동 종가의 격식 있는 전통 닭요리 등과 함께 만찬주로 나라현 사케가 곁들여졌습니다.
16: 다음에는
19: 일본에 오실 겁니다. 온천으로 갈까요? 어디로 할까요? 많이 기대됩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20: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두 정상은 만찬을 마치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론 하회마을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 줄불놀이를 관람했습니다. 나란히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바라봤고 강 위에서 펼쳐지는 창작 판소리 공연도 즐겼습니다. 만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두 정상이 촘촘한 일정을 함께하며 한층 더 돈독한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윤입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파문과 관련해 미국 스타벅스 본사까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업계에선 정용진 회장의 발빠른 대응 배경엔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 구조에 따른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유토관 기자입니다.
22: 스타벅스 본사인 스타벅스 글로벌 측이 탱크데이 파문에 직접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조치에 이어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가 직접 나선 건 이례적 대응으로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세계 그룹과 스타벅스 본사 간의 독특한 계약 구조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2021년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지분 17.5%를 사들이면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본사에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의 귀책 사유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67.5%를 35%나 할인된 가격에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브랜드 가치의 심각한 훼손도 귀책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계약상 귀책 사유로 해석될 경우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당장 계약 관련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신세계 그룹은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5.18 당일 계엄군을 떠올리게 하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일으킨 이마트 그룹이 5월 단체를 사과 방문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5월 단체는 특정한 날짜에 벌인 마케팅이나 사과 방문하는 것까지 모두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으로 의심된다며 정확한 경위 파악과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20: 5.18 공법단체 세 곳과 기념재단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이마트 그룹 부사장이 찾았습니다. 5.18 당일 계엄군을 떠올리게 하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벌인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23: 이 그룹 밖으로 나가세요.
20: 하지만 5월 단체 면담 거부와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는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24: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때 부적절한 마케팅이었고
2: 향후에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인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3: 5월 단체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가장 참혹했던 국가폭력 기억을 끌어들인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5.18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연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논란을 일으킨 다음 날 사과 방문을 계획한 것까지 모두 의심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러한 이벤트를 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 뭔가 기획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6: 대찬 5.18 부상자 배 부회장입니다. 이거죠.
5: 그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데 꼬리자리듯이 꼬리 젊은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우리 조직 구조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3: 김수환 부사장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고의나 의도를 가졌거나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면서 모든 경위가 파악되면 추후 다시 자리를 만들어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 논란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충북도당은 어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뒤 SNS 계정에 내일 스타벅스 들렀다가 출근해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한 충북도당은 5.18 민주화운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희생자, 유공자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참담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망언에 이어 지방선거 후보와 당원들의 동조 행위까지 판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2차 가해의 전모를 밝혀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0: 33도 안팎의 더위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더위를 식힐 비가 내리는데요. 다만 내륙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비바람이 예상돼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24: 이른 더위가 이어진 경남 밀양. 5월에 찾아온 한여름 날씨에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햇살이 강해진 한낮에는 외부 온도보다 5도 이상 높아 35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농가에서는 온열질환 위험에 수분 공급은 물론 작업과 휴식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25: 딸기 수확하는 것 저희들 인부들이나 저희나 온도가 높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적으로 소모가 좀 많은 되는 편입니다. 수확 시간을 아침 새벽으로 합니다. 아침에 5시나 6시 날씨에 따라서 수확을 하고
24: 한여름 같은 날씨는 하루 사이 급변할 전망입니다. 전국에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예고됐는데 수도권 등 내륙에 최고 100mm 이상, 한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0: 달하는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며 일부 내륙과 해안에는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1: 저기압의 영향으로 20일 수요일 새벽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2: 기상청
1: 특히 수요일 늦은 오후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0: 기상청은 이번 비로 고온현상이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비바람이 강해지고 기온차가 커지는 등 날씨 변화가 크겠다며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뿐 아니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을 건너던 7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4: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보행로에 꽃 한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인근 건널목 주변에는 주차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충남 보령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살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5: 여기서 친 거야, 애기가. 그래서 못 꺼내고 엄마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관리실 뛰어가고 난리인데 막 이걸 들었다 놨다 해도 애가 안 빠지나 봐. 큰일 났다 싶었는데.
4: 구조된 아이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6: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 내 건널목에는 차들이 주차돼 있었고 아이는 이곳 놀이터에 가기 위해 건널목 옆으로 지나가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50대 여성 운전자는 경찰에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달 전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학원차에서 내려 건널목을 건너던 7살 아이가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2,800여 건에서 2024년 3,200여 건으로 증가세를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단지도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대부분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고 처벌 기준도 강화하기 어렵습니다.
7: 단지 아니
2: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입니다.
7: 허점이죠, 이거. 그러니까 터치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4: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 경찰 소속인 검시 조사관이 자신이 출강한 대학원 강의에서 이 태권도장에서 학대당해 숨진 4살 아이의 검시 사진을 수업 자료로 활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유족 측은 검시관을 고소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8: 지난 2024년 7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4살 아이가 관장의 학대로 숨졌습니다. 그해 한 사립대학원의 과학수사 수업에서 아이의 시신 사진이 강의 자료로 공개됐습니다. 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수강생은 사진 속 아이가 검시대에 누워 있었고 아이 옆에 놓인 종이에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의 얼굴과 신체 부위는 물론 실명과 생년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업을 맡았던 교수는 경찰에 소속된 검시조사관 A씨로 확인됐습니다. 겸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피해자 자료를 유족 동의 없이 수업에 활용한 겁니다. 수업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시신이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찍힌 사진도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사진 공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피해 아동의 유족이 항의하자 뒤늦게 사과했지만 유족은 A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9: 이거를 이용을 해서 본인이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는
10: 유족입니다.
9: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검시관인데.
8: 경찰은 사건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강의에 사용됐지만 사진에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검시 사진을 활용한 강의 과정에서 이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0: 경기 북부경찰청은 검시 조사관 A씨가 지난 2024년 겸직 허가를 받은 뒤 강에 나가 사건 사진을 5초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앞으로 강의 자료 활용 시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당시 해당 검시 조사관에게 주의 조치만 했을 뿐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인데 사진을 활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A씨가 찍은 사진이 수사 자료는 맞지만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해당 사진은 A씨가 직접 처리한 사건 자료로서 강의 전 학생들에게 촬영 등 유출 금지를 경고한 점 등을 볼 때 수사 자료 유출이나 무단 반출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인이 처리한 사건 자료의 경우에도 사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망자의 얼굴과 신체를 그대로 노출하는 건 사자 명예훼손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2: 개인 식별이 되는 자료를 공개적으로 또는 노출을
3: 유성호
2: 시킨다는
3: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입니다.
2: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의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0: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검시 사진이더라도 수사 자료로서만 접근하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유족의 상처를 고려해 공개 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족은 보호자가 있는데도 아이를 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으로 사진을 공개한 것은 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은 행위라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법의학 학회에서는 수업과 연구에 사진을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기습 공습을 전격 보류하고 막판 물밑 협상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른바 종전 딜의 성패는 이란이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달렸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현재 종전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이란이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의 외부 반출 문제입니다. 미국은 핵무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우라늄을 미국 본토로 완전히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를 사실상의 항복 문서이자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대신 파키스탄이나 카타르 등 제3국에 위탁 보관하거나 국내에서 영구 희석하겠다는 우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실리주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차단이라는 결과만 담보된다면 우회안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이란군의 핵무기가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만족한다면 우리 역시 만족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7: We will be probably satisfied also.
5: 다만 이란이 던진 우회안에 대해 여전히 알맹이가 부족하다며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안팎을 요구하는 핵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또 협상이 결렬되면 우라늄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이란의 반환 보장 요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어 막판 밀당이 치열합니다. 이란 역시 과거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8: We cannot trust.
6: 우리는 미국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믿기지 않는 모든 사항을 완벽하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박사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5: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라늄을 제3국에 영원히 맡기되 절대 되돌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이란을 강하게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제시한 마지막 골든타임은 이틀에서 사흘 안팎입니다. 이란이 트럼프의 최후 통첩성 수정안에 내놓을 답안지 내용이 마지막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4: 이란군이 지난 6주간 이어진 휴전을 전력 강화의 기회로 삼았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재개해도 대응할 준비를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준장은 오늘 테헤란 발리 아스로 광장에서 열린 정부 지지 집회에서 군은 휴전 기간을 전시처럼 지냈다며 전투력 강화 기회로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또다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이스라엘의 덫에 빠져 이란을 침략한다면 새로운 도구와 수단으로 새로운 전선을 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는데도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단지 유가가 아니라 원유 공급 가능성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일단 보류 발표가 이번엔 먹히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조만간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전쟁이 계속되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르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최소 1달러 이상 더 오르게 됩니다. 세베린 보렌스타인, 뉴시 버클리
1: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비축유 방출과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 기대감 등을 활용해가며 간신히 폭등을 막고 있지만 결국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유가보다 더 큰 문제는 원유 공급 부족 사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지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하는 만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상업용 원유 재고가 빠르게 감소 중이며 몇 주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3: 문제는 전 세계 공급량의 10에서 15%가 감소했다는 점이며 이는 모든 곳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베린 브랜스타인 교수입니다.
1: 미중 정상회담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또 한 번 확인된 에너지 각자 도생의 시대. 전문가들은 이제 걸프 국가들도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다시 생각할 때라고 말합니다.
4: 중국은 수입 물량의 4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도 해협 재개방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협이 계속 이란의 통제 아래 남아있게 된다면 걸프 국가들은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메나 바크르 중동에너지
1: 책임자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로 오만만 푸자이라 항구로 연결되는 신규 송유관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비트코인 기반의 해상 보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세이프로 명명된 이 보험은 페르시아만 일대를 지나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으로만 보험료를 결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를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 반이슬람 정서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이슬람 센터에서 10대들이 총을 난사해 3명이 숨졌습니다. 총을 쏜 10대 2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차량 안에서는 반이슬람 구호가 적힌 글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슬람 사원 주변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배치됐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낮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각각 17살과 19살 10대 2명이 총을 들고 사원에 난입한 겁니다. 10대들은 신도들을 향해 총을 쏴 사원 경비원을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6: It's sad that someone died today. It's very sad, especially in the mosque.
7: 사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너무 슬픕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5: 총을 쏜 10대들도 사원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차량에서는 반이슬람 구호가 발견됐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도 혐오 문구를 적었습니다.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서도 남겼습니다.
8: 이 사건을 증오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FBI와 공동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경찰국장입니다.
5: 해당 사원은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큰 이슬람 예배 시설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사원에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8: 예배 장소를 표적으로 삼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슬람 센터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샌디에이고 이슬람 센터 소장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 유대교와 이슬람 사원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 역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9: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호프에 대해 숨 돌릴 틈 없이 폭주하는 SF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미스터리가 한꺼풀씩 벗겨지는 영화라면서도 이 수상에 대한 기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칸에서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종이에 호프라고 쓴 프랑스 청년들이 깐 영화제 건물 앞에서 표를 구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이전 작품에서 강렬한 이미지와 인간 본성에 대한 집요한 시선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나홍진 감독의 팬들입니다.
11: 나 감독은 위대한 영화 감독이고 추격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액션 영화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연출을 안 했는데 호프가 기대됩니다. 평소 관객입니다.
10: 우리 영화로는 유일하게 올해 깐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호프의 주역들은 레드 카펫을 밟으며 깐의 밤을 즐겼습니다.
12: 깐느 경쟁작에 조인성 포함돼서 배우입니다. 보는 건 처음인데요. 우리랑 다른 포인트에 또 재미를 느끼시는구나. 조금 옆집 영화 보듯이 어떻게 관객들이 느끼고 계시나 이 반응에 조금 초점도 두고.
10: 나홍진 감독만의 어디서도 보지 못한 독창적인 SF 작품이 처음 공개되자 2천 명이 넘는 관객들은 러닝타임 160분 동안 환호했고 상영이 끝나자 7분 동안의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13: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서 내가 남다 막 이랬는데 이제 박수를 보내주셔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얻었던 것 같아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10: 해외 영화 매체에선 터보 엔진을 단 듯한 질주, 숨 쉴 틈 없는 장르 혼합물이라는 평가 등이 나왔습니다.
14: 드디어 이제 이런 유의 영화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자부심도 있고요. 관객분들이 진짜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0: 나홍진 감독은 실체를 향해 전진하면서 미스터리가 하나씩 벗겨지는 재미를 추구했다면서도 깐에서의 수상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5: 네, 제가 사고를 쳤다는 의미가 아니죠.
10: 나홍진
15: 그런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영화를 즐기고 싶어서 왔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9: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깐 영화제의 상징인 리미에르 대극장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과 영화 관계자들로 붐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3일 바로 이곳에서 호프의 수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랑스 깐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 요금이 면제됩니다. 통행료는 기본 요금과 주행 요금을 합산해 부과하는데 그간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단, 감면은 연 3회까지이며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 110만 명을 넘겼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올해 1월 국민연금 공표 통계를 보면 월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은 110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간별로는 월 100만 원에서 130만 원 미만 수급자가 46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 130만 원 이상 160만 원 미만이 28만여 명, 월 16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24만여 명이었습니다.
0: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특검의 기소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기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법원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을 넘기지 않아야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11월에야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검 임명 엿새 만인 지난해 6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내란 혐의로 인한 구속기간이 끝나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재판부에 김 전 장관 구속을 요청하면서 구속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이런 기소 과정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이 사실상 같은 내용을 혐의 이름만 바꿔 이중으로 기소했다고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 재판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급받은 비화폰과 관련해 수사가 시작된 건 내란 혐의 기소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고 먼저 기소된 내란 혐의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기소 과정이 문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내용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1: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수사기간 1차 연장을 앞두고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에게 줄줄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주 특검 소환 조사를 받았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이 대상입니다.
3: 조사 들어가서 성실히
4: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입니다.
2: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관련 부처 반발에도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간 1차 연장을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남은 수사기간 의혹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었던 이은우 전 KTB 원장은 내란을 선전한 혐의로 모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다만 이전 원장이 개헌 비판 자막 삭제 혐의로 내란 특검에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종합특검의 영장 청구를 이중기소로 보느냐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이전 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전망입니다. 종합특검의 1호 인지사건이었던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는 22일 이승호 전 합참 본부장을, 오는 27일에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YTN은 예방 가능한 죽음, 자살을 막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자살을 결정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기까지 평균 15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누군가 말만 걸어줘도 충동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용기를 내 소중한 생명을 지킨 시민들을 윤혜리 기자가 만났습니다.
5: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남성의 손을 꼭 붙잡아 구조대가 올 때까지 함께 버텨준 건 우연히 자살 시도를 목격한 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세상을 떠날 생각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줄 때까지 홀로 버틴 남성은 구조된 뒤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6: 할아버지께서 고맙다고, 맞아서 고맙고 손잡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의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었던가라고 후회하는 것처럼 저런 느껴졌었어요.
5: 화난데 낮 인천대교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여성을 보고 한 남성이 황급히 달려갑니다. 난간 안쪽으로 끌어올려진 여성은 그제야 안도감을 느끼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습니다.
7: 괜찮으세요? 제가 구조해드릴까요? 했더니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여성분이 네라고 대답하셨고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후회를 하시는 것 같았고요.
5: 세상을 등지려다 멈칫 망설이던 순간 주변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구조된 사례들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립감에 매몰돼 주변의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자살을 결정하는 시간은 고작 15분 안팎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찰나의 관심은 이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주는 생명의 끈이 됩니다.
8: 우리가 자살을 결정하는
9: 백종호 한국 자살 예방 협회장입니다.
8: 평균적으로 15분밖에 안 됩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1분 동안 말을 걸어줬는데 자살 충동이 줄어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경험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굉장히 세계적인로 공통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10: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9: 박장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팀장입니다.
10: 계속 주는 것이 최대한 그분의 안정감을 주고 오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그냥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5: 자살 충동을 막을 수 있는 15분의 골든타임. 작은 관심과 행동이 모인다면 절망 끝에선 더 많은 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0: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전화 면접 100%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뉴스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소식은 지연 중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슬슬 여름휴가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권 가격이 소폭 하락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유류 할증료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또 얼마나 인하되는지 알아봅니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가 비행기를 운항할 때 드는 연료비의 일부를 승객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0단계부터 33단계까지 나눠서 산정되는데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단계가 높아지고 승객이 부담하는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번 인하의 배경은 국제유가 안정세입니다. 중동지역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원유 수요 전망이 낮아지면서 항공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최고 단계였던 33단계가 적용됐지만 6월에는 27단계로 6단계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경우 거리에 따라 왕복 노선 유류 할증료가 최소 2만 7천 원에서 최대 22만 5천 원 정도 낮아질 예정입니다. 최단 거리인 일본 후쿠오카, 중국 칭다오 등 왕복 노선 유류 할증료는 왕복 기준 5월 15만 원에서 12만 3천 원으로 떨어집니다. 항공업계는 국제유가가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하면 유류 할증료가 추가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6월 발권을 고민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5: 듀엣토의 더 클래식.
6: 5월 19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7: 리스트가 작곡한 사랑의 꿈 선우 예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19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리스트가 작곡한 사랑의 꿈, 선우예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 피아니스트 선우예곤의 리스트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음반 발매에 맞춰 지난 9일 경남 양산을 시작으로 모두 7번의 전국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이 연주에는 당연히 리스트의 작품을 연주하겠죠?
0: 리스트의 곡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슈베르트 작품도 연주한다고 합니다.
1: 선우예곤 씨는 반클라이번 콩쿨 우승자로 유명하잖아요. 임윤찬 씨가 우승하기 바로 전에요.
0: 사실 선우예곤은 콩쿠르에 굉장히 많이 출전하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합니다. 우승한 횟수만 해도 7번이 넘고요. 스위스 방돔 프라이즈, 샌다이 국제음악 콩쿠르, 윌리엄 카펠 피아노 콩쿠르, 저먼 피아노 어워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콩쿠르 출전은 그만뒀습니다.
1: 왜 그렇게 계속 콩쿠르에 나간 건가요?
0: 본인이 생계형 콩쿠르 출전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콩쿠르 우승을 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연주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1: 이반 클라이번 콩쿨 이후에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여러 장의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한 작곡가에 집중한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2020년은 모차르트, 2023년은 라흐마니노프.
0: 그리고 이번에 리스트 앨범입니다.
1: 맞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이번 리스트 음반 중한 곡입니다.

0: 멘델스존의 가곡을 리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노래 날개 위에 선우 예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지난주 선우 예곤의 리스트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이 음반 발표와 함께 전국 투어 콘서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음악을 들어보니까 선우 예곤의 연주가 리스트의 작품과 잘 어울린다 싶습니다.
1: 선우 예곤의 특징 중 하나가 섬세한 음색인데 리스트의 피아노 곡을 연주할 때 이런 장점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0: 리스트는 선우 예곤이 10대 때 좋아했던 작곡가이지만 이후 한동안 전혀 연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엔 리스트 작품이 지나치게 과시적이고 내적인 깊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또 들여다보니까 그 기교 너머에 서정성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사실 연주 활동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곡이 바뀌기 마련인데 연주가 더 깊어지면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런 면에서 선우 예곤의 이번 음반과 연주회가 주목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이번 음반의 수록곡이고 또 이번 연주회에서 연주할 작품입니다.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선우예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쥐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지자들께 호소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2: 정청래 대표는 내가 가장 강력한 친명이라면서 당일각에서 재전무하려는 명청 지지층 갈등 불끄기도 시도했습니다.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에 민주당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방증으로도 읽힙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흐름 속에 국민의힘은 막판 뒤집기를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부터 공소 취소 특검까지 현안마다 대여 공세의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첫 삼성 임원에 오른 양 후보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악법을 만든 탓이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라 정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5: 그러니까 기업도 방법이 없어 노란목 벗고 다 퇴관을 싣고 나니까
6: 악법은 민주당이 항상 다 통과시켜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늘 국민의힘의 몫입니다.
4: 여권의 입법 폭주를 사태 원인으로 지목하며 삼성전자 파업 상황을 선거 전에 끌어들인 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희동 국민의힘 평택을 재선거 후보도 단식장을 찾아 양 후보를 격려했습니다. 국회에선 보수 결집에 도화선 공소취소 특검 논란을 재소환했습니다. 중앙선대위 산하 관련 특위까지 꾸렸는데 여당은 선거가 끝나면 특검을 재추진할 게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7: 물가나 환율,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본인 재판 없애는 것이 국정 최고순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4: 대대적인 여론전과 동시에 전국 방방 곳곳을 향한 당 투톱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경남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을,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과 인천에서 중도 무당층 민심을 각각 나눠 맡으며 지원 유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8: 민주당의 오만함,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9: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다는데 여러분 이거 엉덩이 약속인가요?
4: 오는 목요일 시작하는 공식선거운동을 앞두고 화력을 나날이 높이는 모습인데 보수 결집 흐름 속 자신감을 회복한 국민의힘은 이제 지지율 역전, 골든크로스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여야가 6월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달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0: 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합의문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에 조정식 의원을, 부의장 후보에 남인순 의원을 내정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야당목 부의장 후보로 박덕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기습 공습을 전격 보류하고 막판 물밑 협상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0: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른바 종전 딜의 성패는 이란이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달렸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현재 종전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이란이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의 외부 반출 문제입니다. 미국은 핵무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우라늄을 미국 본토로 완전히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를 사실상의 항복 문서이자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대신 파키스탄이나 카타르 등 제3국에 위탁 보관하거나 국내에서 영구 희석하겠다는 우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실리주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차단이라는 결과만 담보된다면 우회안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If we can do that where there's no nuclear weapon going into the hands of Iran, I think, and if they're satisfied, we will be probably satisfied also.
2: 다만 이란이 던진 우회안에 대해 여전히 알맹이가 부족하다며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안팎을 요구하는 핵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또 협상이 결렬되면 우라늄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이란의 반환 보장 요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어 막판 밀당이 치열합니다. 이란 역시 과거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4: We cannot trust Americans at all. So everything should be exact. Everything should be defined very clearly before we can conclude a deal.
2: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라늄을 제3국에 영원히 맡기되 절대 되돌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이란을 강하게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제시한 마지막 골든타임은 이틀에서 사흘 안팎입니다. 이란이 트럼프의 최후 통첩성 수정안에 내놓을 답안지 내용이 마지막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이 미국에 건넨 새로운 수정안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0: 동결 자금 반환이나 배상금 규모를 놓고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전쟁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국의 수정 제안을 검토해 답변한 이란. 이란 외교부 차관이 의회에 종전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 있다고 이란 국영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식, 이란과 인접한 지역의 미군 철수, 해상 봉쇄 해제, 전쟁으로 인한 배상이 포함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재 해제와 동결 자금 반환도 최근 이란이 제시한 제안에 포함된 주요 골자라고 소개했고, 특히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핵 주권 향유도 강조됐습니다. 알려진 내용만 보면 지난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쓰레기라며 거부했을 때와 뼈대는 비슷합니다. 근본적인 입장 차이도 여전합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 말을 인용해 동결 자금 반환에 다른 인식을 갖고 있고 배상액도 이란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인 핵 문제에 대해 이란은 여전히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핵 포기를 종전 조건으로 내세우는 미국과 간극이 큽니다.
6: حق ایران برای غنی سازی بر مبنای موافقت نامه در واقع NPT 야
5: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새 수정안이 오가면서 일단 전쟁 재개란 일촉즉발 상황은 넘겼습니다.
7: 협상과 별개로 이란군은 지난 6주 동안 이어진 휴전을 전력 강화의 기회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재개되면 새로운 도구로 새 전선을 열겠다며 항전 의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2월 28일 이란 전쟁 개시 이후 80일 만에 거래 재개된 이란 증시가 하락세

0: 보이다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전 9시 문을 연 테헤란 증권거래소 TSE의 대표지수 테드픽스는 거래 초반부터 매도 우위로 0.4%까지 하락했다가 0.07% 오른 상태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개장 1시간 만에 매도 물량이 쌓이면서 폭락했다고 평가했지만 일일 가격 변동폭이 제한되면서 변동성을 줄였습니다.
1: 유엔 인권사무소가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자행되는 집단 학살 행위를 중단하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현지 시간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여러 행동은 인종 청소의 징후로 보인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불법적 파괴 행위를 의도적으로 지속해 팔레스타인 주민이 어쩔 수 없이 이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1,221명이 숨졌고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측에서 7만 2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0: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 반이슬람 정서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이슬람 센터에서 10대들이 총을 난사해 3명이 숨졌습니다.
1: 총을 쏜 10대 2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차량 안에서는 반이슬람 구호가 적힌 글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2: 이슬람 사원 주변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배치됐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낮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각각 17살과 19살 10대 2명이 총을 들고 사원에 난입한 겁니다. 10대들은 신도들을 향해 총을 쏴 사원 경비원을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3: It's sad that someone died today. It's very sad, especially in the mosque. They didn't do anything at all. They do not deserve that.
2: 총을 쏜 10대들도 사원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차량에서는 반이슬람 구호가 발견됐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에도 혐오 문구를 적었습니다.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유서도 남겼습니다.
4: We are considering this a hate crime until it's not. And at this point,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FBI to make sure that we are matching all the resources that we need for this investigation.
2: 해당 사원은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큰 이슬람 예배 시설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사원에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5: It is extremely outrageous to target a place of worship. Our Islamic center is a place of worship.
2: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 유대교와 이슬람 사원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 역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경찰 소속인 검시 조사관이 자신이 출강한 대학원 강의에서 태권도장에서 학대당해 숨진 4살 아이의 검시 사진을 수업 자료로 활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아이의 신상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유족 측은 검시관을 고소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 지난 2024년 7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4살 아이가 관장의 학대로 숨졌습니다. 그해 한 사립대학원의 과학수사 수업에서 아이의 시신 사진이 강의 자료로 공개됐습니다. 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수강생은 사진 속 아이가 검시대에 누워 있었고 아이 옆에 놓인 종이에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의 얼굴과 신체 부위는 물론 실명과 생년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업을 맡았던 교수는 경찰에 소속된 검시조사관 A씨로 확인됐습니다. 겸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피해자 자료를 유족 동의 없이 수업에 활용한 겁니다. 수업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시신이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찍힌 사진도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사진 공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피해 아동의 유족이 항의하자 뒤늦게 사과했지만 유족은 A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7: 이거를 이용을 해서 본인이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걔가 딴 사람도 아니고 검시관인데.
6: 경찰은 사건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강의에 사용됐지만 사진에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0: 조경원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0: 깔끔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협상을 중재 중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는 대신 양측의 합의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정범 중앙노동위 조정과장은 아직 위원회 차원의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양측의 대화를 좀 더 지켜보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노조와 회사가 서로 생각하는 구조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쟁점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오후 들어 더 좁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하루 7,087명이 근무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초기업 노조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쟁의 행위 기간 안전 업무와 보안 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에서 이일더니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파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파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절박함을 나타냈고 한국은행은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6: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절박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7: 간절한 마음으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심정인데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6: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파업은 안 된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극적 타결을 호소했습니다.
7: 우리 모두가 발생하면은 무슨 악영향이 생길지를 아는 것조차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 앞서도 김 장관은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개별 사업장 차원의 임금 협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산업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삼성전자 노조가 1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0.5%포인트 하락은 약 15조 원 규모의 GDP 부가가치 증발을 의미합니다. 이후 생산 설비 복구에 약 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무려 30조 원에 달하고 직간접적으로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고객사 신뢰도나 납기 일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후폭풍은 막대할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SK하이닉스와 함께 수출과 증시를 이끄는 핵심 축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의 타격이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파업 시한이 다가오며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5: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 간의 협상이 하루 더 연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던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회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의 협상이 하루 더 연장됐고 오늘 오전 10시에 재개될 거라는 소식이 조금 전 전해졌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벌써 세 번째를 맞을 셔틀 외교를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중동 사태 극복을 위한 공급망 협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8: 대구 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전용기에서 내려옵니다. 지난 1월 나라현 정상회담에 이어 넉 달 만에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태어난 경북 안동을 찾으며 고향 셔틀 외교가 성사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건 한일 관계 역사상 처음이고 세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9: 취임 후 벌써 네 번째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일 간의 셔틀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 다카이치 총리 역시 복잡한 국제 정세에도 셔틀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의 ふるさとである ここ 안동에 셔틀 외교가 実践できるということは 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
8: 두 정상은 10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사이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양국은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 불안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과 자원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원유 수급과 비축 관련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1: 아울러 우리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8: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간 석유 제품과 LNG의 스와프, 즉 상호 융통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3월 양국 산업부는 LNG 수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LNG 수급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10: 현재의 국제정세를 踏まえ 중요 공급을 포함한 한일간의 서플라이체인 협력은 중요합니다.
8: 인공지능, 우주 탐사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일본 조세이 탄광 유해의 DNA 감정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청와대는 고향 셔틀 외교로 쌓은 두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이끄는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하와이마을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줄불놀이를 관람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어젯밤 하와이마을 나루토에서 나란히 의자에 앉아 부용대에서 만송정으로 흘러내리는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경테를 선물한 뒤 함께 찍은 사진을 일본 내각 공보실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일본 내각 공보실은 X 공식 계정에 저녁 만찬 직후의 한순간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사바에 산 안경테를 선물했고 이 대통령이 바로 착용했다는 설명과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안전 불감증을 뿌리뽑기 위해 시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괴담 정치라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2: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GTX 철근 누락 문제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강남역 침수와 같이 큰 인명피해를 낳았던 사고를 거론하며 이번에도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13: 이것은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입니다. 단 하나의 방법은 시장을 바꾸는 일입니다.
12: 이어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선 서울시내 전역 안전점검을 당선 뒤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31년 전 폭행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 후보가 공수전환에 나선 모습인데 민주당도 오세훈 후보

0: 후보 때리기에 화력을 보탰습니다.
1: 오세훈 후보는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치적 과시가 더 중요한 겁니까? 무상급식 때처럼 후보직을 내려놓고 책임지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0: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산하회 전 뉴스를 보고 철근 누락 사실을 알았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고위 은폐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정 후보의 비판을 괴담으로 일축하면서 선거를 앞둔 의혹 부풀리기를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철근 괴담을 만들어서 이 하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겠습니까?
0: 캠프 측도 불법 소지가 확인되기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내사를 언급한 건 민주당 하명 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개혁신당은 정원호 후보가 과거 폭행 당시 심신장애를 주장했던 판결문을 추가 공개하며 범야권은 똘똘 뭉쳤습니다.
3: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또렷이 기억하는 것입니까?
0: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를 잇따라 소집하며 철근 이슈를 고리로 반격을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폭행 논란을 앞세워 지지율 격차를 좁혀나가겠다는 전략이라 남은 기간 이슈 선점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 전문 라디오 YTN 뉴스 FM에서는 보다 더 나은 음질의 방송을 제공하고자 한 달에 한 번 기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방송이 중단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

0: QV.
1: All about news. YTN News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충분해 난 있잖아 오늘부터 내가 애쓰면 넌 날 애니 돼줘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전히 있고 싶어 나는 봄날 이게 진짜 너무 싫어 괜히 기분 좋았다가 얼마 안 가 싫어 난 여름 2월 이리엄 때 영보다 더 싫어 그냥 모든 게 그대로 이고 싶어 나는 싫어 모든 게
1: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딱히 내가 뭔지

모르겠어. 생각하기잖아. 이건 좀 당연한 거라고 계속. 1번부터 5번 중에 답이 있었잖아. 또 넌 5와 10을 맞춘 5인 적이 없고 눈치를 계속 보다가 또 위로가 너를 싫어해. 뭐든 좋아해도 늦잡혀 부르잖아. Let's get down and break shit.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You know, I was wondering, you know, if you could keep on, because the force, it's got a lot of power, and it makes me feel like, it makes me feel like,

FM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다 깨진 사막 같아. 총을 빼고 겨누 넌 지금 악당 같아. 총을 빼고 겨누 넌 지금 악당 같아.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그 파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파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면서 절박함을 나타냈습니다.
2: 한국은행은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올해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절박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4: 간절한 마음으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심정.
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4: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파업은 안 된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극적 타결을 호소했습니다.
4: 우리 모두가 발생하면은 무슨 악영향이 생길지를 아는 것조차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 앞서도 김 장관은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개별 사업장 차원의 임금 협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산업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삼성전자 노조가 1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0.5%포인트 하락은 약 15조 원 규모의 GDP 부가가치 증발을 의미합니다. 이후 생산설비 복구에 약 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무려 30조 원에 달하고 직간접적으로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고객사 신뢰도나 납기 일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후폭풍은 막대할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SK하이닉스와 함께 수출과 증시를 이끄는 핵심 축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의 타격이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파업 시한이 다가오며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에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하루 7,087명이 근무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초기업 노조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쟁의 행위 기간 안전 업무와 보안 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에서 일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측은 또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준으로 하루에 필요한 인원은 안전 업무 2,396명, 보안 작업 4,691명, 총 7,087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안전 업무 필수 근로 인원에는 글로벌 제조, 인프라 총괄 사업부의 소방 방재팀 등과 AI 센터 사업부의 데이터 센터 팀 등이 포함됐습니다.
2: 삼성전자 최대 노조의 조합원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파업 절차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초기업 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은 노조 집행부에 대한 시정 명령과 행정 지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인은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파업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을 사측의 전환 배치나 해고 추진 시 우선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노조법 위반인 동시에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문별 성과 분배 비율에 대한 안건 문항이 없었지만 집행부가 반도체 부문에 대한 분배 비율을 자의적으로 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오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어려움을 외면하는 노조 총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상생의 길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수많은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이 연결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축이라며 총파업으로 생산 차질과 경제 불안이 현실화하면 그 피해는 지역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누리고 있는 거대 노조가 성과급 확대를 이유로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나서는 모습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위기는 국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2: 민주당은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만들지 않은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강행한 노란 봉투법 탓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다윤 기자입니다.
5: 국회 산자위에서 여야는 삼성전자 파업 위기의 원인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에는 없던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왜 지금 생길까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6: 그 전에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없었는데 김성원 왜 지금 국민의힘 노조 파업이 의원입니다. 이렇게 생길까?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런 거지.
5: 반면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처우, 특히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합리적 배상 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했다며 경영진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7: 삼성 경영진은 그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8: 김원희 민주당 의원입니다.
5: 기후 환노위에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태도가 어정쩡하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사회적 파장과 노사관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9: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나는 그런 발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8: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10: 지금은 정부가
8: 노사과 대화를 의원입니다.
10: 온전하게 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5: 정부는 노사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화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1: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8: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5: 당의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탓하는 건 허위 주장이자 억지 정쟁이라고 거듭 논평으로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악법은 다 만들어놓고 일 터지면 뒷짐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2: 반도체 호황기에 찾아온 파업 위기에 국회도 노심초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은 제각각이지만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을 다시 칠 수 있다면서 며칠 정도의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걸프국 정상들이 공격 보류를 요구해왔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나는 이틀이나 사흘 아니면 다음 주 초 등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이르면 2, 3일 안에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도 가능한 다음 주 초까지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합의를 간청하고 있다며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혀야 할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아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 재개를 보류한 가운데 이란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과 선박 관련 인물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의 유력 외환거래소와 이미 제재된 이란 은행들을 대신해 수억 달러의 규모의 거래를 감독해온 위장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 운송에 관여해온 선박 19척을 제재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이란 정권의 무기 개발과 테러 대리 세력 지원, 개인적 부 축적을 위한 수익을 더욱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전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이 미국에 건넨 새로운 수정안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동결 자금 반환이나 배상금 규모를 놓고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일혁 특파원입니다.
13: 전쟁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국의 수정 제안을 검토해 답변한 이란. 이란 외교부 차관이 의회에 종전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이란 국영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식, 이란과 인접한 지역의 미군 철수, 해상 봉쇄 해제, 전쟁으로 인한 배상이 포함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재 해제와 동결 자금 반환도 최근 이란이 제시한 제안에 포함된 주요 골자라고 소개했고, 특히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핵 주권 향유도 강조됐습니다. 알려진 내용만 보면 지난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쓰레기라며 거부했을 때와 뼈대는 비슷합니다. 근본적인 입장 차이도 여전합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 말을 인용해 동결자금 반환에 다른 인식을 갖고 있고 배상액도 이란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인 핵 문제에 대해 이란은 여전히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핵 포기를 종전 조건으로 내세우는 미국과 간극이 큽니다.
8: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13: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새 수정안이 오가면서 일단 전쟁 재개란 일촉즉발 상황은 넘겼습니다. 협상과 별개로 이란군은 지난 6주 동안 이어진 휴전을 전력 강화의 기회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재개되면 새로운 도구로 새 전선을 열겠다며 항전 의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적 케이블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며 새 협상 카드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은 테러 단체로 지정한 이란 혁명수비대에 온라인 선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0: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완전한 지휘권을 확보했다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통행세라는 새로운 위협을 꺼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케이블 사용료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기술 기업들의 케이블 이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미국과 걸프국들을 압박하려는 협상 카드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는 최소 7개의 주요 해저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고, 일부는 걸프 국가들의 AI 산업과 데이터 센터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란이 소형 잠수함과 공격정을 동원해 직접 해저 케이블을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구상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행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제 통신망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란에 맞서 유럽연합 이후의 경찰기구 유로폴은 혁명수비대의 온라인 선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팔로워가 15만 명이 넘는 혁명수비대 X 계정을 차단하고 관련 게시물과 링크 등 14,200건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이유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한 데 따른 조치인데 미국 등 EU 비회원국을 포함해 19개국이 공조했습니다. 순교 서사를 동원한 정치적 메시지, 혁명수비대를 미화하고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미네이의 폭사에 보복을 촉구하는 AI 생성 영상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전은 여전히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유럽 당국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SNS를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국 중부 사령관은 이란 전쟁 개시 직후 폭격을 당한 이란 여학교가 가동 중인 이란 순항 미사일 기지 내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현지 시간 19일 미 의회 증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런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한 미군 조사가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란 전 개시 첫날인 지난 2월 28일 발생했고 이란 당국은 이 사건으로 어린이와 교사 등 17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바라카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한 드론들이 모두 이라크에서 날아왔다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도 UAE 국방부 성명을 인용해 바라카 원전 공격에 대한 기술적 추적 결과 드론 석대가 모두 이라크 영토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이틀 동안 UAE를 겨냥한 드론이 추가로 3건 더 있었다고 밝혔지만 해당 공격의 표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17일 발생했던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공격의 배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셔틀 외교를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중동 사태 극복을 위한 공급망 협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 대구 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전용기에서 내려옵니다. 지난 1월 나라현 정상회담에 이어 넉 달 만에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태어난 경북 안동을 찾으며 고향 셔틀 외교가 성사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건 한일 관계 역사상 처음이고 세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2: 취임 후 벌써 네 번째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일 간의 셔틀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다카이치 총리 역시 복잡한 국제 정세에도 셔틀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향인 이곳 안동에서 셔틀 외교를 실천할 수 있게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1: 두 정상은 10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사이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양국은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 불안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과 자원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원유 수급과 비축 관련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 아울러 우리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1: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간 석유 제품과 LNG의 스와프, 즉 상호 융통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3월 양국 산업부는 LNG 수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LNG 수급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현재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핵심 관문을 포함한 이 한 간의 공급망 협력은 중요합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1: 인공지능,
3: 일본 총리입니다.
1: 우주 탐사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일본 조세이 탄광 유해의 DNA 감정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청와대는 고향 셔틀 외교로 쌓은 두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이끄는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격전지 판세가 어렵다며 낙관론 단속에 나섰습니다. 친명, 친천 갈등을 조기 불식하고 경선 탈락자들까지 격려하며 단일 대우를 강화하려는 모양새지만 안팎에서의 잡음도 적잖은 현실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보름 앞두고 경선 탈락자들이 주축이 된 오뚝 유세단에 띄웠습니다. 넘어져도 당을 위해 다시 일어나겠다. 오뚜기 캐릭터 배지를 달고 전국을 신발 닳도록 뛰겠다며 단일 대우 의지를 다졌습니다.
6: 오뚜기 정신으로 승리! 승리! 승리!
5: 정청래 대표는 2016년 총선 컷오프 당시 더컷 유세단을 조직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착잡함은 향후 보약이 될 거다. 선당 우산은 언제나 옳다며 격려했습니다.
7: 생각해보면 당에게도 많이 보탬이 됐고
3: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7: 그리고 저한테도 오히려 약이 되지 않았을까.
5: 하지만 힘주어 외치는 원팀이 무색하게 당 안팎에선 잡음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전북지사 경선 결과에 반발하며 단식까지 불사했던 안호영 의원은 오뚝 유세단 출범식에 불참했고
8: 안호영 전 의원이 수석부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5: 대립이 의혹으로 제명되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연일 정청래 지도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9: 평택을 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3: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9: 공개적으로 조국 대표 타당 후보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부터 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 부산 북구가 하정우 후보는 주식 차명 보유 논란이 불거졌고 경기 평택의 김용남 후보는 과거 보좌진 폭행 의혹으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당 안팎에선 가랑비에 옷 젖듯 상처가 쌓이면 승기를 뺏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친녀 성향 유튜브에 연달아 출연해 위기감을 조성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7: 부울경은 해볼만하다. 그런데 어렵다. 그리고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지자들께 호소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5: 정청래 대표는 내가 가장 강력한 친명이라면서 당일각에서 재전무하려는 명청 지지층 갈등 불끄기도 시도했습니다.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에 민주당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방증으로도 읽힙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흐름 속에 국민의힘은 막판 뒤집기를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부터 공소 취소 특검까지 현안마다 대여 공세의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첫 삼성 임원에 오른 양 후보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악법을 만든 탓이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라 정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11: 그러니까 기업도 방법이 없어 노란 목 벗고 다 출발을 싣고 나니까
3: 양양자 국민의힘
12: 경기지사가 시켜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나서서 해결하는 거는 늘 국민의힘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여권의 입법 폭주를 사태 원인으로 지목하며 삼성전자 파업 상황을 선거 전에 끌어들인 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희동 국민의힘 평택을 재선거 후보도 단식장을 찾아 양 후보를 격려했습니다. 국회에선 보수 결집의 도화선 공소취소 특검 논란을 재소환했습니다. 중앙선대위 산하 관련 특위까지 꾸렸는데 여당은 선거가 끝나면 특검을 재추진할 게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13: 물가나 환율,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본인 재판
3: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3: 국정 제 최고 순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10: 대대적인 여론전과 동시에 전국 방방 곳곳을 향한 당 투톱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경남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을,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과 인천에서 중도 무당층 민심을 각각 나눠 맡으며 지원 유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14: 민주당의 오만함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은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4: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15: 인천을 대장동 만들겠다는데
3: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0: 오는 목요일 시작하는 공식선거운동을 앞두고 화력을 나날이 높이는 모습인데 보수 결집 흐름 속 자신감을 회복한 국민의힘은 이제 지지율 역전 골든크로스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6: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을 건너던 7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7: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보행로에 꽃 한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인근 건널목 주변에는 주차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충남 보령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살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18: 여기서 친 거야, 애기가. 그래서 못 꺼내고 엄마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관리실 뛰어가고 난리인데 막 이걸 들었다 놨다 해도 애가 안 빠지나 봐. 큰일 났다 싶었는데.
17: 구조된 아이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 내 건널목에는 차들이 주차돼 있었고 아이는 이곳 놀이터에 가기 위해 건널목 옆으로 지나가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0대 여성 운전자는 경찰에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달 전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학원차에서 내려 건널목을 건너던 7살 아이가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2,800여 건에서 2024년 3,200여 건으로 증가세를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단지도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대부분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고 처벌 기준도 강화하기 어렵습니다.
19: 단지 아니. 예,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3: 시민 교통안전협회 대표입니다.
19: 허점이죠, 이거. 그러니까 터치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17: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6: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자매가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버들에게 넘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 A씨와 동생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자매는 지난 2023년부터 1년여 동안 가해자들의 실명과 주소 등이 담긴 판결문을 유튜버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에 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힙합 공연이 예정됐다가 취소됐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은 오는 23일 서거일을 연상케 하는 등 고인을 모욕하는 기획으로 확인된 해당 혐오 공연이 재단의 대응으로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래퍼 리치 이기는 오는 23일 서울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는데 이 공연에는 리치 이기 외에도 다수의 래퍼가 출연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무현재단은 리치 이기가 그동안 다수의 음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실명을 사용하거나 서거 방식을 직접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해왔다며 재단은 이번 공연 역시 혐오 문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20: 신세계그룹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당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함께 등장하자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21: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박종철 열사의 그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성 있는 단어라 가지고 그것이 졸음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20: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와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 회장은 용납될 수도 없는 마케팅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의사결정 시스템과 마케팅 검수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등판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불매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도 일부 언론 질의에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최근 광주에서 대규모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논란 수습에 더욱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마트 실적 개선과 함께 이른바 정용진 표 쇄신에 힘을 실으려던 신세계그룹은 총력을 다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역사인식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0: 5.18 기념재단은 그제부터 불특정 다수 IP 주소가 재단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IP들은 재단이 그제 발표한 스타벅스 코리아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한 보도자료에 집중적으로 접속을 시도하며 공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단 측은 누군가 홈페이지 과부하를 유발하려는 것으로 추정하고 특정 IP에 대해 속도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16: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76%, 178% 늘어난 가운데 코스피에서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매출액이 연결 기준 186조 4,500억 원으로 전체의 20.1%를 차지했습니다.
0: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3,600만 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200만 원 정도라는 한국 CXO 연구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오른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16: 서울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결혼할 확률이 높다는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버스와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만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 요금이 면제됩니다.

0: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 영향을 살펴보는 기획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법조계에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큰 위기감도 드리우고 있습니다.
1: 조작과 환각 현상이 만연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사법부가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 인공지능이 만드는 정교한 가짜는 이미 법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한 위조범이 법원에 냈던 예금 잔고 증명서입니다. 9억 원이 찍힌 이 서류로 위조범은 판사를 속여서 구속영장 기각을 한 차례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잔고는 얼마였을까요? 단돈 23원이었습니다. 한 연구자가 인공지능 허위 정보가 사법부에 제출된 전 세계 사례를 모아보니 1,400건이 넘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속아 넘어갔습니다. 실제 해외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반려견 양육권 소송을 벌이던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지어낸 가짜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에게

0: 5천 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됐습니다. 황당한 건 가짜 판례를 처음 인용한 게 상대 변호사였는데 원고 측 변호사도 이를 검증 없이 명령서에 썼고 판사까지 그대로 승인했다가 항소심에서야 들통났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사법부가 대책 마련의 고심인데 우리 사법부도 TF를 꾸려 최근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허위 판례를 내면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했는데 앞으로는 자동으로 판례와 법령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알려주는 기능도 개발하자는 제안도 나온 상황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활용 시 상대방이나 법원에 할 일 의무를 부여하거나 허위 인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책보다 중요한 건 법조인들의 직업의식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판결에서 재판부는 법조인들이 인용 판례 진위를 검토하지 않는 한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꾸짖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의 편리함 속에서도 사법 신뢰를 지키기 위해선 사람이 마지막으로 따지고 또 따지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YTN은 예방 가능한 죽음, 자살을 막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죠.
2: 네, 전문가들은 그냥 힘내라는 말보다 이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만약 주변에서 누군가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4: 먼저 말해주지 않는 이상 그거를 물어봐서 뭔가 캐내는 게 조금, 캐낸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조금 예민하거나 민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5: 생각. 먼저 얘기 꺼내줄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면 실릴 수 있으니까.
6: 당황스러워가지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자세한 사정을 먼저 물어봤다간 되려 충동을 부추기진 않을까 걱정부터 없습니다. 하지만 자살 징후를 주변에 드러내는 이 순간이 생명을 살릴 최선의 기회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죽고 싶은 이유가 뭔지, 실제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7: 한편은 살려달라는 신호기도 합니다.
8: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장입니다.
7: 모든 가이드라인에서는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3: 자살 충동을 비난하거나 무작정 힘내라는 말은 금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조차 낼 수 없는 자신을 비관하며 아예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는 태도로 묵묵히 들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9: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의 경고 신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10: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본부장입니다.
9: 빨리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3: 대표적으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나 지역별로 설치된 광역자살예방센터, 전국 90여 개 병원과 연계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있습니다.
7: 결국 자살위기라는 게 누구에게나 올 수도 있다는
10: 한국자살예방협회장입니다.
7: 확산되고 주변에 각 경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3: 작은 위험 징후도 놓치지 않고 먼저 손에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사회의 단단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1: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앞으로 연차 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연차 휴가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사용을 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 안에

0: 1년 뒤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되는데요. 기업은 근태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실제 현장에 어떻게 안착할지가 관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5월 20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중에서 두 번째 곡,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20일 수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중에서 두 번째 곡,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은 지금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함께 듀오 리사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19일 세종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전국 11개 도시에서 듀오 무대를 갔습니다.
1: 잠깐만요. 19일에서 30일까지인데 11개 도시면 매일이네요.
0: 그렇죠. 25일 월요일 하루가 빠지는 거고요. 공연장은 보통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외한 거라고 하네요.
1: 이 서울에서만 공연을 갖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다른 도시를 매일매일 공연하는 건 이동하고 리허설하고 연주하고 숙소에서 잠자고 또 이동하고 리허설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0: 뭐 두 사람 모두 다른 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클라라 주미강이 이런 스케줄을 원했다고 하네요.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자신이 성장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1: 두 사람은 이번 말고도 같이 연주한 적이 있죠?
0: 2021년에 듀오 연주회를 가진 적이 있고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도 같이 음반으로 녹음했습니다. 두 사람은 5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는 것이라고 하네요.
1: 그동안 김선욱은 피아노뿐만 아니라 지휘자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경기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도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임기를 마치고 다시 피아니스트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0: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번 콘서트에서 연주할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중 3악장,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중 3악장,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어제부터 클라라 주미강과 김선욱의 듀오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0: 클라라 주미강은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죠.
1: 이 조성진이나 임윤찬 같은 피아니스트가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출신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도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클라라 주미강 그리고 김봄 소리가 대표적입니다.
0: 사실 우리나라 출신 연주자로는 바이올린이 먼저였죠. 정경화, 김영욱, 강동석 같은 연주자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했으니까요. 그 뒤를 젊은 연주자들이 잇고 있습니다.
1: 네, 클라라 주미강의 아버지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한국인 최초로 출연한 베이스 강병훈 씨입니다. 아주 최고의 음악가들이 그죠? 그래서 주미강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0: 음악가 가족이라 이름을 클라라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클라라 슈만의 이름을 딴 거라고 하네요.
1: 바이올린의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면서 독일 마나임 국립음대 예비학교에 있다가 10살 때 미국으로 가서 줄리어드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작 펄먼과 장영주의 스승인 도로시 딜레이에게 배웠고요.
0: 그런데 클라라 주미강은 미국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2살 때 학교에서 농구를 하다가 새끼손가락에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바이올린을 그만둘 위기에 처한 것이죠.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바이올린도 반납하고 연주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고 하죠. 그중에는 다니엘 바렌보임과의 협연도 있었다고 합니다.
1: 아, 이게 성장기 때인데 언제 그럼 바이올린을 다시 시작했죠?
0: 3년 동안이나 재활을 했다고 하는데 15살 때 다시 바이올린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클라라 주미강은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한예종에 와서 김남윤 교수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 보통은 한국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외국의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왔네요.
0: 그때 손여름이나 김선욱 같은 연주자와 친분을 쌓게 된 거고요. 당시 한국어가 서툴러서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인터뷰를 보면 지금은 전혀 그런 티가 나지 않습니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빠가니니의 무반주 카프리스 24번을 바이올리니스트 밀스타인이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빠가니니아나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둘째 날에도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쟁점 하나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오늘 10시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끝내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노조는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며 다시 압박에 나섰습니다. 공격 보류를 지시했지만 이건 일정 기간만 유효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란의 금융과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이런 위협이 먹힐까요? 시장 반응은 냉담합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를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 한 가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다시 최종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세 번째를 맞은 셔틀 외교를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중동 사태 극복을 위한 공급망 협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2: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나흘 만에 이루어지는 만남에서 두 정상은 다극화 질서에 쐐기를 박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한 건 일정 기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엔 2, 3일 안에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했는데 가능한 한 다음 주 초까지는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2: 내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고

0: 되겠고 특히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 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를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1: 양측은 한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는데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종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 두 번째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자정이 지나도록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를 정회하고 한 차례 더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지난 이틀 동안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 폐지 여부, 그리고 이를 제도화할 것인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혔지만 핵심 쟁점 한 가지를 두고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늘 오전 10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3: 한 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어쨌든 간에
4: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입니다.
3: 다용거 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2: 앞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 막판 양측의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노동조합은 해당 안을 조합원 투표에 붙일 방침입니다. 투표는 하루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만큼 파업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노위는 어제 회의에서 양측의 별도의 조정안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 자율합의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오늘 오전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협상 상황에 대해 말을 아꼈고
5: 저희 초기업 노동조합, 저희 노동조합은 사후조정회의에 임하기 위해서
4: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입니다.
5: 감사합니다.
2: 사측은 오늘까지 협상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예고일까지 단 하루가 남은 상황에서 노사가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만약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나선다면 노사 양측은 물론이고요. 국가 경제에도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에서도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한국은행은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올해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6: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절박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7: 간절한 마음으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심정.
8: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7: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6: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파업은 안 된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극적 타결을 호소했습니다.
7: 우리 모두가 발생하면은 무슨 악영향이 생길지를 아는 것조차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 앞서도 김 장관은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개별 사업장 차원의 임금 협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산업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삼성전자 노조가 1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0.5%포인트 하락은 약 15조 원 규모의 GDP 부가가치 증발을 의미합니다. 이후 생산설비 복구에 약 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무려 30조 원에 달하고 직간접적으로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고객사 신뢰도나 납기 일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후폭풍은 막대할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SK하이닉스와 함께 수출과 증시를 이끄는 핵심 축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의 타격이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파업 시한이 다가오며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일정 기간만 보류한 거라면서 언제든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 전략 부재와 미군의 민간인 오폭 참사 책임을 놓고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종전 합의를 밀어붙이면서 공격 재개 시점까지 언급했네요.
9: 네, 원래 오늘 이란을 공격하려다가 보류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며칠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연회장 공사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결정 소식을 들은 걸프국 정상들이 전화해 왔다고 설명했는데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 2, 3일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해서 이틀이나 사흘 아니면 다음 주 초 등 일정한 기간을 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0: I'm saying two or three days, maybe Friday, Saturday,
9: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이르면 2, 3일 안에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도 다음 주 초까지는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 즉 작전 개시 불과 1시간 전에 보류를 결정한 거라며 긴박했던 순간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10: I was an hour away.
4: 한 시간 전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공격에 들어갈 예정이었고 지금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이 없던 백악관 경내 공사장 견학을 위해 출입 기자들을 데려가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트럼프는 4억 달러, 약 6천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새 연회장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도 버틸 수 있도록 건설된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전쟁 장기화로 휘발유 값을 포함한 물가 상승으로 미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현실 감각이 떨어진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을 이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을 향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라고 촉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보탰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단순한 핵 포기뿐 아니라 수년 뒤에도 핵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절차에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로는 이란의 내부 분열을 꼽았습니다.
0: 네, 이번에는 미국 의회로 가보죠. 이란 전쟁 종전 전략 그리고 오폭 참사 책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두고 의회에서 굉장한 격론이 벌어졌네요.
9: 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브래드 쿠퍼 중부 사령관이 출석했는데요. 민주당 간사인 아담 스미스 의원은 이란 전쟁 초기 175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학교 폭격 참사에 대해 군당국의 책임 인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여학교가 가동 중인 이란 순항미사일 기지 안에 있었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미군 조사가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1: So it's a complex investigation. The school itself is located on an IRGC
4: surface. 복잡한 조사입니다. 학교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순항 미사일 기지 안에 있습니다. 일반적 공습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 사령관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란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군이 폭격 주체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쿠퍼 사령관의 오늘 발언을 보면 미군의 이란 군사시설 공격 과정에서 학교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청문회에서는 또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전략이 미흡하다며 종전 전략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세스 몰튼 의원은 핵 합의도 없고 호르무즈 해협도 열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1: Well, it doesn't seem to be going well, and I would like to know how many more Americans have to die for this mistake.
4: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목숨을 바치라고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의원님 전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9: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대화 불씨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

0: 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미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 운송 의혹을 받는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카이 웨이보호로 알려진 유조선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뒤 말레이시아 서쪽 해역을 항행하다가 챕 납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은 지난 3월 스카이 웨이브호를 이란 관련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고 미국의 이란 공격 이전이었던 지난 2월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 터미널인 하르그섬에서 원유 100만 배럴 이상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차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19일 보도자료에서 앨리슨 호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회담하고 안보와 경제협력 등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과 글로벌 해상수로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후커 차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해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며칠 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았죠.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이 드론의 출발지로 이라크를 지목했습니다.
2: 이란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의 위장 공격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업이 건설하고 한국인 직원이 파견된 곳인데 인명피해나 방사능 수치 변화는 없었습니다. UAE 국방부는 기술 검토 결과 드론 3대가 모두 이라크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4: Iran and Iranian-backed Shia militias in Iraq conducted numerous drone attacks on Gulf Arab states during th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Israel, and Iran.
3: 하지만 이란 언론과 정부는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이란 관영 타스님 뉴스는 UAE 원전을 겨냥한 드론 공격은 이스라엘이 수행했다고 군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당시 이란 정부를 규탄했던 독일 메르츠 총리를 탓했습니다. UAE조차 발사 주체를 이란으로 돌리지 않았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비난 않고 이란만 탓하는 것은 선택적 정의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우호 피격 사건을 두고도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이 있다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언론들은 미 국방부가 이란의 저가 드론 샤헤드를 역설계해 만든 루카스 드론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고 이틀 뒤 이란군은 이스라엘이 루카스 드론으로 중동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서 이란에 뒤집어 씌운다고 주장했는데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지 나흘 만인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2: 오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 보란 듯 다극화 질서에 쇠기를 박는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5: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번째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나흘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항 환송을 나갔던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했습니다.
6: 25년 전 러시아와 중국은 설린 우호 협력 조합을 맺었죠. 지금 양국 관계는 전례 없는 높이에 이르렀습니다.
5: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선 미중 담판 결과를 공유합니다. 올해 30주년을 맞는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등 40건에 달하는 문서에도 서명할 예정입니다. 공동 선언문에선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관계 수립을 천명할 계획입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공언했던 대등한 G2 관계에 쇠기를 박는 셈입니다.

0: 우린 새로운 영국 관계를 달성했습니다. 전략적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관계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 리창 총리와 경제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인 러시아 석유 가스 수출입 협약 체결이 예상됩니다.
0: 올해 1분기 중국 소비자들을 공급하는 석유량이 3분의 1 이상 늘었습니다.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입니다.
1: 방중 직전 우크라이나에서 중국 화물선이 러시아 드론에 피격된 사건은 큰 악재가 되진 못했습니다.
0: 중국인 선원들과 연락을 취해 사상자가 없음을 확인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중국 외교부
1: 중러 정상도 차담회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트럼프 방중 때보다 내밀한 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시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중동 평화가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수급, 비축 관련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심화 등 원유 분야는 물론이고 지난 3월에 체결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LNG 부문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시 산하의 일본 총리의 숙소가 마련된 호텔 앞까지 나가 파격 영접을 했습니다.
3: 하회마을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 줄불놀이도 함께 관람했는데 사실상 국빈의 버금가는 예우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다카이시 산하의 총리가 탄 차량이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의 호위 속에 호텔 입구로 들어섭니다. 호텔 앞에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든 기수대도 배치됐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어깨를 감싸고 손을 꼭 잡으며 살갑게 맞이합니다.
5: 이 시골 후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을 때처럼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예우로 상대국 정상을 환영한 겁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도 하루 전부터 나라현에서 이 대통령을 기다렸는데 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5: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제가 온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4: 이 대통령은 각별한 의미를 담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화합을 의미하는 안동 화해탈은 물론 조선시대 양국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소개했던 한지로 된 가죽 가방과 홍삼 등도 건네졌습니다. 또 만찬 메뉴로는 안동 종가의 격식 있는 전통 닭요리 등과 함께 만찬주로 나라현 사케가 곁들여졌습니다.
6: 다음에는
7: 일본에
6: 오실 겁니다. 온천을 갈까요? 어디를 갈까요? 많이 기대됩니다. 아름다운 곳에 오시겠습니다. 다카이시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4: 두 정상은 만찬을 마치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론 하해마을 전통 불꽃놀이, 선유 줄불놀이를 관람했습니다. 나란히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바라봤고 강 위에서 펼쳐지는 창자 판소리 공연도 즐겼습니다. 만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두 정상이 촘촘한 일정을 함께하며 한층 더 돈독한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유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이어진 찜통 더위를 식혀줄 비가 예보됐습니다.
3: 다만 내륙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비바람이 예상돼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이른 더위가 이어진 경남 밀양. 5월에 찾아온 한여름 날씨에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햇살이 강해진 한낮에는 외부 온도보다 5도 이상 높아 35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농가에서는 온열질환 위험에 수분 공급은 물론 작업과 휴식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9: 딸기 수확하는 것 저희들 인부들이나 저희나 온도가 높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적으로 소모가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수확 시간을 아침 새벽으로 합니다. 아침에 5시나 6시 날씨에 따라서 수확을 하고
8: 한여름 같은 날씨는 하루 사이 급변할 전망입니다. 전국에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예고됐는데 수도권 등 내륙에 최고 100mm 이상, 한간에는 최고 150mm 이상에 달하는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며 일부 내륙과 해안에는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1: 저기압의 영향으로 20일 수요일 새벽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수요일 늦은 기상청 오후부터 예보 분석관입니다. 목요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8: 기상청은 이번 비로 고온 현상이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비바람이 강해지고 기온차가 커지는 등 날씨 변화가 크겠다며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뿐 아니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3: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0: 신세계그룹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당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함께 등장하자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11: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박종철 열사의 그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성 있는 단어라 가지고 그것이 졸음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10: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와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 회장은 용납될 수도 없는 마케팅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의사결정 시스템과 마케팅 검수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등판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불매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도 일부 언론 질의에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최근 광주에서 대규모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논란 수습에 더욱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마트 실적 개선과 함께 이른바 정용진 표 쇄신에 힘을 실으려던 신세계그룹은 총력을 다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역사인식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파문과 관련해서 미국 스타벅스 본사까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3: 정용진 회장의 발빠른 대응의 배경엔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 구조에 따른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2: 스타벅스 본사인 스타벅스 글로벌 측이 탱크데이 파문에 직접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조치에 이어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가 직접 나선 건 이례적 대응으로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 본사 간의 독특한 계약 구조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2021년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지분 17.5%를 사들이면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본사에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의 귀책 사유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67.5%를 35%나 할인된 가격에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브랜드 가치의 심각한 훼손도 귀책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계약상 귀책 사유로 해석될 경우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당장 계약 관련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신세계그룹은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경찰 소속인 검시 조사관이 자신이 출강한 대학원 강의에서 태권도장에서 학대당해 숨진 4살 아이의 검시 사진을 수업 자료로 활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 아이의 신상 정보가

0: 그대로 노출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유족 측은 검시관을 고소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 지난 2024년 7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4살 아이가 관장의 학대로 숨졌습니다. 그해 한 사립대학원의 과학수사 수업에서 아이의 시신 사진이 강의 자료로 공개됐습니다. 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수강생은 사진 속 아이가 검시대에 누워 있었고 아이 옆에 놓인 종이에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의 얼굴과 신체 부위는 물론 실명과 생년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업을 맡았던 교수는 경찰에 소속된 검시조사관 A씨로 확인됐습니다. 겸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피해자 자료를 유족 동의 없이 수업에 활용한 겁니다. 수업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시신이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찍힌 사진도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사진 공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피해 아동의 유족이 항의하자 뒤늦게 사과했지만 유족은 A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이거를 이용을 해서 피해 아동 유족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걔가 딴 사람도 아니고 검시관인데.
1: 경찰은 사건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강의에 사용됐지만 사진에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일단 경찰은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0: 검시 사진은 수사 자료로서 공익을 위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망자나 유족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경기 북부경찰청은 검시조사관 A씨가 지난 2024년 겸직 허가를 받은 뒤 강의에 나가 사건 사진을 5초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앞으로 강의 자료 활용 시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당시 해당 검시조사관에게 주의 조치만 했을 뿐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인데 사진을 활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A씨가 찍은 사진이 수사 자료는 맞지만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해당 사진은 A씨가 직접 처리한 사건 자료로서 강의 전 학생들에게 촬영 등 유출 금지를 경고한 점 등을 볼 때 수사 자료 유출이나 무단 반출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인이 처리한 사건 자료의 경우에도 사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망자의 얼굴과 신체를 그대로 노출하는 건 사자 명예훼손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6: 개인 식별이 되는 자료를 공개적으로 또는
7: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입니다.
6: 그 자체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의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4: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검시 사진이더라도 수사 자료로서만 접근하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유족의 상처를 고려해 공개 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족은 보호자가 있는데도 아이를 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으로 사진을 공개한 것은 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은 행위라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법의학 학회에서는 수업과 연구에 사진을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글레오?
1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모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합성 목재, 예스 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 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 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솔루텍
2: 1544-8777.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2: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1: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2: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1: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2: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3: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14: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
15: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길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7: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0: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10대 딸 B양은 강화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그해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뒤 어린 딸과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학교에 있던 딸 B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 엄마 왜? 나 학교인 거 몰라?
5: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조퇴하고 교문 앞으로 얼른 나와.
4: 안 돼. 나 지금 수행평가 시험 중이야. 못 나가요.
5: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 엄마 말 안 들어? 담임선생님한테 말하고 빨리 나와.
4: 하, 알았어요.
3: 그렇게 딸 B양은 결국 담임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교문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한 차량에 올라탔죠. 그리고 잠시 뒤
6: 270번 고객님.
5: 아, 저기 돈을 좀 뽑으려고 하는데.
6: 아, 예. 얼마 인출할까요?
5: 1억이요. 전부 현금으로요.
6: 1억을 다 현금으로요?
3: 갑자기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그것도 현금으로 찾겠다는 말, 은행 직원도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1억을 인출한 뒤에도 A씨 계좌엔 여전히 거액이 남아있었고 은행 밖에서 A씨를 친근하게 부르는 일행이 있었기에 의심을 더하긴 어려웠다고 하죠. 그렇게 또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7: 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8: 경찰 선생님, 우리 며느리랑 손녀가 집에 안 들어오는데 뭔 일 난 것 같은데.
7: 그 어디 가신 건 아니고요? 연락은 해보셨어요?
8: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죠. 집 나가서 안 들어온 애들이 아니에요. 제발 제발 우리 애들 좀 찾아주세요. 네?
3: 함께 살던 시어머니의 신고로 두 모녀를 찾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한 통 받게 됩니다.
6: 저기 A씨 주변을 맴돌던 자동차 하나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번호를 적어놓긴 했는데.
3: 경찰은 동네 주민이 적어둔 차량 번호를 추적했는데 해당 차량의 주인은 A씨와 같은 동네에 살던 한 남성의 것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3: 우선 이 사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차근히 사실관계부터 짚어볼까요?
9: 네, 강화도에 살던 40대 여성 A씨와 10대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가 실종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요. 수사 과정에서 딸이 엄마의 전화를 직접 받고 학교에서 조퇴했다, A씨가 은행에서 현금 1억 원을 인출했다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서 단순 가출이 아니라 강력사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후에 시신이 발견되었고 주변 탐문과 제보를 통해서 용의자를 좁혀가면서 피해자들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A씨가 직접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당장 조퇴하고 나와라, 급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이건 뭡니까?
9: 네, 가장 섬뜩한 지점이 A씨가 딸에게 직접 전화해서 급한 일이라며 조퇴를 시켰다는 대목입니다. 이때 담임교사도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보호자 전화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통화 자체가 강요나 협박 아래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 1억을 인출한 점까지 연결되면서 누가 밖에서 A씨를 통

0: 소지하고 있었나가 핵심 의문으로 떠오릅니다. 은행에서 현금 인출 시 A씨와 은행에 동행한 이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들이 서로 모두 친근해 보였기 때문에 은행 직원조차 조금은 이상했지만 범죄 상황이라고까지는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방금 말씀해 주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일행의 정체, 이 사건의 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0: 네, 맞습니다. 은행 밖에 A씨를 친근하게 부르거나 함께 움직인 일행이 있었다는 점이 수사 전환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처럼 보이면 외부에서 범죄 상황을 바로 의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함께 있던 사람의 정체를 특정하는 순간부터 급격히 풀리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는 동선, 통화 내역, 차량 번호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1: 네.
0: 경찰은 모녀의 실종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사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산과 바다 주변의 수색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방 부근 갈대밭에서 모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즉시 살인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도중 한 동네 주민으로부터 A씨 집 주변을 맴돌고 있는 소나타 차량이 이상해 번호를 적어놓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보하여 사적 조회를 한 결과 용의자 안 씨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 안 씨는 동네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은행 직원으로부터 그 당시 은행에 A씨와 함께 온 이가 안 씨를 닮았다는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통화 내역 조회를 통하여 사건 당일 안 씨가 114에 비양의 학교 전화번호를 문의한 녹취록을 확보하여 용의자를 특정하고 끝내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이 동네 주민이라는 건데, 이 안 씨라는 사람이요. 동네 주민이라는 건데, 심지어 뭐 피해 여성과도 안면이 있었고, 동네 주민이라면 다른 이웃들이랑도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범행 동기가 뭐였습니까?
0: 네, 범행 동기는 돈을 노린 계획 범죄로 정리됩니다. 피해자 A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령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게 되었고, 이를 들은 가해자들이 역할을 나눠서 접근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서 혼자 있는 시간대를 노리고 딸까지 조퇴하게 하여 사실상 인질로 삼은 정황이 함께 언급됩니다. 이후 A씨가 현금 1억 원을 인출하여 차에서 전달하자 곧바로 모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동기 자체도 문제지만 실행 방식이 지나치게 조직적이고 잔혹하다는 점이 사건의 성격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1: 아, 방금 가해자들이라고 하셨네요. 그럼 이게 한 명이 아니네요. 공범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0: 네.
1: 사실 이제 두 명을 납치해서 살해까지 하려고 한다면은 한 명으로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같은 동네에 살고 피해자 집안 사정을 잘 알았던 인물이 그 정보를 통해서 아주 치밀하게 저지른 범행이다 이건데요. 이렇게 피해자의 재산이나 생활 패턴, 가족관계 같은 정보를 잘 알고 그것을 또 범행에 이용을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더 무겁게 형량이라든지 이 사람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좀 있을지 궁금한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잘 아는 동네 사람이고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은 모두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친분이나 정보 우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정 등은 일반적으로 수단의 불량성, 비난 가능성을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양형 판단에 있어 가중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더구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들이 한 차례 범행을 시도를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포기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네, 맞나요?
0: 네, 맞습니다. 전날에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라는 점이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고, 집 주변을 잠복하며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확인한 사정 등은 우발이라기보다는 계획 범죄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사전 모의, 역할 분담, 준비 행위가 있었다는 쪽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쉽고, 재판에서도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평가할 때 누가 기획했고 누가 실행을 주도했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 또 하나, 범인들이 A씨만 데려간 게 아니라 굳이 딸까지 조퇴를 시켜가지고 차량에 태워서 이동을 했다는 건데, 이건 결국

0: A씨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한 압박수단이었다고 봐야겠죠. 이 부분이 더 괘씸하다 싶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딸을 조퇴시켜 데려온 건 결과적으로 A씨를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이 되었습니다. 내가 신고하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생기면 피해자가 은행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피해자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심리를 정교하게 이용한 부분으로 봐야 하고 사건의 비난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재판 결과로 넘어가서 보면요. 공범 4명의 형량이 모두 같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는 무기징역, 누구는 뭐 징역 5년 이렇게 갈렸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고 뭐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이런 것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1: 네, 공범 4명의 형량이 갈리는 건 보통 공동정범이냐, 방조냐에서 갈리게 됩니다.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걸 알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까지 포함하고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정신적 도움도 방조가 될수 있다는 법리도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에서도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면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은 감경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핵심 실행을 지배했는지, 누가 돕는 역할이었는지가 형을 가르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1심인 인천지법은 주범인 하 씨는 사형, 공범인 안 씨와 이 씨는 무기징역형, 그리고 단순 가담하여 차량만 몰았던 연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법은 하 씨의 형량만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을 뿐 나머지 3명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0: 네, 아마도 이게 이제 적용되는 그 죄명이 강도살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방금 말씀해주신 징역 5년형을 받았다는 이연 씨에 대해서는 강도살인이 적용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범들 사이에 책임을 미루는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가 과거에 또 다른 범죄까지 드러났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 네, 주범 중하 씨는 본인만 사형형을 선고받게 되자 안 씨가 주동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안 씨는 하 씨와 함께 2년 전에 실종 처리되었던 하 씨의 이복 동생을 살해, 안매장한 사실에 과거 여죄까지 끝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0: 별개의 살인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거는 뭐 완전인 중대범죄가 추가로 뭐 별도로 확인이 됐다는 건데, 이런 경우 기존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 별도로 뭐 기소와 처벌이 또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1: 네, 별개의 살인 등 여죄가 드러나게 되면 통상 별건 수사, 별건 기소가 이루어지고 법적으로는 그 여죄가 기존 사건의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지, 확정 후의 범행인지에 따라 경합범, 누범 등의 처리 방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확정 전 범행이면 경합범, 확정 후에 드러난 경합범의 경우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법원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고 필요시 감경, 면제가 가능하며 이미 집행한 형기는 통산하게 됩니다. 네, 정리하면 여죄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기소, 심리, 판결하되 그 시점, 관계에 따라 경합범으로 묶어 형을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보이스 투맨의 A Song for Mana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충남권과 남부지방 시작된 비가 현재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에는 최대 100mm, 서울과 인천 경기권에 30에서 80mm,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도 80mm 넘는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9도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 20도, 춘천 18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수요일 출근길, 빗길의 앞차의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김포 나들목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자유로부터 김포 나들목까지 2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운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5km 구간과 시흥 요금소부터 안현 분기점 사이도 2km 구간 더디 흐름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안성휴게소 부근 1차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안성분기점부터 오산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 시속 80km 미만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7: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8: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7: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9: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0: All about news. YTN News FM.
9: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1: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온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회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노사 사후조정회의를 정회했다며 오전 10시부터 노사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의 진행 중 일자가 바뀌어 차수를 변경해 3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파장이 우려된다며 노사 간의 극적 타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동자 측이 서운해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예고한 파업만큼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파업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을 다시 칠 수도 있다면서 며칠 정도의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걸프국 정상들이 공격 보류를 요구해왔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나는 이틀이나 사흘 아니면 다음 주 초 등 일정한 간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이르면 2, 3일 안에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도 가능한 다음 주 초까지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 운송 의혹을 받는 미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카이웨이브호로 알려진 유조선이 현지 시간 18일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직후 말레이시아 서쪽 해역을 항행하다 나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은 지난 3월 스카이웨이브호를 이란 관련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으며 미국의 이란 공격 이전이었던 지난 2월 이란의 석유 수출

0: 거점 터미널인 하르그 섬에서 원유 100만 배럴 이상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중동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중동 평화가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수급 비축 관련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심화 등 원유 분야는 물론 지난 3월 체결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LNG 부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CCTV는 푸틴 대통령이 어젯밤 11시 12분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는 티엔안먼 광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시 주석과 비공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자 회담 후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확대 회담이 이어집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 중국의 해 기념 행사에도 함께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하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5% 하락한 49,363.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67% 내린 7,353.6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84% 내린 25,870.7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5.18%를 넘어선 여파로 풀이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정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행사에 대해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규정한 뒤 이번 사안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모든 분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파문과 관련해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도 광주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타벅스 글로벌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광주 시민들과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 특히 오늘 오후 늦게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남해안 제주도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8.1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3mm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0: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4: 답 나왔네.
5: 가자.
3: 어딜요?
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7: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5: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3: 세계 반도체 수도,
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7: 바로 평택시.
9: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0: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장성철의 뉴스 명당.
1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때이른 봄 더위에 열기를 시원한 비출기가 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의 열기는 봄비와 상관없이 더더더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고향 안동에서 뜨거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셔틀 외교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호사카 유지 교수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고요. 3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6.3 지방선거 격전지에 민주당 현재 성적표와 단일화 이슈로 뜨거운 평택을의 교통정리 가능성도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시간, 여론조사 전문가와 기자와 함께 민심의 흐름을 읽는 여론조사 심의위도 함께합니다.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좋아요 누르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12: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네, 아주 좋습니다. 안 좋아요?
13: 좋습니다.
12: 왜 대답을 안 해요, 빨리?
13: 너무 좋습니다.
12: 감사합니다. 그럼 매일 나오세요.
13: 네.
12: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13: 네, 첫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 운명의 날입니다.
12: 삼성전자 노사가, 네, 결국 밤샘 협상에도 합의를 못했네요.
13: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들도 좀 밤잠 못 이뤘는데요. 네. 삼성전자 노사 협상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마라톤 협상이었는데 결승선 직전에 또 멈춰서게 됐습니다. 노사 어제 오전 10시부터 다시 중노위 조정 테이블에 좀 앉았는데요. 자정을 넘겨서까지 협상을 이어갔는데도 끝내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중노위

0: 결국 오늘 새벽 0시 30분쯤에 회의를 멈췄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협상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노위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쟁점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서 의견이 안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신 다른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다,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 문턱 하나를 못 넘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그 문턱이 뭐예요?
0: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성과급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사 모두 성과급의 상한을 없애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노조는 반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그중에 70%는 전체 반도체 직원들이 같이 나누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만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자는 건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결국 같이 일해서 번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나누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측은 성과를 낸 곳이 좀더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1: 그게
0: 건데
1: 성과금의 원칙 아닌가요?
0: 네, 그래서
1: 취지잖아요.
0: 네, 사업부별의 차등 폭을 좀더 키워야 그게 성과주의 원칙에 맞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좀 해드리면 노조는 그래도 우리가 한 배를 탔는데 같이 노저었으니까 좀 같이 왔자 이런 거에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회사는 노를 좀더 세게 저었던 직원한테 더 줘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이게 큰 쟁점일까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되고요.
0: 네.
1: 결렬되면 총파업 가는 겁니까?
0: 사실상 마지막 고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중노위 조정안을 삼성전자 사측이 받아들이면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노조원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측이 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거나 아니면 받아들여도 노조 투표에서 부결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노조가 이미 쟁의권 확보한 상태라서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 긴장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한국 수출이랑 경제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상황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 파업이 현실화하게 되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꺼낼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회사와 노조의 싸움을 넘어서 한국 경제가 숨죽여서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네, 오늘 10시 협상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살펴볼 뉴스는 뭡니까?
0: 네, 두 번째 뉴스는 안동 다음은 일본 온천입니다.
1: 네, 한일 정상이 또 만났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다카이지 총리가요, 지난해 10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정상이 만난 건 이번까지 합쳐서 벌써 네 번째인데요. 7개월 사이에 네 번을 본 건데, 한일 관계가 예전처럼 좀 필요할 때만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좀더 진전됐다, 이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월에는요, 다카이지 총리의 고향이죠.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만남 좀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왜냐면 다카이지 총리가 다음에는 일본 온천 도시에서 셔틀 외교를 이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온천 가겠다고 하면 바로 추진되는 거냐 이렇게 웃으면서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1: 두 정상이 100분 넘게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0: 핵심은 불안정한 세계 경제 속에서 함께 버티자 우리 이런
1: 오, 함께
0: 얘기였습니다.
1: 버티자.
0: 네, 특히 공급망이랑 에너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1: 그렇죠.
0: 됐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결국에는 이제 중동 리스크입니다.
1: 맞아요.
0: 네, 한국이랑 일본 모두 원유 대부분을 지금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다 기름길 막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퍼진 거고요.
1: 네.
0: 그래서 두 나라는 LNG 협력을 좀더 키우고 원유 비축 상황이나 수급 정보도 서로 공유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기름이나 LNG 서로 빌려주는 에너지 품앗이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다카이지 총리가 말한 스와프 거래 이것도 결국에 급할 때 서로 에너지 돌려쓰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통화 스와프는 뭐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이 에너지 스와프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
0: 네.
1: 한일 간의 온도 차가 드러난 부분도 있다. 이러한 보도가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만찬도 했지만 안보 얘기가 들어서자마자

0: 좀 입장차가
1: 오,
0: 보였습니다.
1: 그래요?
0: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한반도 이걸 좀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이나 북핵 문제는 직접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동북아 안정이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에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반면에 다카이지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지에도 감사하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입장이 부딪힌 게 있었습니다.
1: 뭡니까?
0: 이건 중국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다카이지 총리는 중국 이야기 아예 꺼내진 않았습니다. 총리는 이제 중국 이야기 직접 하진 않았지만 자유롭 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강조했는데 이 문구는 일본이랑 미국이 중국 견제를 이야기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이 표현이 그런 거 의미가 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에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분석도 들어볼게요.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0: 세 번째 뉴스는 다음 당대표는 누구입니다.
1: 지방선거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대표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0: 벌써 근데 지방 그 여야 정치권의 시선은 6월에서 두달 뒤죠. 이제 8월 전당대회로 향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머릿속에 나는 전당대회가 없다. 나는 6월 3일 오후 6시 개표 시작할 때만 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오로지 지방선거만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1: 그렇게 얘기해야죠.
0: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좀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1: 아니, 왜 여당 당대표 얘기를 곧이곧대로 왜안 믿어요?
0: 정치권에서 왜냐면 이제 연임 도전 의사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반만 해도 사실 당안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거의 굳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꽤 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브레이크를 건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1: 누굽니까?
0: 누구냐면 바로 민주당에서 제명돼서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에 나선 김관영 후보인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불공정한 사심 공천을 정청래가 했다. 그런 지도부 아래서 복당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저지에 앞장서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렇게 강력한 반대 그룹이 있다라는 거네요.
0: 네.
1: 정 기자님 이 얘기 들으셨어요? 정청래
0: 어떤 얘기죠?
1: 대표가
0: 네.
1: 지금까지 당대표 특보, 지방선거 출마자들,
0: 네.
1: 뭐 기초의원, 뭐 기초단체장 포함해서 한 대략 한 1,000명 정도를 당대표 특보로 임명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0: 네,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대비를 해서 경쟁자들도 하나둘씩 채비를 좀 하고 있는 것
1: 아,
0: 같아요.
1: 그래요?
0: 이게 어떤
1: 예.
0: 얘기냐면 지금 정청래 대표의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 게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 나온 송영길 전 대표거든요.
1: 그래요?
0: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지금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 후보들의 한 그게 25명에서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그냥 송전 대표가 후원회장 요청을 받으니까 해준 걸로 보이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새 조직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걸 발판 삼아서 당대표 도전에 나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게 여의도 모처에 전당대회 캠프가 이미 꾸려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1: 그래요?
0: 있습니다.
1: 송영길 대표가?
0: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송전 대표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선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움직임도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1: 네.
0: 최근에 전북 익산으로 주소를 옮겼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서 함께 어머니의 요양병원도 익산으로 옮겼다는 소식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총리가 호남에서 바람을 만드는 거 아니냐, 당권용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따라붙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어제 주목할 만한 행보가 있었는데 총리 공관에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를 불러서 만찬을 했습니다.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랑 접촉면을 좀확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당대회 모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혹시 뭐정 기자님이나 기자분들을 만찬에 초청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0: 제가 지금 국민의힘 출입이라서 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좀못 들어보긴 했습니다.
1: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지면 진짜 네. 대표직 사퇴하는 거예요?
0: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해요.
1: 애매해요?
0: 어떤 얘기냐면 선거에서 어디까지를 졌다, 이겼다, 혹은 뭐 선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좀 주관적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원로 인사한테

0: 직접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기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갖고 있는 단체장을 뺏기면 진 거다. 그대로 지키면 비긴 거고 민주당 걸 가져와야 한다 이건데요. 그런데 지금 실제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좀 보면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볼 수도 있는 게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을 가져갔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수성을 해야 한다. 디펜딩 챔피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때 이 성적표를 다시 재현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 내에서는 만약 기대 이하 성적이 나오면 당대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제가 들은 당내 분위기도 비슷했는데 선거지고 대표가 버티긴 좀 쉽지 않을 거다. 그 분위기랑 그 부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당대표가 과연 이제 당대표 도전을 접을 거냐. 이걸 이렇게 보기엔 좀 아직 섣부른데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꾸려지고 다음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때 전당대회에 장 대표가 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런 얘기 많고요. 장동혁 대표의 승리의 기준점은 2018년도인 것 같아요. 2022년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대구, 경북 이두 군데만 이겼잖아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0: 네, 맞습니다.
1: 거기보다 한 곳만 더 이기면 승리한 거다. 내가 왜 당대표 그만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기자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면서도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장 대표가 내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뭐꼭 필수가
1: 와야 된다는 얘기도 많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좌관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당 대표를 탄핵하는 게 절차가 없다고 해요. 당원
1: 없어요.
0: 당규에.
1: 없어요.
0: 그래서 이제 당원 당규를 보좌관들 직접 찾아봤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방선거 참패해서 장 대표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전 들었습니다.
1: 맞아요. 강제적으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시죠.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마지막 뉴스는 탈북 번진다입니다.
1: 그러니까 스타벅스 땡크데이 논란 때문에 불매운동까지 좀 번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시끄러워요.
0: 지금 파장이 정말 계속 커지고 있는데
1: 그러네요.
0: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타벅스 대표도 전격 교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선 분노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데요. 스타벅스가요. 지점이 지금 광주에서 인구 대비 매장 수가 서울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이 거센 거고 그런데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에겐 상처를 건드린 거다.
1: 그러니까요.
0: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SNS 상에서는 스타벅스 컵 제품 이런 것들 부수는 영상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스타벅스 끊겠다는 이른바 탈북 인증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란이 좀더 커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처음이 아니에요?
0: 이게 어떤 얘기냐면 스타벅스가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이래도 미니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획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단순 실수가 맞냐 이런 의심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탱크데이 논란이 있었던 스타벅스에 가겠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결국에는 사과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SNS에 새벽 시간에 내일 스벅 들렀다가 출근해야지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가 샌드위치 먹어야지 이렇게 댓글을 남긴 거예요. 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지금 사과를 한 직후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건데 불매 움직임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글을 올린 게 조롱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충북도당 글을 삭제했고 5.18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김 후보 측도 후보 본인이 직접 댓글을 단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에 나선 상황입니다.
1: 선거를 앞두고 생각하면서 글을 올리고 메시지를 쓰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경 기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이상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셨습니다.
2: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네, 유튜브에서 강지연님, 비오는 날은 왠지 기운이 없는데 뉴스 명단과 함께 기분업 활력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댁에서 커피 한잔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독서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8: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았습니다. 두 정상은 두 번의 회담과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양국의 신뢰 강화, 에너지 위기 대응 등을 논의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호사카 유지 고려대 특임 교수 겸 세종대 독도연구 명예소장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1: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교수님.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0: 네, 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았어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직접 호텔 앞까지 총리를 맞이했고 어젯밤부터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등 현장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한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예, 일본 쪽에서도 이렇게 그 두 정상이 이게 1월에 만나가지고 또 4개월 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많이 다른 정상끼리는 없는 정도로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쪽의 환경

0: 굉장히 그 환영을 잘 해줬다라는 것으로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1: 네. 그 양국 정상 간의 첫 고향 셔틀 외교에 안동 주민분들도요, 분위기가 들썩들썩 하면서 반가워하던데, 나라현 주민들도 이 대통령이 지역에 찾았을 때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 좀 반가워하시는 분위기였나요?
0: 아, 이게 사실 그 나라라는 그 도지 자체가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데 그 크레드 현재는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가 원수가 많이 찾지는 않았는데요.
1: 네.
0: 지금은 아주 작은 도시니까 사실.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방문을 했고, 또 역사적인 그 호류지 법륜사라든가 그런 데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게 관광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래 그 양국 정상 간이 지금 네 번째 만났잖아요.
0: 네.
1: 그 셔틀 외교가 좀 완전히 안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 예, 과거에도 셔틀 외교는 그 열심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0: 몇 번이나. 그래서 이대로 가면 굉장히 좋은 셔틀 외교를 만들 수 있다.
1: 네.
0: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나 역시 과거에도 역사적인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가 일어나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는 11년간 셔틀 외교가 끊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양국에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셔틀 외교인데도 국빈급 예우로 대우를 했어요. 일본 입장에서도 좀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을까요?
0: 아, 예. 그래서 일본 쪽의 뉴스를 어제 저도 몇 개 봤는데요.
1: 네, 여론이 어때요?
0: 아, 예. 그 위장대라든가
1: 네.
0: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고 역사적인 아주 전통 그대로 일본에서 절대 볼 수가 없는 그 새로운 뭐라고 할까, 한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1: 네.
0: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1: 네.
0: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하다. 일본 쪽에서 외국에서 오신 그러한 손님들을 그렇게 맞이할 때가 많이 없다. 국빈으로 모셔도 일본에는 오히려 그러한 그 문화적인,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인 그 위장대 모습이라든가 그런 게 일본에서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훌륭하다, 그렇게 감동한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그렇다라면 다카이치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좀 저런 환영하는 그런 모습에 마음의 문을 좀 열었다? 경계심이 좀 허물어졌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나요?
0: 아, 예. 뭐 여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도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 한국에 대한 그 호감도는 60% 정도가 되어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앞으로도 계속 그 지금 높아지고 있는,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경계심이 처음은 좀 있었거든요. 상당히 그 강경한 그 대일 외교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를 평가하는 그러한 일본인들은 지식층에서도 늘어나고 있고, 어제 제가 요미우리는 보수의 대표인데요.
1: 네.
0: TV라든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1: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일본은 철저히 계산된 전략대로 움직이는데 한국은 순진하게 일본 외교에 접근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죠.

0: 한미일 건조를 강조하여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1: 네.
0: 전략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의 그 공동 기자 발표를 봐도 한미일 건조를 즉 강조하지만 중국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 그러네요.
0: 예,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도 한중일의 공통 이익을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1: 네.
0: 이 부분이 바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을 모든 면에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 안보도 그렇고 군사 부분에서도 그렇고 되도록 일본 쪽에 끌어들이자 이러한 모든 계산이 갈려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은 냉정하게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1: 그러면 어제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순진하게 대응하지 않고 우리도 좀 철저하게 대비하고 계산된 행동과 메시지를 했다라고 보세요?
0: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중일이라고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침묵하고 또 일본,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잘 인식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1: 네.
0: 이게 경제 안보 부분도 그렇고 군사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일본은 사실 군사 물질 교환 협정 악사라는 것을 맺으려고 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요.
1: 네.
0: 그거 맺으면 지소미아하고 함께 바로 이 두 가지만으로 군사 동맹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지소미아는 있었지만
1: 네.
0: 그러나 악사를 맺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1: 네.
0: 이번에도 저번에 2+2가 있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때도 일본 쪽에서는 악사 이야기를 꺼냈는데 한국 쪽은 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저번에 5월 7일의 이야기니까 또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본은 이것을 어떻게든 파고 들어가서 한국하고 그 부분을 맺고 싶다. 이게 있습니다.
1: 네. 어제 1시간 45분간의 회담이 진행됐잖아요.
0: 네네.
1: 네, 어떤 의제들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0: 예. 역시 중동 사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공동 대응 에너지 문제 이게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됐고요.
1: 네.
0: 그리고 동북아 안보 문제가 이야기되었고 그리고 조세이 당광 DNA 공동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석유 비축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 협력을 하면서 특히 동남아 국가들을 좀 돕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 네.
0: 이것은 바와 아시아라는 다카이치가 이야기한 출범시킨 그러한 기관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나프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1: 네.
0: 대신 동남아를 많이 금전적으로도 돕자. 이게 한국도 함께하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1: 네. 그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과 안보나 조세이 탐광 유해 DNA 감정 계획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가라고 밝혔는데 이 과거사 네. 문제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나요?
0: 아무래도 이번에는 조세 탐광 문제는 나왔습니다만은 아직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위안부 문제 이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나 마나 이러한 이야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아무래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그냥 지키자라는

0: 그러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릎밑에서는 이게 치열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 저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럼 표면화가 되지 않다는 거죠. 비밀회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여러 문제 그리고 대만 문제도 거론이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0: 네, 그래서 기자회견이라고 해도 질문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1: 네, 그러네요.
0: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예.
1: 교수님은 평소에 진정한 양국 간의 개선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서 시작된다라고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번에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안부 문제 언급도 안 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카이치 총리도 전향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0: 네.
1: 그렇다면 과거는 언급을 안 하고 미래만 외치는 그러한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0: 아무래도 다카이치가 지금 일본의 지지층 보수층이잖아요. 그리고 극우층입니다. 극우층이 다카이치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난리입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특히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급으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안 보냈다라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다카이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히려 극우 쪽에서 야유를 보내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국내도 달래야 되고 또 한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도치되는 과거사 문제라는 게 사실상 일본의 입장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 양국 간의 신뢰는 높아졌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진전이 안된것 같아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데 다카이치
0: 네.
1: 총리가 총리 취임한 이후에 일본 예산위원회에 나가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는 하지 않았지만 공물을 헌납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카이치 총리나 일본 측에 좀 항의를 하고 하지 말라고 양국 간에 이렇게 신뢰가 높아졌다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할 필요성, 가능성 그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0: 그것은 아무래도 의혹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총상끼리 하면 조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외교적으로는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상이 아닌 장관 이하의 부분에서 항상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 독도 문제든 야스쿠니 신사 문제든 과거사 문제든 그것은 절대 말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기를 하되 협력적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국제 존재이기 때문에 뭐투 트랙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 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1: 그럼 문제 제기 안
0: 일본은
1: 하는 것 같아.
0: 그것을 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아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랑 나는 한국 김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바르고 한국 드라마를 본다라는 다카이치 총리랑 어느 다카이치 총리가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갖고 있는 일본 총리냐. 이거를 저희는 의문시 가질 수 있잖아요.
0: 일본은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는 그 과제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 다른 과제가 있으면 그 다른 과제는 분리해서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면에서는 상당히 이선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한국 쪽의 촌수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국 쪽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느냐.
1: 네.
0: 그렇게 하면서 한국 쪽에 국익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외교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도록 하고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이후에 4일 만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았어요. 중러 정상은 오늘 회담을 진행한 뒤에 공동선언문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문까지 나오지 않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시 주석이 트럼프를 대하는 태도와 푸틴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0: 지금은 중국은 아무래도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되겠다. 이러한 그 생각이 아주 강하다.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지금 세계적인 지도력을 상실했다.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중국에 있어서는 기회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1: 네.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가 사실은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다. G2 국가임을 입증했다. 공고히 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0: 네.
1: 우리와 일본은 그런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상 가까운 나라들이잖아요.
0: 네네.
1: 참 일본이 중국에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중국에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데 앞으로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0: 아무래도 그 일본은 미국 일변도 특히 일본의 우파라는 그런 다카이치는 그 우파의 계열이기 때문에
1: 네.
0: 미국 일변도라는 기본 자세는
1: 네.
0: 차이가 없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는 대립하면서 그런 대립 속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라는 그 극우파의 전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은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극우파는 아시아에서는 중국하고 한국 이상으로 일본이 넘버원이다라는 거 옛날부터 갖고 있어가지고요.
1: 네.
0: 그 자존심 때문에 전쟁도 일으켰고 또 지금도 그 국민들의 지지는 아시아의 맨주는 일본이다. 이런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일본 쪽에 그런 면에서 극우 사상이라는 것을 한국 쪽에서 잘 알고 대응해 나가면 길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1: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이 상태대로 계속 뭐 유지하고 대응하는 게 맞다. 그런 기조가 맞다라고 좀 들리고요.
0: 맞습니다.
1: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요. 다음에는 일본에서 또 만나자 그러면서 온천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일본 많이 가보셨고 일본에서 많이 사셨고 그렇잖아요.
0: 네. 예.
1: 좋은 곳 한 곳 추천만 해주세요.
0: 예를 들면 한 곳이라고 하면요.
1: 네.
0: 금마현. 도쿄에서 북쪽에 100km 정도 가면 군마현이라고 있고.
1: 군마현이요?
0: 군마.
1: 예.
0: 거기에 미나카미 온천이라고 있고 그 노촌 온천입니다.
1: 예.
0: 일본 최대의 그리고 800년대에 시작된 아주 오래된 노촌 온천이자 그리고 또 혼욕당이에요.
1: 알겠습니다. 교수님. 미나카미 온천.
0: 온천의 인기가 있어요.
1: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0: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엄마 회사 같이 갈래?
9: 엄마
10: 민준아
11: 유정아
12: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3: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0: 아빠 늦게 와도 돼.
12: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4: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0: 나도 바쁘니까 끊어.
12: 주말에도 긴급 돌봄.
10: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2: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15: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6: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0: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교통량이 많습니다.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성수대교부터 영동대교 사이도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였습니다.
2: 오늘 폼 미쳤다.
3: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우와. 우와.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 명당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호남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인지 보여주자! 라고 목소리를 높인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격전지 선거 상황부터 쟁점 현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쉬워요 의원님.
1: 뭐 민심 당심은 얻었는데 네. 천심을 못 얻었어요.
0: 속상하지 않으세요?
1: 아 그렇지만은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죠.
0: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때 막 X에 뭐 리트윗 해가지고 조정식 뭐 이렇게 해서 조정식 미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 했었잖아요.
1: 그렇게 섭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0: 진짜요?
1: 예, 홍익표 네.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해서 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제 스스로가 정리했지만 우연의 일치더라고요.
0: 우연의 일치가 왜 조정식 의원에게만 나타났을까요?
1: 그러니까 우연이죠.
0: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네. 많이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
1: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운동도 시작하고 내가 갈 곳은 지역구 해남아도 진도다. 가서 열심히 생활하면 또 지역구 활동하면은 또 그 지역 구민들로부터 많은 국민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기 때문에 네. 괜찮더라고요.
0: 이번 지방선거 때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는 많은 후보자들도 있을 텐데 박지원 의원님의 그러한 조언이 상당히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지방선거 뭐 선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네. 최선을 다해서 민심을 얻어야 돼요.
0: 민심을 얻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1: 민심과 정치가 함께 가야지. 네. 그래서 저도 이번 의장 선거에 패배는 했지만은 민심과 당심이 60%를 훨씬 넘는 그런 지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0: 네.
1: 지금 현재 삼성전자 파업만 하더라도 정치나 노동 등 사회운동은 국민과 함께 가야 되고 민심을 얻어야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오늘은 타결되리라고 봅니다만은 네.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민심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도 또 패배를 하더라도 아, 내가 민심을 못 얻었구나 이런 자책을 하면서 미래로 가야지 자꾸 지나친 행동을 하면은 함몰돼 버리잖아요.
0: 반명은 아니시죠 그러면?
1: 제가 찐명이죠. 저는 우리 민주당의 반명, 친명 이런 게 사라져야 돼요.
0: 예, 예. 맞아요. 개판 사라져야 돼요.
1: 사라져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0: 네.
1: 말일 12월 31일 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청남대에 계셨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내려와라. 청남대에 가서 저녁을 감기 잡수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동교동계는 해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노무현의 시대다. 김대중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해서 저보다 발표를 하라고 네. 해서 바로 올라와가지고 신년 벽두 1월 3일 날 기자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 중심으로 다 친명이 돼야지, 찐명이 돼야지. 다른 걸 영합하면은 국민에게도 불안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0: 네.
1: 우리가 일본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해서 저렇게 성공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0: 네.
1: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친명, 특히 친척 소리는 없어야 돼요.
0: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력과 경륜, 경험이 많으신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2028년도에 다시 한번 배지 다르시고 다시 한번 국회의장에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에 타협, 조정의 정치가 아주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구가도 그렇고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0: 다 그런 얘기가 많이 하시죠.
1: 아, 그런데
0: 많이 아쉬워하세요.
1: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무성 대표하고 저하고 파트너 네, 네. 잘했잖아요. 네. 김무성 대표가 1기 원내대표를 둘이 같이 했는데 네. 갔다 와서 자기가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또 왜 했니? 그랬더니 자기는 70 넘으면 정치를 안 한다고.
0: 항상 그랬어요.
1: 네. 네. 아, 그러면 4년 다 돼가서 얘기를 해야지. 왜 지금 시작하는데 얘기했냐. 그러면 레임덕 된다.
0: 네.
1: 절대 그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된다 했더니
0: 네.
1: 그 족쇄로 지금 굉장히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도
0: 네.
1: 나오려다가 딱 묶였잖아요.
0: 네.
1: 박지원한테 은퇴는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네. 박지원 대표님하고 김무성 대표님 두 분이 토론하는 모습을 뉴스 명당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1: 그때가 정치는 살아있었죠.
0: 그렇죠. 2010년, 네. 11년도 그때였죠. 네. 원내대표실 네. 때였고. 네. 커피 잘 드시죠?
1: 그렇죠. 매일 아침 스타벅스 하나씩 드는데 네. YTN 들어오면서도 보니까 네. 스타벅스 앞에 바글바글 하네요.
0: 요즘 스타벅스 논란 어떻게 보세요?
1: 그 정영진 회장이 평상시에도
0: 네.
1: 좀 지나친 보수적 언행을 하죠. 저는 기업인들도 보수건 진보건 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렇지만 그러한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데 뭐 멸공 주장을 하면서 근데 이번에도 그 4.16 세월호 때도 또 한번 행사를 해서 이제 그건 사회가 모르고 넘어갔는데 5.18 같은 것은 민감한 때인데 딱 그런 식으로 하면 네. 안 되죠.
0: 네. 막 불매운동 일어나는 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1: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 대신 정용진 회장이 진짜 속죄하고
0: 네.
1: 그러한 것을 발표하는 것이 좋죠.
0: 네. 알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다녀오셨잖아요.
1: 저는 안 갔습니다.
0: 안 가셨어요?
1: 예.
0: 아, 안 가셨군요. 죄송합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그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5.18 정신이라고 이것은 아니고 권력 확장의 도구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의 이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자기가 당대표를 계속하기 위해서 물론 정치인의 정치 생명은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0: 네.
1: 그렇지만 좀 역사적인 이런 일들을 일탈하고 있고 함부로 말도 하더라고요.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0: 네.
1: 이런 용어를 쓰는 거나 지금 윤어게인 5.18을 그렇게 폄하하는 것. 그 자신이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좀 절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0: 송원석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지도자급 인사잖아요.
1: 그런 게 말이에요.
0: 본인이 이제 환영을 못 받아서 나는 이제 그런데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 안 간다.
0: 서러워서 그랬대요. 서러워서.
1: 네? 서러워서?
0: 네, 서러워서 안 간다. 환영 안 해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 아니 자기들이 환영받을 짓을 했나요? 아, 국민의힘 강령에 네. 5.18이 기록돼 있는데.
0: 네.
1: 5.18 거기에 참여했다 하면은 헌법 전문에 노는 것을 왜 반대해요?
0: 네.
1: 그 대접 받을 일을 해야지.
0: 네.
1: 아, 국회의원 4년 내내 뽑아주니까 놀고 엉뚱한 짓 하다가 또 선거 나와서 찍어주십시오 하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0: 네.
1: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해야지. 아버지 그런다고 더러워서 뭐 안 간다고.
0: 서럽다고 했다니까요.
1: 서럽다고.
0: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좀 약진하는데 특히 전북지사 무소속 후보 김관영 후보가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을 향해서도 맹공중이고요. 정청래 대표 내가 당대표 연임하는 거 내가 막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선거 결과 어떻게 될까요?
1: 저는 김관영 후보가 참으로 좋은 기회를 참지 않아서 놓쳤다.
0: 놓쳤다?
1: 그렇게 봐요.
0: 그럼 출마 안 하는 게 맞았다?
1: 그렇죠. 2년 쉬면은 총선이 돌아오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가지고 나이도 젊고 또 촉망받았으니까
0: 네.
1: 민주당에서도 나라에서도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출마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0: 네.
1: 지금 김관영 후보는 딱 정청래 대표를 꼽아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0: 네.
1: 물론 정청래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경선을 했어도.
0: 그럼요.
1: 그런데 그러한 그 분위기를 딱 잡아가지고 한 것은 전라북도 도민이 전라북도 도지사를 선택하지 정청래를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원택 후보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도시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농어촌 지역으로 가니까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농해수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특히 농업 부분에 내 교사다, 네. 선생님이다 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0: 네.
1: 그분이 전라북도 농업에 대해서 특히 조예가 있고 농민운동을 하셨고 또 송화진 지사 밑에서 부지사를 했고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는 뭐 1, 2% 떨어진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 보도를 네. 보니까. 네. 그렇지만은 민주당 모든 후보들은 원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덕을 보고 후광을 입을 거다.
0: 네.
1: 그리고 저도 오늘은 하남, 내일은 해남완도 진도 제 지역구.
0: 네.
1: 그리고 금요일 날 22일 날 전주에 가서 이원택 후보 지원하고 또 박지원 그 김재 국회의원
0: 네.
1: 후보
0: 이름이 같죠.
1: 제 동명이인인데 네. 제가 후원회장이에요.
0: 예.
1: 거기 다녀오고 하는데.
0: 네. 그럼 결국엔 김관영 지사가 지금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1: 저는 높다고 하세요? 봐요.
0: 네.
1: 전북도민도 지금 전북도에 현대자동차가 투자가 시작되고
0: 네.
1: 새만금 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0: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호남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은 전북은 광주 전남에 비해서 원체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능력 있는 이원태 후보를 선택해서 전북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1: 그래도 이전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민주당에 대해서 저렇게 김관영 후보가 경쟁력 있는 모습 보이는 것은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좀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많다.
0: 뭐 그런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있죠. 항상 공천 후에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지금 해남반도 진도 제 지역구도 제가 압도적 지지를 받지만은 경선을 했기 때문에 탈락한 후보들이 흔쾌히 돕겠어요?
1: 그렇죠.
0: 예, 그렇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가 새 전북신문 의뢰로 16일, 17일 전북에 사는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고 김관용 후보 측에서도 언제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희들은 인터뷰를 요청해 놓았으니까 여기 뉴스 명단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그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지방선거 처음에 좀 너무 낙관했다, 긴장 놓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 같은 이제 평론가들은 아니 마음은 지방선거에 있는 거 아니고 결국에는 8월달 전당대회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뭐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특보, 당대표 특보 한 700명, 1000명 임명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방선거보다는 당대표 선거에 관심이 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0: 저도 지방 정청래 대표 특보 임명을 많이 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0: 그렇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을 탄핵한 것, 내란 청산, 검찰 개혁 등 3대 개혁에 대한 공로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제가 만약 당 대표였어도 정청래 대표보다 못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은 평가를.
1: 친청이신 것 같은데요.
0: 예?
1: 지금 뵈니까 친청인 것 같아요.
0: 아니요. 그런 오해를 받아요. 저는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최민희 방통위원장을 늘 칭찬해요. 이세 분이 없었으면 되겠느냐. 그러한 것은 평가를 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도 지방선거에 대표로서 승리해야 당대표도
1: 연임에 도전이
0: 도전해서
1: 된다.
0: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제가 맨 먼저 굉장히 낙관론을 폈어요. 다 이긴다. 15대 1로 이긴다. 경북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직접 전화 왔어요. 와서 낙관하지 맙시다.
1: 오.
0: 좀 고개를 숙이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조직과 우리 지지자들한테 이길 수 있다, 이긴다 하고 큰 소리를 빵 쳐놓으면 더 뭉친다. 그리고 선거전에 돌입하면은 그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지니까 겸손하자 이런 작전으로 갑시다 하고 얘기를 해서 저도 지금 낙관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선거전에 돌입하면은 항상
1: 맞아요.
0: 우리나라 선거라는 게 지역,
1: 그렇죠.
0: 진영 논리로 간다고요.
1: 그렇죠.
0: 윤석열이 내란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49%
1: 50% 안 됐죠.
0: 안 됐죠. 김문수 후보가 41% 아니었어요. 만약 이준석 후보의 8.9%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뿌리도 깊고 많고 또 지역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 현상으로 지금은 나타나지만은 저는 대구 시민이나 부산 시민이나 경남, 울산, 경북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가셔서 어떻게 내란 세력을 투표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1: 알겠습니다.

0: 대표님, 그 부산 북구갑 선거 여쭤볼게요. 국회에서 민주당을 박살내겠다라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1: 자기가 박살나더라고요.
0: 예, 그 대표님 꿈 깨라 대표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1: 치고 올라가는
0: 꿈 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치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0: 네.
1: 제가 볼 때는 우리
0: 하정우 후보?
1: 하정우 후보가 스테디하게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0: 네.
1: 하정우 후보는 뭐라고 하더라도 정치 신인 아니에요?
0: 네.
1: 그 AI 전문가로서 나왔는데도 지금 잘 해나가고 있고 이번 오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하정우는 조금 올라가고 한동훈은 답보상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답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0: 그냥 이길 거다 하정우 후보가 그렇게.
1: 아, 당연하죠.
0: 그런데 네. 주식 파킹 의혹도 막 나왔잖아요. AI 수석하면서 아니, 적절한 그분이, 행동한 거냐.
1: 그분이 정치권에서 쭉 있던 분이 아니고 기업에서 CEO로 있던 분 아니에요.
0: CEO는 아니고 뭐.
1: 뭐 그렇죠. 예.
0: 본부장.
1: 예, 본부장. 아무튼 연봉 많은 곳에서.
0: 그렇죠.
1: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 있겠죠.
0: 네, 네. 예.
1: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0: 네. 예. 알겠습니다. 그 평택을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조국 대표에게 후보에게 평택을 단일화 양보하라라고 직격탄을 날리셨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1: 저는 조국 대표를 좋아하고
0: 네.
1: 우리 두 사람의 관계도 돈독합니다.
0: 네.
1: 오죽하면은 제가 민주당에서 조국 편을 든다고 징계까지 받죠.
0: 아, 그러셨어요?
1: 징계 먹었죠.
0: 네.
1: 총선 때.
0: 네.
1: 그런데 저는 조국을 아낍니다.
0: 네.
1: 그러니까 본인이
0: 네.
1: 단일화를 앞두기 위해서 앞두고 양당 사무총장이 만나는 오후에 만나는데 오전 10시에 나 평택이다. 그래서 저건 잘못이다.
0: 네.
1: 자기 말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어?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에 양보를 해야 된다 하면은 우리 진보 세력에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이미 가 있단 말이에요.
0: 네.
1: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데
0: 네.
1: 함께 가야 앞으로 개헌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잘못됐다. 트러블 메이커가 된 건데 지금 현재도 계속 트러블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됐든 김영남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0.1%만 앞서도 앞선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이럴 바에는 만약 선거에 패배를 하면은 본인도 또 조국 혁신당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보 세력의 대동 단결을 위해서 사퇴를 하면은 미래가 있다.
0: 어떤 미래가 있어요?
1: 통합해서
0: 네.
1: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0: 빼지도 안 달았는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1: 아니,
0: 돼요?
1: 다음 2년 있으면 총선이 있어요.
0: 네.
1: 2년 있으면.
0: 아니 지금 평택에 뼈를 묻겠다라고 했는데 딴 데 출마해요 그러면?
1: 평택에서 국회의원에 당선해야 뼈를 묻지
0: 네.
1: 사퇴를 하면 뼈를 안 묻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있다가
0: 네.
1: 총선에 민주당에서 공천 줄 거 아니에요.
0: 네.
1: 안 줄 수는 없잖아요.
0: 네. 합당하면.
1: 그러면은 네. 그때 나와서 대권 후보로 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0: 네.
1: 또 우리 민주당에 그러한 대권 후보가 있는 것이 경쟁을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0: 그러시겠죠. 네.
1: 그래서 저는 미래를 좀 보아라.
0: 네.
1: 오늘 소탐 되시라면 큰일이다.
0: 네. 조국 대표가요. 대표님.
1: 예.
0: 합당론을 막 띄우잖아요.
1: 예.
0: 그건 어떻게 보세요?
1: 그건 잘하고 있는 거죠.
0: 잘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잘하고 있는 거죠.
0: 대표님도 찬성하시는
1: 나도 찬성하죠.
0: 네.
1: 우리 또 민주당도 네. 정책내 대표도 이 합당 문제를 꺼냈다가 벼락 맞고
0: 네.
1: 지방선거 후에 논의하자고 했잖아요.
0: 네.
1: 저는 합당 논자예요.
0: 그런데 만약 이번에 양보하고 사퇴하면은 그냥 합당도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지는 않죠.
0: 당세가 확 쪼그라드는데.
1: 아니 민주당이 필요하다니까요.
0: 민주당이 필요하다.
1: 민주당이.
0: 네.
1: 민주당은 지금 200석이 안 돼요.
0: 네.
1: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함께 당선시켰고 지난 2년간 같은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이 국회가 끝날 2년간에도 함께 가야 개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떼버릴 수도 없고

0: 진보당을 떼버릴 수도 없는 게 민주당의 운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함께 가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또 통합하자.
1: 네.
0: 통합해야죠.
1: 네.
0: 해서 조국 대표도 호랑이 굴로 들어와서 호랑이를 잡아야지. 조국 혁신당 대통령 후보 돼가지고 되겠어요?
1: 네.
0: 상유 12척은 이순신 장군한테 하신 말씀이지 상유 12 의원은 조국 혁신당 군소정당으로 전락해서 끝나요.
1: 알겠습니다.
0: 크게 가자 이거죠.
1: 박 전 대표님의 말씀은 조국 사퇴하고 민주당 들어와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2명의 의원들도 제가 만나보면 그렇게 해요.
1: 네.
0: 그런데 또 내가 김영남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니까 아 과거에 DJ도 욕하고 뭐 과거 발언하는데 잘못해가지고 반성하고 민주당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0: 잘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장동혁이 나쁘지.
1: 네.
0: 김영남은 좋은 사람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아니, 반성하고 민주당에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투쟁하잖아요.
1: 네. 네.
0: 그게 8월 13일 날, 14일 날 대한독립 만세 불렀으면 독립지사죠.
1: 네.
0: 8월 16일 날 불러놓고 내가 독립지사 주장을 한 것도 달려요.
1: 네.
0: 그래서 김영남 후보는 이미 반성하고 대선 전에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당에서 함께 투쟁했잖아요.
1: 네.
0: 그건 인정해 줘야죠.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0: 예.
1: 다음에 또 모실게요.
0: 예.
1: 네. 이상
0: 감사합니다.
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저축은행
7: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8: 기대세요.
9: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2: 저축은행
1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

0: 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수요일 4부에서는요 여론의 흐름과 민심의 흐름을 세세하게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조사 심의 날로 지금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니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장영철 한국사회 여론 연구소 부장. 아이 너무 이
1: 예, KSY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님.
2: 안녕하세요.
0: 얼마나 간단해요.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님. 세 분과 함께 하고요. 유튜브 댓글로 7471님께서 윤희용 대표님, 김정현 기자님 때문에 여주히 챙겨봤는데 장영철 소장님 묘한 매력에 빠졌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저의 이름은 왜 얘기 안 하시나? 기분 나빠요.
1: 항상 그냥 매력은 아니고 묘한 매력.
0: 묘한 매력. 묘해요. 광역단체장 어디도 장담 못한다. 이거 한번 저희가 컨셉을 잡아봤는데 서울부터 가볼게요. 윤희용 대표님.
3: 예.
0: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결과도 있네요.
3: 아, 네. 조선일보가 여론조사 회사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16일 17일 서울거주 18세 이상 8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3: 이 조사에서 민주당 정원호 40,
0: 네.
3: 국민의힘 오세훈 37,
0: 네.
3: 그래서 격차가 3%포인트로 나와서
0: 네.
3: 어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조사였습니다.
0: 네. 같은 기간 다른 업체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격차가 좀 많이 줄었어요. 네. 장영철 부소장님.
4: MBC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코리아 리서치가 16, 17일 서울 사는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0: 네.
4: 응답률이 15.2%고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는데 여기서는 정원호 후보가 43%, 오세훈 후보가 35%. 근데 이게 지난달 조사하고 비교를 하면 정원 후보가 한 5% 정도가 떨어졌고
0: 네.
4: 오세훈 후보가 3% 정도 오른 그런 결과입니다.
0: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지층이 결집한다. 선거 앞두고는 각 집당의 지지층 결집한다. 이 분석 빼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분석 좀 해주세요.
4: 근데 뭐 여전히 그 제가 말씀드렸던 조사 결과를 보면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50대 37 정도
0: 네.
4: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 쪽에서 강남 권역에 40대 39. 정원 후보가 1%지만 혼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이전하고 좀 다른
0: 네.
4: 바닥이 그렇게 막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 것이요. 지금 오세훈 후보의 그러니까 되게 큰 타격감 있는 공격이 통하는 게 아니라 조근조근 가는 그 가랑비 때문에 옷이 젖고 있는데
0: 네거티브
4: 근데 가랑비 때문에 집이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옷은 젖고 있지만 이게 크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도 상황은 아니다 하는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0: 뭡니까?
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 77%가 정원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0: 예.
4: 유사한 조사 결과 나중에 이 상세한 걸 부를 테니까 김부겸 후보.

0: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 91%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1: 지지층 결정.
0: 후보가 되게 행정적으로 일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서울시장 정도가 됐을 때 느끼는 정치적 리더십, 민주당 이걸 대표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강화하고 선명하게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윤희웅 대표님 분석해 주세요.
2: 이게 이제 두 가지 일단 두 가지 조사. 정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은 이제 있는 건 틀림없고, 이제 두 가지 왜한 조사는 이제 3%포인트 차고 한 조사는 또 이제 그거보다 많은 뭐 8%포인트 격차냐.
1: 왜 그래요?
2: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이제 조선일보 매트릭스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안낸말에 네. 이제 조선일보 의뢰를 받아서 이제 조사를 한다 그 표시를 이제 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조사 기관이나 이제 의뢰한 기관들이 이제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또 다소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이 뭐 의도했다거나 이제 그랬던 것은 아닌데 그런 측면이 약간 이제 영향을 줄 여지는 이제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은 일단은 이제 오세훈 후보의 상승 흐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 사실 단 하나 포인트는 와해되어 있던 보수층들이 국민의힘 후보로의 결집을 어느 정도 복원하느냐예요. 사실은 그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거가 다 오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쭉 흡수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30%대인 거예요. 사실은 보수층 전체를 충분하게 흡수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지난번 이제 조작기소 특검 관련한 이슈 뭐 이것들 또는 이제 서울의 부동산 관련한 이슈 또는 정원호 후보에 대한 이제 검증 공세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적인 서울에서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민감도가 있는 보수층들의 1차 결집을 가져오긴 한 거예요. 다만 이것이 거대한 파도로 이제 판을 뒤엎는 상황이냐 이제 40 정도 내외에서는 사실은 조금 변화가 힘들거든요.
1: 네.
2: 이미 풀로 차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여기서는 양쪽에 이제 캠페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지금까지 계속 오세훈 후보의 공격 정원 후보의 수세적인 방어 이런 국면이었던 것이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이제 그런 삼성역 GTX 무슨 이제 부실 시공 논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을 향해서 정원 후보 측에서 얼마만큼 이제 효과적인 공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이 상당히 이제 이번 주 좀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김정현 기자님, 네. 정원 후보 측 분위기는 좀 어때요?
3: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슈 같은 것들을 오세훈 후보가 던지고 그다음에 네. 그 이슈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이 비춰지면서 여권 안팎에서도 정원호 후보의 그 캠프 대응에 대해서 뭐 쓴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네.
3: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전략통 민주당 의원하고 통화를 하는데
1: 네.
3: 아니 오세훈은 말이야. 지금 2021년부터 시장을 했고 뭐 부동산 공급에다가 명태균 놓고 그냥 아 내가 가면 깔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1: 네.
3: 그게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을 이제 캠프도 듣고 있겠죠. 그래서 전달을 했더니 요약하면은 약간 이런 거였어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 이게 와서 해보면은 또 다르다는 거죠. 이제 훈수 드는 것과 여기 와서 캠프에서 운영하는 건 좀 다르다는 거고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철근 누락 의혹이 터지면서
1: 네.
3: 캠프도 좀 대우각성을 하고 본격적인 이제 그 공세 모드로 좀 돌아설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앞으로 당황만 있지는 않겠다.
3: 네.
1: 그런 것 같네요.
3: 네.
1: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부산으로 가볼게요. 부산시장도 오차 범위 안에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4: 네.
1: 장영철 부소장님.
0: MBC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코리아 리서치가 지난 16, 17일 부산에 사는 18세 이상 800명 대상으로도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이고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고 응답률은 18.3%였습니다.
1: 네.
0: 여기서 전재수 후보가 44%, 박형준 후보가 38%, 오차 범위 안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김정인 기자님,
3: 네.
1: 여기는 왜 이렇게 전재수 후보는 떨어지고 박형준 시장은 오르고 지지층 결집 빼놓고 왜 이럴까요?
3: 이게 지지층 결집을 빼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지난달 이제 4월 말부터 그러니까 4월 말에도 한 차례 조사가 있었고요.
1: 네.
3: 같은 기간에서 조사한
1: 네.
3: 게.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건데요. 그때 무슨 이슈가 살펴봤더니 부산 지역에서는 첫 토론회가 있었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이제 박경준 후보는 전재수 후보한테 아, 까르띠 시계 받은 거 아니냐라고
1: 네.
3: 공세를 퍼부었고 반대로 이제 전재수 후보는 박경준 후보한테 아니 LCT 아파트 판다고 하더니 왜 안 팔았어요? 그거 갖다 계속 공방을 벌였는데 사실 그 두 이슈는 이미 많이 알려진 이슈여서 선반영이 됐을 것 같고 그 사이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고 따지면은 결국 중앙당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조작기소 특검법 발휘한 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대구나

0: 사실은 이제 이거는 많은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들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서 누가 된대, 누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그걸 이제 얘기할 뿐인 거니까 새로운 조사 결과가 제시되면 이것도 변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과도하게 요걸 부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1: 네.
0: 사실은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실제 지지율 조사에 보도되는 것을 후행해서 조정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1: 네.
0: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북극값 이따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서 부산시장 선거보다 이제 북구갑 조명이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이
1: 네.
0: 부분이 물론 긍정적인 거 만약에 박형준 후보 측에서 보수층 전체의 어쨌든 이 뭐랄까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부정적인 거는 박형준 후보가 전재수 후보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추격하는. 그럼 본인이 조명을 받으면서 뭐 공격하고 본인의 메시지를 내고 공약을 발표하고 하면서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부산시장 선거보다 북구갑 선거가 조명을 엄청 받으니까 사실 그 공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선거에서는 이런 미디어의 공간을 놓고 이제 점유비 싸움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 이제 선거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한 5분의 1은 트럼프가 가져가고 한 5분의 2 정도는 중동전쟁이 가져가요. 그다음 최근에는 또 삼성 관련 이슈 가져가요. 선거 관련 이슈 자체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 줄어들어서 지난번 동계올림픽 같은 상황 같아요. 이제 열리긴 하는데 이게 공간 자체가 커지지 않은 미디어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나마 있는 것 중에서는 북구갑이나 평택 관심이 되게 되면서 이 부산시장의 추격자인 박형준 후보로서는 본인의 메시지를 이렇게 낼수 있는 공간들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장 부소장님.
2: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91%가 박형준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거는 저는 경선 때부터 끌어온 그 보수 대통합 그리고 보수의 최전선에 서서 그 세력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미지 전략들이 유효하게 작동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모든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참 딜레마인데
1: 뭐예요?
2: 중도층에서 55대 27입니다.
1: 밀리는군요.
2: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당 지지층들에 대해서 소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효했지만
1: 네.
2: 또 본선으로 가버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던 TV 토론에서 마지막 2분 그 마무리 이야기 중에 공소 취소 이야기를 1분을 넘게 했었어요. 박형준 후보가. 그래서 보수층 결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유효하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중도층의 마음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1: 어렵다.
2: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재수 플러스 효과를 지금 현재 뛰어넘기는 간단치 않을 것 같다.
1: 네.
2: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부산 북구갑으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선일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장영철 부소장님
3: 예,
1: 이거 좀
3: 예.
1: 설명 좀 해주세요.
3: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0: 제가 맞습니까?
3: 예, 예.
0: 조선, 네. 조선일보가 예.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16일 17일 북구갑 주민 501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가상번호를
1: 네.
0: 활용한 이제 전화면접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우리가 이제 3자구도 알고 있잖아요. 이제 민주당 하정우 39,
1: 네.
0: 무소속 한동훈 33, 국민의힘 박민식 20.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양자 대결은 어때요?
0: 양자 대결에서는 하정우 대 박민식 대결 먼저 말씀드리면 하정우 44, 박민식 30.
1: 네.
0: 그래서 14% 포인트 격차였는데요. 하정우 대 한동훈 대결로 전제하고 질문했을 때는 하정우 41, 한동훈 39. 그래서 2% 포인트로 상당히 이제 뭐 이건 이제 누가 앞서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상황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냐 여부는 별도의 이제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될 테고요.
1: 윤 대표님, 그냥 예.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이렇게 놓고 봤을 때
0: 예.
1: 이분들이 지지율
0: 예.
1: 흐름을 좀 분석을 해주세요.
0: 이제 하정우 후보는 이제 초반보다 좀 올라간 흐름 보여주고는 있는데 다만 전재수 후보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흡수를 충분하게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전재수 후보에 대한 부산시장 선호도 하면은 뭐 절반 이상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과제가 있는 것 같고 좀 초반보다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우위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보수 후보 두 명의 이제 경쟁에서는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보다 이제 우세한 흐름들이 최근에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이제 박민식 후보가 이제 여기서 이런 구도의 3자 구도에서 이제 2등 후보가 당선 가능성 완전히 높이려고 한다면 3위 후보가 사실은 15% 밑으로 뚝 떨어져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정당을 갖고 있으니까
1: 네.
0: 그게 이제 사실 투표장에서는 더 뒷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구의원, 시의원들 하는

0: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수여서 유권자에 의한 어떤 단일화, 유권자가 전략적으로 알아서 옮겨주는 이 흐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사표를 방지 심리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후보가 정당 소속 후보라는 점이 이제 허물어지는데 약간 제약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명수 후보가 이제 낮아질 수는 있지만 정당 소속 후보니까 뒷심이 있을 수 있고, 허물어진다는 게 예상처럼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한동훈 후보 측에는 이제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김정윤 기자님, 그 하정 후보 최근에 주식 뭐 파킹 논란 있잖아요. 이거 계속 좀 한동안 갈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하정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까요? 하정 후보 측은 좀 긴장하고 있나요?
2: 어제 입장문을 낸 거를 보긴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것 같고, 다만 그 주식 내용이 제가 들어도 언뜻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1: 복잡해요.
2: 그래서 그게 주민들한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단순한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를 공격했던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간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식을 파킹했는데, 주식도 잘안 하시는 분들 많을 것이고,
1: 주식도 주차하나?
2: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
1: 어렵네.
2: 다른 간명한 네거티브가 아니라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1: 크지 않을 것 같다.
2: 네.
1: 장영철 부소장님 생각은요?
3: 선거가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그 기자님 말씀 맞다고 생각들고, 사실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이.
1: 일부러 안 살펴본 거 아니에요?
3: 저는 뭐 평생 주식을 한 번도 못 사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선거에 들어가면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박민식 두 후보를 보수라는 한 울타리로 보지만, 실제 뛰는 후보들한테는 그냥 경쟁 후보거든요. 그래서 하정우 후보도 져서는 안 될 후보고, 한동훈 후보도 져서도 안 되는 후보인데,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판세가 자기에게 되게 불리한 상황으로 갈 경우에 누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한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 뒤에 총선이 있고요.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 간단치 않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내용적으로 사실 보면. 근데 하정우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부산에서 여당이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지속될 건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배팅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박민식 후보의 그 지지층들이 완전히 허물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1: 없어요?
3: 생각해요.
1: 없어요. 일자로 내려갈 가능성이
3: 저는
1: 없어요. 아니면
3: 일자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일자 초반대로 내려간다기보다는 20%에서 약간 떨어지거나
1: 17,
3: 기본적으로
1: 8?
3: 받치는 게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자구도에서 했을 때에 비해서 단일화로 갔을 경우에 누락되는 표들이 너무 많아요. 그 표들이 거의 10%, 15%,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동훈 후보는 안 돼야 된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박민식 후보는 안 돼야 된다라는 층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지금은 되게 선전하고 있고, 박민식 후보는 예상보다 훨씬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하정우 후보를 뛰어넘을 정도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 아직까지 그 흐름은 안 보인다?
3: 네.
1: 알겠습니다. 윤희웅 대표님.
0: 네.
1: 대구시장 선거 좀 가볼게요.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대구시민 8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입니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 김부겸 43, 국민의힘 추경호 37, 6%포인트인데요. 이 조사는 이제 그 오차범위 내,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이 정도 여론조사 수치면 선거 당일날 결과 어떻게 보세요? 뭐 대구에 숨겨진 그런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 찍을 거다, 이런 전망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0: 이게 이제 보면은 선거 결과는 우리가 여론조사는 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비율로 보이는 거잖아요. 선거 결과는 뭐냐 하면, 득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투표장에 나가가지고 투표한 것을 이제 카운팅하는 거예요. 사실 비율로 볼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어느 쪽에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많이 나갔냐. 거기서 사실은 뭐 숨은 표니 샤이 표니 사실 다 파생돼서 얘기되는 것이긴 할 텐데, 결국은 본인의 지지층이 누가 많이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에서 투표 의지가 정말 넘겨져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 이러는 분들이 많다면 추경 후보는 이제 훨씬 실제 득표율은 조사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후보의 이제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평소와 다르게 우위에 승리하는 이기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아슬아슬하거나 약간 지거나 하면은 투표 불참하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감들을 주고 있어서.

0: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두 가지 양쪽에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측을 단정적으로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사람한테 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너무 애매한가요?
1: 애매해요.
2: 약간 비겁하기도 하고.
1: 그러니까.
3: 장황하게 앞부분을 얘기하다가.
1: 그러니까 결론이 네. 뭐야. 네. 나도 하겠어요. 나 여론조사 전문가 할래. 여기 앉아요. 사회부세요. 김정현 기자님 네. 어떻게 보세요?
4: 저는 어제 캠프 취재를 좀 했는데 네. 일단 저는 김부겸 후보 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주관적으로도 그렇고 다 한 것 같아요.
1: 다 했어요?
4: 최근에 군위에서 1,700명 국민의힘 당원들이 탈당해가지고 김부겸 지지했고 저번에 1,300명이었고 이번에 300명이었잖아요. 그 전엔 300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실 대구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김부겸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건 거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지역에서는 맞아요. 정말 그 귀순하는 거에 가까운 수준의 선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치적 의미를. 그래서 여태까지 대구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과연 국민의힘 계열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민주당을 지지한 적이 있었느냐 따지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지금 네. 기사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제가 알기로는 한 그런 지역이 한 두세 곳 정도 더 남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새를 붙이는군요. 그래서 네. 여기도 끝까지 봐야 되겠네요. 네. 장영철 부소장님 네, 네. 평택을 한번 가볼게요.
5: 예.
1: 예. 평택을 뉴시스 여론조사 좀 설명 좀 해주세요.
5: 예. 뉴시스가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6, 17일 경기 평택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우선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ARS로 조사를 했고요. 응답률은 7.8%,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 네. 김영남 후보가 25.5%, 유희동 후보가 22.4%, 조국 후보가 29.3%
1: 조국 후보가 거의 3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네요. 튄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 흐름을 이렇게 봐야 돼요?
5: 튀었다기보다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상황은 어찌됐건 김영남 조국 두 후보가 양강으로 볼 수 있고 약간 뒤처지게 유희동 후보가 있는 거고 나머지 두 후보는 어쨌든 뭐 단일화나 이런 데 변수가 될 만큼의 정치적 의미는 있지만 네. 당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태로 두 후보가 있는 거고 이렇게 다섯 명이 편제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인물이 더 뛰어난 분과 정당 지지가 더 뛰어난 두 후보가 지금 팽팽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 누가 승리할 것 같아요?
5: 저는 이게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에 막판 뒷심이라는 거를 네. 보면은 아 정당 지지가 받쳐주는 정당이에요? 후보가 간단치 않다. 완전히 좀 많이 뒤쳐져 있다 하더라도 뒤에는 그걸 이게 따라잡는데
1: 조직력?
5: 지금은 시작할 때 김영남 후보가 앞서는 것들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면은 단일화는 거의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네. 당선의 가능성이 있고 양측 지지자들의 그 분열 감정적 간격이 너무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정당 지지가 유리한 김영남 후보가 네. 현재로서는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윤희용 대표님 네, 전화 면접 방식의 다른 조사.
0: 근데 방금 이제 그 조국 후보 높았잖아요. 네. 김영남 후보 여기서 김재현 후보가 2%로 조사가 이제 지지율이 낮아졌어요.
1: 아~
0: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두 명의 후보한테 좀 이렇게 됐구나. 분산돼서 올려주는 네. 그 효과가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1: 다른 여론조사는 뭐 다음에 하고요. 네. 여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0: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여기 쟁점들이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김재현 후보와 이제 민주당 후보 간에 단일화가 있을 수 있느냐 임박해서
1: 안 한다고 하죠.
0: 또는 이제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또 막판에 이제 단일화가 있을 수 있냐 사전투표 전에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이고 그러는 가운데 뭐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단일화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필요성이 없어요.
1: 맞아요.
0: 1등 후보가 이제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1: 그럼 여기도 끝까지 봐야 돼요. 그런 쪽으로
0: 모든 뭐 민심은 사실은 네. 뭐
5: 근데 저는 아까 그
1: 잠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김정현 기자님 네. 여기 김정현 기자님의 전망만 한번 들어보고 마쳐야 되겠네요.
4: 이미 양쪽 조국 후보의 민주당 갈라치기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었기 때문에 이대로 쭉 갈 것 같고요.
1: 네.
4: 그래서 외부 변수 단일화 그러니까 김용남 김재현 단일화 혹은 황교안의 사퇴 이런 외부 변수가 없지 않는 이상
1: 네.
4: 이런 여론조사 추세는 네. 지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1: 그럼 누가 이겨요?
4: 김영남이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막판에 아까 말씀 장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직력에서 네. 결국 찍을 사람들은 김영남은 찍은데 조국 대표는 인지도가 무기이기 때문에 네. 그게 과연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에 있어서 조금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여조이 또 정말 충실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8: 나비엔.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6: 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다니시고요. 내일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뉴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9: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0: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FM.
1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은 때이른 더위를 식혀준 밝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충남권과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강원 동해안 산지에 최대 100mm, 서울과 인천 경기권에 30에서 80mm,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도 80mm 넘는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한낮에 기온은 서울 20도, 춘천 18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수요일 출근길 빗길의 앞차외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홍지문 터널 출구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종암 분기점에서 홍지문 터널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도 교통량이 많은데요. 창동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북부간 전으로 도심 방향 신내 나들목부터 하와옥 램프까지도 정체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템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온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노사 사후조정 회의를 정회했다며 오전 10시부터 노사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의 진행 중 일자가 바뀌어 차수를 변경해 3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회 이후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후조정 회의에 임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대기하기로 했다며 밤샘 대기를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3,600만 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200만 원 정도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오른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 예상 평균 급여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는 과거 삼성전자 1분기 보고서에서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 비율이 76%에서 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고 올해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가 5조 6,032억 원인 점을 토대로 1분기 임직원 급여 총액이 4조 2,584억 원에서 4조 7,907억 원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중동 평화가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수급 비축 관련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심화 등 원유 분야는 물론 지난 3월 체결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LNG 부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최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된 걸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 회담에서 강조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파문과 관련해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도 광주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타벅스 글로벌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광주 시민들과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책임 있는 경영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규범심의 전사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했다고 발표한 뒤 안보팀을 소집해 군사 옵션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9일